0: 이 느낌은? 오빠가 도와달라는 신호? 지금 갈게.
1: 세자 저하 들리십니까? 오늘은 절대로, 절대로 나가실 수 없습니다.
0: 살금, 살금.
1: 아, 고객님, 아, 그건 안 돼요.
0: 지금이다. 그렇게 탈출에 성공한 세자는 예! 방에만 있었더니 완전 심심했어.
2: 그래? 그럼 맞아봐봐라. 이리.
0: 너 거기 살아. 열심히 달리기도 하고. 안 봐준다.
2: 살살해야 해.
0: 하나, 둘, 셋. 야! 열심히 손바닥 밀기도 하고.
2: 여기까지 되겠어?
0: 할 수 있지. 도전! 심지어 높이 뛰기도 하고야 말았다. 그런데
3: 세자 좋아.
1: 세자 저 어디 있습니까?
2: 여기야 여기. 어,
1: 저기 있다. 어,
4: 세자다. 안녕하십니까.
2: 아이고 잘 놀고 있었는데 얼굴이 막 빨개지더니 열도 막 나고 막 아파.
0: 결국 몸에 열이 나면서 아파 쓰러지고 만 것이다.
2: 좀 놀았다고 아파서 쓰러진 거야.
0: 평소 같으면 괜찮았겠지만 예방접종한 날은 그렇게 빡 놀면 아파서 쓰러질 수 있어.
2: 근데 누나, 응? 예방접종 후에는 왜 쉬어야 하는 거야? 예방접종 후에는 왜 쉬어야 하는 거냐고. 왜?
0: 그러니까 왜 쉬어야 하냐면 그게 그러니까 갑자기 열이 나네.
2: 정말? 하나도 안 뜨겁거든요. 차가워.
0: 즐겼네. 아 맞다, 우리한텐 호기심 딱지가 있잖아. 호기심 딱지 나와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예방접종 딱지. 예방접종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2: 누구세요?
1: 난 세자의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 대장이다.
2: 면역세포 대장님.
0: 근데 많이 피곤해 보여요.
1: 왜냐하면 예방접종 후 세자가 쉬지 않고 뛰어놀았기 때문이다.
2: 네.
1: 보통 예방접종을 하면 힘이 약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온다.
5: 뭐야 쟤들? 본 적 있어?
6: 아니, 근데 뭐 무기도 없고 숫자도 적고 위험해 보이진 않아.
7: 공격!
5: 왜 이래 갑자기?
6: 뭐야?
1: 무슨 일이냐?
5: 아, 얘네들이 갑자기 공격을 했습니다.
1: 뭐라? 처음 보는 적들인데, 응? 면역세포들은 적의 모습을 기억하고 다음 공격에 맞설 준비를 한다. 자, 지금부터 훈련을 시작한다.
5: 예!
1: 당기고! 발사! 당기고! 그래서 예방접종으로 이미 만났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5: 적이 너무 많습니다!
1: 겁먹지 마라! 훈련하던 대로 하면 된다! 다시! 당기고! 발사!

0: 당기고
1: 발사!
2: 앞서 훈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예방접종 후 쉬지 않고 뛰어놀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도 피곤하기 때문에
0: 아우 너무 피곤해 아우
3: 아 쉬고 싶다
0: 아이 얘네들 뭐야?
2: 예방접종으로 힘이 약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도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 없다.

0: 아니 얘네들이 갑자기 공격을 했어요.
1: 뭐라? 처음 보는 적들인데 아무튼 잘 살펴봐, 알았지? 난 좀 더 자고 올게.
2: 면역 세포가 훈련을 제대로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느 쪽이 예방 접종의 효과가 더 좋을까?
3: 훈련을 제대로 했을 때요.
2: 그렇지.
3: 근데 세자는 왜 열이 나고 아파서 쓰러진 거예요?
2: 그것도 다 이유가 있다.
1: 당기고,
4: 당기고,
1: 발사,
4: 발사.
2: 예방 주사를 맞으면 보통 1, 2주에 걸쳐서 면역 세포들이 훈련을 한다. 하지만
1: 우리 3일 안에 훈련을 끝내야 한다. 알겠나?
4: 예? 3일이요?
1: 당기고.
4: 당기고!
1: 발사!
4: 발사!
1: 100번 반복! 당기고!
4: 당기고!
2: 사람에 따라 2, 3일 만에 훈련을 끝내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몸에서 열이 난다.
1: 너무 힘들어요.
5: 아, 쉬었다 해요.
2: 힘드냐?
1: 나도 힘들어.
2: 그런데 이때 쉬지 않고 뛰어놀기까지 하면 몸이 더 힘들어져서 몸살이 날 수 있는 것이다.
3: 조심해야겠다.
2: 그렇다. 예방접종 후엔 제발
1: 좀 쉬는 것이 좋다.
3: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방접종을 한 후에는 잘 쉬어야겠다.
6: 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책도 읽어도 되고 앉아서 놀아도 돼.
3: 그럼 책 읽기 전에 나 예방접종 딱지 주면 안 될까요?
6: 좋아, 대신 누나랑 노래 잘하면 줄게.
3: 우와, 우리 누나 최고.
6: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3: 네.

0: 하고 말 거야.
1: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플리 안전 스쿨.
3: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1: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2: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지난 이야기.
1: 새로운 대원을 뽑는다다.
0: 새로운 그린초끼 구조대원을 뽑는다는 소식에 동물들은 아지랑이 섬으로 떠나고 바다에 버려진 페트병 이다 또한 그린초끼 구조대가 되기로 결심하는데 과연 누가 새로운 그린초끼 구조대원이 될 수 있을까요?
2: 이다! 어디 가!
0: 그린초끼 구조대가 될 거야!
1: 그린초끼 구조대에 지원하고자 이 먼 아지랑이 섬까지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자죠.
2: 환영해요.
1: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지만 저희가 준비한 그린초끼는 다 한벌.
3: 정말 갖고 싶다.
4: 진짜 갖고 싶다.
1: 지금부터 이 그린초끼의 주인을 뽑기 위한 테스트를 시작하겠죠.
5: 테스트는 바로
1: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그린초끼 구조대가 되려면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어야겠죠.
5: 자, 그럼 누가 잘하나? 준비.
3: 재활용.
1: 종이,
6: 플라스틱, 야야.
3: 아, 신문. 아, 신문은 종이.
6: 플라스틱.
3: 아.
6: 플라스틱. 아.
7: 사람들은 매일 아주 많은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1: 짠.
7: 그렇게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 중 바다로 흘러가는 양이 매년 2천만 톤이나 된대. 바다로 흘러들어간 플라스틱이 잘게 부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그걸 물고기들이 먹으면.
2: 아,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할래. 벌써 몇 시간째야.
7: 에이, 아, 미안. 밤새 책을 읽다 보니까 몰랐던 사실이 너무 많지 뭐야.
2: 오, 이다야, 너 밤새 저 책들을 읽은 거야?
7: 에이, 응. 그린조끼 구조대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했지. 난 한다면 하는 의지 음료수 이다니까.
2: 너무 늦었어. 그린조끼 구조대가 되려면 어제 그 잠수함을 탔어야 했다고.
7: 지금이라도 헤엄쳐서 가면 되지. 내가 지도에서 찾아봤는데 쭉 가서 쭉쭉쭉 가면 아지랑이 섬이던데.
2: 정말?
7: 같이 가자, 뿌기야. 우리 같이 그린조끼 구조대가 되는 거야. 자, 출발!
2: 갑자기? 이다야!

0: 쭉 가서 쭉 가서 쭉쭉.
1: 아, 어? 뭐야? 너무 길 안 나며.
0: 아, 그게 지도에서 볼 때랑 길이 좀 다르네. 지도가 엉터리인가?
1: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널 믿는 게 아닌데.
0: 그럼 넌 혼자 집에 가든가. 나 혼자 그림조끼 구조대 할 테니까.
1: 플라스틱이 무슨 그림조끼 구조대를 해.
0: 왜? 플라스틱은 그림조끼 구조대 하면 안 돼?
1: 응, 안 돼. 플라스틱은 바다 생물을 위협하는 주범이야. 근데 무슨 그림조끼 구조대를 해.
0: 그래도 플라스틱이 얼마나 쓸모가 많은데. 플라스틱 없이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없을걸.
1: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0: 그러게, 커다란 괴물이 나타난 것 같았는데.
2: 나?
0: 깜짝이야!
2: 놀라지 마. 나 고래야, 고래.
1: 아, 고래였구나.
2: 미안, 미안. 나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었어.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서 고기를 팔아 돈을 벌려고 하거든. 우리를 잡으면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해놨는데도 몰래 우리를 잡는 사람들이 있어.
0: 나쁜 사람들 같으니.
1: 그럼 계속 이 바다 밑에 숨어 있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2: 그건 안 돼. 난 두 시간마다 한 번씩 물 위로 올라가서 숨을 쉬어야 하거든. 그리고 내가 저 위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또 있어.
1: 뭔데?
2: 바로 똥! 내 똥을 무지무지 좋아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식물성 플랑크톤. 걔네들이 내 똥을 먹고 쑥쑥 자라.
1: 아, 그렇구나.
0: 식물성 플랑크톤. 아하! 그렇다면 고래, 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2: 내가?
0: 응. 고래 똥을 먹고 쑥쑥 자란 식물성 플랑크톤은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든.
1: 이산화탄소? 그게 뭐야?
0: 이산화탄소는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온실가스 중 하나야. 그러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지구 온난화를 막아줘서 좋은 거지. 근데 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동물성 플랑크톤이 먹고, 동물성 플랑크톤을 물고기가 먹고, 물고기를 고래가 먹으면서 결국 고래는 몸에 아주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게 돼. 그리고 나중에 고래가 죽어서 바다 밑에 가라앉으면 고래 몸에 저장될 아주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수백 년간 바다 밑에 가라앉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래, 넌 온몸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고 있는 거라고.
2: 우와, 내가 그렇게 멋진 일을 하고 있다니.
1: 그러게. 근데 이다야, 너는 이렇게 많은 걸 다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0: 내가 말했잖아. 난 한다면 하는 의지의 음료수 이다. 밤새 책 보고 공부했다니까.
1: 우와, 정말 이다는 그림조끼 구조대가 되려고 엄청 노력했구나.
0: 우와, 깜짝이야.
2: 미안, 미안. 내 방귀 소리야. 지금 막 똥이 마려워서.
1: 그럼 얼른 바다 위로 올라가야지.
0: 잠깐만, 잠깐만. 아직 저 위에 고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우리가 먼저 가보자.
1: 그래, 기다려, 고래야.
2: 이다야, 뿌기야, 조심해.
0: 야!
3: 어, 야! 야! 야!
4: 아이, 참! 고래가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0: 어, 아저씨, 아저씨! 지금 고래 기다리는 거죠?
1: 고래, 저쪽으로 갔는데.
4: 아, 그래? 저쪽?
1: 네! 고래 도망가기 전에 빨리 가봐요! 빨리요!
4: 그래, 그래, 그래! 고맙다! 고래 앞으로! 출발!
0: 고래야, 얼른 올라와!
1: 우와! 고래야, 이제 여기서 편하게 똥 넣어!
2: 고마워, 얘들아!
1: 근데, 우리 이제 어쩌지?
0: 어, 그러게. 어디로 가야 아지랑이 섬이 나올까?
2: 어? 아지랑이 섬?
0: 어?
2: 남쪽으로 쭉 가면 아지랑이 섬이야.
1: 오, 고마워, 고래야.
2: 서둘러. 너희가 꼭 그린조끼 구조대가 되길 바랄게. 화이팅!
1: 화이팅!
0: 자자, 남쪽이.
1: 어. 아, 이다야.
0: 어?
1: 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플라스틱도 그린조끼 구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널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
0: 어? 정말?
1: 정말.
0: 예! 자, 남쪽은 이쪽이야. 가자. 오!
1: 이다야, 같이 가. 어딘데?
5: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1: 어? 그린조끼 구조대원님이시다.
0: 요, 브라더.
5: 반갑습니다.
1: 근데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5: 아, 여기는 생수병 만드는 공장이에요.
1: 생수병 만드는 공장이요?
5: 네.
1: 아, 재밌겠다.
5: 아, 재밌어요. 같이 가볼래요?
0: 어, 좋아요.
1: 네, 좋아요.
5: 갑시다.
0: 우와. 그러게. 근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페트병들은 특징이 있대. 그쵸, 대원님?
5: 네, 맞습니다. 비닐 없는 라벨을 국내 최초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0: 우와! 이렇게 비닐 라벨이 없으면 비닐 사용을 줄여서 좋고.
1: 맞아요. 그럼 페트병 분리 배출할 때도 편하겠어요.
5: 네, 맞습니다. 무라벨 페트병은 음각 디자인도 있고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환경에 참 좋습니다.
0: 그렇군요. 예, 친구들, 환경을 생각한 무라벨 페트병 기억해주세요. 그럼 페트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까? 먼저 페트병 만들 재료를 준비해. 여기에는 다 쓴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만든 원료도 포함되어 있대. 이제 높은 열과 압력을 가해서 재료를 액체 형태로 만든 후 페트병 모양 틀에 넣어서 공기를 훅 넣어주면 페트병 탄생! 그런데 이 페트병들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서 가볍게 만든 제품이라고 해. 지구의 환경을 생각해서 가벼워진 페트병. 도도가 엄청 칭찬해. 페트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쭉 살펴봤는데요. 플라스틱 사용량은 줄이고
1: 비닐라벨을 사용하지 않는 점
0: 정말 인상 깊었더더.
5: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지구가 다시 맑고 깨끗해지는 그날까지
1: 그린조끼 구조대 파이팅!

a mosquito. Shoo, shoo. I hate mosquitoes.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R.E.D. Mr. Red.
1: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코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모두 안녕!
1: 안녕! 다들 물 받았지? 곰기원이 보내준 거야!
0: 우리 곰기가 물 광고 모델이 됐거든! 최고의 여왕은 최고의 물을 마신다. 아뜨뜨 스와. 똑같지?
1: 아니.
0: 왜? 나도 곰기처럼 모델 잘할 수 있단 말이야. 봐봐. 귀엽지? 뀨. 빠르지? 쌩. 쌩.
1: 곰기가 모델이 된 건 귀엽고 빨라서가 아니야. 아뜨뜨별의 물탱크 사건을 해결해줬기 때문이라고.
0: 아, 그 사건.
1: 햇볕이 뜨겁기로 유명한 아뜨뜨별에 아주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
0: 강은 바짝 마르고 마실 물도 없었어.
2: 하지만 걱정 뚝. 이럴 줄 알고 미리 거대한 물탱크에 물을 채워놨거든요. 아주 가득. 이제 이 문만 열면 물이 쏟아집니다. 콸콸콸. 잠을 새 비밀번호가. 뭐더라? 뭐더라? 아, 잠깐만. 이게
0: 단서는 오직 하나. 대대로 관리인들에게 전해 내려온 이 노래.

0: 아니, 이게 뭔 소리냐고!
1: 이거면 충분하단 소리입니다!
0: 공경! 와주셨군요!
1: 자! 에? 다섯 손가락은 숫자 5! 이걸 사이에 두고!

0: 비밀번호는 1, 5, 10.
1: 역시 곰 귀여워. 자, 그럼

0: 151. 어? 안 열리는데.
1: 차! 하하하. 그럴 리가요. 제가 한번 열어보죠. 여보세요? 하하차.
0: 아, 이게 왜 이러지? 이럴 리가 없는데?
1: 이게 왜 이러는 거야?
2: 홈기원은 이대로 물탱크 문 열기에 실패하고 마는 것일까?
3: 자, 여기서 문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2: 어떤 수가 잘못 들어간 걸까?
4: 5를 가운데에 둔다고 했으니까 일단 가운데는 5가 맞다고 생각해. 1호 1에서 1 한 개만 빼면은 4, 5, 1 아닐까?
5: 1만큼 더 작은 수는 4잖아. 그리고 1만큼 더 큰 수가 6. 그러니까 4, 5, 6.
3: 정말 대단한걸.
2: 친구들 말이 맞았어. 곰기요원이 자물쇠를 열지 못한 이유. 그건 바로
3: 1만큼 더 큰 수, 1만큼 더 작은 수를 헷갈렸기 때문이었어.
2: 여기 물병이 몇 병?
5: 하나, 둘, 셋, 세 병.
2: 여기서 하나 더 늘어나면?
5: 하나, 둘, 셋, 넷, 네 병.
2: 그러니까 3보다 1만큼 더 큰 수는 바로
6: 4.
2: 이번엔 반대로 네 병에서 하나가 줄어들면
5: 세 병.
2: 그러니까 4보다 1만큼 더 작은 수는 바로
6: 3.
2: 와우. 역시 우리 친구들이야.
3: 그럼 이것도 알겠지? 자, 당근사탕 3개가 있는데 하나가 줄어들면
2: 3보다 1만큼 더 작은
6: 2.
3: 하나 더 줄어들면
2: 2보다 1만큼 더 작은
6: 1.
3: 하나 더 줄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뭐지?
2: 0!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건 0! 0이라고 하지.
3: 오호, 0! 아무것도 없는 건 뭐다?
6: 0!
2: 정리하면 이렇게 순서대로 수를 놓았을 때
3: 뒤에 수는 1만큼 더 큰 수,
2: 앞에 수는 1만큼 더 작은 수야. 그러니까 5보다 1만큼 더 작은 수는
6: 4.
3: 5보다 1만큼 더 큰 수는
6: 6.
2: 이제 뭐 생각나는 거 없어?
3: 아, 있지 있지. 아뜨뜨별 물탱크 비밀번호.
2: 그래, 우리 곰기원도 이걸 알게 되었을까?
1: 좋아 좋아, 집중해 곰깨, 넌 할 수 있어. 다시 불러보자, 그 노래를.
7: 그 노래?

그래! 5보다 1 더 작은 수, 4! 5보다 1 더 큰 수, 6! 그렇다면 비밀번호는 4!

0: 곰기어왕 최고!
1: 늘 듣는 말이지만 오늘은 더 기분이 좋군요.
2: 자, 우리 곰기어왕은 아뜨뜨 별의 영웅이 되었고
3: 그 광고를 찍게 되었던 거지.
1: 최고의 영웅은 최고의 물을 마신다. 아뜨뜨 보안 맞춘 거 봐. 일만큼 더 작은 수, 일만큼 더 큰 수를 잘 알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0: 요원들 모두 집중!
1: 1보다 1만큼 더 작은 수는
0: 0! 아무것도 없으면 0!
1: 바로 그 0이 어디에 있을까?
0: 요원들 0을 찾아줘!
2: 아파트에 0! 길 위에도 0!
3: 달력에 0!
2: 전화기에 0! 돈에도 0, 0, 0, 0!
4: 0이다!
1: 와! 모두 잘 찾았다!
5: 다음 시간에 또 보자고.
6: 안녕.
7: 공기 공기 공기.
8: Who am I?
7: 내가 바로 공기.
8: 공기.
7: 공기 공기 공기.
8: Who am I?
7: 우주 최고 요원.
8: 공기.
7: Let go.
9: 1, 2, 3, 4, 5, 6, 7, 8, 9, 10.
7: Okay.
9: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7: 공기.
9: 누구나 누구나.
7: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10: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밭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얼굴알?
1: 내가 채널 하나 만들었거든?
0: 아, 재밌는 바비?
2: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0: 네가 재밌는 거 보여주는 거잖아.
2: 아, 오늘은 화장을 해볼 거예요.
0: 짜잔.
2: 춤추고 랩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 나를 보면 인사 건네줘. 오, 봤어?
0: 아니, 재미없어서 안 봤어.
1: 아, 다들 재미없대. 어떻게 해야 재밌지?
0: 저렇게.
3: 저거다. 저 정도는 돼야 재밌다고 할 수 있는 거야.
2: 봉초이, 나랑 같이 재밌는 형제들 하자.

0: 바비보다 훨 낫다.
1: 왕기요.
0: 마시멜로 토끼에 반했어요.
2: 어? 곰시멜로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조수, 혹시 곰시멜로
3: 방송 중이에요.
2: 아니, 그걸 왜 이해? 그래서 곰시멜로가 줄었군. 당장 빼지 못해.
3: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1: 죄송해요, 철수님. 재밌는 것 좀 보여주느라.
3: 오, 이봐, 반응 좋은데?
0: 오, 나 다음에 뭐 할지도 벌써 생각했다?
4: 안녕하세요, 우리는 재밌는
5: 향기들아. 선물.
3: 우와, 고마워.
4: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3: 얼마나 맛있는지.

0: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하자.
1: 검찰수가 자꾸 뭐라 해서 안 되겠어.
2: 그니까.
0: 응, 싫어.
2: 그래, 우리 오늘 방송 슈럽으로 그림 그리기 할래?
0: 오, 좋은데?
2: 초코, 딸기, 그리고 또
0: 뭐가 있지? 더 없나?
2: 응? 이건 뭐지? 줘봐. 아, 청포도 시럽인가 봐.
0: 오, 그러네.
2: 가자. 가자.
3: 간만에 조용히 핫초코를 마시는군.
4: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재미있는 형제들 해야죠. 다시 재미있는
5: 안 합니다.
4: 철수님은 재미있는 형제들 안 보시나? 전 팬이거든요. 지금 방송하고 있네. 아유, 놓칠 뻔했네.
0: 짠! 저는 초코 시럽으로 푸바오를 그렸어요. 어때요?
2: 짠! 저는 청포도 시럽으로 애벌레를 그렸어요. 누가 더 잘 그렸나요?
6: 아, 나지. 곰초이, 바비. 재미있는 형제들 오늘도 꿀잼. 바비, 둘 다. 초코 푸바오 먹고 싶다.
4: 나는 초코 푸바오. 철수님은요?
5: 가만. 저건?
4: 네?
5: 시럽이 아니라 세제 같은데?
0: 이번에는 푸바오 식빵이랑 애벌레 식빵 먹어볼게요.
2: 아까운데.
7: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5: 곰초이, 그거 청포도 시럽 아니다. 설거지할 때 쓰는 세제야.
0: 저요? 여기서 맛있는 게 있는데?
5: 냄새만 그런 거야. 절대 먹으면 안 돼.
0: 알겠습니다.
2: 진짜 세제라고?

0: 되네.
1: 앞으로 세제 같은 거 먹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 죄송하면 여기 청소 좀 도와주겠나? 요즘 조수가 바빠서 핫초코 가게가 엉망이군.
1: 그러네요.
2: 난 배달하러 이만.
1: 아, 네, 다녀오십시오. 얼른 카프터 치우고.
3: 곰씨!
4: 곰씨?
3: 어떡해! 변신! 변신!
4: 우리 다음 방송.
1: 나 여기 있어. 그리고 미안한데 나 이제 재밌는 형제도 못할 것 같아.
4: 응? 왜?
1: 그것 때문에 출수님이도 못 듣고. 안 되겠어.
4: 그래? 어쩔 수 없지. 이번엔 젤리 재밌게 먹게 하려고 했는데.
5: 딱 젤리 먹는 것까지 말게. 나 젤리 좋아하거든.
6: 안녕하세요. 우리는 재밌는 형제들.
4: 아쉽지만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에요.
5: 그래서 오늘은 정말 재밌게 젤리를 먹어.

0: 먼저 지렁이 젤리
1: 계속해라
0: 이러더라 이야
2: 맛있게 드십시오. 아, 배달은 다 했고 곰초이는 청소 잘 하고 있으려나?

0: 이번에는 이 젤리를 한 입에 다 먹어볼게요.
1: 이게 무슨 젤리지?
0: 맛있는 젤리겠지.
2: 어, 그건 먹으면 안 돼! 멈춰!
0: 먹으면 무슨 맛인지 알겠죠? 자, 한 입에. 철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지금 방송 중이라고요!
2: 어린이들, 이건 젤리가 아니다. 빨래할 때 세탁기에 넣는 캡슐형 세제야. 절대 먹으면 안 돼!
0: 세제? 그래, 세제였어?
3: 엄마, 지난번에 산 젤리 어디 있어요?
4: 찾아봐. 지난번에 사둔 거 어디 있을 건데.
3: 난 젤리인 줄 알았지. 미안해.
0: 아니야, 안 먹어서 다행이다. 그러게.
5: 철수님, 저 이제 절대 아무거나 먹지 않을 겁니다. 철수님한테 꼭 물어보고 먹을 겁니다.
2: 곰철수님, 이거 보셨습니까? 어? 재미있는 형제들에 나온 곰철수님 인기가 최고입니다.
5: 우와, 저 곰인형 누구? 안정곰돌이 멋져요. 저게 세제구나. 곰돌이가 형제들을 살렸네. 아무거나 먹으면 절대 안 되겠다. 철수님, 우리 같이 방송해보면 어때요? 제목은 안전한 형제들.
2: 그럼 전 당장 구독하죠. 예, 예.
6: 안 한다.
0: 참, 우리 인기 스타가 될 수 있다고요. 철수님? 네? 철수님, 제발요. 김성민이도 같이 부탁하잖아요.
6: 내가 원하는 건 인기가 아닌 혼자만의 핫초코 타임. 하지만 쉽지 않군.
2: 제발요.

0: 수학탐정단, 여기 수식 두 줄이 있어요. y는 2x 플러스 1,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두 수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랑 y값, 어떻게 알아낼 수 있어요?
1: 그거요. 쉽죠? 그냥 숫자 다 넣어보면 되잖아요.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6 넣고, 7 넣고.
2: 숫자는 무한해.
0: 맞아요. 하나하나 다 대입하면 영원히 못 찾을 수도 있죠. 그럼 계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2: 그 고민, 약 390년 전에 데카르트도 했어. 그리고 완전히 뒤집었어.
0: 르네 데카르트, 17세기 프랑스 태생의 철학자이자 수학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의 그 데카르트예요.
1: 데카르트 알아요. 완전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번엔 또 뭘 한 거예요?
2: 수식을 그렸어.
1: 그림을요?
0: 직접 현장에 가봐야 알겠죠? 따라와요. 수학 탐정단. 1630년대 네덜란드. 창문 밖으로 멀리서 포성이 울렸어요. 30년 전쟁. 유럽이 불타고 있었죠. 그런데 데카르트는 그 소리를 듣고 있지 않았어요. 그 방 안, 데카르트는 혼자였어요. 양피지 위에 수식 두 줄, 깃털 펜, 꺼져가는 오일 램프. 밖에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날도 데카르트는 같은 문제를 붙잡고 있었어요. 수식 두 개,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가. 당시 수학자들에게 수식이란 숫자를 넣고 계산하는 것이었어요.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죠.
3: 데카르트 씨, 이동 명령입니다. 오늘 안으로 짐을 꾸리셔야 합니다.
4: 거절합니다.
3: 거절이요?
4: 지금 바쁩니다.
0: 심부름꾼이 나간 뒤 방 안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데카르트는 양피지에 숫자를 하나씩 넣어봤어요.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와 Y. 그 조합을 찾으려면 숫자를 하나하나 시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숫자로 쫓는 건 끝이 없었어요. 풀릴 것 같으면서 절대 풀리지 않는 느낌. 데카르트는 펜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벽을 바라봤어요. 그 어두운 두 개의 교차선.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수식을 숫자로 푸는 게 아니라 저선처럼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 수식. Y는 2X 플러스 1. 데카르트는 계산하는 대신 점을 찍기 시작했어요. X가 0이면 Y는 1. X가 1이면 Y는 3. X가 2이면 Y는 5. 점들을 이었어요. 선이 됐어요. 수식이 눈에 보이는 선이 된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1: 수식이 선이 된다고요?
2: 수식이 정해주는 점들이 일정한 규칙으로 늘어서면 선이 돼.
0: 데카르트는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 수식.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마찬가지로 점을 찍고 이었어요.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진 선이 나왔죠. 데카르트의 시선이 그 교차점 위에 고정됐습니다. 저 점이 답이었어요. 데카르트는 달랐어요. 지금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부르는 이것. 당시 데카르트는 이 방법에 이름조차 붙이지 못했어요. 그만큼 완전히 새로운 생각이었던 거예요.
5: 데카르트가 한 건 수식을 그림으로 그린 것뿐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무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잉티가 정리해 줄 거예요.
2: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수식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야. 수식 하나를 선으로 그리면 그 선 위의 모든 점이 그 수식을 만족해. 두 수식의 선을 함께 그리면 두 선이 만나는 점 하나가 두 수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유일한 값이거든. 데카르트가 처음으로 수식과 선이 같은 것임을 보여준 거야.
1: 계산이랑 그림이 같은 거라고요? 우와, 머리가 터질 것 같아.
5: 오늘 만난 데카르트 이야기 어땠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옛날에 바다용의 후손인 락 롱꾸언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북쪽의 왕을 물리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산신의 자손인 어우꺼만 있었죠. 그곳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00개의 알을 낳아 아이들을 키우며 육지에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죠. 하지만 용의 후손인 락 롱꾸언은 항상 바다를 그리워했습니다. 결국 나는 바다로 돌아가겠소 라는 말을 남기고 어우꺼를 떠나죠. 육지에 남겨진 어우꺼는 홀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너무 힘들 때면 산 꼭대기에 올라 남편을 불렀죠. 어우꺼의 소리를 들은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락 롱꾸언이 돌아오지만 나는 바다 용의 후손이고 당신은 산신의 후손이여. 각자 살아갈 공간이 다르오. 그러니 아이들을 50명씩 나누어 헤어집시다.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지고 어우꺼는 50명의 아이들과 함께 나라를 세우는데요. 바로 베트남 최초의 국가인 반랑국입니다. 이 신화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은 스스로를 용과 산신의 후손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의 재미를 더하다. 새롭게 돌아온 더 역사의 스토리텔러 김준우입니다. 베트남 건국 신화인 락롱꾸언과 어우꺼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베트남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는 이처럼 흥미로운 건국 신화들이 있습니다. 로마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쌍둥이가 세웠다고 하고 페루는 태양신의 자녀가 티티카카 호수에서 나와 세운 잉카 제국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죠. 이와 같은 건국 신화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려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세 나라의 건국 신화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 신화는 바로 단군 신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늘의 신과 땅의 인간이 만나 새로운 나라를 여는 아주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야기는 하늘나라의 신 환인에게서 시작됩니다. 환인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중 환웅이라는 아들이 유독 인간 세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늘 하늘 아래를 내려다보며 인간 세상에 내려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싶다 라는 뜻을 품고 있었죠. 아버지 환인은 아들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환웅은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들과 3천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성한 나무인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신시, 즉 신의 도시라고 부르며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 병을 고치는 법, 착하게 사는 법 등 360여 가지의 이로운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환웅을 찾아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부디 저희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신화에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모든 생명체가 바라는 궁극적인 꿈이었던 셈이죠. 환웅은 그들에게 신령한 쑥 한 줌과 마늘 20개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동굴 속에서 견디면 사람이 될 것이다. 참을성 많은 곰은

이 힘든 시련을 끝까지 견뎌내 마침내 아름다운 여인 옥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급했던 호랑이는 견디지 못하고 동굴을 뛰쳐나가 결국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된 옥녀는 혼인할 짝이 없어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고 그 정성에 감동한 환웅이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옥녀와 혼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 왕검입니다.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 지도자를 뜻하는데 이는 고조선이 종교와 정치가 하나인 사회였음을 보여줍니다. 고조선 건국신화의 핵심은 바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라는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백성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라는 아주 훌륭한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의 건국신화는 한 명의 신이 등장해서 짠! 하고 나라를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치 여러 개의 구슬을 꿰어 하나의 목걸이를 만들듯이 중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영웅들의 전설이 오랜 세월에 걸쳐 하나로 엮여 만들어진 복합적인 이야기인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삼황오제가 있습니다. 삼황은 아직 사람들이 자연의 위협 속에서 원시적인 삶을 살던 시대에 나타나 문명의 기초를 닦은 세 명의 문화 영웅인 복희, 신농, 여화를 말합니다. 복희는 태초에 거대한 홍수가 세상을 휩쓸고 간 뒤 그의 여동생이자 아내인 여화와 함께 살아남아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인류를 다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물을 만들어 물고기를 잡고 가축을 기르는 법을 알려주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성한 농부라는 뜻의 신농은 농업의 신으로 불립니다. 그는 직접 온갖 풀들을 맛보며 어떤 것이 약초이고 어떤 것이 독초인지 알아냈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수십 번씩 독에 중독되면서도 백성들을 위해 의학의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나무를 깎아 쟁기와 보습을 만들고 씨앗을 심어 곡식을 거두는 농사법을 처음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삼황이 문명의 기초를 놓았다면 그의 뒤를 이은 오제는 훌륭한 인품과 덕으로 나라를 다스린 이상적인 군주들입니다. 누런 임금이라는 뜻의 황제는 중국 문명의 실질적인 시조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당시 구리로 된 머리에 쇠로 된 이마를 한 전쟁의 신 치우에 맞서서 황제는 군대를 일으켜 그와 큰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황제는 이 전쟁의 승리로 흩어져 있던 여러 부족을 통일하고 수레와 배, 옷과 글자 등을 만들어 국가제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왕위를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는 세습이 아니라 나라에서 가장 현명하고 덕망 높은 인물에게 물려주는 선양이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임금과 순임금의 이야기입니다. 요임금의 시대는 백성들이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태평성대였지만 자신의 아들이 왕의 자리에 오를 만큼 현명하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널리 인재를 찾아보라 라고 명령을 했죠. 그렇게 해서 찾아낸 인물이 바로 가난한 농부였던 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은 앞을 못 보는 아버지와 욕심 많은 계모, 거만한 이복동

0: 등이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원망하기는커녕 끝까지 효도를 다한 인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요인금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기 위해 자신의 두 딸을 아내로 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맡겼는데 수는 모든 것을 지혜롭고 공평하게 처리했습니다. 그의 덕망에 감동한 요인금은 마침내 아들이 아닌 순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중국의 건국신화는 신비한 혈통보다는 백성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문명적 업적과 어진 인품, 즉 덕을 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으로 내세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실용주의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죠. 일본의 건국신화는 하늘 최고의 신의 자손이 지상에 내려와 통치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황실의 신성한 권위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본 신화는 하늘의 세계인 다카마가하라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곳을 다스리는 최고 신은 태양의 여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였습니다. 아마테라스에게는 아주 거칠고 성격이 불같은 남동생 스사노오가 있었습니다. 스사노오는 바다와 폭풍을 다스리는 강력한 신이었지만 늘 어머니가 계신 지하세계를 그리워하며 슬픔에 잠겨 울부짖었고 그 때문에 폭풍우와 재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늘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스사노오는 누나인 아마테라스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하늘의 세계 다카마가하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친 성정은 하늘에서도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난폭한 행동에 큰 충격과 슬픔을 느낀 아마테라스는 결국 하늘의 동굴인 아마노이와 토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태양신이 숨어버리자 하늘과 땅은 온통 암흑에 휩싸였고 모든 재앙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어둠에 잠기면서 공경에 빠진 신들은 아마테라스를 동굴 밖으로 나오게 할 묘안을 짜냈습니다. 신들은 동굴 앞에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나무를 세우고 그 나뭇가지에 아름다운 거울을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닭들을 모아 힘차게 울게 한 뒤 아메노즈메라는 춤의 여신이 통 위에서 발을 구르며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신이 박장대소하며 즐거워하자 동굴 안에서 이 웃음소리를 들은 아마테라스는 내가 숨어 세상이 어두운데 어찌 저렇게 즐거워하는가 라며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살짝 동굴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신들이 당신보다 더 존귀한 신이 나타났다 라고 외치며 동굴 앞에 걸어둔 거울을 아마테라스에게 비추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부신 모습에 놀라 동굴 밖으로 나오는 순간 힘센 신이 그녀의 팔을 잡아 끌어내고 동굴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다시 빛을 되찾았고 이 모든 소동의 원인이었던 스사노오는 하늘에서 쫓겨나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지상을 헤매던 그는 이즈모라는 땅에서 슬피 우는 노부부와 아름다운 딸 구시나다 히메를 만나게 됩니다. 노부부는 머리가 8개, 꼬리가 8개 달린 거대한 뱀인 야마타노 오로치가 해마다 나타나 딸들을 한 명씩 잡아먹었고 이제 마지막 남은 딸마저 제물로 바쳐야 할 운명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스사노오는 구시나다 히메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준다면 오로치를 퇴치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는 노부부에게 아주 독한 술을 8통이나 빚게 한 뒤 8개의 문을 만들어 그 뒤에 술통을 하나씩 숨겨놓았습니다. 이윽고 나타난 야마타노 오로치는 여덟 개의 머리를 각각의 술통에 박고 정신없이 술을 마시다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스사노오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칼을 뽑아 오로치의 목을 모두 베어버렸습니다. 이후 지상세계는 스사노오의 후손들이 다스리며 평화를 되찾았고 마침내 아마테라스는 자신의 손자인 니니기노 미코토에게 지상을 다스릴 때가 왔음을 선언합니다. 갈대밭이 우거진 풍요로운 곡식의 나라는 나의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할 땅이다. 너 황소는 가서 다스리도록 하라. 가거라. 황의 융성함이 하늘과 땅처럼 영원할 것이다. 이처럼 아마테라스의 명령과 같이 일본 신화의 핵심은 황실이 신의 직계 후손으로서 영원히 나라를 다스릴 권리를 받았다는 만세일계 사상입니다. 신들 사이의 갈등과 영웅의 모험이라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은 결국 통치자의 정통성이 능력이나 업적이 아닌 오직 신성한 혈통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장대한 이야기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세 나라의 신화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첫째, 나라를 세운 시조의 성격부터가 다릅니다. 한국의 단군왕검은 하늘에서 온 환웅과 곰이 변한 웅녀 사이에서 태어났죠. 즉, 신과 인간의 결합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격을 가집니다. 반면 중국의 사망오제는 문명을 만들고 나라를 잘 다스린 위대한 인간 영웅들입니다. 나중에 신처럼 존경받게 된 것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의 시조 니니기노 미코토는 태양신의 직계 손자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신의 신분으로 지상에 내려온 것이죠. 둘째로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 즉 정통성의 원천도 각기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라는 도덕적인 목적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착한 뜻이 있었기에 나라를 세울 자격이 생긴 거죠. 중국에서는 농사 기술을 전파하거나 사회 질서를 세우는 등 백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문명적 업적과 덕으로 다스리는 정치를 정통성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다릅니다. 오직 최고 신인 아마테라스의 자손이라는 신성한 혈통, 그 자체가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인 것입니다. 셋째로는 신화가 담고 있는 핵심 이념도 각각 다릅니다. 단군 신화는 신이 인간 세상을 부러워하고 동물이 인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인본주의, 즉 인간 중심의 따뜻한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중국 신화는 어떻게 하면 안정된 사회를 만들고 나라를 잘 다스릴까를 고민하는 실용적인 정치 철학에 가깝죠. 마지막으로 일본 신화는 신이 직접 다스리고 그 권위가 영원히 이어진다는 신정주의, 즉 신의 통치를 강조하는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니 세 나라가 건국신화를 통해 그리고자 했던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 정말 뚜렷하게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건국신화를 통해 각 나라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건국신화는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년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각 나라의 정치,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건국신화를 아는 것은 그 나라를 깊이 이해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의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의 백광진입니다. 의학학 보건계열 진로와 관련해서 입학하고 나서의 학창생활 그리고 졸업 이후에는 어떤 직업들이 가능할지 그 진로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다양한 사람들과 이 시간을 나누게 될 텐데 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잎이 무성해질 거라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갖고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자질과 뜻을 갖고 의학학 보건계열에 입학을 하고 나서 학창시절은 어떨까라는 이런 부분을 제가 그런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학문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것뿐만 아니고 수업 연한도 다양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3년을 공부할 수도 있고 4년을 공부할 수도 있고 6년을 공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너무나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학문 분야별로 그 스피릿, 그 프린시플 정신은 상당히 비슷한데 뭐 수업 연한이나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학을 기준으로 해서 학창시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대입을 위해서 참 힘들다, 수험생은 참 어려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의학학 보건계열은 입학하고 나면은 사실은 수험생 이상으로 더 힘들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 우리 의학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대학 들어가면은 자기가 원하는 수업, 듣고 싶은 수업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서 수업을 듣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요일 하나를 완전히 빼먹고 흔히들 그러잖아요. 금요일이나 월요일에는 되게 수강 신청을 안 해요. 그래서 연휴로 놀고 싶으니까. 그런데 우리 의학학 보건계열은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의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들을 수 있는 학문은 그저 몇 개 되지 않고요. 이미 입학과 동시에 시간표가 딱 고등학교 이상으로 짜져 있습니다. 특별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택 과목은 거의 없습니다. 의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본과 과정에 진입을 하면은요, 자기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학과에서, 의과대학에서 시간표가 나오면 그 시간표에 따라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냥 1학년 교실, 2학년 교실, 3학년, 6학년 교실이 있어서 교수님들이 바꿔가면서 들어와서 수업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천정이 없는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는 학문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통합교육을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 심장, 간장, 뭐 신장 이런 거 공부한다. 그러면 해부학을 공부를 하고 생리학을 공부하고 생화학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병리학을 공부를 해서 병인이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나서는 그다음에는 그 장기마다 발생할 수 있는 질병군을 공부합니다. 그때는 내과적인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면 내과 선생님이 와서 강의를 하시고 외과적인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면 외과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수술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치유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팔로우업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내과는 내과대로 외과는 외과대로 통합적으로 공부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수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문사회를 아주 요즘에 심도 있게 공부를 합니다. 심지어 매 학기마다 인문사회학적인 요소가 어떤 때는 인문사회의학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우리 의대 내에서는 인문사회의학을 전공하는 교수님들도 종종 계셔요. 요즘은 사회가 다변화되어 있고 의학이 과학의

다른 부류라고도 볼수 있지만 이 과학이 인문사회와 접목이 돼서 특별히 환자,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 인문사회의학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이 인문사회의학을 공부를 할 때에는 의사 선생님이 환자뿐만 아니고 보호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며 소통을 해야 하는지 등등에 관해서도 공부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학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동아리죠. 이건 제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아요. 대학들마다 아주 엄청나게 크고 활동이 다양한 그런 동아리들이 많은데 의약학 보건계열 학생들은 그 동아리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맞질 않아요. 특별히 의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빡빡한 시간 속에서 공부하고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동아리 활동을 할 여력이 없어요. 다른 학과 학생들하고 무슨 외부적인 동아리 활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동아리들이 의과대학 내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무슨 운동과 관련된 입학과 동시에 동아리를 시작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6년 동안 그 동아리 활동을 하거든요. 졸업할 때는 전문가 수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빼놓을 수 없는데,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듭니다. 제가 우리 의과대학에서 우리 학생들 보면 시험 기간 동안에, 물론 이제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의과대학 안에 이제 샤워하는 시설도 있긴 한데, 대개 우리 학년마다 강의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험 때 되면은 집에 안 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한 2, 3주 전부터 강의실을 24시간 오픈하거든요. 공부하라고. 그러면 거기서 먹고 자고 공부합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과대학에서는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를 합니다. 국가고시도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험을 컴퓨터로 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앞에 모니터 앞에 있고 문제 조합을, 같은 문제인데 문제 순서가 다르고 항목의 순서가 막 뒤바뀌어 있고 별의별 그림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정말 시험이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수업이 통합교육이라 그랬잖아요. 시험도 통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연습을 통해서 국가고시에서도 컴퓨터 베이스로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국가고시가 쉽지 않죠. 그러나 정말 다행인 것은 각 대학이나 학과에서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졸업 학년 때가 되면은 여러 가지 모의 시험을 통해서 무사히 다 면허증, 자격증을 딸수 있게 해주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 의사 국가고시 같은 경우도 합격률이 대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95% 내외, 그리고 대부분의 학문 단위가 대개 90% 이상을 이렇게 유지하거나 이렇죠. 그래서 학과나 각 단과대학에서 책임을 지고 연습을 시킨다. 그리고 우리 의사나 치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기 시험까지 보게 되죠. 시험이 만만치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의약학 보건계열은 입학과 동시에 바로 내 옆에 친구가 평생 직위가 됩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생각해 보세요. 졸업하고 나와서 직장이 어때요? 그 직군이 어떻습니까? 같은 직군이에요. 의사면 의사, 방사선사면 방사선사, 약사면 약사, 치과의사면 치과의사, 수의사면 수의사. 같은 직군이거든요. 입학과 동시에 평생 직위 어깨동무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이제 신입생들을 만나는 경우가 여러 번 경우가 있거든요. 의과대학에서.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대는 그렇습니다. 입학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이제 6년 시간만 남았지 본인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6년 뒤에 다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 의약학 보건계열이 그렇습니다. 입학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이미 그 학문 분야의 면허증을 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본인만 포기하지 않으면. 이제 중요한 것은 3년, 4년, 6년 그 기간 동안에 나는 어떤 의사, 방사선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될 건지, 나는 어떤 모양의 그런 의사로 살아갈 것인지를 두드려보는 그런 시간인 것을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두드려보세요.

드려 보실 수 있기를 제가 권고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정말 중요한 일이 남았는데요. 자, 이제 3년, 4년, 6년 공부를 다 마쳤어요. 국가에서 시험 보는 인증 시험도 다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면허증, 자격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의사로 살아갈 것인가? After graduation, 졸업 이후에는 어떤 진로가 있을까를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임상의사입니다. 먼저 의대에 들어온 것은 환자를 보는 의사를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임상의사로서 대학병원의 교수도 될수 있고요. 혹은 종합병원의 의사, 혹은 개원한 의사 선생님이 될수 있습니다. 임상의사로서. 그리고 약간은 임상과 기초를 겸임하는 예방의학이나 병리학 같은 것도 될 수가 있죠. 병리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의사로서 국과수 같은 데에서 그 영화와도 같은 그런 세상을 그런 의사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 임상의사로서 제약회사에서도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제약회사에 의사 선생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제약회사에는 반드시 임상 의사 선생님들이 그 제약회사와 같이 서로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보험, 이제 사보험도 그렇고 이런 곳에서도 임상 의사 선생님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고합니다. 보험회사, 이런 곳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임상 의사 선생님들이 포진하셔서 보험회사에서도 본인의 임상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초의학 연구하는 그런 학자로서의 의사 선생님이죠. 대학에서 뭐 생리학, 해부학, 미생물학, 양리학, 생화학 뭐 이런 곳에서 이제 뭐 예방의학, 병리학 이런 곳에서 교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책, 그리고 각종 기업의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역할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회사에서 연구자로서 살아갈 수도 있고요. 꿈을 가진 청년들이 하는 바이오벤처에서도 우리나라의 의사 중에서 바이오벤처로 성공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보건 행정이나 법률과 관련돼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대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 사이언스죠. 과학자로서의 역량뿐만 아니고 가만히 살펴보면 인문학적인 혹은 그런 그 사회학적인 법률과 관련된 그런 관심과 역량이 있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의 이제 행정부에 보면 과학기술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같은 곳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곳에서는 반드시 의사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과학기술부도 그렇고 노동부도 그렇고 노동부에서도 요즘은 예방의학 전공하신 분들이 왜냐하면 노동 같은 곳에서 산재 인력, 그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예방해야 되고 진단해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노동부에도 우리 의사 인력이 필요하고요. 보건복지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의대를 졸업하고 임상적으로 혹은 기초의학을 통해서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 행정적인 역할이 꼭 필요하다. 의사로서 본인이 그런데 관심이 있고 역량이 있다 그러면은 행정적인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법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 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 이제 그 선거 때가 되면 이제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로 뽑죠. 그리고 그 비례대표를 각 정당마다 이렇게 순번을 매겨서 하는데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갖고 가만히 살펴보세요. 각 정당마다 비례대표 의원 중에 빠지지 않는 직군이 있습니다. 바로 의약학보건계열 직군입니다. 왜냐하면 입법부라는 곳이 어딥니까?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의약학 보건 계열의 입법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의약학 보건과 관련해서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법도 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법을 만들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의학학 보건계열 학문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의사나 약사 혹은 간호사 등등 보건, 의학학 보건계열 직군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입법 활동에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사법부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의료에서 무슨 이제 사고가 나든지 이러면 이게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많아졌어요. 의학을 아는, 의료를 아는 판사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의사 면허증을 따신 분들 중에 법학 전문 대학원에 입학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의사 면허 그리고 변호사 그 자격증을 같이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사법부에 진출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공정한 재판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국제기구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뭐 국경 없는 의사회를 포함해서 수많은 그 의학학 보건 계열의 그 NGO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의사로서 혹은 약사로서 의학학 보건 계열 직군으로서 WHO가 됐건, NGO가 됐건, 미셔너리가 됐건, 그 어떤 영역에서도 여러분들의 꿈을 펼칠 수가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학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한번 두드려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할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류를 조심해라. 졸업할 때쯤 되면 본인이 본인의 그 졸업 이후의 진로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졸업할 때 당시에 이렇게 막그 뜨는 그런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 시류를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3년, 4년, 6년 동안 두드려 보세요. 그러면 평생 동안 즐겁게,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우리 이 의약학 보건계열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분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죠. 피터 패터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 이름도 있어요. 배도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1937년생이신데요. 지금도 살아 계셔요. 영국의 캠브리지 의대를 졸업하신 분인데, 결핵병원에서 16년여 이상을 결핵 환자를 만나며 우리나라 결핵 환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러고 환자를 돌보시는 중간중간에 당시에 우리나라의 젊은 의사들, 의대생들, 이 의학학 보건계열의 학생들과 만나서 꿈을 심어주셨어요. 연전에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이분을 만나서 이제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Only one life. It will soon be passed. Only what's done for, blah, blah, blah, blah, will last.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그것이 곧 지나가더라. 오직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만은 영원할 것이다. 이제 본인의 인생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그한 번뿐인 인생이 금방 지나가더라.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떤 뜻을 갖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살았는데 그거는 참 괜찮았던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 의사들에게 한번 나처럼 뭔가 그 뜻을 갖고 그런 의사로서의 삶을 살면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도전의 말씀을 주셨어요. 빠른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아마도 여러분들의 생애가 의미 있는 인생이 되실 거라고 저는 감히 그럴 거다라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작지만 아름다운 인연, 아름다운 만남,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포텐 사회 1회 저는 이진웅입니다. 오늘 포텐 사회 1회 첫 번째 시간에는 위도와 경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요. 오늘 여러분들은 위도와 경도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이러한 위도와 경도가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위도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자, 지구의 한 지점에 이름을 붙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가로로 선을 긋습니다. 사실 무수히 많은 선이 있겠죠? 자, 이런 가로로 그은 선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위선 중에서 가장 긴 위선은 지구의 정가운데를 지나는 적도입니다. 그리고 양 극을 연결하는 가상의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적도와 각각의 위선이 이루는 각. 적도와 위선이 이루는 각, 이 각도를 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적도의 위도는 몇 도일까요? 적도의 위도는 0도가 되고요. 양 극의 위도는 90도가 됩니다. 그리고 적도 부근은 위도의 숫자값이 작거든요. 요 부근을 저위도라고 얘기하고 극지방으로 가면서 위도의 숫자값이 커집니다. 그래서 극지방으로 가면서 고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의 반원과 남쪽의 반원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북쪽의 반원을 북반구라고 얘기하고 북반구의 위도를 얘기할 때는 북이 몇 도, 남반구의 위도를 얘기할 땐 남이 몇 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자, 뒤에부터 읽습니다. 북이 30도 27분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위도는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러한 위도는 기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자, 위도에 따라 기후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요. 태양으로부터 똑같은 양의 열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구가 구형이기 때문에 저위도 부근은 좁은 면적의 열을 집중적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고위도 지역은 넓은 면적의 빛을 분산시켜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위도 지역은 기온이 높고 고위도 지역으로 가면서 기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적도 부근은 열대기후, 그리고 고위도로 가면서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위도의 차이에 따라 기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적도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을 연결한 가로선을 위선이라고 얘기하고요. 지구상의 어떤 지점이 적도와 이루는 각도를 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적도를 중심으로 북쪽의 반원은 북반구, 그리고 남쪽의 반원은 남반구라고 하죠. 다음, 그럼 적도의 위도는 몇 도죠? 적도의 위도는 0도, 그리고 양극의 위도는 90도가 됩니다. 그리고 북반구의 위도 얘기할 땐 북이 몇 도, 남반구는 남이 몇 도라고 표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숫자가 작을수록 우리는 저위도라고 하고요. 클수록 고위도라고 합니다. 고위도. 그리고 북반구와 남반구는 이것이 반대인데요. 자, 이것은 지구가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쪽에 위치할 때 우리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태양과 가까운 쪽은 여름이 되고요. 태양으로부터 먼 지역은 겨울이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북반구가 태양과 가깝기 때문에 여름이 되고 남반구가 겨울이 됩니다. 반면 지구가 이쪽에 위치할 때는 남반구가 태양과 가깝기 때문에 여름, 북반구가 태양과 멀기 때문에 겨울이 됩니다.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입니다. 그리고 위도가 높아지면서 빛이 점차 분산되기 때문에 위도는 지역 간 기후 차이에 영향을 줍니다. 다음 두 번째, 경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지구의 세로로 선을 그을 겁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옆에서 바라본 모양이고 이걸 이렇게 꺾어볼게요. 극이 정가운데 오게. 자, 얘도 이름을 붙여주려면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경선은 위선과 다르게 모든 경선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요. 어딜 기준으로 할까? 그때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발휘했던 나라가 영국이기 때문에 영국을 지나는 경선을 본초 좌우선으로 하고 얘를 기준으로 경도를 정해줍니다. 참고로 본초 좌우선의 완전 반대편은 날짜 변경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본초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북극과 남극을 연결하여 지구의 세로로 그은 선을 경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어떤 지점이 본초 자오선과 이루는 각도를 우리는 경도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본초 자오선의 경도는 0도죠. 그리고 반대편에 날짜 변경선의 경도는 180도가 됩니다. 본초 자오선을 중심으로 동반구의 경도는 동경 몇 도, 서반구의 경도는 서경 몇 도로 표시하게 되고요. 경도상 반대편에 위치한 두 지점은 낮과 밤이 반대가 됩니다. 다음, 경도는 시간대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합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일출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 날짜 변경선을 태양이 지나갈 때,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날짜 변경선이 아침일 때, 다른 지역들은 아직 아침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돌아가면서, 우리나라 아침 되고, 인도 아침 되고, 사우디아라비아 아침 되고, 영국도 아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을 더 빨리 맞는 나라들은 빠른 시간대를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갈수록 시간대가 빠르고 서쪽으로 갈수록 시간대가 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영국이 이렇게 시간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요 얘기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 볼게요. 자, A, B, C 지점의 위도와 경도를 한번 말해 봅시다. A는 남위 30도, 경도는 동경 30도가 되네요. B는 북위 60도, 동경 90도가 되고요. 다음 C는 적도 부근에 위치합니다. 위도는 0도 정도. 다음 E는 서반구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서경 60도가 되겠죠. 0도와 서경 60도. 다음 두 번째. 자, A와 B 중에 더 빠른 시간대를 사용하는 곳은 어디고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자, 본초 자오선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하면 빠른 시간대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동쪽에 위치하는 B는 본초 자오선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해서 A보다 빠른 시간대를 사용을 합니다. 다음 마지막, B와 C 중에 연평균 기온이 더 높은 곳은 C가 되겠죠. 왜냐하면 C는 B보다 더 저위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첫 시간에 위도와 경도 살펴봤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핵심 포텐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텐의 이진웅이었습니다.

EBS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수학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런 수학 단기 특강을 함께하는 황성진입니다. 어느덧 우리 두 자릿수로 왔네요. 10강이에요. 우리 10강에서는 지난 시간에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에 이어서 또 다른 새로운 2차 방정식의 풀이를 배울 거예요.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오늘의 수학세포 확인해 봅시다. 우선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배우고 그 다음 완전제곱식. 선생님이 완전 중요하다고 했었죠? 드디어 이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다루어 볼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 x제곱은 k라는 형태가 나타났을 때 2차 방정식이면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x라는 것은 제곱했을 때 k가 되는 수구나. 그걸 우리 k의

뭐라고 불렀죠? 제곱근이라고 불렀죠. 즉, X는 K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근호를 사용해서 플러스 루트 K 또는 마이너스 루트 K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K가 양수면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두 개가 나오겠지만, K가 만약 음수라면 만족하는 근이 없겠죠. 또, K가 0이라면 X는 0을 중복해서 가지는 중근이 되겠죠. 이 상황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AX제곱 더하기 C는 0과 같은 2차 방정식을 앞으로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위해 X제곱은 K와 같은 꼴로 고쳐서 풀 거예요. 예를 보면 2차 방정식 2X제곱 빼기 5는 0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우변을 0으로 정리했을 때 X에 대한 항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2X제곱은 5가 되겠죠. X제곱은 꼴로 나타내고 싶으니까 2로 나눠주면 X제곱은 2분의 5가 되겠네요. 따라서 X는 2분의 5의 제곱근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우리 분모를 유리할 수 있잖아요. 얘는 루트 2분의 루트니까 위아래로 루트 2를 곱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0이다. 요렇게 정리해 줄수 있겠죠. 자, 그럼 개념책 85쪽에 유제 2번을 같이 풀어 봅시다. 다음 2차 방정식 중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을 해로 갖는 것은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들은 x제곱은 k의 꼴로 고쳐서 문제를 풀면 다음과 같은 수를 해로 갖는 2차 방정식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좀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해요. 등식의 성질을 활용해 볼 건데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을 해로 갖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좌변을 제곱하고 우변을 제곱한 것 역시 등호가 성립을 하겠죠. 즉,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을 해로 갖는 2차 방정식은 x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의 제곱은 4 곱하기 3, 즉 12가 되는 형태라는 거죠. 따라서 1번부터 5번을 좌변을 x제곱으로 나타냈을 때 우변이 12가 되는지 확인해 보면 답을 찾을 수 있겠죠. 1번은 x제곱은 6이니까 아니죠. 2번은 x제곱은 2로 나누면 2분의 3이니까 아니겠죠. 3번을 봤더니 양변에 3을 곱해주면 x제곱은 12가 됐죠. 요것이 우리가 찾는 2차 방정식이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 체크해주면 되고요. 4번으로 가서 2분의 1 x제곱은 마이너스 3 우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3이 되고 양변을 2로 곱해줍시다. 그럼 x제곱은 6이 되겠죠. 그래서 x. 그다음 5번. 플러스 3 이항하면 3x제곱은 9가 되겠죠.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x제곱은 3이니까 우리가 찾는 건 x제곱은 12가 되는 거였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요렇게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우리 아까 x제곱은 k꼴이었잖아요. 근데 그 x가 약간 변형돼서 다항식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처럼 2차 방정식 x 더하기 p의 제곱은 q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x 더하기 p라는 것을 제곱했을 때 q가 나온다는 것은 이 x 더하기 p가 정체가 뭐죠? 제곱해서 q잖아요. 즉 q의 제곱근이에요. 그 말은 아까 했던 것처럼 x 더하기 p가 q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다. 요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x를 찾고 싶기 때문에 좌변에 플러스 p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x는 마이너스 p 플러스 루트 q 또는 마이너스 p
빼기 루트 큐. 요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Q가 0이면 중근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념 확인 문제 2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에요. 선생님은 네모와 상관없이 풀어볼 테니까 참고해서 여러분들은 네모를 한번 교재에 채워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 번째, 2차 방정식 x 더하기 3의 제곱은 5에서. 자, 해석해봅시다. 누가 5의 제곱근이에요? x 더하기 3이 제곱해서 5가 되는 거니까 5의 제곱근, 즉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플러스 3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럼 두 번째로 와서는 4 곱하기 x 빼기 4의 제곱 빼기 3은요.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하냐면요. 제곱이 되는 식에 주목을 할 거예요. x 빼기 4의 제곱이네. 그럼 이 식의 제곱은 숫자꼴로 나타내 보자고요. 우선 좌변에 마이너스 3을 우변으로 이항합시다. 그러면 4 곱하기 x 빼기 4의 제곱은 3이 되겠죠. 이 앞에 어떤 곱해진 수 4를 양변으로 나눠주면 x 빼기 4의 제곱은 바로 4분의 3이 되겠네요. 해석해 봅시다. 바로 x 빼기 4가 제곱했을 때 4분의 3이 된다는 거니까, x 빼기 4는 누구의 제곱근이죠? 바로 4분의 3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3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알수 있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2의 제곱이죠. 그러면 제곱근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겠다. 우리가 찾는 건 x이기 때문에 좌변에 마이너스 4 우변으로 이항합시다.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4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요렇게 우리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수 있다. 이때 이 제곱근에 해당하는 부분이 꼭 x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항식일 수도 있다는 거 체크해두면 되겠죠. 그러면 유제 3번 한번 풀어봅시다. 개념책 85쪽. 2차 방정식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b는 0의 해가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제곱이 되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좌변에는 제곱이 되는 부분만 남기시다. x 빼기 a의 제곱은 좌변에 플러스 b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선생님,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면 답이 없지 않나요? 자, b는 문자잖아요. b는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랑 만나서 양수가 되겠죠? 요런 것들 주의하고. 그럼, x 빼기 a가 제곱해서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b의 제곱근이겠네. 그러면 좌변에 마이너스 a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x는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b가 되겠네. 그것이 문제에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a의 값이 얼마겠어요? 2가 되겠죠? 그 다음, 제곱근 안에 있는 이 마이너스 b, 이 마이너스 b가 누구겠어요? 6이 되겠죠? 정리하면 b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문제에서는 이제 유리수 ab에 대하여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B의 값은 2 곱하기 마이너스 6, 즉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정리해 줄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의 수학 세포 마지막이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볼 거예요. 이거 정말 완전 완전 중요합니다.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수 있으면 우리가 보는 모든 2차 방정식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좌변이 우변이 0일 때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 첫 번째, 여기 상수항을 우변으로 모두 이항을 해요. 쌤이 이제 x제곱 더하기 4x 빼기 6은 0을 예로 가지고 왔거든요. 우선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게 과연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는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6을 우변으로 이항을 합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는 6이 되겠죠. 이제 우리는 좌변을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지금 보세요. 좌변이 x제곱의 개수가 1이잖아요. 그럼 언제 완전제곱식이 된다고 했어요? 언제? 여기 비워둔 이 상수항이 x의 개수를 이론하는 것의 제곱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에 2분의 x의 개수의 제곱을 더해 줄 거예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x는 6에서 x의 개수 플러스 4를 2로 나눈 것의 제곱, 즉 4를 양변에 이렇게 더해주자는 거죠. 그러면 우선 좌변이 이제 뭐가 된다? 바로 완전제곱식이 되겠죠.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이것이 바로 10이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바꾸는 순간 우리 아까 앞에서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가 가능해지죠. 지금 x 더하기 2가 제곱해서 10이니까 x 더하기 2는 10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구나. 따라서 우리가 찾는 x는 플러스 2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다. 요렇게 우리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면 어떠한 2차 방정식도 풀수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 이거는 지금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등식의 성질이 뭐예요? 만약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에요. 그러면 우리 등식은 일단 2차식이니까 a는 0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을 x제곱의 개수인 a로 나누어서 x제곱의 개수를 어떻게 만들어주면 돼요? 1로 만들어주면 이 과정을 우리가 할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 더 와닿을 거거든요. 우선 개념 확인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래요. 우선 지금 좌변을 봤더니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죠. 당황하지 말고 우선 여기 좌변의 상수항을 우변으로 모두 이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x제곱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좌변을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여기서 무작정 상수항은 x의 개수를 이론하는 것의 제곱이다라고 가면 안 돼요. 그건 언제?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성립하는 조건이었죠. 따라서 우리는 좌변과 우변을 x제곱의 개수 2로 나눠줄 거예요. 나눠주게 되면 2분의 2x제곱은 x제곱이 되고 2분의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3x가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 비어있는 이 상수항에 더해주자고요. 무엇을? x의 개수를 2로 나눈 것의 제곱을 더해주자. 그러면 x의 개수가 지금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을 2로 나눈 것을 제곱한 것을 더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3의 제곱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완전제곱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x, 사실 이 제곱 안에 있는 수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요.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이것이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은 4분의 9죠. 따라서 이제 통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6이니까 계산해주면 4분의 3이 되겠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곱근을 이용합시다.
x 빼기 2분의 3이 제곱했을 때 4분의 3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 빼기 2분의 3은 누구의 제곱근이다?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3의 제곱근이다. 여기 4는 2의 제곱이죠?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찾는 해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x는으로 정리해주면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분모가 2로 갔죠? 끝까지 정리해주면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다. 이렇게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 여러분도 풀수 있겠죠? 그럼 유제 8번으로 가봅시다. 요거는 잠깐 멈추고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로 풀어보세요. 아마 대부분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잘안 풀리면 선생님이 말했던 내용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설명을 들으면 좀더 여러분들의 이해가 쉽겠죠?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k는 0을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풀었대요. 그럼 첫 번째 단계가 뭐였죠? 상수항을 모두 우변으로 이항해 주는 거잖아요. 즉, x제곱 더하기 7x는 마이너스 k. 그죠? 그 다음,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나눠줄 거 없죠? 그대로 이제 상수항을 채우는데 뭘 더해주면 된다고 배웠죠? x의 개수 플러스 7을 2로 나눈 것에 제곱을 더해주면 되겠죠. 좌변, 우변에 똑같이 더해줘야 되니까 2분의 플러스 7의 제곱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완전제곱식으로 나타냈을 때 얘를 그대로 가지고 와주면 되거든요. x 플러스 2분의 7의 제곱이 되고 요것이 마이너스 k 플러스 4분의 49가 되겠죠. 요거 우리 마이너스 k도 분수의 형태로 나타내서 마이너스 4분의 4k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4k 플러스 49. 요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곱근을 이용합시다. x 플러스 2분의 7은 제곱해서 요게 되죠. 즉,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마이너스 4k 플러스 49가 되고, 지금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마이너스 4k 플러스 49가 되겠네요. 우리가 찾는 x, 정리해주면, 플러스 2분의 7, 우변으로 이항하죠? 마이너스 2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마이너스 4k 더하기 49가 되고, 확인했더니, 분모가 2로 갔죠. 그러니까 합쳐서 적어주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k 더하기 49가 되겠네요. 그러고 봤더니 x가 2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1이었대요. 자, 비교해 봅시다. 이 제곱근 안에 있는 마이너스 4k 더하기 49가 누가 되면은 저 해가 되겠어요. 바로 21이 돼주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4K는 넘겨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8이 되고 우리가 구하는 K 값은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7. 정답은 1번 체크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우리 오늘의 수학 세포 너무 중요한 내용들 다 살펴보았고 우리 오늘의 시냅스 문제 확인하고 옵시다.

자, 오늘의 시냅스 문제 실전책 51쪽 소다는 실전 테스트 10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2x제곱 빼기 4x 더하기 a는 0을 다음과 같은 꼴로 나타냈대요. 그럼 좌변을 봤더니 지금 완전 제곱식이죠? 우선 좌변의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을 해줍시다. 그러면 2x제곱 빼기 4x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원래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2로 나눠서

퇴근을 하는데 지금 일을 나눠주지 않았죠. 따라서 좌변에 식을 우선 2로 묶어주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괄호 x제곱 빼기 2x는 마이너스 a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밑줄 친이 식을 우리가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x의 계수 마이너스 2를 2로 나눈 것의 제곱, 즉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더해줬을 때, x제곱의 계수가 1이면 그대로 똑같이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괄호에 앞에 2가 곱해졌죠. 그럼 실제로 없던 것이 생겼을 때,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즉, 2가 추가적으로 생긴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 더해줄 때 2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더해줘야 된다. 요거 주의를 해주세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쉽죠. 2 곱하기 마이너스를 그대로 쓸수 있다 했죠. x 빼기 1의 제곱. 이것이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된다는 건데, 이것이 다음과 같은 거죠. 그럼 우선 비교해 봅시다. b의 값은 얼마죠? 1이 되겠죠. 그리고 이 10이 마이너스 a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10. 따라서 넘기면 a 값은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물론 이 문제는 a값, b값을 구하는 건 아니고 이 꼴로 나타냈을 때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b 대신 1을 대입해서 2 곱하기 x 빼기 1의 제곱은 10이니까 양변을 2로 나눕시다. x 빼기 1의 제곱은 5가 돼서, 아, x 빼기 1이 5의 제곱근이구나.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우리가 찾는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이 2차 방정식 푸는 속도 좀 올려볼게요. 12번.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해가 x는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래요. 요거는 우리 그 2차 방정식 푸는 과정을 역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때 좌변의 상수를 우변으로 이항했잖아요. 반대로 우변의 4를 좌변으로 이항해 볼게요. 그러면 x 빼기 4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만 우변에 남겨둔 것은 좌변과 우변을 제곱을 해줄 거예요. 우리 같은 수두번 곱해도 등식은 여전히 성립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식이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 이것이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은 얼마죠? 플러스 루트 3이든 마이너스 루트 3이든 3이 나오게 되죠. 아, 3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3은 0이 되고, 이 2차 방정식을 푼 결과가 x가 뭐가 된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요렇게 추론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x의 계수 a는 마이너스 8이 되고, 그 다음 상수 b는 13이 되니까 우리가 찾는 a 더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8에서 13을 더해준 5가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14번.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차가 4루트 2일 때 상수 a의 값은, 우선 좌변을 인수분해 가능한가 봤을 때 A를 모르니까 인수분해는 어렵죠. 그러면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풀어봅시다. x제곱 더하기 10x. 좌변에 플러스 A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럼 이제 x제곱의 계수 1인 거 확인했으니까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줍시다. 양변에 더해줄 거예요. 바로 x의 계수 플러스 10을 2로 나눈 것의 제곱을 양변에 더해줍니다.

0: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좌변 먼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듭시다. x 괄호 안에 있는 수 그대로 가지고 와주면 되죠. 플러스 5의 제곱이 되고 는 우변 정리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25가 되겠죠. 자, 이제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죠. x 플러스 5는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a 플러스 25가 되니까 x 플러스 5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5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 플러스 25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해는 플러스 5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 플러스 25가 되겠네요. 이때 문제에서는 지금 두 근의 차가 4루트 2라고 했죠. 그럼 두 근의 차는 우리가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빼줘야 되죠. 즉,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a 플러스 25에서 빼줍시다. 무엇을? 괄호 씌우고 마이너스 5 빼기 루트 마이너스 a 플러스 25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선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5는 날아가고 여기 루트 마이너스 a 플러스 25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a 플러스 25니까 2 루트 마이너스 a 플러스 25가 되겠다. 이것이 바로 4 루트 2라는 거죠. 그러면 이 등식에서 2, 2 약분을 해주게 되면 루트 마이너스 a 플러스 25가 2 루트 2가 된다는 것이고 우리 2는 제곱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2의 제곱이 곱해지죠? 따라서 루트 8이 되겠죠. 최종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5가 8이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5는 8. 따라서 a는 바로 17이 된다. 정답은 4번을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강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20개의 수학 유론 중 10개 절반이 불을 밝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너무너무 잘했고요. 우리 다음 11강에서 만나도록 해요. 수고 많았어요. 안녕!
1: ...놔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중학수학 유런 3학년 1학기 강의 오셨고요. 저는 단기 특강의 최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새로 들어가는 내용은요. 큰 대단원에서 이제 두 번째 파트예요. 인수분해라는 단원입니다. 완전히 내용이 조금 곱셈 공식에 비해서 또 바뀌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곱셈 공식을 잘해야 이 단원도 잘한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곱셈 공식을 잘 숙지하고 와야 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오늘의 목표를 확인하시고 오늘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인수분해라는 내용을 할 거고요. 사실 이렇게 목표는 단촐하게 이렇게 한 줄로 적혀 있지만 사실은 오늘 하는 내용이 인수분해에서 한 3분의 2 정도 공식으로 따진다면 물론 이제 전체는 세 단원으로 세 강으로 연결해서 제가 진행하지만 그 중에 첫 번째이긴 합니다만 그 중에 이제 여러분이 챙겨둬야 되는 그 공식으로 따지면 되게 많은 부분을 오늘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이 양이 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내용이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지만 조금 제가 양이 많다는 걸 미리 강조하고 그래서 좀 잘 따라오시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수분해라는 개념이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이미 좀 알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우리가 인수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인수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어떤 다항식을, 이거 봐봐, 얘들아. X, 우리가 원래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4를 이렇게 딱 하나하나 다 곱하기를 해서 만들면 이게 되잖아요.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 그쵸?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는 이렇게 묶어낼 수 있다라는 말도 할수 있겠죠. 좋아요. 이게 여러분이 그래서 이미 알고 있어요. 요식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하나의 다항식을 이렇게 두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냈을 때, 이러한 각각의 식을 우리는 처음 식에 인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 인수라는 얘기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거야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은 이미 소인수 분해를 배웠거든요. 소인수 분해에서 이미 소인수라는 개념을 알고 있고요. 이건 뭐냐면, 자연수를 쪼개는 과정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12다라고 한다면 2의 제곱 곱하기 3, 4, 3, 12. 이렇게 쪼개는 과정이 소인수 분해였거든요. 이런 걸 했던 것처럼 똑같이 다항식을 쪼개는 과정이 바로 뭐다? 인수분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씩 쪼개진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인수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x 더하기 1과 또 x 더하기 4 이런 것들은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의 인수야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하는 것처럼 하나의 다항식을 두개 이상의 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걸 소라는 말을 빼고 인수분해야라고 이름을 앞으로 붙일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인수분해야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4를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다 풀어 헤쳐놓는 걸 뭐라고 했냐면 요 방향이에요. 요 방향. 전개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앞 단원에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개된 식을 가지고 거꾸로 묶어내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묶어내는 것을, 즉, 인수의 곱으로 만드는 과정을 인수분해한다라고 얘기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지난 시간까지 했던 전개의 과정과 오늘부터 하는 인수분해의 과정은 역관계, 반대의 과정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수학에서, 수학이 아무래도 이제 논리적인 학문이다 보니 정방향으로 가는 걸 배운다면 역방향으로 반대의 과정도 같이 비교해 가면서 배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개와 인수분해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요. 이제 인수분해를 잘 하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여러분 이 내용도 고등학교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잘해 놓으면 혹은 얼마나 잘해 놓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가 또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너무 중요한데요. 지금부터는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제 그 방법론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 원칙, 기본 원리는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뭐냐고요? 읽어보세요. 공통인 인수를 이용한 인수분해다 이겁니다. 자, 뭐라고요? 공통인 인수를 이용한 인수분해다. 그럼 공통인 인수가 뭐냐? 일단 써놓고 시작할까요? 1번에 들어올 식은요. 공통인 인수라고 쓰세요. 이게 뭐냐면 다항식의 각 항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인수를 공통인 인수라고 해요. 어려운 말 아니죠? 그런데 공통인 인수를 이용한 인수분해는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결국은 각 항에 공통으로 있는 게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볼까? 요거 하나하나가 항이거든요. 거기 공통으로 있는 거 누구예요? m이잖아요. 그리고 m으로 묶어요. 그러면 a 더하기 p 이렇게 쓸수 있어요. 물론 요 앞에는 곱하기가 생략된 건데 생략하고 써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 것 자체가 인수분해예요. 곱으로 만들어준 거니까. 그래서 공통인 인수가 이때는 누구냐면 m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항에 공통인 인수가 존재한다면 이 공통인 인수를 뽑아주는 작업을 해요. 그걸 우리가 수학에서는 맞아요. 분배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 기억하실까요? 그래서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이 공통인 인수를 묶어내서 인수분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각 항에 공통인 인수를 구하고 인수분해하시오. 개념 학의 문제 2번입니다. 공통인 인수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 공통이에요? A 하나씩 들어가 있고,
B도 하나씩 다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다. 따라서 A, B 묶어 볼까요? 그리고 나면 앞에 누가 남아? B 하나만 남겠다. 그치? 그럼 B. 뒤에는 A 하나는 빠지고 B 하나 빠졌고 4A가 남네요. 마이너스 4A. 가운데 곱하기 생략하셔도 돼서 요게 인수분해가 된 상태입니다. 인수분해 어떻게 한다는 건지 아시겠죠? 자, 일단 정리할게요. 인수분해라는 것은 소인수분해를 하듯이 다항식을 다항식과 다항식에 혹은 꼭 다항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항식을 쪼개서 또 다른 식과 식의 곱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것을 인수분해라고 하는데, 그럴 때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 원칙 1은 뭐다? 1은 뭐다? 공통인 인수로 묶어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어떻게 한다고요? 공통인 인수로 묶어라. 아시겠죠? 그래서 공통인 인수가 있다면 모든 인수분해를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묶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안 묶고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안 묶고 시작하면 눈에 잘안 보여요. 어떤 인수분해 방법을 쓸지가. 어떤 공식을 쓸지를 앞으로 이제 알려드릴 건데 그게 잘안 보여요. 그래서 공통인 인수로 묶고 시작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만약에 혹시 못 묶었다. 근데 운이 좋게 보였다. 그러면은 나중에 묶으시면 되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잘안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항상 인수분해를 잘하고 싶다면 공통인 인수로 묶어라. 됐죠? 공통인 인수가 그럼 매번 있냐? 그렇진 않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없으면 안 묶으시면 돼요. 자, 예제 1번 볼게요. 공통인수 찾아볼까요? 그렇죠. x 더하기, x 더하기 2. 하나가 보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것 좀 집중해서 볼게요. x 더하기 2 하나로 묶었어요. 그러면 뒤에 뭐가 나오는지 볼까요? 앞에는 제곱 중에 하나만 나오니까 x-2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는요, 요 3x 더하기 1이 나오겠죠? 요거 하나 묶였고, 가운데는요, 더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가 더하기지, 빼기지에 따라 요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일부러, 아니죠. 괄호를 일부러 넣은 건데, 사실 더하기라 괄호 의미는 없죠. 그래서 한번 그냥 거쳐갈 뿐이에요. 계산 좀 할게요. 정리해 주시면 4x-1이고, 그리고 앞에가 x-2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아, 예쁘게 인수분해가 됐구나. 그래서 x 빼기 2에 4x-1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수분해 공식 첫 번째부터 확인할게요. 첫 번째 공식은요, 우리가 곱셈 공식을 배웠잖아요. 그거에 바로 다 반대 과정이에요. 그래서 1번은요, 곱셈 공식 첫 번째로 배웠던 거 완전 제곱식이었거든요. 그거의 역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원래 a 더하기 b의 제곱을 전개한 게 요거였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묶어버리면 a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인수분해 하나의 공식이 됩니다. a 빼기 b의 제곱이겠죠, 이 경우는. 그래서 요게 또 역시 인수분해 공식이 하나가 됩니다. 그럼 요거 한번 해볼까요?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고. 그럼 이걸 쓰는지 어떻게 처음에 감을 잡냐? 제곱이 있고요. 누군가의 제곱이 있으면서 약간 항이 3개가 나와. 이러면 이 완전 제곱식의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a제곱이고 3의 제곱이니까 왠지 a 빼기 3의 제곱일 것 같은데 가운데가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나서 확인해봐요. a제곱에 3의 제곱 9인데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건데 오, 완전히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 첫 번째는요. 완전 제곱식을 전개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전개해서 완전제곱식 만들던 거 그거의 역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옵니다. 다항식의 제곱으로 된 식이나 아니면 그 식에다가 어떤 그냥 상수 정도로 곱한 식을 바로 뭐라고 앞으로 이름을 붙일 거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려서 이미 여러분은 익숙하세요. 완전 제곱식이야. 요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요런 거예요. a 더하기 b의 제곱 아니면 3x 더하기 4y의 제곱인데 요렇게 앞에 개수가 붙어 있는 정도, 수를 곱한 정도. 요런 걸 완전 제곱식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완전 제곱식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나중에도 쓰임이 있어요. 특히 언제 쓰임이 있냐면요. 나중에 방정식 혹은 2차 방정식 또는
함수, 2차 함수 이런 거를 문제를 풀거나 개념을 도입할 때 완전제곱식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 게요.

3제곱식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곱하고 제곱하고 가운데는 어떻게 되냐면요. 두개 곱해서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되잖아요.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 이게 키예요. 즉, 요게 누군가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그 제곱이 되기 전 단계 있죠. 그거의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에서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의 반대를 생각한다면 요걸 가지고 떠올려 볼까? 6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요게 6이었잖아요. 반에 반을 하고 요거 당연히 떼버리고 앞에니까. 그리고 요걸 가지고 제곱하면 9가 되잖아요. 그래서 입에 붙여 놓으세요. 뭐라고요? 반의 제곱.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가운데 거 있죠? 그 가운데 거를 반을 해서 걔를 제곱한 게 b가 되는 요런 상황이라면 이 식은 완전 제곱이에요. 오, 알겠다. 무슨 말일까? 한번 볼까요?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얼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는 반의 제곱, 25가 있으면 완전 제곱이에요. 할수 있겠어요? 오, 좋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네모다. 그럼 뭘까요? 부호는 상관없어요. 여기가 더하기 제곱이 되니까. 반의 제곱, 6의 제곱이죠. 36. 이러면 얘는 완전 제곱이에요. x 빼기 6의 제곱. 요건 x 더하기 5의 제곱.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반의 제곱이 뒤에 거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나중에 한번또할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과정이다. 알맞은 것을 써놓으시오. 어떻게 하면 돼요? a제곱에 요게 냄새가 나죠? 1의 제곱에 a제곱이니까 왠지 여기가 1의 제곱이면 여기가 두배 앞에 거 뒤에 거 느낌이 나요. 맞죠? 그러니까 완전히 a 더하기 1의 제곱이야 라고 인수분해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는요. 요게 6의 제곱이거든요. 이건 x의 제곱이고 그걸 떠올리면서 여길 6의 제곱으로 한다면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 5, 12 좋아요. 그러면 가운데 부호만 신경 쓰면 되겠죠? x 빼기 6의 제곱 하실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요게 2x의 제곱이고요. 요거는 1의 제곱이니까 느낌이 왔어요. 그러면 얘는 앞에는 2x의 제곱, 뒤에는 1의 제곱. 그럼 가운데는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 하니까 2x가 오면 되겠죠. 됐어요. 따라서 이 뒷부분은요, 2x 더하기 1의 제곱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라. 뭘 기억하라고요? 반의 제곱. 자, 그럼 여기 뭐가 오면 돼요? 요거의 반이 2죠? 그거의 제곱. 4가 오면 완전 제곱식이에요. 누구의 제곱일까요? x 더하기 2의 제곱. 하실 수 있죠? 좋아요. 반의 제곱. 반하면 5죠? 25.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x-5의 제곱이야.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좋습니다. 입에 붙여놓으세요. 뭐라고요? 반의 제곱. 자,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양수 AB에 대하여 AB의 값을 구하는 과정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보자. 얘가 누가 돼야 된다고요?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반의 제곱. 반이 6이니까 A는 36.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B를 물어봤네. 이건 어떻게 할까? 이 친구는요, x 더하기 5의 제곱 하면은 5, 5, 25니까 가능하죠. 아니면 사실은 x 빼기 5의 제곱도 가능은 한데요. 이렇게 되면 이 b가 10x의 10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 b가 마이너스 10x의 마이너스 10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지금은 ab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게 아니고요. 이 친구가 맞아요. 따라서 b는 10이 되겠죠, 10. 그래서 B는 10이고 A는 36이라서 정답은 36 빼기 10 해서 26이다.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제 공식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공식은 뭐였다고요? 완전제곱식. 그리고 완전제곱식의 의미까지 아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공식이 지금부터 등장합니다. 두 번째 인수분해 공식은 우리 곱셈 공식 두 번째 배웠던 거 생각해봐. 뭐였지? 합차 공식. 맞아요. 합차 공식이고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었어요. a 더하기 b에 a 빼기 b. 요거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똑같고 중간에 더하기 빼기 있을 때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뺐던 요 모양 기억하시죠? 그걸 반대로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곱 빼기 제곱이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요렇게 인수분해한다 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 x제곱 빼기 9라는 건 x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요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아,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x제곱 빼기 4다. 어떻게 하라고요? 4 대신에 2의 제곱으로 놓고 시작해 볼게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어떻게 한다는지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여긴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요걸 5의 제곱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인수분해는요, 일단 항이 두 개여야 돼요. 항이 두 개고요. 누군가의 제곱과 누군가의 제곱의 모양이고요. 가운데는 빼기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요 공식을 활용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인풋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이 친구는 3x의 제곱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앞에 거는 뒤에 거는 1의 제곱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가주시면 될까요? 어렵지 않으시죠? 똑같아요. 이 친구는 2x의 제곱으로 가주시고요. 또 뒤에는요. 5의 제곱으로 가주실까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풀어보자.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그 다음은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실 수 있겠어요? 되시죠? 약간 난도를 올려서 하나만 더 연습해 볼까요? 이런 건 어때요? 얘가 제가 중단원 마무리에 있는 문제 가져와 봤는데, 이제 거의 실전형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문제에서는 물어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합차 공식 아까 했던 것만 딱 물어보긴 좀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수분해의 기본 원리까지 같이 물어보고 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네, 맞아요. 맨 처음에는 앞에 그러니까 항이 두 개예요. 제가 지금 공식 두개 알려드렸고요. 인수분해의 기본 원리 하나까지 총세개 알려드렸거든요. 정리해 보시면 첫 번째는 뭐였냐면 공통 인수로 묶어라. 공통 인수로 묶어라. 이게 첫 번째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드린 첫 번째 공식은 완전 제곱식이었어요. 그거는 항의 개수가 3개거든요. 3개를 가지고 누군가의 제곱과 제곱이 존재했을 때 가운데가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가 있어야 돼요. 그 경우를 쓰는 거고 두 번째로 알려드린 요 공식은요. 그 항의 개수가 두 개인 거예요. 두 개. 두 개고 누군가의 제곱수, 그 다음에 또 누군가의 제곱수 혹은 제곱식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세 개를 알려드린 건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게 항이 두 개니까 왠지 합차 공식일 것 같은데요. 문제는 27이 누군가의 제곱이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12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한 건요. 아, 혹시 묶이는 게 있을까라고 보시는 겁니다. 공통으로 묶이는 공통 인수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3으로 묶이죠. 3, 9, 27. 그리고 3, 4, 12. 요렇게 해서 이제 묶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요 안에를 들여다보면 항의 개수가 두 개이면서 앞에 거는 3a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뒤에 거는 2b의 전체의 제곱이 되어서 제곱 빼기 제곱이라는 것에 완전히 들어맞죠. 이제 합차 공식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볼게요. 3배에 어떻게 하라고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기억나시죠? 따라서 3a 더하기 2b, 그리고 3a 빼기 2b.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빼기 2b.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요게 이제 정답이 될 거고요. 정답 찾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3a 더하기 2b. 요긴 것 같다. 그치? 3a 빼기 2b, 그리고 3배.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야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첫 번째 원칙 있죠. 공통 인수로 묶어라 라는 원칙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원칙을 모르면 인수분해를 배웠다고 하실 수 없습니다. 그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 가셔서, 부모님께 제가 오늘 뭘 공부했냐고 물어보신 다음에,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 원리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하시고 바로 얘기하셔야 돼요. 공통인 인수로 묶어라. 이게 안 나오면 인수분해를 제대로 배운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 너무너무 중요해요. 4번 문항 제가 가져온 이유가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험에 꼭 나오는 오늘의 문제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요 문제를 풀면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복습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일단 공통적으로 항해 개수를 다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되면 이제 여러분 이 인수분해하는 공식들이 막 이제 믹스, 섞이게 되거든요. 막 섞이게 되면 이게 뭘 이용해야 될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이제 항해 개수가 3개이면서 1번처럼 앞에 거 제곱, 뭔가 제곱이 있고 뒤에 것도 누군가의 제곱이 있으며 완전 제곱식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하나씩 해볼게요. 그럼 얘는 x의 제곱이고 요거는 3의 제곱인데 가운데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일단 해볼 수는 있어요. 완전히 들어맞냐? 그건 이제 다른 문제에 해보셔야 돼요. 해보면 x제곱에 3의 제곱에 2배 앞에 거 뒤에 거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2배 하면 6x가 되죠. 마이너스. 그게 있는지. 오, 맞네. 그럼 완전히 얘는 맞는 말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구분하는 연습을 자꾸만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여러분 사실은 이게 객관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전개해서 얘가 되는지를 보셔도 답은 다 구분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또 마찬가지로 이거 전개해서 얘가 나오는지 전개해서 얘가 나오는지 이렇게 보는 것도 되는데 사실 우리는 이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를 공부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개해서 되는 거는 인수분해 과정의 단원의 목표에 부합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전개하는 건 배제하고 그렇게도 시험 시간은 당연히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당연히 이쪽 방향에서 가는 거 위주로 연습할 거예요. 또 볼게요. x가 제곱이고요. 64가 8의 제곱이니까 그리고 항해 개수가 3개니까 당연히 어떤 의심을 할수 있냐면 x랑 8의 제곱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가운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렇게 놓고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앞에 거 제곱에 뒤에 거 제곱에 두 배에 앞에 거 뒤에 거 하니까 마이너스 16x 돼야 되는데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요 말도 맞습니다. 요렇게 이제 하나하나 구분해 보시는 겁니다. 자, 3번도 볼게요. 16x 제곱이라 하면 4x의 제곱이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왠지 이것도 항해 개수가 3개라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4x랑 2를 가지고 제곱하면 어떨까? 요 식에 맞아떨어지는지를 볼 거고요. 가운데가 더하기이기 때문에 덧셈을 가지고 이제 제곱해서 이게 맞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x 제곱, 16x 제곱 됐고요. 4 되고요. 두배 앞에 거 뒤에 거면 8이 16x가 되니까 완전히 맞아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요, 4x 더하기 1의 제곱이냐고 얘기했어요. 안타깝게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건 틀린 말이다.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하실 수 있겠죠? 다음으로 가볼게요. 마찬가지인데 이거 보는 순간 무슨 생각 떠올라야 하냐면, 아, 3번도 사실은 그랬어요. 3번이 이제 정답이긴 한데, 3번도 처음에 4로 묶어주고 시작하면 조금 더 예쁘게 갔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얘는 제곱수가 눈에 보여서 그냥 가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있는 2를 끄집어내서 2는 4로 이렇게 가져가셔도 돼요. 2로 묶어서 이렇게. 2로만 묶어주면 여기가 2x 되고 여기 1 되니까 여긴 4로 나오고 마지막에 묶어도 되는데 이 4번의 상황은 좀 달라요. 4번은 처음에 5로 안 묶고 시작하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5로 처음에 묶어주셔야 돼요. a제곱에 10ab에 여기는 뭐야? 그렇죠. 25의 b제곱. 이렇게 묶어주셔야만 눈에 보이는 인수분해입니다. 그럼 이 친구는요. a랑 5b를 가지고 요렇게 제곱식을 만들어주고 확인 작업 10ab 있네요. 완전히 맞아떨어집니다. 따라서 요건데 여기 그대로 있네요.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5번도 볼게요. 5번 그냥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맨 앞에는 5분의 1의 a의 제곱이고요. 맨 뒤에는 4분의 1의 제곱이니까요. 저라면 5분의 1의 a와 4분의 1을 가지고 제곱한 거랑 연관이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할 것 같고요. 가운데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요. 이제 검증을 해볼게요. 제곱 제곱은 괜찮고요.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니까요. 요거랑 요거랑 해서 마이너스 달면 10분의 a가 돼야 되는데 정확하게 들어와 있죠. 따라서 요 말도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5번도 맞는 보기가 되고요. 틀린 건, 잘못된 건 3번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인수가 아닌 걸 고르래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보는 관점이 필요하냐면, 4제곱 빼기 16은 2의 4제곱이거든요. 근데 이제 4제곱을 한 번에 성급하게 계산하려고 하면 체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얘가 누구의 제곱인지

100거 빼기 뒤에 거가 한 번이 더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될 때까지 해주셔야 되거든요. 원래 인수분해는 쪼갤 수 있을 때까지 쪼개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된 거고요. 따라서 요거의 인수가 아닌 것을 골라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과정에서 나오지 않은 걸 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은요, x 더하기 2, x 빼기 2는 있으니까 요거 두 개는 맞아요. 그리고 x제곱 더하기 4도 있거든요. 여기 있어서 맞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x제곱 빼기 4는요, 어디에 있었어요? 요 위에 있었죠. 이것도 인수는 맞죠. 인수 분해를 일단 했었으니까. 물론 더 쪼개져서 더했을 뿐이죠. 이해돼요? 그래서 1번도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x제곱 더하기 8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쵸? 중간 과정에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인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안 되고 정답은 2번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식이고요. 4제곱 식이지만 우리는 제곱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여러분 또 고난도 문항까지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양이 조금 많았죠? 여러분 그렇지만 어렵진 않았어요. 네, 오늘 복습 잘 하시고요. 우리 인수분해 다음 시간에 또 조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연결 지어서 또 같이 재밌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에이, 요, 친구들의 연산을 책임질 파도 그 어메이징한 강의. 만점왕 연산 10단계 김재현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 자연수 곱하기 소수가 끝나고 이제 소수 곱하기 소수로 넘어왔습니다. 소수랑 소수를 곱하는 거예요. 자, 친구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왜냐? 우리가 그 이전에 자연수 곱하기 소수, 소수 곱하기 자연수 열심히 했잖아요. 소수 곱하기 소수라고 뭐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그쵸? 친구들이 했던 그 지식과 그 실력을 바탕으로 소수 곱하기 소수도 친구들이 충분히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감히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강의도 친구들, 긴장 반, 그리고 설레임 반 가지고 선생님이랑 알차고 신나게 들을 준비 됐죠?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일단 오늘 배울 내용부터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자, 뭐냐? 소수 곱하기 소수예요. 이제 소수와 소수를 곱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문제를 풀기보단 먼저 뭐 한다? 원리 깨치기를 통해서 아니 도대체 소수랑 소수는 어떻게 곱하는지 우리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원리를 다 깨우쳤다 하면 이제 뭐 한다? 문제를 푼다 해서 오늘은 1보다 작은 소수 곱하기 1보다 작은 소수만 한번 선생님이랑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자, 이제 오늘도 친구들이 눈 번쩍 뜨고 두눈 쫑긋, 귀를 쫑긋 세우면은 선생님과 이제 이 부분 완전 정복할 수 있다.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리 깨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보다 작은 소수 곱하기 1보다 작은 소수예요. 그래서 어김없이 선생님이 예시 문제를 가져왔죠. 뭐죠? 0.3 곱하기 0.7의 계산.

하네요. 0.3 곱하기 0.7 해서 보니까 우리 계산하기 전에 팁이 있네요. 0.3에 0.7을 곱하니까 어때요? 0.3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0.3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0.7을 보면 이거 뭐예요? 1보다 작은 소수잖아요. 어떤 수에다가 1보다 작은 소수를 곱하면 그 어떤 수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고 우리 예전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0.3에다가도 0.7을 곱하면 당연히 0.3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걸 친구들이 꼭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선생님, 소수 곱하기 소수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물어보고 있죠. 자,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이것도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뭐예요?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을 해보자 이거예요. 분수의 곱셈으로. 그러면은 0.3 곱하기 0.7을 일단은 분수의 곱셈으로 만들어 봐야겠네요. 자, 적어볼게요. 0.3 곱하기 0.7은 이걸 한번 분수로 바꾸어 봅시다. 자, 0.3은 분수로 바꾸면 얼마가 되나요? 0.3은 10분의 3이 되고요. 그쵸? 곱하기 0.7은 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그쵸? 10분의 7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분수의 곱셈은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잖아요. 그쵸? 그렇게 계산을 먼저 해보자는 거예요. 자, 분수끼리 곱한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분모 먼저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자, 10 곱하기 10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10 곱하기 10 하면? 그쵸. 100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100 적어주고요. 그러면 3 곱하기 7 하면요? 21이죠. 그래서 분자 3, 분자 7을 곱하니까 분자가 21이 나온다 해서 결국엔 100분의 21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이제 뭘 해줘야 돼요? 이걸 소수로 바꾸어줘야 합니다. 그쵸? 자, 100분의 21을 이제 소수로 우리 한번 바꿔봅시다. 친구들,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거 충분히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해서 소수로 바꾸는 이 계산법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100분의 21 소수로 바꾸면? 그쵸. 0.2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0.3 곱하기 0.7은 결국 얼마가 나온다? 0.21이 나온다. 자,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연수의 곱셈. 이것도 우리 뭐 자연수 곱하기 소수 혹은 소수 곱하기 자연수 할때이 방법을 썼었는데, 이번엔 소수 곱하기 소수잖아요? 그럼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하기 위해선 두 개의 소수를 다 자연수로 먼저 보고 계산을 해야 할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0.3을 뭘로 보는 게 좋을까요? 0.3은 3이라고 일단 보고, 그쵸? 3 곱하기. 자, 0.7은 7이라고 한번 먼저 봅시다. 3 곱하기 7. 이거는 역시나 어렵지가 않습니다. 얼마가 나오나요? 3 곱하기 7? 21이 나오잖아요. 그쵸? 21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해줄 건 뭐예요? 0.3 곱하기 0.7입니다. 맞나요? 0.3 곱하기 0.7이에요. 그쵸? 자, 보세요. 3이 0.3이 됐습니다. 3이 0.3이 됐다. 그럼 몇 배가 된 거죠? 10분의 1배가 된걸알 수가 있어요. 자, 3이 0.3이 됐다는 건 10분의 1배가 된 거예요. 그쵸? 근데 친구들, 7도 0.7이 됐습니다. 맞나요? 7이 0.7이 됐어요. 그거는 7에서 0.7이 됐다. 몇 배가 된 거죠? 똑같이 10분의 1배가 됐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친구들, 보세요. 3도 0.3이 돼서 10분의 1배가 됐고, 7도 0.7.

7일에서 10분의 1배가 됐어요. 각각 숫자가 10분의 1배가 돼서 곱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과연 몇 배가 된 걸까요? 정답은 100분의 1배가 된 거랑 똑같다. 100분의 1배가 된 거랑 똑같습니다. 10분의 1배를 해줘서 곱해주고, 10분의 1배를 해줘서 또 곱해줬으니까,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2를 해서 100분의 1배가 되는 거죠. 21에서 100분의 1배가 됐다. 그럼 친구들 뭐가 나오나요? 그쵸. 0.21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친구들이 혹시 소수 곱하기 소수가 어렵다 하면은 자연수로 바꾸어서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몇 배가 바뀌었는지, 몇 분의 몇 배가 바뀌었는지 정답을 바꿔주면 이제 소수 곱하기 소수의 정답이 나온다를 친구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방법 한번 계산해 봤고요. 역시 친구들,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예요? 이거입니다.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는 법.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방법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로 셈으로 계산하는 거. 자, 선생님이 식을 적어볼게요. 0.3 곱하기 0.7입니다. 그쵸? 자, 먼저 소수 첫째 자리인 7을 0.3에 곱해보겠습니다. 3 곱하기 7은 21. 자, 2가 올라가네요. 맞나요? 0 곱하기 7은 0이니까 2만 내려주고요. 자, 그 다음 0, 0도 각각 곱해봅니다. 0, 0 나오고요. 그러면 0, 2, 1이 나오는데, 자, 친구들 한번 보세요. 친구들 보세요. 자, 0.3도 뒤에서 한 칸, 0.7도 뒤에서 한 칸, 총 뒤에서 몇 칸? 뒤에서 두칸 이동했습니다. 점이. 0.3도 뒤에서 한 칸, 0.7도 점이 뒤에서 한칸 이동했으니까 총 뒤에서 두칸 이동한 게된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뒤에서 두 칸을 이동시켜서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우리 자연수 곱하기 소수, 소수 곱하기 자연수에서 막 했을 때는 이제 점을 그대로 내려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소수 곱하기 소수는 아니에요. 뒤에서 총몇 칸을 점이 움직였는지를 센 다음에 그거에 맞추어서 점을 찍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0.3은 뒤에서 한 칸, 0.7도 소수점이 뒤에서 한 칸이니까 총 소수점이 뒤에서 두칸 움직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서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하니까 똑같이 얼마가 나온다? 0.21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알아봤고요.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 소수 곱하기 소수를 위해서 선생님이 계속 그 앞에서도 소수점을 뒤에서 몇칸 움직였는지를 세서 계산을 했었어요. 자, 친구들, 그럼 이 방법들 다 기억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 타임. 1보다 작은 소수 곱하기 1보다 작은 소수입니다. 우리 문제 풀기에 앞서서 항상 뭐 했어요? 연산키 알아봤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1보다 작은 소수 곱하기 1보다 작은 소수. 0.8 곱하기 0.8이네요. 어떻게 풀었는지 보니까 이번에는 8 곱하기 8 해서 64를 만들고요. 0.8 곱하기 0.8이잖아요, 결국. 그쵸? 이번에는 선생님의 방식대로 가고 있어요. 보이나요? 뒤에서 한 칸, 뒤에서 한칸 해서 총 뒤에서 두칸 이동했다. 점이, 소수점이 두칸 이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칸 이동시켜서 소수점을 찍어준다 해서 정답이 얼마가 나왔다? 0.64가 나왔구나.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 한번 해봐야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0.1 곱하기 0.9예요. 선생님이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1 곱하기 9부터 해볼게요. 1 곱하기 9는 얼마? 9가 나오고요. 자, 0 곱하기 9는요, 0이 나옵니다. 그 다음, 0도 한번 곱해볼게요. 의미는 없지만, 친구들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 그리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 이런 것도 그냥 꼼꼼하게 적어서 계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해서 이 상태에서 이제 더해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와요. 자, 이 다음에 뭐 하냐?
소수점에 위치한

책을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직 연습 중이니까 소수점이 뒤에서 한 칸, 또 0.9도 뒤에서 한칸 움직였어요. 그래서 총몇칸 움직였다? 뒤에서 두칸 움직였다. 뒤에서 두칸 움직여주면 되는구나. 한 칸, 두 칸. 가준 다음에 소수점을 딱 찍는 겁니다. 찍으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0.09가 나온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2번의 답은 0.09다. 자, 이렇게 풀어봤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네요. 0.2 곱하기 0.4입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2 곱하기 4부터 해봅시다. 2 곱하기 4는 얼마가 나오나요? 2 곱하기 4는 8이 나오고요. 자, 0 곱하기 4는 0이 나옵니다. 0 곱하기 2는 0, 0 곱하기 0도 0. 이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각 자리수별로 자, 더해서 내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됐죠. 그리고 소수점 위치를 보니까 0.2는 뒤에서 한 칸, 0.4도 뒤에서 한 칸, 총 뒤에서 두칸 이동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해서 점을 찍어주니까 정답이 뭐가 나온다? 0.08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6번 문제. 자, 0.2 곱하기 0.8이네요. 보이나요? 좋아요. 이것도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봐야겠죠. 2 곱하기 8부터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2 곱하기 8, 얼마가 나오나요? 2 곱하기 8, 16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6 적어주고 1은 어떻게 돼요? 올려야겠죠, 당연히. 그쵸? 자, 0 곱하기 8은 0이니까 1만 그대로 내려와 줍니다. 그 다음 0도 한번 곱해볼게요. 0 곱하기 2, 2 곱하기 0은 0, 0 곱하기 0은 0. 자, 여기서 이제 또 더해줘야죠?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핵심 포인트, 소수점 찍기입니다. 맨 뒤에서 한 칸, 또맨 뒤에서 한 칸, 총몇 칸? 두 칸. 그래서 두칸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한 칸, 두 칸. 이동시킨 다음에 점을 찍습니다. 소수점을 딱 찍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0.16이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정답은 0.16. 네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0.3 곱하기 0.5네요. 이것도 한번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풀어봐야겠죠? 자, 먼저 3 곱하기 5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3 곱하기 5, 얼마 나오나요? 그쵸. 15가 나와서 5만 내려 적어주고, 1은 올립니다. 자, 0 곱하기 5는 0이에요. 그쵸? 그래서 1만 쪼르르릉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주고, 그 다음에 0 곱하기 3, 0 곱하기 0도 각각 해줘야죠. 물론, 한칸 띄어서 적어주는 거 잊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뭘 한다? 더해준다. 내려줘서 5, 1, 0. 이렇게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 소수점 찍어봐야겠네요. 소수점 한번 찍어봅시다. 0.3은 소수점이 맨 뒤에서 한칸 이동했고요. 0.5는요, 소수점이 맨 뒤에서 한칸 이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총 합쳐서 소수점이 몇칸 이동한 거죠? 두칸 이동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맨 뒤에서 한 칸, 두칸 똑같이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소수점을 딱 찍어주는 거죠. 찍어주니까 결국 정답이 뭐가 나온다? 0.15가 나온다. 0.15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예요. 뭐예요? 0.3 곱하기 0.99네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 곱하기 9부터 해봐야겠네요. 그쵸? 3 곱하기 9는 27. 그래서 7 적어주고요. 2는 올려 보냅니다. 자, 0 곱하기 9는요, 0이에요. 대신 2가 쪼르르릉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왔고요. 0 곱하기 3, 0 곱하기 0도 해주니까 각각 0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러면 마지막 뭐 한다? 이렇게 더해서 내려준다. 더해서 내려주니까 7, 2, 0.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그쵸. 자, 이제 소수점을 딱 찍어봐야겠죠? 한번 찍어봅시다. 뒤에서 한 칸, 또 뒤에서 한 칸, 총몇 칸? 뒤에서 두 칸. 자, 가볼게요. 한 칸, 두 칸. 가서 소수점을 찍어보니까 얼마가 나와요? 0.272 나와요. 아, 10번 답은 뭐다? 0.27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0.4 곱하기 0.3이네요. 볼게요. 4 곱하기 3부터 한번 해봐야겠죠? 자, 4, 3, 12. 2 적고요. 1을 올려줍니다. 자, 0 곱하기 3은 0이니까 1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 0 곱하기 4, 4 곱하기 0은 0이고, 0 곱하기 0도 0이죠? 적어주고, 자, 이제 합해서 내려볼게요. 2, 1, 0. 이렇게 내려오네요. 그쵸? 그 다음 마지막 소수점. 자, 0.4는 뒤에서 한 칸, 0.3도 뒤에서 한 칸. 그래서 총 뒤에서 두칸 이동하면 된다. 해서 정답이 얼마가 나온다? 0.12가 나온다. 해봤습니다. 16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6번이에요. 0.5 곱하기 얼마? 0.7. 자, 아까랑 계속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친구들도 이제 하다 보니까 점점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집중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곱하기 7부터 한번 해봐야겠죠? 자, 5 곱하기 7은 얼마예요? 35예요. 5 적고요. 3을 올려봅니다. 그 다음 0 곱하기 7은 0이니까 3 내려오고요. 0, 5 곱하기 0은 0, 0 곱하기 0도 0.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그대로 합해서 내려주는 거죠. 내려준 후에는 뭐 한다? 소수점을 본다. 자, 뒤에서 한 칸, 뒤에서 한 칸, 총몇 칸? 두 칸. 그래서 한 칸, 두 칸, 점프, 점프 해서 0.35 여기다가 소수점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봐야겠죠? 18번도 한번 선생님이랑 깔끔하게 문제풀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0.6 곱하기 0.2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6 곱하기 2부터 한번 깔끔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6 곱하기 2 얼마가 나오나요? 맞습니다. 12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2 적어주고요. 1을 딱 올려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0 곱하기 2는요? 0 곱하기 2는 0이니까 그냥 쭉 내려오는 거예요. 아까 했듯이 계속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연습이 다될 때까지, 다 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 푸는 겁니다. 자, 6 곱하기 0은 0. 0 곱하기 0도 0.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뭐 한다? 더 해준다 하면 요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 소수점 찍기 뒤에서 한 칸, 0.2도 뒤에서 한 칸. 그래서 총 뒤에서 두칸 가준 다음에 소수점을 찍으면 된다. 자,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찍고 나니까 어떻게 했나요? 그쵸? 0.12라고 읽으면 되겠네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18번도 한번 풀어 보았습니다. 20번도 한번 풀어 봐야겠죠? 그쵸? 0.6 곱하기 0.6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곱하기 6부터 깔끔하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맞죠? 6 곱하기 6은 36. 자, 그래서 3을 올리고요. 0 곱하기 6은 0이니까 3만 내려오면 된다. 깔끔하게 기가 막히게 3만 내려왔다. 자, 그 다음 6 곱하기 0은 0. 0 곱하기 0도 0. 그럼 이제 뭐 한다? 자릿수대로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내려와서 더한다. 자, 해봤고요. 마지막 소수점 본다. 0.6은 소수점이 뒤에서 한 칸, 똑같이 뒤에서 한 칸이니까 총몇 칸? 두 칸, 두칸 갑니다. 한 칸, 두칸 가고요. 소수점을 딱 찍으면 되겠네요. 하니까 이거 얼마라고 읽으면 되나요? 그쵸. 이거
0.36이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사실 친구들 이거 뭐 이렇게 36, 00 해서 더해주고 이 과정이 아니다 친구들 쉽게 쉽게 암산으로도 잘할수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도 많을 텐데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친구들 나중에 큰 숫자가 나왔을 때 실수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쉬운 문제라도 이런 식으로 풀면서 연습을 해야 그 습관이 들여져야 나중에 큰 숫자가 나와도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별거 아닌데. 그냥 나 암산으로 할래. 하면은 뭐 지금 당장은 맞을 수 있어도 친구들이 언젠간 실수할 수도 있다. 꼭 명심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24번이에요. 24번 한번 풀어봐야겠죠? 0.7 곱하기 0.8입니다. 선생님은 아까처럼 계속 똑같이 풀게요. 친구들도 이 습관을 들여서 선생님처럼 풀려고 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7 곱하기 8부터 먼저 해야겠네요. 7 곱하기 8은 얼마인가요? 56이죠. 그래서 6 적고요. 5를 올립니다. 자, 0 곱하기 8은 0이에요. 그래서 5만 쪼르르륵 내려옵니다. 그쵸? 그 다음, 7 곱하기 0은 0이죠. 0. 쳤고요. 0 곱하기 0은요? 당연히 0이죠. 뭐. 해서, 이제 더해주니까 요런 식으로 답이 나옵니다. 마지막 최종 관문. 소수점이죠? 뒤에서 한 칸, 뒤에서 한 칸. 그래서 총 뒤에서 몇 칸? 뒤에서 두 칸. 한 칸, 두칸 가준 다음에 소수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찍어 봤어요. 하니까 정답 뭐라고 읽는다? 0.56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26번 할 차례네요. 26번입니다. 조금 지치더라도 기지개 쫙 피고 우리 계속 해 봐야겠죠? 0.8 곱하기 얼마입니까, 이번엔? 0.8 곱하기 0.3입니다. 그쵸? 자, 어렵진 않아도 집중해서 꼼꼼하게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 한번 그렇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8 곱하기 0.3이에요. 8 곱하기 3부터 먼저 해봅시다. 자, 8 곱하기 3 얼마가 나오나요? 24가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4 적어주고 2를 올릴게요. 2 올린 다음에요. 0 곱하기 3을 하면 0이니까 2만 쭈루루룩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그 다음 8 곱하기 0. 8 곱하기 0은 당연히 0이고요. 0 곱하기 0도 0입니다. 그래서 뭐 한다? 이걸 또 더해준다. 자, 요런 식으로 답이 나오고요. 이제 뭐 친구들 너무 많이 해서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뒤에서 한 칸, 뒤에서 한 칸, 우리가 하는 거 뭐예요? 소수점 찍기. 총몇칸 움직였다 그래서 두칸 움직였다. 그러면 두 칸을 움직이면 되겠네요. 자, 움직여 봅시다. 한 칸, 두칸 움직이고요. 소수점을 정확하게 딱 찍습니다. 이러니까 정답이 얼마가 돼요? 정답은 0.24가 되는 걸알 수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26번도 한번 풀어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8번 할 차례입니다. 28번. 0.8 곱하기 얼마예요? 0.8 곱하기 0.6입니다. 그쵸? 자, 그럼 한번 해봐야겠죠? 0.8 곱하기 0.6. 8 곱하기 6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8 곱하기 6은요? 48이죠. 그래서 8 적어주고요. 자, 4를 올립니다. 맞나요? 그 다음 0 곱하기 6은 0이에요. 그래서 4를 내려 보냅니다. 그쵸? 그 다음 8 곱하기 0 해주면 되겠네요. 8 곱하기 0 당연히 0이고, 뭐0 곱하기 0도 0이잖아요. 그 다음은 이거를 다 더해준다. 자, 8. 4 더하기 0은 4니까 그대로 내려오고 0도 뭐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여기까지 뭐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이제 핵심은 뭐예요? 이 강의의 핵심은 항상 얘기하지만 소수점입니다. 소수점. 자, 소수점을 찍으러 떠나보겠습니다. 소수점. 뒤에서 한 칸, 또 뒤에서 한 칸이니까 총몇 칸? 뒤에서 두 칸. 한 칸, 두칸 갈게요. 자, 여기다가 소수점을 찍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이 뭐인가요? 0.5
4, 8이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이제. 자, 0.99 곱하기 0.2네요. 이것도 한번 풀어봐야죠. 9 곱하기 2부터 해봐야겠죠? 9 곱하기 2는 얼마예요? 18이에요. 그래서 8 적어주고요. 1을 올립니다. 자, 0 곱하기 2는 0인데, 그럼 당연히 이렇게 내려가겠네요. 맞나요? 그쵸. 자, 그럼 9 곱하기 0도 해주면 되겠습니다. 9 곱하기 0은 0이 되고요. 0 곱하기 0은요, 0 곱하기 0도 당연히 0이 되겠죠. 이렇게 적어주고요. 이제 각 자리수별로 더해주는 거예요. 더하니까 8, 1, 0 이렇게 나오고요. 자, 보세요. 뒤에서 한 칸, 또 뒤에서 한 칸이니까 총 뒤에서 두칸 가서 점을 찍어주면 된다. 해서 정답이 얼마다? 0.18이다. 좋습니다. 자, 32번입니다. 0.9 곱하기 0.6 해보겠습니다. 9 곱하기 6은 얼마? 54. 그래서 4 적고요. 5를 올리고, 자, 0 곱하기 6은 0이니까 5 내려오고요. 그 다음, 9 곱하기 0은 0, 0 곱하기 0도 0. 해서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똑같이 해준 뒤에 뭐 해주는 거예요? 소수점만 찍어주는 거예요. 뒤에서 한 칸, 뒤에서 한 칸. 똑같이. 하나, 둘, 가서 여기다가 점을 찍어주니 정답이 0.54가 나오더라. 자, 이렇게 한번 최종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 복습 꼼꼼하게 한 뒤에 다음 선생님 강의를 듣는 거를 선생님은 권장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이랑 깔끔하게 인사하고 선생님은 다음 강의에서 친구들을 만나도록 할게요.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꼼꼼하게 계산해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새로운 차시, 8차시를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자, 8차시 함께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오늘의 공부 목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연산 8차시 1일차와 2일차 문제 풀어 볼 건데요. 8차시의 제목은 소수 나누기 자연수 네 번째 차시입니다. 참 많이 보고 있죠, 이 제목. 자, 오늘의 공부 목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잘 한번 익혀 볼 겁니다. 자, 8차시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좀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잘해봐야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오늘의 공부 바로 시작해 볼 건데요. 자, 오늘의 원리 개념 보기 전에 오늘의 퀴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그러니까 11 나누기 2의 몫을 소수로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지. 자, 이번 시간이 끝날 때쯤에 우리 멋지게 함께 이 문제 해결해 보자고요. 자, 오늘의 퀴즈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원리를 깨쳐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 3 나누기 4의 계산으로 예를 들어 볼 건데요. 자, 먼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 많이 봤던 방법인데요. 하나는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하나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은요,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해 볼 건데요. 자, 3 나누기 4입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3 나누기 4의 몫은 분수로 이렇게 쓰죠. 4분의 3. 나누는 수가 분모로, 나누어지는 수가 3으로, 요렇게 쓸수 있죠. Where? 라고 물으면 또 약간, 기억이 날랑말랑하죠? 자, 3 나누기 4의 몫 그림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나누어지는 수가 3이니까요. 요렇게 1, 하나, 네모난 빵 하나, 또 1,

하나, 또일 하나, 이게 3이에요. 111. 이 네모난 크기가 똑같은 빵을 네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먹는 겁니다. 네 사람이. 선생님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자, 크기가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요렇게.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이 먹는 빵의 양은요, 요렇게 4분의 1 하나. 또 4분의 1 하나. 또 4분의 1 하나. 그래서 4분의 1이 3개야. 4분의 3이에요. 요렇게. 3 나누기 4의 몫을 구해봤잖아요. 그래서 나누는 수는 분모로,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로 4분의 3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몫을 소수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렇다면 분모가 10, 100, 1000 이렇게 되도록 바꾸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분모를 10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25씩 곱하면 100분의 75가 되기 때문에 소수로 0.75라고 이렇게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300 나누기 4의 몫이 75인데요. 나누는 수가 똑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된다면 그 몫도 100분의 1배가 되기 때문에 75의 100분의 1배 0.75가 된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 방법도 보죠. 이번엔 세로로 계산하기인데요. 자, 우리 알다시피 300 나누기 4라는 자연수의 나눗셈은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4, 7, 28 빼면 2, 0 내려오고요. 4, 5, 20 나누어 떨어집니다 하는 것처럼. 자, 오른쪽으로 보세요. 소수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점을 올려 찍어주면서 여기 자연수 부분에 0을 적어줬습니다. 다음이 중요한데요. 자, 먼저 여기를 볼게요. 3은 3.00과 같으므로 3 뒤에 소수점을 찍고 0을 써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자연수는요, 1 뒤에 소수점이 있고요, 또그 뒤에 0이 숨겨져 있습니다. 2도 소수점이 있고요, 또 0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0은요,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1.000, 2.00, 3.00000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쓸 때는 이걸 생략해서 쓰기 때문에 그냥 1, 2라는 자연수로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소수점 아래에서 더 이상 계산할 수가 없을 때는요, 내림을 하고 내려 쓸 수가 없을 때는 바로 이 숨겨져 있던 0을 내려서, 하나씩 내려서 계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4, 7, 28 빼면 2예요. 그런데 더 이상 계산할 수가 없지요. 따라서 여기 숨겨져 있던 0을 쫙 내리면 20이 되기 때문에 4, 5, 20, 0 따라서 0.75라고 이렇게 세로로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더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할 것은 바로 자연수 뒤에 소수점이 있고요. 여기 0이 숨겨져 있다. 이 0은 필요할 때마다 계속 내려 쓸 수가 있다라는 것.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소수로 나타내는 세 가지 방법 쭉쭉쭉 알아봤는데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오늘의 연산 문제 열심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요, 1일차 문제, 2일차 문제 만나보기로 했기 때문에 먼저 1일차 문제부터 만나볼까요? 자, 계산해 보세요라고 했고요. 연산 키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 나누기 2예요. 세로로 계산할 때더 이상 계산할 수 없을 때까지 내림을 하고라고 했습니다. 1은 2 적어주고요. 소수점 올려 찍어줍니다. 빼면 1이죠. 이때 내려 쓸 수가 없는 경우에는 소수점 뒤에 있는 0을 내려 계산합니다. 그럼 10이 되고요. 2, 5, 10, 0 따라서 1.5, 1.5라고 그 몫을 구할 수가 있듯이 말이죠. 자, 우리 1일차 문제 이렇게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가보죠. 5 나누기 2입니다. 자, 그렇다면 2, 2, 4까지는 쓸 수가 있겠죠. 빼면은 1입니다. 그러면 5 뒤에요. 여기 이렇게 점이 있고 소수점 뒤에 0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0을 내려준다라는 것이죠. 자, 소수점 그대로 올려 찍어주는 거 잊지 말고요. 2, 5, 10 적어주고요. 이렇게 끝까지 0 적어주면 바로 몫이 2.5, 2.5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1일차 문제 2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이르노, 오이르노 적어주고요. 빼주면 1입니다. 자, 여기 뒤에 있는 점, 소수점 올려 찍어주고요. 여기 0 내려 써줍니다. 5, 20 적어주고요. 끝까지 계산하면 아하, 그 몫은 1.2, 1.2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3번 문제도 보죠. 자, 7 나누기입니다. 7 나누기이기 때문에 2, 3은 6 적어주고요. 이렇게 빼주면 1이죠. 뒤에 있던 0 내려줍니다. 소수점 찍어주고요. 2, 5, 10 적어주면 아, 7 나누기 2의 몫은 3.5구나, 3.5구나 이렇게 또 계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4번 문제 해볼까요? 9 나누기 6입니다. 그러니까 9에 6이 한 번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빼면 3이고 소수점 뒤에 0을 내려줍니다. 6, 5, 30. 이때 나누어주는 수의 소수점 올려 찍어주고요. 끝까지 0을 적어주면 계산 결과 1.5네요. 다음 문제도 바로 만나봅니다. 8 나누기 5예요. 8 나누기 5. 오이르노 적어주고요. 빼주면 3. 뒤에 있는 0, 소수점 뒤에 0 내려주고요. 잊지 말고 올려 찍어줍니다. 5, 6, 30 적어주고요. 다음은 0, 끝까지 계산해주면 바로 8 나누기 5의 몫 1.6, 1.6 이렇게 또 계산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1일차 문제 5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조금 뒤로 넘어가서 20번 문제 또 해보도록 할까요? 자, 14 나누기 4입니다. 14 나누기 4. 자, 해보죠. 나누어지는 수가 14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나누는 수 4는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자, 4, 3, 12 여기다가 3 적어주고요. 11을 적어줍니다. 빼주면 2인데요.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여기 뒤에 있는 점과 0을 살려줄 시간이에요. 소수점 자리에 맞춰 찍어주는 것 잊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던 소수점을 찍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꼭잘 기억하고 여기 보이지 않던 소수점을 그대로 자리에 맞추어서 몫의 자리에 찍어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여기 있던 보이지 않던 0을 다시 이렇게 내려 써주면 20이 되겠죠. 그렇다면 4, 5, 20이 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몫은 3.5, 3.5라고 이렇게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1번 문제 볼까요? 19 나누기 2입니다. 자, 19 나누기 2. 이번에는요,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우리 지금 세 가지 방법 배웠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9 나누기 2는요, 분수로 쓰면 이렇게 쓸수 있죠. 나누는 수는 분모로,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로, 2분의 1이 19개, 2분의 19라고 쓸수 있고요. 자, 이것을요, 우리 소수로 바꾸고 싶기 때문에 분모가 10, 100, 1000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 5씩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분모는 2, 5, 10, 10이 되고요. 분자는 19 곱하기 5를 하면 9, 5, 45, 4, 5, 1, 5, 9. 그래서 10분의 95가 되겠습니다. 10분의 95는 결국 우리 9.5라는 소수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19 나누기 2의 몫을 소수로 쓰면 160 나누기 5의 계산 5, 3, 15 빼주면 1, 0 내려오고요. 5, 20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 몫이 32라고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16 나누기 5잖아요. 나누는 수는 똑같은데 나누어지는 수만 지금 160에서 16으로 10분의 1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몫도 몇 분의 몇 배? 몇 분의 몇 배? 똑같이 구려요. 10분의 1배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32의 10분의 1배를 하면 결국 3.2라고 이렇게 계산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22번의 정답 3.2라고 적어 볼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방법,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도 해결해 봤고요. 자, 계속해서 23번 문제도 해결해 보죠. 이번에는요, 27 나누기 6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방법, 세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7 나누기 6이에요. 6, 3, 18, 6, 4, 24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적어주고요. 빼주면

소수점은 3인데요. 자,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소수점을 올려 찍어 주고요. 여기 있던 0을 내려서 줍니다. 6, 5, 30 적어 주면은 그 몫이 바로 4.5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다가 4.5라고 잘 적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1일차 문제 하나 더 풀어 보죠. 이번엔 24번 문제입니다. 32 나누기 5예요. 이번에는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크게 불러볼까요? 자, 32, 5. 선생님이 여기까지는 미리 적어둘게요. 자, 먼저 몫에다가 뭘 적을까요? 열심히 5단곱 생구구를 생각하면 되죠. 5, 5, 25. 5, 6, 30. 5, 7, 35.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5? 그래요. 5, 6, 36을 먼저 적어주겠습니다. 다음은 빼면 2예요. 그 다음 할건 뭔가요? 5단곱 생구구를 외우기 전에 먼저 찍어줄 것이 있습니다. 뭘 찍어준다고요? 그래요. 여기 있던 소수점을 올려 찍어줍니다. 다음은 0을 내려주고요. 이제 5단곱 생구구 한번더 외워봅니다. 5, 3, 15. 5, 4가 20이죠. 따라서 여기 얼마? 얼마? 얼마? 맞아요. 4를 적어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끝까지 계산하고요. 계산 결과 6.4, 6.4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6.4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1일차 문제, 24번 문제까지 잘 풀어봤고요. 오늘은 2일차 문제까지 만나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또 1일차 문제로 넘어가면 우리 친구들이 좀 몸이 힘들겠죠? 힘들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또 잠깐 머리를 식히자라는 의미로 연산 실력을 높이는 꿀팁 시간을 또 가져볼까요?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어떤 꿀팁을 또 가져올까라고 고민고민하다가 이걸 한번 갖고 왔습니다.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계산하기 전에 뭘 해보자? 어림셈을 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 보세요. 막 열심히 생각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어림셈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 어림셈 관련해서는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긴 할 건데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방금 봤던 문제 중에, 27 나누기 6이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쉬운 숫자. 어림이라는 건 대략 이 정도 되겠지라고 예상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림하기 쉬운 숫자로 바꾸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을 30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30 나누기 6을 하면 약 5잖아요, 5. 그러니까 30 나누기 6을 하면 5이기 때문에, 실제는 27밖에 안 되죠. 30보다 작아요. 따라서 몫이 5보다는 작겠다 라고 어림셈을 해보는 겁니다. 자, 또는 32 나누기 5를 볼게요. 32 나누기 5, 쉬운 숫자 30으로 바꾸어 생각해 볼게요. 30 나누기 5는요, 6이잖아요. 5, 6, 30. 그런데 실제는 30보다 더 커요, 나누어지는 수가. 그러니까 또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몫은 6보다는 클 거야. 이렇게 어림셈을 해보는 이유는요, 이유는 내가 계산을 맞게 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내가 계산을 했는데요, 터무니없이 8점 얼마가 나왔다. 그렇다면, 내가 예상한 것과 큰 차이가 나죠? 그럼 내가 뭔가 잘못 계산했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는 계산을 했는데, 3점 얼마가 나왔다. 그렇다면 뭔가, 이것도 뭔가 큰 차이가 나네?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6보다는 커야 되는데, 이렇게 말이죠. 실제 정답은 6.4잖아요. 만약에 내가 6.4가 나왔다. 그럼, 내가 예상한 것과 비슷하네. 6보다 크네. 이런 식으로 어림셈을 하면요, 내가 바르게, 옳게 계산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확인하기가 조금 더 쉬워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기 전에, 계산해 보기 전에 쉬운 숫자를 이용해서 어림셈을 해보는 건 좋은 습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는요, 우리 다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정확하게,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쉬운 숫자로 어림셈을 해보자 정도만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계산하기 전에 어림셈을 해보세요가 바로 오늘의 연산 실력을 높이는 꿀팁이었습니다. 기억하면서. 자, 잠깐 머리를 식혔나요? 그렇다면 조금 더 힘내서 이제 오늘의 1차 문제까지 바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1차 문제는요, 바로 이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5 나누기 4인데,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을 때까지 내림을 하고, 내렸을 수가 없으면 0을 내려 계산한다. 라는 것이 바로 연산 키이기 때문에 확인하면서 1차 문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7 나누기 4예요. 해보죠. 4 일은 4 적어주고요. 빼면 3입니다.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우린 알고 있죠? 여기 소수점이 숨어 있다는 걸 찍어주고요. 0, 0 내려줍니다. 4, 7, 28 빼주면 2입니다. 여기는 0을 또한번 내려줍니다. 또한번 내려줘요. 다음은 4, 5, 20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계산 결과 1.75다. 1.75다. 숨겨져 있던 7 뒤에 있던 소수점과 0을 두 개 하나씩 내려줘서 이렇게 1.75라고 계산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1차 문제 풀어보죠. 자, 이번엔 2번 문제입니다. 10 나누기 8이에요. 10 나누기 8. 8일은 8 적어주고요. 자, 여기까지만 누구나 할수 있죠. 그 다음이 문제인데. 자,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소수점 찍어주고요. 미리 좀 길게 이렇게 그어줄게요. 다음은 여기 뒤에 있던 0을 내려줍니다. 자, 8이 16 적어주고요. 여기에 4를 적어주고요. 또한 번에 0을 내려줍니다. 바로 40. 바로 40 적어주고요. 바로 40. 자, 그렇다면, 아하, 이제 0이네. 따라서 10 나누기 8의 계산 결과는 1.25다라고 이런 식으로 또 적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번 문제도 볼까요? 이번에는요, 14 나누기 8입니다. 해보죠. 8일은 8, 8이 16이기 때문에 8일은 8 적어주고요. 빼주면 6이잖아요. 자, 여기 점점 찍어주고요. 0 내려줍니다. 8, 7, 56. 자리에 맞춰서 잘 보고 적어주고요. 빼주면 4예요. 다음은 또 0을 내려줍니다. 바로 40. 그리고 빼주면 0이죠. 따라서 몫이 1.75구나. 소수점 잘 보고 같은 위치에 찍어주는 것도 한번더 확인합니다. 1.75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4번 문제입니다. 15 나누기 10이에요. 15 나누기 12. 여기 한번 들어갈 수 있어요. 15에 12가.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하죠. 자, 그 다음은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는 계산. 소수점 잘 찍어주고요. 여기 뒤에 있는 0 내려줍니다. 12 곱하기 2가 24죠. 24 적어주고요. 빼면 6. 또한 번에 6을 내려줍니다. 12 곱하기 5가 60이죠. 빼주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0이고요. 따라서 1.25라고 또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5번 문제도 해볼까요? 22 나누기 8입니다. 22 나누기 8. 자, 8일은 8, 8이 16, 8, 3, 24이기 때문에 8이 16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신나게 빼주면 6입니다. 소수점 콩콩 찍어주고요. 뒤에 있는 0 내려줍니다. 8, 7, 56이고요. 빼주면 4, 또0 내려주고요. 바로 40, 바로 40, 빼주면 0. 따라서 2.75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는데요. 친구들이 해보면 알겠지만, 이 나눗셈을 할 때는요. 여기 보면 뺄셈도 잘해야 되고요. 뺄셈도 잘해야 되고요. 또 8단 곱셈 99, 곱셈 99, 곱셈도 잘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뺄셈이 약해. 또는 곱셈 99가 좀 약해 아직도. 또는 곱셈이 좀 약해 하는 친구들은요. 반드시 요걸 한번더 복습하고 가야
우리가 나눗셈을 잘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문제를 풀때 내가 약한 부분이 뺄셈이라면 이쪽에 좀더 연습을 하고요. 내가 약한 부분이 곱셈구구 곱셈이라면 이걸 한번더 복습해보고 가는 겁니다. 선생님이 늘 말하지만요.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그냥 가는 것이 창피한 것이지 내가 모른다는 건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가는 것이 최고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좀 넘어가서 20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44 나누기 16인데요. 나누어지는 수가 44고요. 나누는 수가 16입니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죠? 자, 44 안에 16이 두 번까지 가능. 16 곱하기 2가 32 적어주고요. 빼주면 여기 1, 여기 2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다음이 중요하죠? 소수점 팡팡 같은 자리에 찍어주고요. 여기 뒤에 있는 0을 내려줍니다. 자, 120 안에 16이 7번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16 곱하기 7을 하면 6, 7, 42. 그리고 7, 1은 7, 4 더하면 112. 따라서 7 적어주고요. 112를 적어주겠습니다. 자, 빼주면 여기가 8이 되겠죠? 또한번 0을 내려줍니다. 자, 그렇다면 16 곱하기 5가 80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고요. 이렇게 적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계산 결과는 2.75다. 그래서 여기에 2.75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1번 문제입니다. 27 나누기 4입니다. 해보죠. 27 나누기 4예요. 46, 24이고요. 빼주면 3입니다. 소수점 같은 자리 찍어주는 것 잊으면 안 되고요. 뒤에 있던 0을 내려줍니다. 다음은, 자, 또한 번, 자, 7, 4, 28입니다. 그리고 빼주면 2인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산이. 한번더 0을 내려주고요. 4, 5, 20, 끝까지 적어주면 계산 결과 6.75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6.75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문제 더 풀어볼까요? 22번 문제입니다. 42 나누기 8이에요. 역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확인하고요. 바로 40이죠? 5를 적어주고요. 빼주면 2가 내려옵니다. 자, 소수점 잘 같은 자리 찍어주고요. 여기 0을 내려주면 8이 16이잖아요. 따라서 여기다가 2를 적어주고 16을 적어주고 빼주면 4입니다. 한번더 0을 내려줄게요. 바로 40입니다. 빼주면 끝까지 0 적어주고요. 따라서 계산 결과 5.25, 5.25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일차 문제 이런 식으로 두 문제 더 만나볼까요? 이번엔 23번 문제입니다. 39 나누기 12이에요. 자, 해보죠. 39 나누기 12입니다. 자, 12 곱하기 3이 36이잖아요. 요렇게 적어주고요. 빼주면 3입니다. 소수점, 소수점 잘 찍어주고요. 여기 0을 내려줄게요. 12 곱하기 2가 24죠. 빼주면 6입니다. 한번더 여기 뒤에 있는 0을 내려주면 12 곱하기 5가 60이기 때문에 정답은 3.25네. 따라서 여기에다가 3.25라고 적어주고 오늘의 마지막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24번 문제인데요. 46 나누기 25예요. 46 나누기 25. 25 곱하기 2가 50이니까 한 번만 들어가겠네요. 빼주면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2입니다. 소수점 콩콩 잘 찍어주는 것 잊지 말고요. 25 곱하기 8을 해볼까요? 그리고 0을 내려줍니다. 자, 25 곱하기 8을 계산해 보죠. 25 곱하기 8, 바로 48이 16에 4를 더하면 200이지요. 따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20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빼주면 10이고요. 0을 한번더 내려주겠습니다. 그렇다면 25 곱하기 4가 100이기 때문에 끝까지 0 적어주고요. 우리는 계산 결과 1.84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일차 문제, 24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오늘의 퀴즈 함께 만나보기 전에 오늘의 연산키 한번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자연수끼리의 나눗셈을 세로로 계산해서 몫을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은요. 우리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렇게 소수점 아래에서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을 때까지 내림을 하고요. 내렸을 수가 없으면 숨어있던 0을

0: 아니라 소수점 찍어주고 뒤에 있는 0을 내려주면 뒤에 있는 0을 내려주면 2, 5, 10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오늘의 퀴즈 정답은 바로 5.5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도 이렇게 멋지게 구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오늘의 보너스 퀴즈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보너스 퀴즈는요, 30 나누기 8입니다. 이렇게 30 나누기 8은요, 어떻게 몫을 소수로 나타낼 수 있을지 잘 계산해서 어디다가 수강후기 게시판에 또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정답을 말이죠. 자, 보너스 퀴즈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못 다푼 1일차, 2일차 문제 우리 친구들이 꼼꼼하게 꼭 계산해 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8차 시, 3일차와 4일차 문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속담.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비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팽이 함께합니다. 팽팍!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모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자, 선생님, 오늘은 어떤 도시를 가볼까요?
0: 오늘은 도쿄 어떠세요?
1: 아, 도쿄 너무 좋죠. 아무래도 제가 처음으로 가봤던 해외 도시여서 굉장히 익숙한 도시인데요. 저는 이 도쿄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도쿄타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0: 아, 도쿄타워. 높이가 333m죠. 일본 연호 쇼와 33년에 맞춰서 333m로 계획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정말 뗄 수 없는 인연도 있어요.
1: 이게 도쿄의 상징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와 관계가 있을까요?
0: 네, 1958년에 지어졌는데요. 시기적으로 한국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된 시점이잖아요. 그 당시 철탑을 지으려는데 우리나라에서 전후에 버려진 고물들이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이것들을 수입해서 도쿄타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1: 단순한 전망대가 아니라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사네요. 사실 지금은 도쿄타워 두 배 정도 높이의 스카이트리가 생겼는데요. 여전히 이 도쿄의 랜드마크는 도쿄타워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쿄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0: 이제 그 도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0: 영상을 통해 에도 막부를 거쳐 메이지 유신, 그리고 현재 도쿄까지 살펴봤는데요. 에도 막부 시절에 비극적인 사건을 또 하나 소개하려 합니다. 대화재인데요.
1: 이 일본에는 목조 건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불이 났으면 정말 큰일 났을 것 같은데요.
0: 1657년에 메이레키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도시 절반이 불에 타고요. 사망자만 10만 명 이상이 났습니다. 당시 에도의 인구가 약 7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인구의 약 15% 이상이 사망한 거죠.
1: 이 도시도 무너졌겠지만 인명피해가 정말 끔찍하네요. 네.
0: 에도는 이걸 오히려 전환점으로 삼았어요. 방화시설이나 화재 완충지역을 만드는 등 막부는 도시를 완전히 재설계합니다. 그리고 이게 메이지 유신 때 근대화의 기본이 되죠. 도쿄의 일본 최대 도시 성장기 함께 살펴볼까요? 도쿄는 과거 에도라는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에도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더불어 일본의 16세기 센고쿠 시대를 대표하는 다이묘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많은 다이묘들을 복속시켰을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 역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복속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본거지는 지금의 나고야 지방이었는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간토 지방의 8개 주를 주면서 원래 본거지인 일본 중부의 미카와, 오하리, 스루가 등을 포기하게 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포상 같았는데요. 사실상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일본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뜨려 세력을 약화시키고 견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당시 에도는 습지와 늪지대가 많은 낙후된 어촌 수준이었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곳을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기회로 봤습니다. 그는 간척 사업과 성곽, 도로, 운하를 건설하며 도시 기반을 완전히 새로 설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훗날 에도 막부의 중심이 되는 거대한 도시가 됩니다. 또한 에도가 있는 간토 지역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직속 가신 세력이 적었기 때문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신의 독자적 지배권을 확립하기에 유리했습니다. 사실 나고야 근처는 여전히 도요토미파 다이묘들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간섭 없이 세력을 키우기가 어려웠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에도로 옮겼지만 그곳의 지리적 잠재력과 정치적 독립성을 간파하고 이를 자신의 새로운 권력 기반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그 후에 쇼군들은 성을 크게 짓고요. 강과 운하를 정비하여 물자가 쉽게 오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교통이 편리해지자 상인과 장인들이 많이 모여들었고요. 에도는 일본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에도는 간토평야에 위치해 넓은 농경지를 갖고 있었고요. 바다와도 가까워요. 교역에도 유리했습니다. 쌀과 물자들이 배로 쉽게 들어왔고 이것이 도시의 경제 성장을 도왔습니다. 또한 도로망이 잘 정비되어서 일본 각지에서 사람들이 오가며 문화와 물건이 활발히 교류되었죠.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막부가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리면서 전쟁이 거의 사라졌고요. 대신 평화로운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상인 계급이 성장했고 돈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 질서가 생겼어요. 또한 연극, 서예, 그림, 출판 같은 문화가 크게 발달했습니다. 특히 우키요에 같은 대중예술과 가부키 연극은 에도 시민들이 즐겨보던 문화였어요. 결국 에도는 단순한 정치 중심지를 넘어 일본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 속에서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 살며 오늘날 도쿄의 기반이 되는 도시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 후에 메이지 일왕이 수도를 도쿄로 옮긴 일은 일본 역사에서

0: 원래 일본의 수도는 1000년 넘게 교토였어요. 교토는 일왕이 살던 궁궐이 있는 전통적인 도시였고 일본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1868년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큰 개혁을 시작하면서 나라를 새롭게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때 메이지 일왕은 수도를 교토에서 에도, 즉 지금의 도쿄로 옮기기로 했어요. 에도는 이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만든 막부의 중심지로 상업과 교통이 발달한 큰 도시였습니다. 막부가 무너진 뒤에도 도쿄는 인구가 많고 경제력이 뛰어나 나라를 운영하기에도 알맞은 곳이었어요. 또한 도쿄는 일본의 동쪽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도쿄라는 이름은 동쪽의 수도라는 뜻이에요. 이는 일본이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메이지 일왕은 도쿄로 옮기면서 새로운 궁궐을 짓고 정치의 중심을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도쿄는 점점 서양식 건물과 도로, 학교가 생기며 근대적인 도시로 변했습니다. 철도와 통신시설이 생기고 신문과 교육이 발전하면서 일본은 빠르게 현대 국가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수도를 도쿄로 옮긴 일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일본이 봉건 시대를 끝내고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도쿄는 이후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가 되었고요. 오늘날에도 그 위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에도에서 도쿄로 바뀌는 과정은 근대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0: 그 상징적인 건물 중 하나가 바로 도쿄역이에요. 1914년 메이지 정부 말기에 지어진 붉은 벽돌 건물인데요. 서양식 건축 양식으로 으리으리하고 호화롭게 설계했어요. 자신감을 뿜뿜한 겁니다.
1: 이 여행 후기를 보면 정말 아름답다라는 이 찬사가 많죠. 근데 지금 모습은 완전히 복원한 상태인 거예요.
0: 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 제2차 세계대전 때 도쿄 대공습을 당하면서 지붕이 완전히 타버리고 3층도 날아가 버렸다라고 합니다. 이 전후에는 임시 지붕을 썼다가 2012년에야 현재처럼 원래 모습으로 복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0: 그러면 복원에만 60년이 넘게 걸렸네요.
1: 그렇죠. 이 전쟁이 남긴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쿄가 겪었던 비극의 역사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대공습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인 1945년 3월 10일 일본 수도 도쿄에 미국이 대규모 폭격을 가한 사건입니다. 당시 일본은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고 미국은 일본 본토를 항복시키기 위해서 큰 도시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쿄는 일본의 정치와 경제 중심지였기 때문에 주요 목표가 되었던 거죠. 이 폭격에는 수백 대의 미군 폭격기가 참여를 했고 폭탄 대신 불을 붙이는 폭탄인 소위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쿄에는 나무로 지어진 집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불이 빠르게 번질 수가 있었고 이 도시 대부분이 거대한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단 몇 시간 동안 도쿄 시내의 대부분이 불타버렸고 약 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다친 사람은 수십만 명, 집을 잃은 사람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공습은 이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니라 민간 지역까지 불태운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이, 노인, 여성 등 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도쿄 대공습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이전에 벌어진 일본 최대 규모의 폭격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이 도쿄는 폐허가 되었지만 일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도시를 다시 세웠습니다. 지금의 현대적인 도쿄는 이런 어려움을 이겨낸 결과이기도 한데요. 이 도쿄 대공습은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항복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이었고요. 일본은 패전국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일본을 다스리고 재건하기 위해서 연합군 최고사령부 GHQ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기구가 도쿄에 설치되었습니다. 이 GHQ는 일본을 직접 통치하면서 이 나라를 다시 평화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당시 GHQ의 최고 책임자는 미국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었는데요. 그는 일본 일왕과도 만나서 일본 국민이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GHQ는 일본의 정치, 경제, 교육, 사회를 완전히 바꾸는 큰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우선 일본의 헌법을 새로 만들게 했는데 이게 바로 지금의 일본국 헌법입니다. 일명 평화헌법이라고도 하죠. 자, 이 헌법에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조항이 들어있고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언론의 자유도 확대되어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이 모든 개혁은 일본이 군국주의에서 벗어나서 평화로운 나라로 다시 태어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쿄에 있던 GHQ 본부는요, 일본의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중심지였습니다. 이 GHQ가 실시한 개혁 덕분에 일본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고 이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GHQ의 통치는 일본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쿄 재판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일본의 전쟁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 열린 국제재판입니다. 정식 이름은 극동국제군사재판인데요. 1946년 5월부터 1948년 11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자, 이 재판은 독일의 전쟁 책임자들을 심판한 뉘른베르크 재판과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0: 전쟁 기간 동안 일본은 아시아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뒤에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일본의 지도자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처벌하기로 합니다. 자, 도쿄 재판에서는 일본의 전직 총리, 장군, 외무대신 등 28명의 전쟁 지도자들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 포로 학대, 민간인 학살 등의 책임이 다뤄졌습니다. 피고인 중 7명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무기징역이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즉, 이 재판은 단순히 개인의 죄를 묻는 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킨 국가 지도자들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새로운 국제 원칙을 세운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쿄 재판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모든 전쟁 범죄가 다 다뤄진 게 아니었고 일부 사람들은 승전국이 패전국을 일방적으로 심판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쿄 재판은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를 지키는 나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1: 도쿄 대공습을 보면 전쟁의 피해가 민간인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남기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쿄 재판처럼 꼭 전쟁 당사자들이 책임을 지면 좋겠어요. 다만 그 도쿄 재판은 그 범위가 좀 너무 한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이 한계가 명확한 재판이었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과 함께 역사적인 전범 재판인 건 맞지만 일본의 침략을 당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과 식민지배를 당한

0: 우리 한국은 재판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전쟁의 책임이 있는 일왕은 기소되지도 않았죠.
1: 일본이 미국에 행한 범죄는 처벌받았는데 주변인 아시아에 행한 범죄는 빠진 셈이네요.
0: 네. 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으로 접어들면서 빨리 끝내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정말 답답합니다. 독일은 나치 범죄에 대해 계속 사과하고 배상도 하는데 우리는 사과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정말 속상합니다.
0: 아무래도 대공습이나 이 원자폭탄 투하 때문에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전쟁 책임을 명확히 했다면 지금 이런 논란은 없었겠죠.
1: 그런 의미에서 평화헌법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최근 일본에서 이 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잖아요. 일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걱정됩니다.
0: 예, 일본의 움직임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도쿄 여행은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로 보는 세계사, 다음 시간에도 꼭 찾아와 주세요. 안녕!
0: 안녕.
2: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모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2: 선생님, 여기 차 사진 같은데 이거 홍차 아니에요?
1: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준비한 힌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홍차와 관련이 있거든요. 홍차가 나라를 통째로 바꾼 사건입니다. 어딜까요, 선생님?
2: 홍차가 무슨 뭐 스트레스기도 아니고 어떻게 홍차가 나라를 바꿀까요?
1: 바로 보스턴 차 사건이에요. 들어보셨죠? 여기 나오는 차는 그 차, 카가 아니고 이 차, T입니다.
2: 아, 완전 잘 알죠. 18세기에 배에 있던 모든 홍차를 바다에 냅다 던져서 바닷물이 한동안 희미한 갈색이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는데 당시 바다에 버린 찻잎이 약 42톤 정도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역시 역사 선생님이시라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보스턴이 가진 이야기는 근데 그뿐이 아니더라고요. 보스턴에 대해 영상으로 잠시 살펴볼까요?

0: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처음 정착해서 미국 최초의 학교도 만들고 미국의 독립운동도 처음 시작한 도시네요. 뭔가 버스턴 하면 개척자의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특히 학교를 설립한 걸 보니까 뜨거운 교육열이 느껴집니다.
0: 청교도에서는 무지를 이단의 원천으로 여겼기 때문일 거예요. 사실 하버드대학교가 만들어진 것도 지식을 겸비한 사람인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1: 잠깐만요.

0: 지금은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이잖아요. 초반에는 좀 달랐을까요?
1: 맞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과장을 덧붙이면 미국의 역사는 보스턴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스턴의 역사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이자 미국의 정신적 고향으로 불리는 보스턴은 17세기 종교적 자유를 찾아 떠나온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보스턴이라는 이름은 영국 링컨셔주에 있는 같은 이름의 도시 보스턴에서 따왔습니다. 1630년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온 초기 이주민들 중 상당수가 영국의 보스턴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터전에서도 고향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며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대서양을 건너온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영국 국교회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영국의 청교도들은 국교회가 여전히 가톨릭적인 부패와 형식주의에 물들어 있다고 비판하며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찰스 1세 치하에서 이들에 대한 정치적, 종교적 박해가 심해지자 청교도들은 유럽 내에서의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간섭 없이 자신들만의 완벽한 크리스티교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대서양 너머의 신대륙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1630년 전후에 영국은 극심한 경제적 불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흉작으로 식량 가격은 치솟았고 주력 산업이었던 직물업이 쇠퇴하면서 실업자가 속출했습니다. 청교도 지도자였던 존 윈스롭은 종교적 사명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느끼는 중산층 상인과 농부들에게 신대륙의 풍부한 자원과 토지 소유권을 약속했습니다. 초기 정착민들이 일확천금을 노린 독신 남성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 보스턴 이주민들은 가족 단위로 건너왔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정복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완전히 뿌리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들은 보스턴을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전 세계가 우러러보고 따라야 할 도덕적 모델하우스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선민의식과 경제적 자립심이 결합하여 보스턴은 초기부터 매우 강력하고 질서정연한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보스턴은 세 개의 봉우리가 있는 언덕지형이라 하여 트리마운틴이라고 불렸습니다. 현재 보스턴의 유명한 거리인 트레몬트가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훗날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언덕들을 깎아 주변의 습지를 메우는 대규모 간척 사업을 진행했고 지금의 넓은 보스턴 도심 지형이 완성되었습니다. 보스턴은 미국 교육의 핵심 도시인데요. 청교도들에게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수단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사제라는 중재자 없이 개인이 직접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동체 구성원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1647년 제정된 이른바 올드 델루더 사탄법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사탄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마을은 반드시 교사를 채용하거나 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미국 공교육 시스템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보스턴에 정착한 지 불과 5년 만인 1635년 미국 최초의 공립학교인 보스턴 라틴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라틴어와 고전 문학을 중심으로 가르쳤습니다. 이곳은 신분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적 교육의 장이었으며 훗날 벤저민 프랭클린, 사무엘 애덤스 등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을 배출한 요람이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보스턴 라틴 학교를 졸업한 인재들이 더 깊은 학문을 탐구할 고등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지도자였던 존 윈스롭과 청교도들은 지금 활동하는 목사들이 세상을 떠난 뒤 무식한 자들이 교회를 이끄는 비극을 보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으로 대학 설립을 서둘렀습니다. 1636년 매사추세츠 식민지 의회 승인으로 학교가 세워졌고 1638년 젊은 목사 존 하버드가 자신의 장서 400여 건과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면서 그의 이름을 따 하버드 대학교가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실제 미국 독립 과정에서 혁명의 요람 역할을 했습니다. 하버드 졸업생들은 독립선언서 서명부터 전쟁 지휘, 국가 기틀 마련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기여를 했으며 주요 인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 애덤스입니다. 하버드 시절부터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 통치자에게 저항하는 것이 정당한가? 라는 주제로 논문을 썼던 철저한 공화주의자였습니다. 자유의 아들들을 조직해 보스턴

0: 사사건을 주도했으며 독립선언서에 서명했습니다. 영국군이 렉싱턴으로 진격한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바로 하버드 동문인 그와 존 헨콕을 체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로 존 애덤스입니다.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이기도 한 그는 대륙회의에서 독립을 강력하게 주장한 독립의 엔진이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에게 독립선언서 초안 작성을 권유했으며 본인도 독립선언서에 서명했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법학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의 헌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존 헨콕입니다. 대륙회의 의장으로서 독립선언서 중앙에 가장 크고 화려하게 서명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부유한 상인이었던 그는 자신의 재산을 독립전쟁 자금으로 아낌없이 내놓았으며, 매사추세츠주의 초대 주지사가 되어 신생국가의 행정을 이끌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지식을 공유하는 문화를 중시했던 보스턴은 1848년 미국 최초의 대규모 시립 공공도서관인 보스턴 공공도서관을 열기도 했습니다. 초기 청교도들의 종교적 열망에서 시작된 교육 인프라는 훗날 MIT, 보스턴 대학교 등 세계적인 교육기관들이 모여드는 토대가 되었으며, 오늘날 보스턴이 생명공학과 첨단 기술의 중심지가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한게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까지 완벽하게 하는 게 바로 청교도의 특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0: 특히 실용주의가 빠질 수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보스턴 커먼이라 불리는 공원이에요.
1: 커먼? 뭐 커먼 커먼? 누구든 오라는 건가요? 자, 공원이라고 부르면 시민들이 산책하고 쉴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모두가 알 텐데 왜 커먼이라고 불렀을까요?
0: 원래는 그 마을 사람들이 공용으로 쓰는 소방목장이었거든요.
1: 아, 예, 그래서 공원을 뜻하는 파크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공용 공간인 커먼으로 불린 겁니다.
0: 맞습니다. 물론 대목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소를 방목해서 황폐화되기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소방목이 금지된 건 1830년이에요. 약 200년 동안 소들의 놀이터였던 거죠.
1: 그런데 이 법적인 금지 전에 이미 영국군들이 와서 소를 몰아냈다라는 건 들으셨나요?
0: 소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거죠? 설마 영국군이 청교도 잡으러 온 건가요?
1: 영국군이 보스턴 커먼을 주둔지로 썼거든요. 그때 미국은 독립을 서서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탄생을 결정지은 미국 독립전쟁은 인류사에서 제국주의에 저항해서 근대 민주주의 공화국을 수립한 기념비적 사건입니다. 특히 보스턴은 이 거대한 폭풍의 눈이었으며, 보스턴에서 흐른 피와 땀은 독립선언서의 잉크가 되었습니다. 미국 독립의 근본적인 원인은 역설적으로 영국의 전쟁 승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763년, 영국은 프랑스와의 7년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북미 대륙의 패권을 장악했지만, 국가 재정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이에 영국 의회는 전쟁의 수혜자인 식민지인들이 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각종 세법을 제정했습니다. 첫째로 설탕법을 제정해서 당밀과 설탕 수입에 관세를 부과해서 식민지 무역을 통제했습니다. 또 인지세법으로 신문, 카드, 면허증, 심지어 유언장까지 모든 종이 매체에 영국 정부의 인지를 붙이게 했습니다. 이는 식민지인들의 일상과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보스턴의 법률가 제임스 오티스는 영국 헌법의 원칙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영국 의회에 우리를 대변할 의원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세금을 매기는가? 여기서 탄생한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라는 이 구호는 단순한 불평을 넘어서 혁명의 철학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보스턴은 항구 도시의 특성상 상업적 이해관계에 예민했고, 청교도적 전통 덕분에 권위에 저항하는 기질이 강했습니다. 하버드 출신의 사무엘 애덤스는 선동과 조직의 귀재였습니다. 그는 비밀 결사체인 자유의 아들들을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낮에는 평범한 상인과 직공이었지만 밤이 되면 영국 관리들을 위협하고 인지세 납부를 거부하는 전사가 되었습니다.

0: 보스턴의 자유의 나무는 이들이 모여 독립을 모의하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영국이 군대를 파견해 보스턴을 점령하자 시민들과 군인 사이의 마찰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1770년의 추운 겨울밤, 세관 앞에서 벌어진 작은 시위는 영국군의 발포로 이어져 5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무엘 애덤스는 이를 학살로 규정하고 폴 리비어가 제작한 자극적인 판화를 통해 식민지 전역에 영국의 잔혹함을 알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식민지인들은 영국을 보호자가 아닌 침략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1773년 영국 정부는 파산 위기에 처한 동인도 회사를 돕기 위해 차법을 통과시킵니다. 이는 차에 매기는 세금은 유지하면서 동인도 회사의 독점권을 주어서 식민지 상인들을 고사시키는 조치였습니다. 보스턴 시민들은 차를 실은 배가 항구를 떠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날 밤 인디언으로 변장한 자유의 아들들은 보스턴항에 정박한 세척의 배에 올라타서 300여 개의 차상자를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보스턴 차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인데요. 자, 이는 영국 왕실의 재산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타협 없는 저항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에 영국은 보스턴 항구를 폐쇄하고 매사추세츠의 자치정부를 해산하며 본보기를 보여주려 했지만 이는 오히려 뿔뿔이 흩어져 있던 13개 식민지가 보스턴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라며 단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775년 4월 18일 밤 영국군이 콩코드의 무기고를 파괴하고 사무엘 애덤스와 존 헨콕을 체포하기 위해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은세공사 폴 리비어는 밤거리를 질주하며 민병대에 적의 기습을 알렸습니다. 다음날 새벽 렉싱턴 광장에서 마주친 영국군과 민병대 사이에서 누가 먼저 쐈는지 알 수 없는 한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시인 에머스는 이를 전 세계에 울려 퍼진 총성이라 불렀습니다. 보스턴으로 폐주하는 영국군은 길가 숲에 숨은 민병대의 저격에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1775년 7월 대륙회의에서 임명된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이 보스턴 외곽의 캠브리지에 도착했습니다. 워싱턴은 보스턴을 탈환할 결정적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헨리 녹스 장군을 시켜 타이콘데로가 요새에서 노획한 거대한 대포들을 눈길을 뚫고 480km를 이동시켜서 보스턴 남쪽의 도제스터 고지에 배치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고지에 설치된 대포들을 본 영국군 사령관 하우는 경악했습니다. 이제 보스턴 항구의 영국 함대는 대포의 사정권 안에 놓였습니다. 결국 1776년 3월 17일 영국군은 배를 타고 보스턴을 떠나 캐나다로 철수했습니다. 보스턴 시민들은 마침내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보스턴에서의 승리는 대륙 전체에 독립의 당위성을 확산시켰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초안을 쓰고 하버드 출신의 존 애덤스가 강력하게 밀어붙인 독립선언서가 필라델피아에서 채택되었습니다. 하버드의 졸업생이자 보스턴의 부유한 상인이었던 존 헨콕은 대륙회의 의장으로서 영국 국왕이 안경 없이도 볼 수 있도록 가장 크고 굵게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전쟁은 보스턴을 떠나 뉴욕, 뉴저지, 그리고 남부로 번졌습니다. 벨리포지의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낸 워싱턴의 군대는 1777년 사라토가 전투의 승리로 프랑스의 이 원군을 얻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결국 1781년 요크타운 전투에서 영국군 콘월리스 장군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전쟁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783년 파리 조약으로 미국은 마침내 영국 제국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오늘날 이 보스턴은 미국 독립의 성지로 여겨집니다. 보스턴 시내에는 붉은 벽돌로 표시된 4km의 길이 있습니다. 보스턴 학살 현장, 폴 리비어의 집, 올드 노스 교회, 벙커의 기념탑 등을 잇는 이 길은 미국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입니다. 미국 독립전쟁은 이 보스턴이라는 작은 도시의 저항에서 시작돼서 거대한 대륙의 국가 건설로 이어진 드라마입니다. 보스턴 시민들이 보여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신과 교육을 통한 자각은 오늘날 미국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차 상자와 렉싱턴의 총성은 단순히 영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넘어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보편적 가치를 증명한 역사의 서막이었습니다.
1: 프리덤 트레일, 정말 인상적이네요. 길만 따라가도 미국 독립의 역사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뿐이 아닙니다. 이 렉싱턴의 총성이 울린 그날을 미국에서는 애국자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날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도 매년 개최하고 있어요. 2013년에는 폭탄 테러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혹시 짐작하시겠어요?
1: 축구인가요? 미국이니까 럭비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테러가 웬 말이에요? 무슨 행사였어요?
0: 1897년 시작된 보스턴 마라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7년 서윤복 선수가 세계 기록을 세우면서 1위를 한 그 대회인데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때 베를린 올림픽에서 1위를 했던 손기정 선수가 바로 서윤복 선수의 감독이었습니다.
1: 보스턴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가까이 느껴집니다. 역시 낯선 도시도 이웃도시로 만드는 게 바로 역사의 마법인 것 같아요.
0: 보스턴 차 사건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1: 네, 그럼 여러분 우린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0: 안녕.
2: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고 있습니다.
3: 멧돼지는 도심 전철역에도 내려왔습니다.
4: 통계에 따르면 멧돼지 포획 건수는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이 시기에 늘어나는 걸까요? 월동 대비와 번식기를 앞두고 지방을 쌓아야 해서 먹이를 적극적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침착해야 합니다. 천천히 뒷걸음질하면서 거리를 벌리세요. 두 번째로 멧돼지는 도망가는 대상을 추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절대 등을 보이고 뛰지 마세요. 세 번째, 주변에 큰 나무나 돌이 있다면 그 뒤로 몸을 숨기세요. 혹시라도 물건을 던지면 멧돼지를 더 흥분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112나 119에 즉시 신고해주세요. 안전한 일상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이 만점왕 연산왕으로 만들어준 은하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구차시의 원리깨치기 내용을 만나보고 1일차, 2일차의 문제를 해결해봤어요. 우리 구차시의 원리 어떤 것이 있었나요? 그렇죠. 바로 비의 성질이 있었죠. 그 다음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 선생님이 냈던 도전 연산왕 퀴즈의 정답도 알 수 있나요? 도전 연산왕 퀴즈의 정답을 공개할게요.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 보세요. 72대 54. 여기 있는 이 비를 전항과 후항을 우리 최대 공약수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4대 3이 되더라. 바로 정답 4대 3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정답인가요? 모두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만나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 3일차 소수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기, 그리고 4일차 분수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기입니다. 자, 원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여러분 그 내용 잘 기억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먼저 3일차의 내용 만나볼게요.

연산력 키우기 3일차입니다. 소수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기. 연산 키를 먼저 볼게요. 예를 들어 0.3대 0.2라는 비가 있어요. 자, 소수 대 소수죠. 그러면 이 소수를 자연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전항과 후항의 10, 100, 1000 이런 수들을 곱해주는 거예요. 자, 0.3, 0.2는 둘 다 소수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전항과 후항의 10을 각각 곱해줍니다. 그랬더니 3, 그리고 2가 되어서 3대 2가 되죠. 자, 이렇게 나타내면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1번부터 볼게요.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 보세요. 0.2 대 0.3입니다. 둘 다 소수 한 자릿수죠. 그러면 우리 전항과 후항에 똑같이 10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0.2 곱하기 10은 2, 0.3 곱하기 10은 3이 되니까 2대 3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죠. 0.3 대 0.5는 어떤가요? 그렇죠. 둘 다 소수 한 자릿수이니까 역시 전항과 후항에 똑같이 10을 곱해서 자연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0.3 곱하기 10은 3이고 0.5 곱하기 10은 5죠. 그래서 3대 5라고 나타낼 수가 있죠. 3번 0.4 대 0.9예요. 역시 소수 한 자릿수 그리고 소수 한 자릿수이니까 전항에 10을 곱하고 후항에도 10을 곱해서 0.4 곱하기 10은 4, 0.9 곱하기 10은 9, 4대 9라고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가 있죠. 4번 1.3 대 0.9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똑같이 전항과 후항에 10을 곱해주자. 그럼 자연수가 될 거야. 1.3 곱하기 10은 13, 0.9 곱하기 10은 9가 되니까 13대 9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5번이에요. 2.8 대 0.5입니다. 둘 다 소수 한 자릿수이니까 전항과 후항에 각각 10을 곱해볼게요. 곱하기 10, 그 다음 곱하기 10이죠. 2.8 곱하기 10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소수에 10을 곱했다라고 하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8이 되는 거죠. 0.5에서도 소수점 한 자리만큼 이동하는 게 바로 곱하기 10이니까 바로 5구나. 28 대 5야 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6번부터는 여러분 조금 조심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전에 풀었던 방법과 똑같이 곱하기 10 곱하기 10이겠네 해서 32 대 28 이렇게 쓴 친구들은 아마 틀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간단한 자연수의 비가 아니거든요. 자, 그럴 때에는 여러분 바로 답을 쓰지 말고 아래에다가 먼저 차근히 써본 다음 간단한 자연수의 비를 나타내어 볼게요. 먼저 3.2 대 2.8이에요. 그러면 전항과 후항에 똑같이 일단 10을 곱해서 자연수로 만들어줍니다. 3.2는 32가 되고요. 2.8은요 28이 돼요. 그래서 32 대 28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32 대 28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항과 후항을 어떤 수로 나누어 볼 수는 없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랬더니 48에 32, 47에 28이네. 아, 전항과 후항 4로 한번 나눠 볼까? 그럼 간단해지지 않을까? 32 나누기 4는 8, 28 나누기 4는 7. 그래서 8대 7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형태가 바로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가 되겠죠. 그래서 8대 7이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7번 0.02 대 0.08입니다. 자, 이 경우는 소수 두 자릿수죠. 그러면 10을 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만큼 이동할 수 있게 각각 100을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전항과 후항에 똑같이 100을 곱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그랬더니 소수점 두 자리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2가 되고 소수점 두 자리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바로 8이 돼요. 2대 8이죠.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인가요? 아니죠. 2와 8의 최대 공약수는 2이니까 전항과 후항을 똑같이 2로 나누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1대 4라고 써주어야 간단한 자연수의 비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1대 4죠. 자, 그 다음 8번도 볼게요. 0.09 대 0.03이에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일일이 다 쓰지 않고 말로 한번 해볼게요.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을 해주면 9대 3이에요. 자, 9대 3 보니까 3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죠? 9를 3으로 나누면 3이고 3을 3으로 나누면 1이니까 3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대 1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다음 9번 0.19 대 0.25예요. 자,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을 하면 자연수가 되겠네.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을 하자. 그랬더니 19대 25가 되는 거죠. 자, 나눌 수 있는 것 없죠. 이렇게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9번은. 자, 10번 볼게요. 0.39 대 0.17이에요. 이 경우도 자연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100을 곱해주고 또 100을 곱해줄게요. 전항과 후항에 똑같은 수를 곱했어요. 그래도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0.39 곱하기 100은 39이고 0.17 곱하기 100은 역시 17이니까 39 대 17이라고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도 이렇게 한눈에 딱 보고

혹시 나눌 수 있는 건 없나? 한 번씩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11번입니다. 0.24 대 0.03이에요. 일단 소수 두 자릿수이니까 우리 자연수로 먼저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0.24, 0.03에다가 똑같이 100씩을 곱합니다. 그러면 24가 되고 3이 되겠죠. 24대 3이에요.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가 아니죠. 우리 3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4 나누기 3은 8이고, 3 나누기 3은 1이니까, 아, 8대 1이구나. 그래서 8대 1이라고 써주면 간단한 자연수의 비가 되는 거고요. 12번, 0.84 대 0.7이에요. 자, 이 경우도 일단 자연수로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0.84에 100을 곱하고 0.72에 100을 곱할 거예요. 전환과 후환이 똑같이. 그러면 84대 72가 됩니다. 자, 사실 84와 72의 최대 공약수는 12예요. 그래서 한 번에 그냥 12로 나누어도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 번에 하기 어렵잖아요. 자, 선생님이 하는 방법 보세요. 자, 일단 84, 72둘다 짝수잖아. 그럼 일단 2로 나누자. 그랬더니 42, 2로 나누었더니 36. 또 짝수네. 그럼 2로 또 나눠. 그러면 42 나누기 2는 21, 36 나누기 2는 그렇지 18. 21이랑 18더 나눌 수 없나? 5, 3, 7에 21, 3, 6, 18이잖아. 3으로 나눠. 그랬더니 7대 6. 자, 이렇게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계속 나눠 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쭉 거쳐서 답을 구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떠올려 보니까, 자, 우리 2로 나누었고, 그 다음 2로 나누었고, 그 다음 다시 한번 3으로 나눈 것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3. 즉, 우리 12로 나눈 것이 되는 거죠. 결국 똑같죠? 최대 공약수로 나눈 거랑 결과는 똑같습니다. 7대 6. 여러분, 실제로는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다음 13번. 1.04 대 1.24예요. 자, 이 경우도 일단 자연수로 만들어줘야겠죠. 전환과 후환에 각각 100을 곱할게요. 그러면 104대 12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뭘로 나눠보고 싶은가요? 뭐 2로 나눠도 좋지만 선생님은 4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104 나누기 4는요. 428, 그 다음 46에 24. 그래서 일단 26이 돼요. 그럼 124는 4로 나눴을 때 얼마일까요? 43, 12. 41은 4. 그래서 31이 됩니다. 26대31. 바로 이것이 간단한 자연수의 비가 되겠죠. 그래서 26대31. 이렇게 쓰면 정답이 돼요. 14번. 2.54 대 1.5이에요. 일단 자연수로 만들어줘야겠죠. 100을 곱해줄게요. 전환과 후항에. 그랬더니 254. 그 다음 152가 돼요. 그래서 254대 152가 됐는데요. 선생님, 수가 커서 최대 공약수 잘못 구하겠어요. 일단 2로 나눠봅니다. 짝수잖아요. 그러면 254 나누기 2는 1이니 2는 4, 27에 14, 127이죠? 152 나누기 2도 해볼게요. 그러면 27에 14, 그 다음에 26, 12, 그래서 76이 됩니다. 127대 76이에요.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러면 정답 그대로 127대76 이렇게 써주면 완성이 되겠죠. 자, 여러분도 이렇게 큰 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수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보통 짝수라면 일단 2로 나눠보면 되고요. 그게 만약 어렵다면 3단도 생각해 보고, 5단도 생각해 보고, 7단도 생각해 보고 하면 됩니다. 15번. 0.4 대 1.28이에요. 자, 이 문제에 틀린 친구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 이제까지 그냥 자연수로 바꾸면 되지? 해서 어떤 친구들은 4대 그냥 128 이렇게 썼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똑같은 수를 곱해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10을 곱하고 100을 곱한 거잖아요. 똑같이 100을 곱해주어야 해요. 그럼 0.4에 100을 곱했을 땐 4가 아니라 40이 되죠. 그래서 40대 128,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전환과 후항을 똑같은 수로 나누어 보는 거죠. 어떤 수로 나누어 볼까요? 선생님은 일단, 2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20. 2로 나누면 64. 다시 한번 2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10. 2로 나누면 32. 또 2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5. 그 다음 16이에요. 더 이상 나눌 수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딱 끝내는 거예요. 5대 16. 자,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2로 나눴고, 또 2로 나눴고, 그 다음 다시 한번 2로 나눴잖아. 아, 결국 2 곱하기 2 곱하기 2? 즉, 8로 나눈 것이랑 똑같구나.
아, 최대 공약수는 8이었겠네. 이렇게 나중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나중에 딱 한눈에 봤을 때, 40? 이거 8의 배수 같은데. 128? 이것도 8로 나눠질 것 같은데. 이런 감이 와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조금 더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16번. 3.5 대 0.07이에요. 이 경우도 소수 한 자릿수, 그다음 소수 두 자릿수죠? 주의해야 합니다. 전환과 후항에 똑같은 수를 곱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10을 곱해야 될까요? 100을 곱해야 될까요? 100을 곱해야죠. 왜냐면 소수 두 자릿수까지 자연수로 만들어야 하니까. 100을 곱할게요. 3.5 곱하기 100이니까 35가 아니라, 그렇죠, 350이 되는 거죠. 그 다음 0.07에 100을 곱했으니까 7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딱 보니까 여러분 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7로 나눌 수 있겠죠. 7로 35니까. 그래서 350을 7로 나누었다? 그러면 50이 되고, 7을 7로 나누면 바로, 그렇죠, 1이 되니까. 그래서 50 대 1이 되는구나. 50대 1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4.2 대 0.06이에요. 역시 전환과 후항이 똑같이 100을 곱해야 하니까 4.2 곱하기 100은 420. 그 다음 0.06 곱하기 100은 6. 420대 6이에요? 그럼 6으로 나눌 수가 있겠구나. 6, 7에 42이니까 70. 6 나누기 6은 1. 그래서 70대 1이 되는 거예요. 70대 1이 정답. 그 다음 18번. 6.4 대 0.68입니다. 우리 똑같이 100을 곱해서 자연수로 만들어줘야겠죠. 6.4에 100을 곱했어요. 640이죠. 그 다음 0.68에다가 100을 곱했어요. 그럼 68이에요. 자, 어떤 수로 나눠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2로 나눠볼게요. 그럼 320이죠. 그 다음 34예요. 그 다음 다시 한번 2로 나눴더니 160이에요. 2로 나누니까 17이에요. 더 이상 나눌 수 없어요. 그러면 160대 17. 이렇게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떠올려 보니까, 2로 나누고 또 2로 나눴네. 아, 전체를 4로 나눈 거구나. 최대 공약수는 4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18번 문제까지 선생님과 함께 풀어봤어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에는 4일차 문제 만나볼게요.

연산력 키우기 4일차입니다. 4일차 분수의비를 간단한 자연수의비로 나타내기입니다. 연산키를 먼저 볼게요. 2분의 5 대 3분의 11이에요. 자, 이렇게 분수의비가 나타나 있는데요. 전항과 후항에 어떤 수를 곱해야지 자연수가 될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에는 이 분모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전항과 후항에 있는 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 주어야 우리 자연수 형태로 그 비를 나타낼 수 있어요. 2와 3의 최소 공배수, 즉 6을 각각 곱했더니 2분의 5 곱하기 6은 15, 3분의 11 곱하기 6은 22, 그래서 15대 22라고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분수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때에는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야 하는 거예요.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 보세요. 문제 볼게요. 3분의 2대 5분의 2입니다. 자, 그러면 3과 5의 최소 공배수 무엇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이 안 난다면 그냥 그두 수의 곱을 생각해 보아도 좋아요. 두 수의 곱을 생각하면 일단 공통인 배수는 맞거든요. 자, 그런데 최소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어 줘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퍼뜩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두 수를 곱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3과 5의 최소 공배수는 어쨌든 15예요. 그래서 3분의 2에다가 15를 곱해요. 그 다음, 5분의 2에다가도 15를 곱해요. 그러면 3으로 약분을 했을 때 1, 그리고 5니까 2, 5, 10. 그 다음, 5분의 2 곱하기 15에서는 5로 약분을 해주면 2, 3은 6. 그래서 10대 6이 되는데 그대로 10대 6 쓰면 간단한 자연수의 비가 아니죠. 그렇죠. 뭘로 나눌까요? 그렇죠. 2로 나누어 주세요. 2로 나누어 주면 5. 2로 나누어 주면 3. 그래서 5대 3이 되는 거예요. 다음 2번. 4분의 3대 8분의 5예요. 자, 이 경우는 최소 공배수 무엇일까요? 자, 8이 4의 배수이기 때문에 우리 전항과 후항이 똑같이 8을 곱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4분의 3 곱하기 8을 하고 8분의 5 곱하기 8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4로 약분. 3이 6이고 8로 약분. 그럼 5가 되죠.

그러면 우리 7로 약분을 했을 땐1 곱하기 3, 1 그리고 4니까 5, 4, 20이 되고, 그 다음 4로 약분을 했을 때 1 그리고 7이니까 7이 되죠. 그래서 20대 7.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 5번. 8분의 3대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8과 4의 최소공배수 찾아야겠죠. 그렇죠. 우리 8이 4의 배수이기 때문에 똑같이 8을 곱해주면 됩니다. 8분의 3 곱하기 8, 4분의 1 곱하기 8. 자, 8은 이렇게 약분을 해서 3만 남고, 4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2니까 2가 되죠. 그래서 3대 2라고 써줄 수 있겠네요. 다음 6번. 9분의 8대 8분의 5예요. 자, 그러면 9와 8의 최소 공배수 찾아야죠. 9와 8의 최소 공배수? 그렇죠. 바로 9, 8의 72입니다. 그러면 9분의 8 곱하기 72. 8분의 5 곱하기 72. 9로 약분을 해주면 8이 되니까 1 그리고 8이니까 8, 8에 64가 되고요. 그 다음 8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9이니까 5, 9, 45가 되죠. 자, 이 둘은 공통인 약수가 없어요. 공통인 약수가 1뿐이죠? 그러면 더 이상 나눌 것은 없습니다. 64대 45. 이렇게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7번. 3분의 16대 6분의, 아니, 8분의 3이에요. 그러면 3과 8의 공통인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24입니다. 3, 8에 24거든요. 3분의 16 곱하기 24. 그 다음 8분의 3 곱하기 24예요. 그러면 3으로 약분을 했을 때 1, 그리고 8. 16 곱하기 8이죠? 6, 8에 48. 그 다음 1, 8은 8이니까 128이고요. 8 그리고 24는 8로 약분이 되니까 1 그리고 3. 3, 3은 9예요. 그래서 128대 9가 되는 거죠. 128대 9. 그 다음 8번. 4분의 9대 5분의 3이에요. 자, 4와 5의 최소 공배수는 20이죠. 그러면 4분의 9 곱하기 20. 5분의 3 곱하기 20이에요. 자, 4로 약분 했더니 9, 5, 45. 그 다음 5로 약분을 해주고 3, 4, 12. 45대 12.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려고 보니까, 공통인 약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3이죠. 45를 3으로 나누면 15이고, 11을 3으로 나누면 4이니까 15대 4라고 나타내는 것이 정답이 되겠죠. 9번. 5분의 3대 7분의 11이에요. 그러면 5와 7의 최소 공배수는 35이니까 5분의 3 곱하기 35를 하고, 그 다음 7분의 11에다가도 똑같이 35를 곱해줄게요. 5로 약분 37에 21이고요. 7로 약분 11 곱하기 5는 55예요. 그래서 21대 55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겠고요. 10번 볼게요. 6분의 5대 8분의 15예요. 6과 8의 최소 공배수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24입니다. 그러면 6분의 5 곱하기 24. 8분의 15 곱하기 24를 하는 거죠. 6으로 약분 5, 4, 20이고요. 8로 약분 15 곱하기 3은 45죠. 그래서 20대 45라고 쓰려고 보니까, 끝자리가 0 그리고 5잖아요? 그럼 5의 배수란 뜻이에요. 5로 나누어 보면 20 나누기 5는 4, 45 나누기 5는 9예요. 그래서 4대 9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11번이에요. 7분의 5대 5분의 10이에요. 그러면 7로 35가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7분의 5 곱하기 35. 그 다음 5분의 12 곱하기 35.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7로 약분을 해줄게요. 5, 5, 25. 그 다음 5로 약분을 해줄게요. 12 곱하기 7이니까 7이 14. 7, 1은 7. 84가 됩니다. 25 대 84. 이렇게 정답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12번. 8분의 3대 9분의 13이에요. 8과 9의 최소 공배수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70이죠. 8분의 3 곱하기 72. 그 다음 9분의 13 곱하기 71을 해줍니다. 똑같이 8로 약분을 해주면 8 그리고 9가 되니까 3, 9, 27. 이번에는 똑같이 9로 약분을 해주면 되니까 1 그리고 8이 되죠. 13 곱하기 8이에요. 3, 8에 24, 1, 8은 8, 104가 됩니다.

되죠. 그렇다면 우리 이거 나눌 수 있나요? 아니요,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27대 104라고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 13번. 9분의 2대 5분의 10이에요. 자, 그러면 9분의 2랑 5분의 12에서 두 분모의 공통인 배수, 그 중에 가장 작은 것, 최소 공배수잖아요. 9, 5, 45입니다. 그럼 9분의 2 곱하기 45, 5분의 12 곱하기 45이니까 9로 약분을 했을 때 1, 그리고 5, 2, 5, 10이죠? 5로 약분을 했을 때 1, 그리고 9이니까 12 곱하기 9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08이 되죠. 그러면 10이랑 108이니까 그대로 쓸까요? 아니죠. 우리 2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을 2로 나누면 5죠. 108을 2로 나눴어요? 그러면 54가 됩니다. 5대 54라고 써주면 되겠죠. 14번. 9분의 16대 8분의 10, 21이에요. 그렇다면 9와 8의 최소 공배수를 생각해야겠죠. 9, 8에 72. 그럼 9분의 16 곱하기 72에다가 그 다음 8분의 21 곱하기 72 이렇게 써줄게요. 자, 먼저 9로 약분을 해주면 되니까 1 그리고 8, 16 곱하기 8이죠. 6, 8에 48, 그 다음 1 곱하기 8은 8이니까 128이 되죠. 그 다음 8로 약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 그리고 9, 21 곱하기 9이니까 9, 1은 9, 2, 9, 18. 그래서 128대 189가 됩니다. 128대 189. 이렇게 이대로 써주면 정답이 되겠죠? 다음 15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보니까, 선생님, 대분수가 나왔어요. 대분수는 어떻게 하나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무조건 최소 공배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대분수가 나왔다면, 우리가 항상 계산을 할 때, 가분수 형태로 바꾸어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걸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대분수가 나왔다? 일단 가분수로 바꾸자. 그러면, 1과 2분의 1은 2분의 3이잖아요? 2분의 3대 3분의 1이다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렇죠.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 생각하는 거죠. 2랑 3이니까 최소 공배수는 6이죠. 그러면 2분의 3에다가 6을 곱하자. 그 다음 3분의 1에다가도 6을 곱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똑같아요. 2로 약분을 했더니 1, 3이다. 3, 3은 9지. 그 다음 3으로 약분을 했더니 1과 2네. 1, 2는 2야. 그래서 9대 2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16번이에요. 이번에도 대분수 대 대분수라고 그 비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가분수로 바꾸라고요. 자, 3과 3분의 2는 가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일단 3분의 3, 3은 9. 9에다가 2를 더했어요. 그러면 11이죠. 3분의 11인 거예요. 그 다음 1과 4분의 1은요? 일단 분모는 4고 4, 1은 4. 4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5죠. 원래는 4분의 5였던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1대 4분의 5. 이것을 간단한 자연수비로 바꾸기 위해서 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3과 4예요. 최소 공배수 뭘까요? 그렇죠. 12죠. 그러면 3분의 11에다가도 11을 곱하고 4분의 5에다가도 12를 곱해주자. 그러면 3으로 약분을 했을 때 1. 4고, 1 곱하기, 10, 11 곱하기 4는 44. 4로 약분을 했더니 1과 3이고, 5, 3, 15. 그러면 44대 15가 되겠구나. 44대 15. 이렇게 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17번. 1과 4분의 1대 2분의 5예요. 역시 대분수를 가분수로 먼저 바꿔야겠죠? 그러면 4, 1은 4, 그 다음 4 더하기 1은 5. 4분의 5대 2분의 5예요. 자, 그러면 최소 공배수 무엇일까요? 4와 2의 최소 공배수? 그렇죠. 바로 4예요. 그러면 똑같이 4를 곱해주는 겁니다. 4분의 5 곱하기 4는요? 오, 우리 그대로 하니까 쉬워요. 5예요. 그 다음 2분의 5 곱하기 4는요? 2로 약분을 했더니 1과 2죠. 5, 2, 10. 그러면 5랑 10이잖아요. 5대 10 이렇게 쓸까요? 아니요. 5대 10은 우리가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5로 나누었을 때 1, 그 다음 2니까 1대 2다라고 나타내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18번. 2와 5분의 2대 6분의 7이에요. 역시 가분수로 먼저 바꿀게요. 5, 2, 10. 10 더하기 2는 12. 그 다음 6대 7은 그대로 쓰죠. 5와 6의 최소 공배수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30이에요. 그래서

5분의 12 곱하기 30을 하고 6분의 7 곱하기 30을 합니다. 5로 약분을 하면 1, 6이니까 12 곱하기 6은요? 6이 12, 6, 1은 6, 72예요. 그 다음 6으로 약분을 했더니 1 그리고 5, 7로 35가 됐죠? 자, 72대35 그대로 써주기만 합니다. 72대 35. 이렇게 써주면 완성이 되겠죠? 선생님, 18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나머지 문제는 누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는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도전 연산항 순서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b를 보고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 보세요. 2.2 대 0.18, 소수 대 소수입니다.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3일차 그리고 4일차의 내용을 만나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구차시의 5일차 문제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날 친구들, 안녕!

0: 선생님! 어제 가족들과 외출했다가 같은 옷을 입고 임금 인상하라, 고용 보장하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봤어요.
1: 아,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를 봤구나.
0: 맞아요. 부모님이 노동조합에 뭐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1: 그렇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 노동 3권을 확실하게 알려줘야겠군.
0: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2: 우리는 방금 봤던 사례처럼 가끔 뉴스에서 노동조합이 파업 행위에 들어갔습니다 라는 내용을 자주 듣곤 합니다. 노동조합? 파업? 여러분의 일상과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내용들은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인 노동 3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노동 3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노동 3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과연 근로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쉽게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내가 일을 했어요, 쉽게. 그럼 뭘 받아야 돼요? 그쵸. 임금을 받아야겠죠? 임금을 받는 사람을 우리는 바로 근로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용자라고 표현을 할 때에는요, 근로자를 고용해서 임금과 같은 보수를 지급하는 사람을 사용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은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할 수 있는 거겠죠. 헌법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상대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 줄여서 노사관계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둘 중에 관계에서 근로자가 약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리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에서 다양한 내용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되고, 특히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거는 임금을 줄 수 있는 마지막 하한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보다 더 낮은 임금을 줘선 안 돼. 적어도

0: 요 정도의 최저임금 이상은 줘야 돼라고 규정하게 됨으로써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러한 근로자는요, 한 명이 목소리를 내는 게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규정해 두었습니다. 이 권리를 우리는 바로 노동 3권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선생님이랑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단결권입니다. 단결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을 보장하는 권리를 단결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한자로는요, 모으고 맺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로자 한 명으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조,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가입해서 활동하면서 근로조건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거나 혹은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단체를 만들 수 있게 보장하는 권리를 바로 단결권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권리는요, 바로 단체 교섭권입니다. 교섭이라고 하는 단어 뜻은요, 주고받다, 그리고 이르다, 걸어서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만으로는 교섭의 의미가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죠? 쉽게 표현하면 교섭이라고 하는 거는 의논하고 절충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의논하고 의견을 절충해서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는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돌아다녀야겠죠. 내 의견과 다른 측의 의견이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섭을 의논하고 절충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체교섭권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해서 협상하고 협의해서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바로 단체교섭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단체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노동조합은 더 확실하게 행동을 통해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단체 행동권입니다. 단체 행동권은 이름 그대로 노동조합이 단체라는 이름으로 무언가 행동을 할수 있는 권리들을 단체 행동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용자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단체 교섭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쟁의 행위가 가능합니다. 쟁의 행위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다툰다, 싸운다라는 표현이 돼요. 이 쟁의 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앞에 있는 예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파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임금 인상, 고용 보장이라고 하는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서 파업이라고 하는 집단 행동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즉, 생산 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집단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단체 행동권 역시 노동 3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근로자의 권리 중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통해, 투쟁을 통해 노동 3권이 보장되기 시작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지막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어제 같은 옷을 입은 분들은

0: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위해 조직한 단체인 노동조합 소속이었군요. 이제 확실히 알겠지? 네.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을 쌓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1: 별 말씀을. 앞으로도 궁금한 내용은 얼마든지 물어봐.

0: 손님, 제가 어제 편의점에서 초콜릿을 사는데 엄청 비싼 초콜릿이 있는 거예요. 뭐가 다른가 해서 봤더니 이런 마크가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1: 그건 공정 무역을 상징하는 마크야. 단순히 초콜릿이 맛있어서 비싼 게 아니라 사람과 환경을 고려해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0: 초콜릿이랑 사람이랑 환경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1: 사실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농장의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무역 제품은 이런 문제를 줄이고 생산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이야.
0: 그러니까 소비를 할 때도 누가 어떤 환경에서 만들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네요?
1: 맞아. 이건 단순히 착한 소비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실천과 연결되는 거야. 그럼 오늘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미래가 바뀔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자.
2: 안녕하세요. 기초영어특강 사회2 이다은입니다. 저도요, 친구에게 선물할 일이 있을 때 조금 더 가격이 나가더라도 공정무역 초콜릿 그리고 공정무역 커피를 선물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럴 때 친구들의 반응이 똑같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돈을 쓰면서도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 몰랐다.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에만 관심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면서도 또 미래 세대가 필요한 것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해치지 않는 발전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나 번영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환경보호를 위해서 스마트폰을 쓰지 않을 수 있나요? 환경보호를 위해서 자동차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나요? 그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전기, 그리고 자동차가 굴러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생산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현재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경제발전 놓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요. 그러면서도 사회적인 통합까지 고려하는 것, 즉 경제, 사회, 환경 중에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표,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건데요. 이 17개 분야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지키고 이루어야 할 약속을 만든 것이죠. 네, 여기에 살펴보면 기아 종식과 지속가능 농업, 그리고 빈곤의 종식 뿐만 아니라 또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아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기아라고 하는 것은요, 장기간 동안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배고픔 그리고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기아라고 하는 문제는요, 이 지구상에 생산되는 식량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일부 국가에서는 식량이 너무 많이 과잉 생산이 돼서요, 이 식량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과잉 생산된 식량을 창고에 보관하거나 불태우거나 바다에 버리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식량 가격이 높아졌을 때는요, 식량 자체를 투기의 수단으로 보고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투자를 하는 세력들도 있거든요. 또 최근에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식량의 대부분은 몇 개의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국제 식량 이동으로 인해서 소수는 배를 불리고 있지만 대다수는 식량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배고픔, 영양 부족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의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저개발국의 경제발전 그리고 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식량을 원조하거나 혹은 기술을 지원을 해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요, 아프리카에 전자투표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인구정책과 관련된 노하우를 나눠주고도 있습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국제사회는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던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교토의정서, 그리고 파리에서 있었던 파리협정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런던협약, 그리고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기 위한 바젤협약과 같은 협약들에도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젤협약이 중요한 이유는요. 최근에 이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유해 폐기물의 종류에 폐플라스틱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카페 가면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잖아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동안 많은 선진국들은 자국에서 발생되는 유해 폐기물들을 개발도상국에 수출을 해왔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끊어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탄소 배출권 거래제. 탄소를 많이 배출한 국가는 탄소를 적게 배출한 국가에게 돈을 주고 배출에 대한 권리를 사오도록 함으로써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환경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이끌고 있는 거죠. 국제 비정부 기구 또한 국제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또 그린피스와 같은 단체들이 대표적이죠.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굉장히 큰 스케일의 일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와 같은 일반 시민들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조금 더 많이 지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미 있게 사용된다면 우리 전 지구적으로 좋은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생태 시민으로서의 노력을 다짐하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먼저 기후변화, 환경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 문제, 또 기후 위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는 것, 더 나아가서 생태활동을 실천하고 습관화하는 것, 그리고 이런 실천의 경험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 나아가서 변화를 촉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와 같은 생태 시민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하나씩 이루어 나가다 보면 조금은 다른 미래의 지구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나은이를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저는 앞으로 물건을 살 때 얼마나 저렴한지보다 이 소비가 어떤 영향을 만들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요.
1: 맞아. 지속 가능한 발전은 단순히 환경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사회와 경제까지도 균형을 이루는 미래를 만드는 게 목표야. 공정무역은 우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고.
3: 지속가능한 발전은 거창한 정책이나 거대한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내린 선택이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네요.
1: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은이는 이미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세계 시민이야. 지금까지 우리가 잘 공부했던 것을 잊지 않는 것을 넘어서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는 거 잘 알고 있지? 우리 나은이가 지구의 미래를 더 멋지게 바꿔나가는 모습을 기대할게.
4: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5: 이 분위기?
6: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5: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0: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1: 이게 뭐야?
0: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휘가 문해력이다. 초등 5학년 1학기 강의를 맡은 여러분의 문해력 길잡이 손은지입니다. 1주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학 교과서에 있는 다양한 어휘들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5학년이 되면서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또 과학입니다. 낱말의 뜻을 다 알아도 이게 이해를 할까 말까인데, 교과서에 쓰인 낱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무슨 내용인지 더 힘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즐거운 과학 시간이 될수 있도록 선생님이랑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해요.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그림 속에 보이는 게 뭘까요? 선생님, 시루떡처럼 보이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바로 지층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하나 이렇게 층이 있어 보이죠? 자, 지층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모래라든지, 진흙이라든지, 뭐 이러한 모래 알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물에 의해서 운반이 쭉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운반이 되어서, 자, 그것들이 뭐 호수나 바다 밑에 쌓이고 쌓여서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층이라고 하거든요. 대체 그럼 이 이야기를 왜 했냐? 바로 우리가 공부할 낱말들이 이 지층과 관련된 낱말들이기 때문입니다. 과 5학년 1학기 1단원 지층과 화석입니다. 어떤 낱말들이 등장할까요?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지층, 수평, 층층이, 깎이다, 퇴적물, 퇴적암, 알갱이까지.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낱말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낱말, 단원명 자체가 지층과 화석이었잖아요. 그럼 이 지층이라는 낱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지층은 땅에 뭔가 층이 있는 거예요. 한자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갈이나 모래나 진흙과 같은 것들이 물에 의해서 운반이 된다고 했죠. 쌓여서 층을 이루는 것을 지층이라고 합니다. 층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그림에서 봤을 때 마치 그 시루떡 같은 느낌이 그래서 들었던 거예요. 지층은 산비탈이나 바닷가의 절벽 등에서 볼수 있대요. 같이 알면 좋은 말은 지층이니까 층이라는 낱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층, 두 층, 1층, 2층, 3층, 4층. 층은 여러 겹으로 나뉘어 쌓인

쌓인 것 중에 한 겹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층이 있다면요. 이 중에 한 겹을 우리가 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층은 층마다 두께와 색깔이 다릅니다. 자, 쌓인 시기도 다르고요. 또 어떤 것이 쌓였는지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두께와 색깔이 다릅니다. 다음 낱말은 수평입니다. 지층에는 수평인 지층도 있고요. 휘어진 지층도 있고요. 끊어진 지층도 있어요. 자, 그러면 수평인 지층이라는 것은 휘어진 지층은 아니라는 뜻이겠죠? 수평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평평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평평한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수평입니다. 비슷한 말로써 균형이라는 낱말이 있는데요. 균형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시소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놀이터에서 시소 본적 있죠? 어느 한쪽으로 내려가거나 올라가지 않고 치우쳐지지 않은 상태로 있다.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양팔 저울에 무게를 잴 때, 이것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균형을 이루고 있고 수평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평, 균형 같이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은 층층이입니다. 바닷가 절벽에서 암석이 층층이 쌓인 모습을 볼수 있다. 자, 우리 층이 한 겹이라고 했잖아요. 층층이는 여러 층으로 겹겹이 쌓인 모양이에요. 층, 층, 층. 겹겹이 쌓인 모양입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은 겹겹이 쌓였다고 했잖아요. 여러 겹으로 쌓였을 때 겹겹이 쌓였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갈, 모래, 진흙 등이 겹겹이 층층이 쌓인 뒤 굳어져 줄무늬가 생기는 겁니다. 다음 낱말은 깎이다입니다. 땅 위로 드러난 지층이 침식 작용에 의해 깎이면 침식 퇴적. 우리 친구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 침식 작용에 의해서 깎이면, 뭐, 물 때문에 깎일 수도 있고, 바람 때문에 깎일 수도 있습니다. 깎인다는 것은 물이나 바람에 의해서 돌 같은 것의 표면이 벗겨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깎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 깎이다, 선생님 방금 전에 어떻게 읽었어요? 깎이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이에서 이응 자리에 쌍기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는 까끼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읽는다고요? 까끼다 이렇게 읽는 거라고요.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낱말은 퇴적물입니다. 한자를 보면요. 이 퇴적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같은 것들이 쌓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퇴적물은 자갈이나 모래나 진흙 이러한 것들이 흐르는 물이나 바람에 의해서 운반되어서 쌓인 것을 퇴적물, 퇴적된 것, 쌓인 것을 퇴적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흐르는 물이 운반한 자갈, 모래, 진흙 등의 퇴적물이 운반해서 쌓인 것을 퇴적물이라고 한다고요. 바다나 호수 밑바닥에 쌓이게 돼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게 굳어져서 지층이 되는 거고요. 같이 알면 좋은 말은 퇴적작용, 퇴적물이잖아요. 그럼 퇴적작용이라는 거는 뭐예요? 돌이나 흙 같은 것들이 물이나 바람에 의해서 운반이 되어 어떤 곳에 쌓이는 이 현상 자체를 퇴적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퇴적작용을 통해서 퇴적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다음 낱말은 퇴적암. 퇴적물은 알겠는데 이번에는 또 퇴적암이래요. 퇴적 똑같아요. 퇴적은 모래나 흙이나 이런 게 쌓이는 게 퇴적이고요. 여기서 암은 바위, 암석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적암은 자, 퇴적물이 쌓였죠. 쌓인 뒤에 이게 단단하게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 돌덩어리를 뜻하는 거예요.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는 것이죠. 지층은 대부분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퇴적암의 종류를
나누어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암은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알갱이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사암은 알갱이 크기가 진흙보다는 조금 더큰 모래로 이루어진 암석입니다. 모두 다 퇴적암인 거예요. 그리고 역암은 알갱이야 크기가 큰 편이에요. 큰 자갈, 모래, 진흙 이런 것들이 섞여서 이루어진 퇴적암이 역암인 겁니다. 이 암, 사암, 역암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알갱이라는 거는 뭔데요, 대체? 퇴적암은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알갱이는 작고 동그랗고 단단한 요런 물질들을 알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이암사묘감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말로는 입자라는 게 있는데요. 모래의 입자가 곱다라고 했을 때 이때 입자는 모래를 이루는 같은 종류예요. 근데 매우 작은 물체를 입자라고 합니다. 모래를 이루고 있는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와 알갱이 뜻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면 좋겠네요. 자, 이제 또 다른 낱말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같은 단원입니다. 그런데 제 다른 낱말들도 여러 가지 살펴볼게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뭘 보고 있을까요? 우리 1단원의 단어명이 뭐였나요? 지층과 화석이었잖아요. 지층과 관련된 낱말들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뭐가 남았어요? 화석이 남았습니다. 화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층이나 퇴적암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공룡의 화석을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화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화석을 통해서 그 당시의 환경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는 거예요. 매우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될수 있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나머지 화석과 관련된 낱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낱말들이 있는지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화석, 몸체, 흔적, 고인돌, 호박, 추리, 석탄. 선생님, 저 호박 알아요, 호박. 된장찌개 넣는 호박.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낱말일 수도 있어요. 너무 섣불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례차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낱말. 지층에 이어서 또 1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낱말 중에 하나겠죠? 화석인데요. 화는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 되다 할때 되다. 뭐가 돼요? 석. 돌이 되는 거예요. 돌이 되는 거예요. 지층 또는 퇴적암 속에 옛날에 살았던 어떤 생물의 몸체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앞에서 공룡 화석 봤잖아요. 주로 이 화석 같은 것들이 지층이나 퇴적암에서 관찰하기가 쉬운데요. 이 속에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 옛날에 이런 것도 살았어? 이런 환경에서 살았겠구나.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는 것이죠. 거대한 공룡뼈 화석부터 현미경으로 관찰할 정도의 작은 생물 화석까지 화석은 종류도 다양하고요. 크기도 다양합니다. 다음 낱말은 몸체인데요. 동물의 뼈나 식물의 입처럼 생물의 몸체가 남은 화석도 있다. 쉽게 얘기하면 몸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몸이에요. 몸. 그래서 물체의 몸이 되는 부분을 몸체라고 하는 겁니다. 몸체는 몸이 되는 부분이구나. 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쉽겠죠? 비슷한 말로 방금 얘기했습니다. 몸이 있습니다. 몸은 물체를 이루는 중심 부분이 되는 거예요. 몸. 삼엽충 화석은 몸이 타원형이며. 자, 그러니까 여기서 몸은 이 삼엽충을 이루는 중심 부분이 되겠죠. 타원형이래요. 마디가 있는 벌레처럼 보이는 동물 화석이다. 몸체, 몸. 같이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낱말은 흔적입니다. 동물의 발자국이나 기어간 흔적도 화석이 될수 있습니다. 어머나! 정말요? 뭐가 실제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발자국 남은 것만 해도 화석이 될수 있고요. 기어간 흔적, 뭔가 생물이, 동물이 기어가면은 그 자리에 흔적이 남게 되잖아요.

그것도 화석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흔적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실체는 없어졌어요. 키워가면, 지나가면 끝인 거잖아요. 자, 없어졌어요. 지나간 뒤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남은 자국이나 자취를 뜻하는 거예요. 하얀 눈이 소복히 쌓인 곳에서 우리 친구들 걸어가면 뭐가 남아요? 우리 친구들이 걸어간 흔적, 발자국이 남잖아요. 이미 몸은 지나가고 난 다음이에요. 사라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곳을 지나갔다는 흔적, 자국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흔적은 사라졌어요.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이나 자취를 뜻하는 겁니다. 비슷한 말로서 자국, 발자국의 자국, 뭐 손자국의 자국일 수도 있겠죠. 자국이 있습니다. 자국은 무엇이 지나가서 남긴 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흔적, 비슷한 말이겠죠. 모래에 난 사람의 발자국은 화석이 아니다. 자, 왜요? 화석은 주로 어디에 생긴다고 했죠? 어디에서 볼수 있다고 했죠? 지층, 퇴적암에서 볼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걸려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래밭에 사람이 발자국 하나 콩 찍었다고 해서 그걸 화석이라고 하진 않는 거죠. 흔적이라고 해서 다 화석이 아니다. 헷갈리면 안 되겠죠? 다음 낱말은 고인돌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고인돌 실제로 본적 있나요? 실제로 보지 못했다면 사진으로도 본 적은 있을까요?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고인돌은 큰 돌을 몇개 둘러세우고 그 위에 넓적한 돌을 덮어 놓은 뭐예요? 무덤인 거예요. 자, 큰 돌을 몇개 세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자, 그 위에 더 크고 넓적한 돌을 덮어 놓은 무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인돌이 크고 무거울수록 그 당시에 자, 그곳을 지배하던 사람의 권력이 셌다. 이걸 나타낸다고 해요. 그래서 고인돌에 대한 설명을 봤습니다. 고인돌은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나 흔적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유물이에요. 누가 만들었겠어요? 사람이 돌 가져다 세우고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고인돌은 돌이라고 해서 다 화석이 아니라니까요. 고인돌은 사람이 만든 유물입니다. 어머, 유물이 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유물은 옛날 사람들이 남긴 물건이나 흔적입니다. 어떤 물건을 남긴 게 유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활하면서 남긴 흔적이 있다면 그게 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물을 보면 뭘알수 있어요?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 생활을 알수 있는 거예요. 자, 돌이라고 했더니, 화석이 돌이 되는 거라고 했지. 그럼 돌? 돌이면 다 화석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자, 헷갈리지 않게 구분해서 잘 기억해 둡니다. 자, 고인돌은 돌로 된 무덤입니다. 다음 낱말은 호박입니다. 된장찌개 호박인가요? 자, 그게 아니라고요. 호박 속에 곤충이 갇혀서 만들어진 화석이 있다. 호박. 이때 호박? 어? 호박. 먹는 호박 속에 곤충이 갇혀서 화석 아니겠죠, 이거는. 자, 이때 화석이, 호박이라는 건요.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나무에서 나온 끈적끈적한 우리 진액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끈끈한 거 있어요. 끈적끈적한 물질이 오랜 시간 동안 땅 속에서 변해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것을 호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색깔이 좀 노란빛을 많이 띈다고 해요. 그러면 색깔이 예쁘겠죠. 그래서 이 호박을 이용해서 가공해서 보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 호박 속에 곤충이 갇혀서 딱딱하게 만들어진 화석도 있다는 것이죠. 화석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하는 호박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오겠죠. 소리는 같고 뜻은 다른 말. 이때의 호박은 호박, 애호박찌개, 된장찌개의 호박. 이때 호박은요. 씨가 들어있는 채소 종류의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먹거나 요리에 사용하는 식물의 열매인 거예요. 그동안은 아마 주로 이 아래에 있는 호박만 알았겠지만, 이제, 아, 나무의 진액이 오랜 시간에 거쳐서 만들어진 호박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두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은 추리입니다. 탐정이 추리를 한다. 추리 소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추리에서 추자는 짐작하다.

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리는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뭔가 배경 지식이 있어야겠죠. 뭐 아무렇게나 추측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단서,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 이것을 추리라고 하는 거예요. 화석으로 과거의 생물과 생물이 살았던 환경을 추리할 수 있다. 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나요? 타임머신을 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자, 뭘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화석. 우리한테 지금 남아있는 거,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거. 자, 화석을 바탕으로 옛날에 만들어진 거니까, 자, 이걸 보고 과거의 생물이 뭐가 있었는지, 그 생물이 살았던 주변 환경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추리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추리는 이럴 때 쓰는 말인 겁니다. 마지막 낙말은 석탄입니다. 석탄에서 석자는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 자, 땅속에 식물이 묻혔다고 합시다. 자, 식물이 땅속에 묻힌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높은 압력과 열을 받아서, 자, 그런 변화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고체 상태의 화석 연료입니다. 우리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뭐 있어요? 고체, 액체, 기체. 자, 고체 딱딱한 거죠. 고체 상태의 화석 연료 있는 거예요. 화석 연료. 에너지를 낼수 있는 화석 연료인 겁니다. 이게 바로 석탄이에요. 그럼 석탄은 화석 연료니까 연료로 이용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석탄은 식물이 오래전에 땅속에 묻힌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석탄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아, 그곳이 과거에 식물이 잘 자라던 곳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겁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에는 연료라는 게 있어요. 석탄이 연료로 쓰일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연료는 태우거나 사용해서 열이나 움직이는 데 쓰이는 에너지를 만드는 물질을 우리 연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연료가 되냐면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연료에 속하는 거예요. 석탄은 연료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다양한 낱말들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이 낱말들과 관련된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확인 문제 1번부터 봅시다. 뜻에 알맞은 낱말이 되도록 보기에 글자카드에서 글자를 찾아 쓰세요. 같은 글자가 여러 번쓸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글자들이 있나요? 지, 수, 층, 각. 자, 여기다 넣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여러 층으로, 층, 중요하겠네요. 층, 층, 층. 자, 여러 층으로 겹겹이 쌓인 모양을 나타내는 말. 무엇인가요? 겹겹이랑 비슷한 말이기도 했죠. 바로 층층이입니다. 같은 글자 여러 번 쓰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빈칸에는 층을 두번 써서 층층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두 번째,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쌓여서 층을 이루는 거. 자, 층을 이룬대요. 시루떡처럼.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요? 지층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 글자를 이렇게 써서 지층 완성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평평한 상태예요. 양팔 저울이나 시소를 떠올리면 되겠죠? 무슨 평이라고 하나요? 수평이라고 했죠. 자, 균형 잡힌 상태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수평이라고 썼습니다. 네 번째, 물이나 바람 등에 의해 땅이나 돌 등의 표면이 벗겨지는 거예요. 자, 물이나 바람 때문에 벗겨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뭐라고 쓸수 있죠? 깎이다라고 쓸수 있죠. 우리 침식 작용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깎이다, 깍자를 써 보았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2번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완성하라고 했고 자음 힌트까지 주어졌어요. 첫 번째 읽어볼게요. 자갈, 모래, 진흙 등이 흐르는 물이나 바람 등에 의해 운반되어 쌓인 것.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일단, 자갈이나 모래나
진흙 같은 것들이 쌓인 거예요. 쌓인 거. 뭐에 의해서 운반된 거예요? 흐르는 물이나 바람 등에 의해서 운반되어서 쌓인 것. 퇴적 물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정답은 퇴적 물입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또 자갈 모래 진흙이네요. 자갈 모래 진흙 등에 앞에서 나왔던 이 퇴적 물이 쌓인 뒤에, 자, 여기서부터 중요하겠죠? 단단하게 굳어져 만들어진 뭐예요? 암석. 큰 돌덩어리예요. 그럼 이번에 뭐겠어요? 퇴적 암석이니까 암이 되겠죠.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는 거라고요. 3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글자 카드로 만들어 쓰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별로 5자씩 글자들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 알갱이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종류가 뭐였냐면요. 이암, 사암, 여감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중에 가장 알갱이의 크기가 작은 것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이암이라고 했는데요. 이암, 사암, 여감은 뭐의 종류인 거예요? 바로 퇴적암의 종류라고 했습니다. 퇴적 암,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퇴, 적, 암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암은 앞에서 나왔던 퇴적암의 한 종류죠. 이 암은 맨눈으로 볼수 없을 정도로 무엇의 크기가 작은 거예요? 우리 진흙 하나에 뭐를 생각해 보면 돼요? 알갱이를 생각해 보면 되죠. 어딨어요? 알, 갱, 이, 여기 있네요. 두 번째는 알갱이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읽어봅시다. 지층은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이렇게 쌓인 뒤, 오랜 시간 동안 단단하게 굳어져 만들어진다. 어떻게 쌓인 거예요? 층층이 여러 층으로 쌓인 것이죠. 그래서 층층이를 빈칸에 써주면 되겠어요. 겹겹이로 나중에 바꿔 써도 뭐 괜찮겠죠? 4번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빈칸에 쓰라고 했습니다. 자, 가로 열쇠 1번부터 볼까요? 지층이나 퇴적암 속에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나 흔적이 남아있는 거, 이거 뭐라고 했죠? 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화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석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떤 생물이 살았는지 환경은 어땠는지를 알수 있다고 했죠. 세로 열쇠 2번입니다. 오래전 땅속에 묻힌 식물들이, 식물이요, 식물. 오랜 시간 동안 높은 압력과 열을 받아 변화하여 만들어진 고체 상태의 화석 연료. 뭐예요? 석탄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5번이에요. 낱말의 뜻을 보기에서 찾아 사다리를 타고 내려간 곳에 기호를 쓰는 겁니다. 먼저 알갱이의 뜻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 있어요? 알갱이. 작고 동그랗고 단단한 물질. 입자와 뜻이 비슷하다고 했죠. 알갱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알갱이는 니은이에요. 니은. 자, 니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간 곳에 니은을 써주겠습니다. 하나, 둘, 따다다다단, 딴따다다다단, 딴딴딴. 자, 도착한 곳에 니은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몸체는요? 몸이라고 했잖아요. 쉽죠? 물체의 몸이 되는 부분이니까 도착한 곳에 기억을 써주면 됩니다. 출발! 따다다다단, 딴따다다다단, 딴따다다다단, 딴따다다다단, 뿅! 도착한 곳에 기어 씁니다. 다음으로 호박. 자, 이거 뭐였어요? 진액이 나와서 끈적끈적한 물질이 오랜 시간 땅속에서 변해 만들어진 것. 이게 바로 호박이라고 했죠. 그럼 자, 리을 도착한 곳에 써줄게요. 따다다다단 딴 따다다다단 딴 따다다다단 딴 딴. 자, 도착한 곳에 리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네요. 흔적이라는 거 뭐예요? 발자국 생각하면 되죠. 어떤

도전! 낱말 그지기! 낱말은 흔적입니다. 어떤 현상이나 실체가 없어졌거나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이나 자취입니다. 짧은 글을 지어보고 지은 글은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낱말들로 만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휘가 문해력이다. 6학년 1학기를 우리 친구들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요, 과학 교과서에 있는 어휘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두구두구두구. 과학 시간에 배웠던 어휘, 어떤 어휘가 등장을 할까요? 자, 오늘은요, 1단원 산과 염기에 나오는 어휘들 배워볼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을 봤더니요, 맛있는 것도 보여요. 오렌지 주스, 그리고 야쿠르트, 시큼한 레몬, 사이다도 있고요. 식초도 있네요. 이거는 먹으면 안 되죠. 세제들도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 식초, 레몬즙, 청소용 세제 등 여러 가지 용액을 볼 수 있어요.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이용하면 다양한 용액을 성질에 따라서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으로 분류할 수 있죠. 지시약과 용액의 성질과 관련된 낱말을 공부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낱말이 나올까요? 첫 번째 낱말은요, 투명이라는 낱말입니다. 통과할 투의 밝을 명이에요. 통과해서 밝다. 자, 이런 의미인데요. 물 등이 속까지 환히 비치도록 맑은 것을 투명하다 라고 합니다. 투명한 유리 천장은 빛이 잘 들어오게 하여 실내를 따뜻하고 밝게 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투명과 반대되는 말이 있을까요? 자, 불투명이 있어요. 불투명. 빛이 통과하지 못하여 속이 비치지 않는 것을 불투명하다라고 합니다. 빛이 곧게 나아가다가 불투명한 물체를 만나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해 그림자가 생긴다. 자, 이렇게요. 그래서 유리컵이 투명한 게 있으면은 빛이 왔을 때 그 빛이 통과를 하게 되어서 환히 비쳐서 이제 투명하니까 빛이 지나가게 되죠. 자, 그런데 플라스틱으로 된 컵이다. 그러면 빛이 지나갈 수가 없죠. 왜냐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투명과 불투명한 거. 자, 이런 거는 눈으로 바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성질이 겉보기 성질이에요. 색깔, 모양, 냄새, 맛, 촉감, 광택. 어떤 색인지, 어떤 모양인지, 냄새는 어떻고, 맛은 어떤지, 촉감이 어떤지, 광택, 얼마나 반짝반짝 빛이 나는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사람의 감각을 이용하여 알 수 있죠. 그래서 겉보기 성질은요, 눈, 코, 혀, 피부 등과 같이 사람의 감각 기관으로 알 수 있는 성질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뭐 눈으로 본다거나 만져본다거나 냄새를 맡아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 있는 이 성질이 겉보기 성질인 거죠. 소금물과 설탕물은 색깔, 투명한 정도, 냄새와 같은 겉보기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소금물하고 설탕물이 있으면 겉보기 성질이 비슷하니까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럴 때 이제 맛을 봤죠. 맛이 이제 겉보기 성질 중에 하나지만 맛을 보기 전에는 좀 힘들죠. 눈으로 본다거나 하는 거는요. 자, 그러면 이 겉보기 성질 말고 이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이 감각기관으로 알 수 있는 성질 말고 지시약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시약이 무엇이냐? 가리킬 지에 보일 시예요. 가리킨다, 보인다, 뭔가를 지시하는 약이에요. 뭘 가리키고 뭘 보이게 하는 걸까요? 어떤 용액과 만났을 때

용액의 성질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물질이 지시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겉보기 성질로 구분이 잘안 됐을 때 지시약을 넣어가지고 색깔이 변하는 걸 보고 구분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이용하면은요, 여러 가지 용액을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용액이 뭐였죠? 자, 우리 친구들 용액 배운 적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용질이 용매에 용해에 대여 고르게 섞여 있는 물질이다. 용질, 용질은요, 우리 설탕 물에서 설탕이 용질이에요. 녹는 물질이죠. 그 다음에 용매는 녹이는 거죠. 물이 용매입니다. 용해는요, 녹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용질, 설탕이 용매, 물에 용해, 녹아서 고르게 섞여 있는 물질, 설탕 물이 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탕 물은 설탕과 물이 골고루 섞여 있는 용액이다라고 쓰면 되겠네요.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써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공부를 할 때는요, 그 교과에 맞는 어휘들을 공부를 하고 그걸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물에 용질, 용매 이런 것들 지시약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시약으로 산성과 염기성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리트머스 시험지가 무엇이냐? 리트머스 이끼의 색소를 우려낸 용액을요, 거름종이에 적셨어요. 그 다음에 말려서 만든 시험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리트머스 시험지 본적 있나요? 저 리트머스 시험지가 크게 붉은색이랑 푸른색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리트머스 이끼의 색소, 그것을 우려내가지고 용액을 만든 다음에 거름종이에 이렇게 적셔가지고 말려가지고 만든 시험지라는 거예요. 이 리트머스 시험지는 어디서 사용을 하냐? 묽은 염산은 푸른색 리트머스 시험지를 붉은색으로 변화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용액의 성질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묽은 염산은 산성인데요. 산성이 리트머스 시험지와 만나면은요, 푸른색 리트머스 시험지가 붉은색으로 변해요. 자, 그래서 붉은색 리트머스 시험지는 푸른색으로, 푸른색 리트머스 시험지는 붉은색으로 변하는데요. 여기서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화시키는 게 산성.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변화시키는 게 염기성입니다. 그래서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이걸 구분할 때 리트머스 시험지를 사용해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산성 용액이 무엇인가요? 우리 방금 배웠어요. 푸른색 리트머스 시험지를 붉은색으로 변하게 하는 게 산성이다라고 말했죠. 산성 용액은요, 달걀 껍데기처럼 대부분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산성 용액의 성질들이 있는데요. 이 식초나 레몬즙, 구연산 용액, 이런 것들이 산성이에요. 봤는데, 식초 시큼하죠? 레몬즙 시큼해요. 요거 두개 정도는 우리 친구들 먹어봤잖아요. 그래서 산성이 약간 신맛을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달걀 껍데기, 탄산칼슘으로 만들어진 거를 녹이는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산성 용액을 배웠으니까 염기성 용액도 배워야 하겠죠. 염기성은요, 붉은색 리트머스 시험지를 푸른색으로 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염기성 용액에 삶은 달걀 흰자나 두부와 같이. 자, 이런 것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로 이루어진 물질이 염기성 용액이랑 만나면 이런 것들이 흐물흐물해지면서 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달걀 흰자랑 염기성 용액이 만나면 이 삶은 달걀 흰자가 흐물흐물해지면서 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기성 용액에 무엇이 있냐? 표백제, 유리 세정제, 제빵소다 용액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미끌미끌한 것들, 세제 종류의 염기성 용액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염기성 용액의 특징, 과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는요, 기포입니다. 기포.

기에 거품포이다라는 한자를 보고 대충 무엇이겠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액체나 고체 속에 기체가 들어가 거품처럼 둥그렇게 부풀어 있는 것을 기포라고 합니다. 묽은 염산에 조개 껍데기를 넣으면, 자, 우리 조개 껍데기 아까 탄산칼슘으로 만들어진 것을 산성과 만나면은 녹는다라고 했거든요. 이제 이 조개 껍데기도 탄산칼슘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묽은 염산이랑 조개 껍데기가 만나면 기포를 발생하며 녹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 기포가요, 거품이 일어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요, 이 산과 염기에 나오는 낱말들 살펴볼 건데요. 여기 그림을 보니까요, 가족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모두 다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에서요, 이 세제로 변기통 청소도 하고 있고요, 표백제로 화장실 바닥을 벅벅 문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분은 유리 세정제로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고 있어요. 자, 여기 봤더니요, 아, 생선을 잘랐던 도마인가 봅니다. 그 도마를 식초를 묻혀가지고 닦고 있습니다.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 가족이네요. 일상생활에서 산성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산성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산성용액과 염기성 용액의 이용과 관련된 낱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낱말이에요. 비린내예요. 비린내. 우리 친구들, 비린내나. 이런 말 써본 적 있어요? 이 비린내라는 건 물고기나 동물의 피, 익히지 않은 콩 등에서 나는 좋지 않은 냄새를 비린내라고 합니다. 생선을 손질한 도마를, 아까 이 아저씨께서 생선 손질한 도마 청소하고 있으셨잖아요? 그 도마를 식초로 닦으면 생선의 비린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식초 같은 경우에는 산성이에요. 그리고 이 생선에 손질한 도마, 염기성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염기성과 산성이 만나면 중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생선의 비린내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에 산성인 식초나 레몬즙을 뿌리면 염기성인 비린내가 줄어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선에 레몬즙 뿌려 먹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게 비린내를 줄여주는 효과 때문에 이제 레몬즙을 뿌려 먹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제산제예요. 제산제의 한자를 봤더니요. 억제할 제에 산산, 약제제예요. 산을 억제하는 약제다. 산을 억제한대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위에 보면은요, 소화될 때 위에서 위액이 나오거든요. 그 위액은요, 산성일까요? 염기성일까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좀 녹여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소화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산성입니다. 근데 그 산성 물질인 위액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속도 쓰리고 아프겠죠. 위가 아프고 속이 쓰려요. 그때 제산제를 먹어주는 거예요. 그때 먹는 약이 제산제입니다. 매운 음식을 먹어 속이 쓰릴 때 제산제를 먹으면 속 쓰림이 약해진다. 왜냐면 이제 이 위액은 산성이고요. 그럼 제산제는 무슨 성일까요? 그렇죠. 염기성이겠죠. 그래서 산성과 염기성이 만나서 이 산성이 약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라는 것은요, 약이라는 뜻을 더해주는 말이에요. 제산제 이렇게 쓰죠. 소화제, 소화를 시켜주는 약, 진통제, 통증을 줄여주는 약, 해열제, 열을 풀어주는 약. 해서 이런 식으로 약을 쓸 때에 제라는 말을 넣어서 씁니다. 자, 다음은요, 물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화장실을 이렇게 봤을 때 물대가 끼어 있는 거본적 있나요? 뭐 세면대라든지 이런 데좀 하얗게 올라왔다든가 거울 같은 데도 얼룩 같은 게 있으면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 그게 이제 물대인데요. 물에 섞여 있는 더러운 물질이 다른 장소에 옮아붙어서 끼는 때를 물대라고 해요. 그래서 욕실 거울에 물대가 껴서 얼룩이 생겼다 이렇게 쓰죠. 그래서 우리 물대 청소를 염기성 용액인 여러 가지 세제로 이렇게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대는요, 이때 쓰이는 이 물대 말고 또 다르게도 사용을 합니다.
바닷가에서 하루에 두 번씩 바닷물이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거나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때를 물때라고 하거든요. 이제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걸 무엇이라고 할까요? 저 썰물이라고 하죠, 썰물. 그 다음에 우리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밀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밀물과 썰물, 이때를 물때라고 해요. 그래서 물때가 언젠지 알아봐가지고 이제 갯벌이나 이런 데갈 때, 놀러 갈 때, 밀물일 때 가면은 또 위험하니까 좀 썰물일 때 가서 이제 구경도 하고 좀 놀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물때 알아보았고요. 자, 그 다음은 환경입니다. 사람이나 동식물 등의 생물이 살아가는데 영향을 주는 주변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한자를 보니까요, 고리환의 지경경이에요. 고리거든요. 고리처럼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나한테 영향을 주는 모든 상황이 환경입니다. 사람의 활동으로 환경이 오염되면, 우리 주변에 이 상황들이 오염이 되면, 동식물의 서식지, 동식물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파괴되는 등 생물에게 피해를 준다. 그래서 이 환경과 같이 쓰는 말이 또 자연이죠. 자연환경, 이렇게요. 산, 들, 강, 바다, 식물, 동물 등과 같이 사람이 만들지 않고 저절로 생겨난 것, 또는 그것들이 이루는 환경을 자연이다라고 하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지 않고 저절로 생겨난 것들, 자연. 그게 둘러싸고,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 환경. 그래서 자연 환경이라고 쓰이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자연 환경이 오염되는 이 하나가 바로 산성비가 내리는 겁니다. 자, 산성비는요. 산성 물질에 오염되어 강한 산성을 띠는 비예요. 그래서 이 대기 오염, 이 공기가 오염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산성을 띠는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산성 비가 산성의 특징이 아까 탄산칼슘으로 만들어진 조개 껍데기나 뭐 달걀 껍질 이런 거를 녹였잖아요. 그래서 이 대리암으로 만들어진 건축물, 문화재 같은 것도 지금 훼손이 되고 녹고 있어요. 산성비로 훼손된 조각상입니다. 그래서 산성비가 이렇게 강한 산성을 띠고 있구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대기 오염이에요. 공장,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쓰레기를 태울 때 나오는 연기와 같은 물질에 의해서 공기가 더러워지는 것을 대기 오염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하늘이 이제 뿌얘질 때, 공기가 이제 오염되었구나. 뭔가 캑캑 기침이 나오고, 우리 친구들 그런 적 있나요? 이제 대기 오염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기라는 게큰 공기, 큰 대의 공기기거든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공기가 오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기 오염은 사람의 호흡기나 눈에 질병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대기 오염과 함께 알면 좋은 말로 환경 오염이 있어요. 공장,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농약 등에 의해서 환경이 더러워지거나 훼손되는 현상을 환경 오염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일회용 컵 대신 개인 텀블러를 사용을 하면 환경 오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 중에서 물이 오염됐다 하면 수질 오염, 그래서 공기가 오염됐다, 대기 오염, 땅이 오염됐다, 토양 오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요, 산성화입니다. 산성으로 되었다, 될 화가 쓰여 있어요. 물질의 염기성이 약해지거나 산성이 강해지는 것. 염기성이 약해지고 산성이 강해지는 것을 산성화라고 하는데요. 화학 비료를 많이 사용하여 토양이 산성화되면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오염이 되고 자연 환경이 오염이 되고 그리고 대기 오염 이런 것들이 다 발생을 하면은 이제 산성화가 되는 거예요.
산성비가 너무 많이 내린다. 그러면 이 바닷물도 산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땅도 산성화가 되죠. 그럼 농작물이 잘 자라기도 힘들 것이고, 바닷속에 있는 이 산호나 뭐 조개,

물고기들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산성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고 오염물질이나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산과 염기부터 해서요. 이 산성화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이 되도록 보기에 글자 카드에서 글자를 찾아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기, 환, 투, 재 이런 글자 카드가 있네요. 1번이에요. 물등이 속까지 환히 비치도록 맑은 것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투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우, 너 속이 참 투명하다라고 말한다는 건 너의 속이 다 보인다. 네 마음이 어떤지 다알것 같다. 이런 말이죠. 그럼 투명 말고 속이 안 보인 거. 그렇죠. 불투명이죠. 우리 투명과 함께 불투명도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이나 동식물 등의 생물이 살아가는데 영향을 주는 주변 상황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 상황, 고리처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죠. 그래서 환자를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액체나 고체 속에 기체가 들어가 거품처럼 둥그렇게 부풀어 있는 것 무엇이라고 하죠? 맞아요. 기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성 용액과 그리고 이 조개 껍데기가 만났을 때 기포를 내면서 이제 녹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4번이에요. 산성 물질인 위액이 너무 많이 나와 위가 아프거나 속이 쓰릴 때 먹는 약이에요. 산성을 좀 약하게 만들어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산성을 약하게 만들어 주는 약, 제산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완성하세요라고 했어요. 산성 물질에 오염되어 강한 산성을 띠는 비, 산성을 띠는 비 무엇인가요? 그래요. 바로 산성비입니다. 산성비. 어떤 용액과 만났을 때 용액의 성질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물질 무엇일까요? 맞아요. 지시약이었어요. 그래서 지시약으로 산성이냐, 염기성이냐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낱말의 뜻이 알맞으면 동그라미 표, 알맞지 않으면 가위표 하세요. 산성화예요. 물질의 염기성이 강해지거나 산성이 약해지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자, 산성화죠. 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성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강해져야 되고 염기성은 약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우산 이끼의 색소를 우려낸 용액을 거름종이에 적신 뒤 말려서 만든 시험지다.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리트머스 시험지로 산성과 염기성을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겉보기 성질이에요. 색깔, 모양, 냄새, 맛, 촉감, 광택 등 사람의 감각을 이용하여 알수 있는 성질이 겉보기 성질이다.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보기 성질은 우리가 맛도 한번 보고, 눈으로 보고, 이런 감각기관으로 다알수 있는 성질이 겉보기 성질이에요. 자,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에 동그라미표 하세요. 빨래비누 물은 붉은색 리트머스 시험지를 푸른색으로 변하게 하는 무슨 무슨 용액이야. 자, 우리 리트머스 시험지가 푸른색으로 변하는 것은요, 염기성 용액이죠. 그래서 우리 헷갈리면 푸른색으로 변하는 건 염기성이야. 푸염, 푸염 이렇게 외워도요, 나중에 잠깐 헷갈릴 때 생각이 날수 있어요. 푸른색으로 변하는 게 염기성 용액이구나. 아, 빨래 비눗물 염기성이구나. 이렇게요. 자, 그 다음 2번. 무슨 무슨

용액은 푸른색 리트머스 시험지를 붉은색으로 변하게 한다. 자, 붉은색으로 변하게 하는 것은요, 산성 용액이죠. 아까 푸른색이 염기성이었으니까요. 붉은색은 산성입니다. 저 리트머스 시험지를 딱 넣는데 붉은색이 됐다. 이거 산성비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이에요. 낱말의 뜻을 보기에서 찾아 사다리를 타고 내려간 곳에 기호를 쓰세요. 라고 했어요. 물질의 염기성이 약해지거나 산성이 강해지는 것은 산성화거든요. 산성화. 자, 그러면 산성화 여기 있으니까 이거 따라가서 기억이라고 써줍시다. 짜자자자자짜짜짜짜짜짜짜 기억. 그 다음 미은이에요. 물고기, 동물의 피, 익히지 않은 콩 등에서 나는 좋지 않은 냄새 무엇이죠? 그렇죠. 비린내예요. 자, 비린내 여기 따라가 볼게요. 따다다다다따따따따 니은 적어주고요. 디귿, 물에 섞여 있는 더러운 물질이 다른 장소에 얼마 붙어서 끼는 때, 물때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물때 띠리리리리 띠띠띠띠띠 자, 물때 디귿. 자, 마지막 리을이에요. 공장,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쓰레기를 태울 때 나오는 연기와 같은 물질에 의해 공기가 더러워지는 것 무엇이죠? 그렇죠. 대기오염이에요. 띠리리리리 띠띠띠띠 여기에 리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되겠습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기포, 재산재, 산성비예요. 위액이 많이 나와 속이 쓰릴 때에는 무엇을 먹는다? 자, 위액은요, 산성이에요. 그래서 산성을 약화시켜줄 수 있는 재산재를 먹으면 되겠죠. 재산재. 자, 다음 2번입니다. 묽은 염산에 대리암 조각을 넣으면 대리암 조각이 무엇을 발생하며 녹는다? 저 염산이랑 대리암 조각이 만나면 기포를 발생하며 녹는다. 그래서 염산이랑 대리암 조각, 염산이랑 조개껍데기, 염산이랑 달걀껍질, 자, 이런 것들이 만나면 기포를 발생하며 녹는다 하고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3번입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기체의 일부는 공기 중에 수증기와 만나 산성물질이 되고 산성물질이 뭐뭐뭐로 내려 환경에 영향을 준다. 저 산성물질이 산성비로 내려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산성화가 되어가고 있네요. 자, 오늘 우리가 배웠던 어휘들 함께 잠깐 보도록 할게요. 투명, 투명하다, 불투명하다 이런 것들은 겉보기 성질이죠. 근데 겉보기 성질로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알 수 없다면 지시약을 사용해야 하겠고요. 또 리트머스 시험지의 색깔 변화로도 산성 염기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푸른색으로 변한다 그러면 염기성이다, 붉은색으로 변한다 산성이다 하고 생각해 보면 돼요. 산성 용액, 염기성 용액이 있고요. 그리고 기포가 있습니다. 자, 이제 비린내가 납니다. 비린내가 난 생선을 식초를 넣어가지고 냄새를 좀 줄여줬고요. 또 위액에 이제 산성에 강하니까 재산재를 먹으면 속쓰림이 좀 약해진다. 물때, 환경, 또 산성비, 대기 오염, 산성화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어때요? 이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산성 염기성이 뭔지도 알았지만 또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나요? 오늘 과학에 관련된 어휘를 공부해 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선생님이 이제 한자와 관련된 어휘를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더 기대 많이 해줘줬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씩씩하고 밝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어휘들을 찾아서 뜻을 익히고 우리 친구들의 독해 실력을 쑥쑥쑥 키워줄 여러분의 어휘 명탐정 손은지입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낱말들을 재미있게 같이 공부해 볼까요? 10개 준비했거든요. 큰 소리로 같이 읽어 볼까요? 신명, 아양, 느물느물, 스멀스멀, 아련하다. 고적하다, 경이롭다, 두둔하다, 단호하다, 역력하다. 이렇게 10개의 낱말들인데요. 아마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또 즐겁게 공부를 해보면 되니까요. 모두 준비됐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혹시 사물놀이를 직접 보거나 경험해 본적 있나요? 사물놀이 뭐예요? 네 가지 악기가 사용되는데요. 우리 전통 악기 중에서 징, 꽹과리, 장구, 북 이렇게 네 가지 악기를 이용해서 하는 전통놀이를 사물놀이라고 합니다. 사물놀이 직접 듣거나 보거나 경험하면 어때요? 어떤 기분이 들어요? 매우 신나죠. 흥이 오르죠. 몹시 신나고 흥겨운 기분이나 감정을 신명이라고 합니다. 신명 나는구나. 신명이 나요. 농악대의 신명 나는 장단에 맞춰 어깨춤을 추었다. 이럴 때쓸수 있는 낱말인 거예요. 신명이었고요. 다음 어휘입니다. 강아지가 애교를 부리고 있어요. 주인에게. 정말 귀엽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거나 귀여움을 받으려고 하는 애교 있는 말 또는 애교 있는 행동을 아양이라고 합니다. 아양, 많이 들어보았죠? 강아지가 드러누워 아양 피우는 모습이 귀엽다. 이 아양이라는 말은요, 아양 피우다, 아양 떨다, 아양 부리다와 같은 형태로 자주 쓰인답니다. 다음 어휘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요, 눈에서 불꽃이 나올 정도로 화가 나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아주 능글맞게, 능청스럽게 웃고 있어요. 무슨 속인지 모르겠는데요? 말이나 행동을 자꾸 음흉하고 능글맞게 하는 모양을 느물느물이라고 합니다. 능글맞게, 능청스럽게 하는 모양을 느물느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도 그 사람은 느물느물, 아주 능청스럽게 웃기만 했다. 이럴 때 쓰는 말인 거예요. 느물느물입니다. 다음 어휘예요. 나뭇잎 위에 애벌레가 보이고요. 그 애벌레가 꿈틀거리면서 지나가는 것을 본 우리 친구의 표정이 어때요? 아주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죠. 꿈틀꿈틀 기어가는 벌레를 보면 내팔 위에 벌레가 마구 기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처럼 살갗에 벌레가 자꾸 기어가는 것처럼 근질근질한 느낌을 스멀스멀이라고 합니다. 벌레를 보면 정말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스멀스멀. 내 팔에 간지럽게 기어가는 것 같아요. 애벌레의 움직임만 봐도 스멀스멀 두려움이 생긴다. 괜히 나까지 간지러워지는 기분이라는 거죠. 스멀스멀이었습니다. 다음 어휘예요. 사진 속 사람의 표정이 어때요? 뭔가를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또 분명하게 생각나는 건 아니에요. 희미하게 생각나요. 기억이나 생각 등이 또렷하지는 않은 거예요. 또렷하지 않고 희미하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을 아련하다라고 합니다. 분명

선명하게, 또렷하게 생각나지 않고요. 희미하게 생각나는 거예요. 아련하다. 고향 노래를 들으니 어릴 적 기억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노래를 들었더니 나의 어릴 적 기억이 확실히 떠오르는 건 아니지만 희미하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아련하다는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다음 어휘입니다. 텅 빈 넓은 주차장에 사람이 혼자 서 있어요. 이럴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매우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고적하다입니다. 고적하다에서 고라는 글자가 외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적이라는 글자가 고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이 고적하다인 거예요. 텅 빈 주차장이 고적하게 느껴져요. 매우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져요. 다음 어휘입니다. 밤하늘에 있는 은하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매우 아름답고 신비롭고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놀랍고 신기하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경이롭다입니다. 매우 놀랍고 신비하고 신기하게 느껴져요. 밤하늘을 수놓는 은하수를 바라보니 그 경이로움에 놀랍고 신기함에 탄성이 나왔다. 감탄하는 소리가 우와 하고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이롭다라는 낱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모양이 비슷한 낱말 중에 경외라는 낱말이 있는데요. 경외는 경이로운 걸 뛰어넘은 거예요. 너무나 대단해 보여서 뭔가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로 아주 대단해 보이는 거. 내가 우러러봐야 할 것 같은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다음 어휘예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뭔가 실수를 했어요. 잘못했어요. 왼쪽에 있는 친구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편을 들어주면서 다독여주고 있습니다. 편들어주거나 잘못을 감싸주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 무엇일까요? 두둔하다입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가 저지른 잘못이 크지만, 잘못은 커요. 하지만 그를 두둔하는,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있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두둔하다인 거예요. 다음 어휘입니다. 손바닥을 앞으로 쫙 펼치면서 그건 안 돼! 그만! 자,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심이나 태도나 입장 등이 흔들림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매우 엄격하고 분명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않고요. 변하지 않아요. 매우 엄격해요. 확실하고 분명해요. 이럴 때 쓰는 말이 단호하다인 거예요. 그녀는 우리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 쓰이는 말이 단호하다입니다. 다음 어휘예요. 지금 출발선에서 선수가 달리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표정이 어때 보여요? 매우 긴장되어 보여요. 확실히 긴장되어 보여요. 분명하게 긴장되어 보여요. 감정이나 모습이나 기억 등이 환히 알 수 있게 매우 또렷하고 분명할 때 우리는 그것을 역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확실히 긴장한 거예요. 출발을 앞둔 선수들의 얼굴에 긴장한 빛이 역력했다. 확실히 긴장한 것 같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역력하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가지 낱말들에 대해 공부해봤으니까 이외에 우리 친구들이 또 헷갈리기 쉬운 거 알아두면 좋은 표현들에 대해서 공부해볼까요? 우리 말은 굉장히 다양한 단위가 발달해 있습니다. 수나 양을 세는 단위가 발달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셀 때는 사람 한 명, 두 명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동물을 셀 때는요. 돼지 한 마리, 소 두 마리라고 이야기하죠. 연필의 수를 셀 때는 한 자루, 두 자루 이렇게 이야기하죠. 매우 다양한 단위가 발달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단위를 나타내는 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를 한 단위로 한 풀이나 나무를 세는 단위는 바로 포기입니다. 그래서 배추 몇 포기, 풀 몇 포기, 풀을 셀 때 우리가 포기라고 세는

배추 한 포기, 풀한 포기, 배추 20포기, 풀한 포기. 포기라는 단위 기억해 두면 좋겠죠? 북어 한 마리가 아니라요. 20마리를 한 단위로 묶어서 세는 말을 우리는 쾌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어 한 쾌라고 하면요. 한 마리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북어 20마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어떤 단위가 있을까요? 곡식, 가루, 액체 등의 부피를 잴때 쓰는 말인데요. 약 1.8리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1.8리터 어느 정도 되는지 알겠죠? 곡식이나 가루, 액체 등의 부피인데 1.8리터 정도에 해당되는 양은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한 되면 1.8리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리 한되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되와 함께 묶어서 생각하면 좋은 단위 중에 말이라는 단위가 있는데요. 곡식, 가루, 액체 똑같죠? 등의 부피를 잴때 쓰는 말인데 차이는 뭐예요? 1.8리터가 아니라 약 18리터. 그러니까 10배인 거예요. 되의 10배가 말인 거예요. 약 18리터에 해당하는 양인 것이죠. 쌀, 서, 말. 이때 말이 한 마리. 한 마리면 18리터라고 했으니까 서말이니까 거기에 3을 곱해주면 되는 거겠죠? 관련된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 문장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바위 아래에는 몇 이것의 풀, 풀을 세는 단위. 무엇이었어요? 몇 포기라고 해줘야겠죠. 몇 포기의 풀이 노란 꽃을 피웠다.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쌀두 말은 쌀몇 대와 같은 양이구나. 말이라는 단위와 되라는 단위를 비교를 해봐야겠죠. 말이 되의 몇 배라고 했어요? 10배라고 했잖아요. 18리터, 1.8리터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두 말은 쌀몇 대와 같은 양이에요? 10배니까 20대. 20대와 같은 양이구나. 이렇게 해줄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공부한 낱말들 이용해서 어휘다지기 문제 쭉 같이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낱말의 뜻을 보고 보기에서 알맞은 낱말을 찾아 어울리게 고쳐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어떤 낱말들이 있나요? 교태, 단호하다, 아련하다, 역력하다, 역성들다 라는 낱말이 있는데요. 1번입니다. 성적표를 보시는 아버지의 표정에 화가 난 기색이 이것 드러났다. 분명 화가 났다. 이런 뜻이죠. 확실히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 감정이나 모습, 기억 등이 또렷하고 분명하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 무엇입니까? 역력하다이죠. 그럼 어떻게 고쳐서 써볼까요? 아버지의 표정에 화가 난 기색이 역력하게 드러났다 또는 역력히 드러났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 사람은 눈웃음과 애교 섞인 목소리로 잔뜩 무엇을 지은 거예요? 아양을 부리는 표정과 몸짓 우리 뭐라고 하나요? 아양과 관련 짓는 낱말이죠. 교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웃음과 애교 섞인 목소리로 잔뜩 교태를 지었다. 괄호 안에는 교태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언니는 오래전 사진을 보며 찍은 지 얼마 안된 사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래전에 찍은 사진을 본 거니까 기억이 확실하게 나진 않았겠죠. 희미하게 났겠죠. 기억이나 생각 등이 또렷하지 않고 희미하다. 어떤 낱말의 뜻이에요? 아련하다겠죠. 언니는 오래전 사진을 보며 아련한 추억에 잠겼다. 아련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한 번만 더 도와달라는 친구가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부탁을 거절했다라고 했어요. 결심이나 태도, 입장 등이 흔들림 없이 엄격하고 분명해요. 어떻게 거절한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안 되겠어. 어떻게 거절한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한 거죠. 그래서 괄호 안에는 단호하게 거절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나와 동생이 싸우면 누나는 늘 동생만 이것에서 속상하다. 동생 편만 들어준다는 얘기겠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한쪽 편만 들다. 이 뜻을 가진 낱말은 하나 남아 있어요. 역성 들다입니다. 동생만 역성 들어서 속상하다. 우리 두둔하다라는 낱말이 앞에 있었죠. 두둔하다. 편 들어주는 걸 우리 두둔하다라고 했죠. 역성 들다는 그보다 조금 더 강한 거예요. 옳고 그름 따지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한쪽 편만 들어주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말이 바로 역성들다입니다. 늘 동생만 역성 들어서 속상하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 상황에서 B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을 찾아 선으로 바르게 이어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B의 태도에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엄마 죄송해요. 거짓말이었어요. 자, B 잘 봅시다.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은 절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엄격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격하다와 연결해 줄게요. 다음 볼게요. 접시를 이렇게 깨트리면 어떡하니? 자, 그 다음 B에 집중해야겠죠. 동생은 잘못이 없어요. 처음부터 접시에 기름이 묻어 있어서 미끄러진 거예요. 동생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동생을 두둔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둔하다와 연결해주면 되겠죠. 3번입니다. 기억부터 디귿에 알맞은 낱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어느 것인가요? 기억부터 볼까요? 이번 시험은 더욱 이것한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심사 기준이 그만큼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뜻이니까 어떤 말이 어울리겠어요? 엄격하다는 말이 어울리겠죠. 그래서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니은 볼게요. 드넓게 펼쳐진 들판을 보니 자연에 대한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둘 중에 하나겠죠. 경외, 적적. 드넓게 펼쳐진 들판을 보니요. 우리 대자연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려워질 정도예요. 정말 대단하거든요. 이럴 때 쓰는 말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경외라고 했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들판을 보니 자연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 생겼다.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져서 두려움까지 느껴질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경외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디귿 볼게요. 가족들이 외출하고 넓은 집에 혼자 있대요. 그럼 쓸쓸하고 외롭겠죠. 매우 적적한 마음이 들었다. 적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그럼 3번의 정답은 몇 번인가요? 3번입니다. 4번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부터 리을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문장에 어울리게 고쳐 쓰세요. 아양부터 적나라하다까지 여러 가지 낱말이 있습니다. 자, 그림 속에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윷놀이를 아주 즐겁게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 좀 먹으면서 놀아라. 콧노래까지 흥얼대면서 윷놀이를 하는구나. 신나게 윷놀이 하는구나. 흥이 나서 윷놀이를 하는구나. 라는 뜻이니까 기억에 어울리는 말은 무엇인가요? 신명나다겠죠. 그럼 어떻게 바꿔 써주면 되겠어요? 신명나게 윷놀이를 하는구나. 이렇게 바꿔 써주면 되겠죠? 신명나게. 가운데 있는 친구가 윷놀이를 잘하나 봐요. 내가 거리 나오게 던지는 비법을 알지, 씨익 하고 웃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민수야, 너는 무슨 작전을 쓰려고 이렇게 능청스럽게 웃고 있니? 우리 능글맞다, 능청스럽다와 관련된 낱말 무엇이었나요? 느물느물이었죠. 그러면 니은에 어울리는 말은 느물느물인 거예요. 느물느물 능청스럽게 웃고 있니? 그대로 그냥 느물느물 써주면 되는 거예요. 민수가 요칠 잘 던지더라. 다음번에 나랑 같은 편이 되어주세요. 웃으면서 잘 보이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너 민수에게 잘 보이려고 이것 떨어봤자 소용없어. 애교 떨어봤자 소용없어. 잘 보이려고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디귿에 어울리는 말은 아양인 거예요. 아양 떨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대로 아양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다음번에도 우리 편할 거야. 다들 진정해. 너희들 모두 흥분한 기색이 얼굴에 이것하게 드러났구나.
무슨 뜻이에요? 얼굴에 그대로 흥분한 모습이 있는 그대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보기에 있는 낱말 중에 적나라하다가 어울립니다. 얼굴에 적나라하게 드러났구나. 정말로 있는 그대로 흥분해 보이는구나 라는 뜻이에요. 리을 어떻게 바꿔 써주면 되겠어요? 흥분한 기색이 얼굴에 적나라하게 드러났구나. 적나라까지만 써주면 되겠네요. 4번 문제까지 잘 풀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모두 다 이용해서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독해에도 도전해 볼까요? 어휘를 아는 것이 곧 독해를 잘하는 길이다. 자, 독해 문제 풀어봅시다. 글을 읽어볼게요. 등산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다. 산에 가면 몸에 벌레가 스멀스멀 가볍게 기어가는 기분이 들어서 싫어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나는 산에 오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좋다. 왜 등산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매번 가보지 않은 산을 목적지로 삼아 등산을 하기 때문에 매번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산을 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역에 대해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이번에 아버지와 둘이서 떠난 산은,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버지와 함께 등산 갔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충청도에 있는 낮은 산이었다. 우리가 간 날이 마침 5일장, 5일에 한 번씩 여는 장을 5일장이라고 하죠. 5일장을 여는 날이어서 본격적으로 산을 오르기 전에 먼저 시장을 구경했다. 시장 먼저 들러서 산에 갔나 봐요. 시장 중앙에서는 신명나는 아주 신나는 사물놀이 배우 공연이 있었고, 한쪽 끝에서는 마을의 신을 모시는 제사가 공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시장에서 본 풍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이 지역 전통이 현대 문화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무척 경이롭다고 생각했다. 매우 신기하고 신비롭다고 생각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할머니 댁에서 자라며 시장 가는 날만 기다렸던 어린 시절 내 모습이 어렴풋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시장에서 간단히 점심을 사 먹고 산을 오르자 마을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졌다. 시장에서 산으로 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삶의 생동감이 가득했던 마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을의 모습은 어땠어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했으니까 아주 생동감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푸른 잎을 펼치며 모여있는 나무의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아주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한 느낌을 준 거예요. 느낌을 주었다. 그중 큰 바위 하나가 홀로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문득 저 바위는 얼마나 오랜 세월을 저렇게 한 자리에 서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모습이 퍽 고적하게 쓸쓸하고 외롭게 느껴졌다. 나도 바위처럼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산을 좋아하는 이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또 산을 오른 경험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기억부터 미음까지의 뜻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기억, 어디 있어요? 벌레가 스멀스멀 기어가는 기분이 들었대요. 스멀스멀. 벌레가 몸을 기어가서 간지럽게 느껴질 때 우리 스멀스멀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일본에서 뭐라고 했어요? 조금씩 세게 움직이며 스멀스멀과는 전혀 다른 뜻이죠. 1번이 아닌 거예요. 자, 다음. 니은 어디에 있어요? 시장 중앙에서는 신명나는 사물놀이 패, 몹시 신나고 흥겨운 기분이 나는 사물놀이 패.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거죠. 디귿 어디에 있나요? 그 모습이 무척 경이롭다고 생각했다. 놀랍고 신기하다고 생각했다. 경이롭다. 디귿 맞습니다. 자, 리을 어린 시절 내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희미하게, 분명하진 않아요. 희미하게 떠올랐다니까 리을도 맞습니다. 마지막 미음, 바위를 보고 그 모습이 퍽 고적하게 느껴졌다라고 했거든요. 오랫동안 바위가 한 자리에 서 있었으니까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졌다. 미음 맞는 거죠. 그렇다면 기억부터 미음까지 중에 뜻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무엇이었나요? 1번이었습니다.
1번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0: 2번 문제예요. 윗글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씩 읽어볼게요. 1번. 나는 바위를 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2번. 나는 시장의 모습에서 삶의 생동감을 느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산으로 넘어가니까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된 거죠. 2번. 맞습니다. 3번. 나는 가보지 않은 산을 정해서 등산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3번. 맞습니다. 4번. 나는 사물놀이패의 공연을 이전에도 본 적이 있었다. 이전에도 사물놀이패의 공연을 본 적이 있었다라고 했나요? 그래서 사물놀이패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어디 있었어요? 시장을 구경했는데 시장 중앙에서는 신명나는 사물놀이패의 공연이 있었고 이 부분이었죠. 시장에서 사물놀이패의 공연을 본건 맞아요. 하지만 이 문장만 보고 이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아닌 거예요. 나는 산의 분위기가 마을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번 맞습니다.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독해 문제 풀어봤으니까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 위해서 재미있는 만화를 보면서 또 새로운 표현 알아봅시다. 우리 딸 노래 정말 잘한다. 꼭 가수 같다. 나중에 커서 가수가 될 거예요. 나도 한때는 가수가 꿈이었지.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나를 봤는데 어떻게 열을 다알수 있어요? 우리 딸은 훌륭한 가수가 될 거야. 자,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면요. 나머지도 잘할 거라는 거 안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노래 연습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건요. 일부분만 보고도 전체를 미루어 알수 있다라는 뜻을 가진 속담이에요. 하나만 봐도 열, 모든 거, 다른 거다 잘할 거라는 거 아는 거야.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미루어 알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뜻을 지닌 속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여러 방면으로 잘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한쪽만 보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그러니까 아니고요. 두 번째, 하나를 알면 백을 안다. 일부분 하나를 알면요. 백 전체를 다알수 있어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담이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를 알아야 열을 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열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열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를 알아야 그래야 열까지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속담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속담 공부까지 잘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위해서 선생님이 짜잔! 도전 낱말글짓기 문제를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공부한 어휘들 중에 어떤 어휘인가요? 두둔하다입니다. 낱말의 뜻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편들어 주거나 잘못을 감싸주다. 편을 들어주거나 잘못한 게 있어도 감싸줄 때 두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낱말을 이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짧은 글을 직접 지어보고요. 지은 짧은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올려주면 선생님이 잘 읽어보고 어떤 친구들이 오늘 공부한 어휘를 이용해서 잘또 글쓰기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어휘들을 선생님과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낱말들 많이 나왔죠? 잊지 않도록 여러 번 복습하면서 꼭 연습해 보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그럼 여기서 인사할까요? 친구들, 안녕!
1: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 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 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코끼리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0: 경제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 위대한 부자 수업.
1: 여러분은 주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때로는 주식을 통해서 돈을 잃기도 하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네, 대체 이 주식의 가격은 왜 계속 달라지는 걸까요? 자, 오늘의 이야기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3: 야, 새로 나온 이 게임 봤어? 엄청 인기 많대. 이것 봐, 게임 만든 회사 주식 가격도 올랐대.
4: 게임이 인기 있는 건데 회사 주식은 왜 오르지? 어? 방금까지 올랐는데 갑자기 왜 떨어져?
3: 그러게, 주식 가격은 대체 누가 정하는 거야?
5: 우리가 모르는 돈의 흐름. 그럼 사람들은 주식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일까요?
1: 자, 우리 주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회사가 왜 주식을 만들었는지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자, 회사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려고 하거나 혹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하고 있던 사업을 더 넓히기 위해서는요, 사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자, 이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돈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주식을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2: 네, 그러면 주식 한자 뜻 한번 풀어볼게요. 이 주식의 한자를 보면 부루 주의 법식자를 쓰는데요. 이제 경제에서는 이 주식회사의 자본을 나눈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즉,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다. 그러면 그 회사의 지분 일부를 갖게 되는 거죠.
5: 회사의 제품을 사면 그 제품을 갖게 되죠. 그런데 회사의 주식을 사면 무엇을 갖게 될까요?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나눈 단위입니다. 주식을 사면 회사의 지분 일부를 갖게 되고, 지분은 전체에서 내가 가진 몫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주식을 가진 사람을 주주라고 합니다. 제품을 산 고객과 주식을 가진 주주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주식의 가격을 주가라고 합니다.
2: 자, 그렇다면 주식 한 주를 사기 위해선 얼마가 필요할까요? 네, 물건마다 정해진 가격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식에도 가격이 정해집니다. 자, 이를 주가라고 하는데요. 자, 뜻 풀어보면 주식의 주 그리고 값가자를 써서 네, 말 그대로 주식의 가격을 뜻하는 거죠.
1: 맞습니다. 근데 이 주식의 가격에 해당하는 주가는요, 한 번 정해지면 그대로 쭉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같은 회사의 주식이라 하더라도 어제와 오늘의 가격이 다르고요. 심지어 하루 동안에도 계속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5: 주가는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주문이 만나며 정해집니다. 서로 원하는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보다 비싸게라도 사려는 주문이 늘어나면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낮은 가격에라도 팔려는 주문이 늘어나면 거래 가격이 내려가면서 주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그래서 이 소속 아이돌의 인기가 올라가면 이 아이돌이 소속된 회사의 주가가 오를 수도 있지만 이 아이돌의 인기와 회사의 주가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할 수는 없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소속 아이돌이 인기를 얻었다고 해서 그 회사가 반드시 많은 이익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이돌 그룹을 만드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또 아이돌 관련된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서 성과가 또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1: 뿐만 아니라 조금 속상하지만 지금의 인기가 앞으로 계속될지 여부도 사실은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인기 있는 상품이라든지 컨텐츠를 만든 회사라고 해서 반드시 투자하기 좋은 회사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2: 그래서 주식의 가격은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결정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 충분히 살펴보고 이제 주식을 샀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번다라는 건 어떤

0: 원리가 담겨 있는 건가요?
1: 이렇게 주식을 살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만나게 되면서 주식의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주식을 산 가격보다 어떻게?
0: 비싸게.
1: 맞아요. 비싼 가격에 팔아서 그 차이만큼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식 한 주를 만 원에 샀어요. 그리고요, 그한 주를 만 2천 원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얼마 생긴 거죠, 미나 쌤?
2: 2,000원의 수익이 생기게 된 거죠.
1: 네, 맞습니다. 다만 실제로 받는 수익에서는요, 거래 수수료라든가 세금이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주식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0: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수익, 이 2,000원을 매매 차익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건을 사고 판다라는 매매와 또두 금액의 차이에서 생긴 이익, 차익이 합쳐진 단어죠.
2: 근데 여러분, 항상 주가가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자, 항상 주가가 오를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만 원에 산 주식이 8천 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가격이 하락했을 때 팔면 떨어진 만큼의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손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1: 그래서 주식으로 수익을 얻는 또 다른 방법,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바로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배당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0: 네, 이 배당이라는 것이 나눌 배에 마땅할 당자를 씁니다. 즉, 정해진 몫에 따라 나누어 준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되었다. 그럼 이 주주들은 모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회사가 배당을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회사의 실적과 결정에 따라서 배당을 할지 말지가 정해지기도 하는 거고요. 사실 배당을 하게 되더라도 그 금액은 그때그때 회사 상황과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0: 그러면 이 주식 할 때는 내가 수익을 얻을 이 가능성뿐만 아니라 내 돈을 잃을 위험까지도 함께 생각해 주어야겠네요. 저 이러한 이 수익과 위험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도 있다고 들었는데.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에서는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의미가 바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일수록 하이 리스크, 높은 손실, 큰 손실을 볼 위험도 감수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뜻이 되는 겁니다.
0: 네, 이 영어 하이, 높은. 또 리스크는 위험, 리턴은 이 투자에서 얻는 수익, 수익률을 뜻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위험이 크다고 해서요, 반드시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1: 네, 맞습니다. 주식은 시장 가격이 변하는 투자 상품이에요. 그래서 처음 여러분이 투자한 원금이 안전하게 보장되지 않고요. 은행의 예금처럼 예금자 보호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져서 투자한 돈의 전부나 혹은 일부를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3: 같은 주식을 사더라도 판단하는 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잘 운영되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살펴보고 정보와 계획을 바탕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투자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알아보지도 않고 곧 오른다는 소문만 믿는다면 어떨까요? 짧은 시간에 가격이 오르기만 기대하며 돈을 넣는 태도는 투기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근거를 갖추는 거예요. 물론 충분히 알아봐도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회사는 무엇으로 돈을 벌까? 나는 왜 사려고 할까? 어떤 위험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 충분히 공부해 보세요.
2: 짧은 시간 동안에 가격 변화만을 믿고 무조건 돈을 넣는다면 이때에는 투자가 아닌 투기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투기라는 말은 투자와 또 어떻게 다른지 유나쌤이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0: 네, 이 투기, 던질 투에 틀기자를 쓰는데요. 이 기에 바로 기회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얻으려는 것을 뜻하고요. 우리 경제에서는 주식 같은 자산의 가격 변화를 예상해 그 차이에서

0: 이익을 막 얻으려는 거래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충분한 근거 없이 누가 곧 오른다고 했어. 뭐 이렇게 같은 말만 믿고 이런 돈을 놓는 태도는 특히 조심해야겠죠.
1: 자, 우리 또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할 점은요. 회사가 자신들의 경영 상태라든지 혹은 회사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공시라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과연 이 공시라는 게 무엇인지 이번에도 유나쌤이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0: 네, 여기서 공시는 공평을 공해 보일시자를 씁니다.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그 회사의 주식을 사려면 이제 그 회사의 정보를 알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이나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정확히 알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공개한다는 뜻이에요.
2: 자,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 믿고 막 팔랑귀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처럼 출처가 분명한 정보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에 투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0: 네, 그런데 사실 이 회사의 공시 아무리 꼼꼼히 살펴보고 내가 예측하며 해도 앞으로 주가를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위험을 좀 줄일 방법 없을까요?
2: 자, 그래서 필요한 방법이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았다가 떨어지면은 다 깨진다. 근데 그 달걀이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고 하는 말, 바로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3: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았는데 바구니가 떨어지면 어떨까요? 달걀 모두가 한꺼번에 깨질 수 있겠죠. 투자도 비슷합니다. 10만 원을 A 회사 한 곳에 모두 투자했다면 그 회사의 주가가 크게 떨어질 때 투자금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 대상에 나누어 투자하면 어떨까요? 한 곳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전체 투자금에 미치는 충격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산 투자입니다. 다만, 여러 곳에 나눴다고 해서 손실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0: 그러면 반대로 이 투자할 돈을 좀 여러 대상에 나누어서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한 곳에서 손실이 생기더라도 전체 돈을 고려했을 때의 타격은 좀 줄어들 수가 있겠네요.
2: 네, 맞습니다. 다만, 투자 대상만 늘린다고 제대로 분산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회사 세 곳에 나누어 투자했더라도, 반도체 산업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거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되면은, 세 회사의 주가가 함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분야에만 몰리지 않도록 분야를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1: 뿐만 아니라 이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손실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몰릴 위험을 여러 곳으로 분산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분산 투자를 이해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일 겁니다.
0: 아, 그래도 이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갑자기 주가가 막 많이 떨어졌을 때의 나의 이 여린 멘토를 좀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분산 투자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2: 네, 우선 주식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증권사에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좌에 바로 투자할 돈을 넣어야 되겠죠. 이때 가까운 시일 안에 꼭 써야 하는 돈이 아니라 당장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1: 그 다음으로는요, 본인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투자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사고 싶은 주식의 수량, 가격을 이제부터는 입력을 해서 실제 주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0: 네, 이때 주식을 사는 것을 매수, 파는 것을 매도라고 합니다. 이 매수의 매는 살매고요. 매도의 매는 팔매자거든요. 두 매, 똑같이 매라고 읽지만 서로 다른 한자예요. 즉, 쉽게 사들이는 것은 매수, 팔아넘기는 것은 매도라고 기억해 주세요.
2: 네, 맞습니다. 내가 낸 매수 주문과 다른 사람의 매도 주문이 맞게 되면은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주문이 체결됐다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주식을 산 뒤에도 회사에

0: 공시 상황이라고 하는 믿을 수 있는 정보, 이러한 상황을 계속 면밀하게 살펴본 다음에 처음 투자한 이유와 달라지지 않았는지 본인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이 정답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주식을 거래하셔야 됩니다.
1: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은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점인데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증권 계좌를 만드는 절차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의 명의로 증권 계좌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이 과정에서 부모님 등과 같은 법정 대리인의 확인, 필요, 동의와 관련되어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친구들이 증권 계좌를 개설하려 할 때에는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들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별로 반드시 체크하고 확인하는 습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그리고 또 이제 가상의 돈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모의 투자를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의 투자를 통해 여러분이 주식 가격이 움직이는 원리라던가 이 손실 가능성 먼저 경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0: 다만 여러분, 모의 투자도요, 단순히 수익률을 겨루는 게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회사를 내가 왜 선택해서 투자를 하는지, 또내 예상과 실제 결과는 어떻게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오늘은 주식의 기본 원리부터 매매 차이, 배당, 투자와 투기의 차이, 그리고 분산 투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3: 게임이 인기라고 주가가 꼭 오르는 건 아니네.
4: 맞아. 주가는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거래로 달라져.
3: 산값보다 비싸게 팔면 이익이지만 싸게 팔면 손해도 볼수 있지.
4: 그러니까 회사 정보와 위험부터 꼼꼼히 살펴보고 지금부터 주식을 공부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야.
2: 소문이나 분위기만 따라가기보다 내가 무엇에 투자하는지 제대로 알고 판단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1: 내가 투자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파악하고 내가 무엇에 투자할지부터 아는 것이 바로 현명한 투자자로서의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0: 자, 위대한 부자 수업. 다음 시간에도 더 지혜롭게 부자가 되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5: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측 소환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것 같아요. 감나무 구매를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 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이렇게 오답 노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치킨 배달시키셨군요. 30분 뒤 도착 예정입니다. 저는 배달 시간을 예측하는 AI입니다. 주로 수학을 사용하죠. 저의 예측 비결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수많은 배달 기록을 학습한 결과입니다. 시간

0: 날씨에 따른 속도 변화, 날씨에 따른 속도 변화, 조리에 걸리는 시간 등 다양한 패턴을 모두 종합하여 평균 속도를 구하죠. 만약 출발지와 도착지까지의 총 이동 거리가 10km이고 예측 평균 속도가 시속 20km per hour라면 공식을 적용해 배달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변수가 많죠. 라이더의 GPS 속도, 도로의 혼잡도, 사고 발생 여부, 날씨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예상 도착 시간을 계속 고정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연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저는 1차 부등식을 활용합니다. 먼저 예상 소요 시간이 약속 시간보다 적거나 같아야 한다는 부등식을 설정하죠. 이 부등식을 이용해 약속한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계속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이 30분인데 예상 소요 시간이 40분이라면 부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예측한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이럴 경우 즉시 경로를 변경하거나 더 가까운 라이더에게 재배정하는 등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시간 예측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여러분의 배달 음식이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것도 다 수학 덕분인 셈이죠.
1: 안녕하세요. EBS 수학 김지성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배달 어플 내에서도 그 AI가 열심히 1차 부등식을 쓰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예상 소요 시간보다 더 빨리 걸리는지 더 느리게 걸리는지 그걸 확인하면서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 그럼 저랑 본격적으로 1차 부등식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AI가 직접 되어보면서 판단하는 과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1차 부등식이었습니다. 이제 1차 부등식은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데 어떤 것을 1차 부등식이라고 했었죠? 부등식 중에서 부등식의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모두 이항했을 때 정리한 식이 맞아요. 1차 식이 됐어야 됐어요. 1차 식이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만족할 때 우리는 1차 부등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1차 부등식을 어떻게 풀었었죠? 네, 다음과 같은 단계로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예시를 봤는데 첫 번째 뭐부터 합니까? 그저 이항을 하죠. 이항이라는 건 뭐야? 왼쪽에 있던 걸 오른쪽으로 넘기던가 아니면 오른쪽에 있던 걸 왼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던 x를 넘깁니다. 대신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자, 왼쪽에 있던 10을 오른쪽으로 넘겼어요. 대신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하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너무 중요한 거 뭐? 맞아요. 최고차항의 개수 나눴어요. 최고차항의 개수로 나눕니다. 나누자.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됐던 거 있어. 뭐? 그지? 여러분 등식은 그냥 나누거나 그냥 곱해도 괜찮은데 부등호는 조금 특이하게 나누는 수 또는 곱하는 수가 음수일 때에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중학교 수학에서 1차 부등식이 어떤 개념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AI가 되어서 어떻게 배달을 결정할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AI는 목표가 그렇습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다. 그럼 지킬 수 있는 약속은 뭐야? 예상 시간을 한번 생각을 따져보고 그 예상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거죠. 이제 부등식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지속적으로 판단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재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스텝 1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달 AI가 지켜야 할 절대 조건은 뭐죠? 도착 예정 시간을 30분이라고 했으면 예상 소요 시간이 얼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30분이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커도 30분. 그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본 상황은 무엇이냐? 우리가 해피해피한 가정을 할 거예요. 거리가 10km고 그때 평균 속도가 20km/h라고 우리가 가정하겠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그죠? 거리를 속도로 나눠서 0.5시간이네. 0.5시간이면 몇 분이죠? 네, 30분이 나오겠죠? 그럼 30분. 그럼 내가 먼저 말했던 30분보다는 작거나 같네. 그러니까 괜찮아, 세이프, 가능하겠다. 자, 이건 해피해피한 상황이 되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상황이죠?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늦어졌어.

처음에 우리가 20km 퍼 아워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5km 퍼 아워로 감소한 거죠. 그럼 이제 소요 시간을 다시 계산해야 돼요. 똑같이 거리 나누기 속도를 하는데 10 나누기 15니까 3분의 2 시간이 나오고 그거는 3분의 2 곱하기 60을 하면 몇 분? 그쵸. 40분이 나오죠. 이제 새로운 시간은 40분인데 우리가 먼저 약속했던 건 30분이잖아. 그럼 40이 30보다 작거나 같다?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AI는 무슨 생각할까요? 어라? 약속 못 지키겠는걸? 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제 다른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 기존에 생각했던 방법은 안될것 같아.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자, 이제 AI가 할수 있는 건또 다른 선택지랑 같이 비교하는 걸 겁니다. 첫 번째 선택지 A. 기존 경로를 유지하는 건데 그거는 40분이었고 부등식이 30보다 작거나 같다?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안 되네. 대신 우회도로를 고민할 수 있어요. 우회도로. 어떻죠? 예상 시간이 28분이래요. 28분은 30보다 작거나 같은데 괜찮다. 자, C. 가까운 라이더를 배정해 볼까? 했더니 예상 시간이 31분이야. 31은 30보다 작거나 같다? 성립하지 않죠. 그럼 이제 AI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B를 써야 되겠다. B가 뭔데? 우회도로를 가보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러다가 추가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뭐죠? 갑자기 가게에서 조리 지연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5분 해야 돼. 그러면 28 더하기 5 하면 몇 분? 33분이에요. 이제 33이 30보다 작거나 같을까? 아니네. 그럼 우리가 판단하겠죠. 어라? 안 되겠는걸? 하면서 일단 실패. 자, 그럼 이제 AI는 최종적인 결정을 할 겁니다. 우리가 믿었던 B도 갑자기 추가적인 돌발 상황이 생기면서 5분이 증가했더니 내가 말했던 30분을 못 지킬 것 같네? 다른 방법이 없을까? 또다시 고민합니다. 자, 마지막 대안을 고민해요. 마지막 대안은 단건 배달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묶음 배달이었는데 단건 배달로 전환하면은 혹시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했더니 맞아요. 25분 걸린대. 아, 25는 우리가 약속했던 30분보다는 작거나 같네? 돼, 안 돼? 된다. 그럼 A의 최종 판단은 뭐겠어요? 오케이. 단건 배달로 변경한다. 단건 배달로. 변경.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AI가 직접 되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수학을 이용해서 특히 1차 부등식을 활용해서 AI가 되어 보면서 배달이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 열심히 판단을 해 보았는데요. 일상 속에 이렇게 1차 부등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랑 일상생활 속에 그리고 특히 AI 속에 수학이 어떻게 녹아 있는지 확인한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안녕하세요,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말이 팡팡 터질 수 있도록 좋은 표현을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한번 패턴 확인해 보겠습니다. Today's pattern. 나 그럴 기분이 아니야. 여러분들 친구가 같이 놀자 그랬는데 나 오늘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그럴 기분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표현 어떻게 하면 영어로 할 수 있을지 버디아의 대화 보고 올게요. Let's watch.
1: Hyunwoo, how about playing a board game?
2: No, I don't have the feeling to play games today.
1: You mean you're not in the mood for games today?
2: Oh, right. I'm not in the mood for games today.
0: 영상 잘 보고 오셨을까요? 대화 내용 정리해 보면서 어떤 패턴을 소개해 주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현우, how about playing a board game? 현우 말하고 나서 뒤에 어떤 걸 제안하냐면 보드게임 하는 거 어때? 보드게임 할래? 라고 버디가 제안을 합니다. 보드게임 정말 재밌는데 No, 아니라고 대답을 해요. I don't have the feeling. 나는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기분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To play games today.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나는 오늘 게임을 하고 싶은 기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 게임하고 싶은 기분 아니야. 그럴 기분 아니야 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지만 사실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You mean 너 이 말하고 싶은 거지. You are for games today. 이때 빈칸에 들어갈 말 잘 들으셨을까요? 바로 Not in the mood라는 표현입니다. So in the mood는 어떤 기분에 있다 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 So not in the mood, 기분에 있지 않다. 그래서 너 게임을 할 기분이 아니라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용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Alright, 맞아. I'm not in the mood for games today.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So, 나 그럴 기분이 아니야 라고 완전하게 말을 할 때는 I'm not in the mood 라는 표현을 활용해 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대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이 터지는 핵심 패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I'm not in the mood. I'm not in the mood 라고 하면 그럴 기분이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이때 mood라고 하는 게 기분, 분위기라는 건데 그럴 기분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뒤에 말을 덧붙여주면 뭐 할 기분이 아닌지 연습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첫 번째 예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I'm not in the mood for dinner. 나 저녁 식사를 할 기분이 아니야. 저녁 먹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for 다음에 어떤 말을 넣어주면 그거 할 기분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은 I'm not in the mood to talk. 나 말할 기분이 아니야. 지금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문입니다. I'm not in the mood to work out. Work out 하면은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건데 나 운동할 기분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To 다음에 동사 표현을 활용해서도 말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럼 오늘의 키 패턴 포함된 버디어의 대화 보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Let's watch.
1: Hyunwoo, how about playing a board game?
2: No, I'm not in the mood for games today.
1: Really? That's not like you. You love playing board games.
2: Yeah, but I had so much homework. My brain isn't working.
1: Why don't you do something relaxing instead?
2: Like what?
1: You can listen to some chill music or just take a short break. You deserve it.
2: That sounds nice. You always know what I need.
1: Of course. 현우, how about playing a board game?
2: No, I'm not in the mood for games today. No, I'm not in the mood for games today.
1: Really? That's not like you. You love playing board games.
2: Yeah, but I had so much homework. My brain isn't working. Yeah, but I had so much homework. My brain isn't working.
1: Why don't you do something relaxing instead?
2: Like what?
1: You can listen to some chill music or just take a short break. You deserve it. You can listen to some chill music or just take a short break. You deserve it.
3: Mm-hmm.

0: That sounds nice. You always know what I need. That sounds nice. You always know what I need.
1: 영상 잘 보고 연습까지 하셨겠죠? 그러면 대화 내용 다시 정리해 보면서 핵심 패턴과 추가적인 표현까지 정리해 볼게요. 현우, how about playing a board game? 보드게임 하는 거 어때? 라고 하면서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보드게임 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no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 I'm not in the mood for games today. I'm not in the mood. 그럴 기분이 아니야. 와 같이 그냥 이렇게 문장을 끝내줘도 되고 여기서는 명확하게 for games today. 게임을 할 기분이 오늘은 아니야. 나 그럴 기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정리를 했던 것처럼 I'm not in the mood 라고 하고 I'm not in the mood 다음에 for games 혹은 to 뭐라고 이렇게 말을 붙여줘서 뭐 할 기분이 아니야 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해줄 수가 있다. Really? 정말? That's not like you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어떤 표현일까? 바로 너답지 않다, 너답지 않아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너 같지 않은데 란 말이죠. 그래서 평소 행동과는 다르게 얘기를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너답지 않은데 영어로는 That's not like you 라고 해줄 수가 있습니다. So you love playing board games. 너 보드게임 하는 거 정말 좋아하잖아. 맞아. 그런데 오늘은 아니겠고 너무 숙제가 많았대요. 뭐 그 말은 오늘 숙제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So my brain isn't working. 내 뇌가 작동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숙제를 해서 이제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o why don't you do something relaxing instead? 그러면 대신에 좀 평온하게, 느긋하게 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걸 해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을 해요. Like what? 대화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Like what은? 예를 들면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라고 우리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봐 라는 의도의 말인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like what? 이라고 할 수가 있다. You can listen to some chill music. 뭔가 마음을 좀 평온하게 해주는 그런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or just take a short break. 그냥 편하게 잠깐 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머리를 썼으니까 잠깐 음악을 듣거나 쉬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You deserve it. 그리고 말을 덧붙였는데 우리말로는 넌 그럴 자격 있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 때 넌 자격이 있어. 넌 충분히 그럴 만해 라고 할 때 영어로는 You deserve it 이라는 표현을 활용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That sounds nice 라고 하고 넌 항상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알고 있어 라고 또 얘기를 해줍니다. So of course, 물론이지 라고 말을 하면서 대화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패턴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Today's pattern. 나 그럴 기분 아니야. 이거 영어로는 어떻게 말하죠? I'm not in the mood. I'm not in the mood. 라고 얘기하면 나 그럴 기분 아니야. 라고 상대방이 뭔가 제안하거나 할 때 거절하는 멘트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해야 할 미션은 바로 I'm not in the mood 라고 하는 표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기분에 대해서 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팁을 드리면 for 다음에 어떤 말 혹은 to 다음에 동사 표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기분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다.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I'm not in the mood. 나 그럴 기분 아니야. 라는 패턴으로 여러분들의 말이 팡팡 터졌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은 또 다른 재미있는 패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0: 책 속에 멈춰있던 이야기가 아닌 살아 숨쉬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뜨거웠던 순간으로 떠나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는 순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쑥 빠져드는 한국사.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줄 지기지기 역사지기 박용준입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의 눈물과 노력 끝에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된 순간 기억하시나요? 이 1945년 8월 15일 거리마다 태극기가 물결치고 모든 국민이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던 그날, 온 나라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광복이라는 말은 빛을 뜻하는 광과 되찾았다라는 뜻의 복을 더해 비로소 우리나라를 되찾고 환한 빛을 보게 되었다는 뜻인데요. 이 빛나는 세상 아래 우리 민족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토록 원하던 광복을 맞았으니 앞으로 환한 미래만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쁨의 함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나라에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나라 전체가 뜨거웠던 1945년,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일들은 우리의 모습을 또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독립 이후 새롭게 시작된 과제와 예상치 못한 혼란, 그 긴박했던 시간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던 날, 우리 민족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1: 라디오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2: 글쎄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3: 일본이 항복한다는 소식 들었어요?
2: 아, 라디오에서 나오던 소리가 그 이야기였군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군요. 우리 모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러 나가봅시다. 그렇게 합시다.
4: 대한독립 만세! 만세!
2: 사람들이 일제의 눈치를 보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모습을 보니 광복을 실감하겠어요.
1: 내일 학교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되어요.
0: 모두의 바람이 이루어진 순간, 사람들의 설렘이 느껴지시나요? 실제로 광복은 수십 년간 우리 민족이 목숨 바쳐 싸워온 끝에 얻어낸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또 이건 연합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덕분이기도 했죠. 새로운 출발선에 선 사람들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가 둘로 나뉘어버린 것이에요.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되던 전과 후 소련과 미국은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한다는 명분으로 한반도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허리에 북위 38도를 기준으로 경계선을 그어버렸죠. 이 선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각각 머물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한반도에는 분단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어진 이 선이 한반도의 운명을 갈라놓게 된 것이에요.
5: 광복을 하자마자 다른 나라 군대가 들어오다니 너무 속상해요.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둘로 나뉘기 시작한 거네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0: 맞아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하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우리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말과 글을 마음껏 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일본식으로 강요받았던 이름 대신 원래 우리 이름을 되찾고 일제의 감시를 피해 숨겨두었던 태극기를 당당히 꺼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일제가 차지했던 토지와 공장, 집과 땅을 되찾아서 우리 스스로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되었어요. 비록 미군의 통제를 받아 제한적이긴 했지만

0: 하지만 내 손으로 일군 우리 땅에서 내일을 그리는 일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렇게 광복 직후에는 우리 것을 되찾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여운형입니다. 그는 광복이 되자 조선 총독을 만나서 감옥에 갇힌 독립운동가들을 풀어달라고 당당히 요구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여운형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전국을 돌며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여운형을 따르면서 안전하고 질서 있는 나라를 세우려 했습니다. 국내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날 때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를 떠났던 사람들도 차츰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운 고국의 땅을 다시 밟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전쟁에 동원되었던 이들도 있었고 독립운동을 위해 고국을 떠났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해외에서 돌아온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는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승만과 중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던 김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남한을 통치하고 있던 미군정은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온 이승만, 중국에서 온 김구는 정부의 대표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1: 독립을 했지만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던 거네요.
2: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인데 정말 너무해요.
0: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하지만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승만과 김구는 각각 정당을 만들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한편 북한에서는 소련군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정부를 세우려 했습니다. 이렇게 남과 북이 다른 생각을 하며 각자 나라의 기틀을 준비하던 1945년 12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또다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과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던 중 한국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것이죠. 이 회의를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고 불렀어요. 그럼 대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던 걸까요?
3: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의 세 나라 외무장관들이 모스크바에 모여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세 가지 핵심 내용이 발표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의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를 위해 미국과 소련의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조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고 5년을 기한으로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영국, 소련, 중국 4개국이 공동으로 심의하여 신탁통치 협약을 작성하기로 한 것이에요. 이 결정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4: 힘들게 광복을 맞았는데 또 다른 나라가 우리를 다스린다고요? 말도 안 돼!
1: 우리나라의 문제를 왜 다른 나라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정말 속상해요.
0: 정말 속상한 일이죠. 이 소식을 들은 우리 민족도 여러분처럼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35년 만에 되찾은 나라인데 또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온 나라가 들끓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신탁통치란 국제연합의 허가를 받아 독립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나라를 다른 국가가 대신 통치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우리 민족은 처음에는 모두 앞다투어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반탁을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5: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찾은 나라입니까? 35년 일제강점기도 모자라 또다시 외국의 통치를 받으라니요. 이건 제2의 식민지나 다름없습니다.
4: 옳소. 신탁통치는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입니다.
0: 그러나 얼마 후 모스크바

0: 한국 외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세력도 등장했습니다. 이들이 회의의 결과를 지지한 이유는 한국에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는 내용 때문이었어요. 신탁통치라는 과정이 있더라도 일단 우리 스스로 정부를 세울 수 있다면 나쁠 것이 없다고 믿었던 것이죠.
1: 신탁통치만 보지 말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는 내용에 주목해야 합니다.
2: 맞아요. 5년 동안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기반을 닦으면 우리의 정부를 세울 수 있을 겁니다.
0: 이렇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자는 세력과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 의견이 엇갈리는 사이 1946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봄이 시작된 3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임시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어요. 미소공동위원회는 미국과 소련이 대표로 한반도의 정부 수립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미국과 소련의 입장 차이 때문에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이승만은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어요.
3: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북의 소련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0: 이승만의 이런 주장으로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세우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둘로 나뉘는 것을 우려하며 이에 반대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김구였어요.
3: 민족이 둘로 갈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나는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길을 택하겠소. 통일된 조국을 위해 마지막까지 내 소임을 다할 것이요.
0: 한편 여운형과 김규식 등의 사람들은 좌익과 우익으로 갈라진 세력이 하나로 모여 임시정부를 세우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좌우 합작 운동을 펼쳐 분단을 막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다른 정치 세력의 협조를 받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그럼 이제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과 소련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실제로 이들은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47년에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를 다시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진 못했어요. 결국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국제연합, 즉 유엔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1947년 11월 유엔은 남북한이 총선거를 통해 독립된 국가를 수립하도록 결정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소련과 북한이 이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이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제연합은 다시 회의를 열어서 선거가 가능한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치르도록 결정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승만은 국제연합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한편 김구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우리나라가 분단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3: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을 것이요.
0: 김구는 남북이 서로 이 일을 의논할 수 있도록 남북 협상을 제안하고 1948년 4월 김규식 등과 함께 평양으로 가서 북한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북한에 간 김구는 남북한이 함께 총선거를 치르고 통일 국가를 수립하자고 주장하며 북한의 지도자들을 설득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진심 어린 노력은 성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이처럼 김구가 분단을 막기 위한 노력을 펼칠 때 남한 곳곳에서도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거센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서는 우리 현대사에 가장 가슴 아픈 비극 중 하나인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과연 제주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0: 우리는 하나 된 나라를 원합니다. 남과 북이 갈라지지 않는 통일 국가를 만듭시다.
1: 통일 국가를 만들자. 우리 손으로 새 나라를 세우자. 친일파 경찰들은 물러가라.
2: 1947년 3.1절 기념식이 있던 날 제주도 사람들은 하나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집회를 감시하던 기마 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이고 만 것이에요. 하지만 경찰은 사과도 없이 현장을 떠나려 했고 이에 분노한 주민들이 항의하며 돌을 던지자 경찰과 시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3: 아이가 다쳤는데 경찰이 사과도 하지 않고 도망가 버리다니 정말 너무해요.
4: 아이에게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참 좋았을 텐데 정말 안타까워요.
2: 맞습니다. 서로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당시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제주도에 전해졌습니다. 결국 1948년 4월 3일 남한만의 총선거를 반대하는 청년들이 무장해 경찰서를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이를 무력으로 진압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항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문도 모른 채 많은 제주도 주민들까지 목숨을 잃었어요.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제주 4.3 사건이에요. 하지만 이토록 가슴 아픈 제주의 희생은 아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못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채 긴 세월을 버텨야만 했죠. 그러다 광복 후 50년이 넘게 흐른 2000년에 드디어 제주 4.3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진실을 찾기 위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제주 4.3 사건은 당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폭력을 저지른 사건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죠. 이처럼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졌고 이 4월 3일은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국민이 국가에 의한 폭력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반드시 기억해야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찾아온 광복의 기쁨과 그 이후 우리 민족이 마주해야 했던 가슴 아픈 순간들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 한반도를 가른 38도 선을 경계로 남과 북에 미국과 소련이 들어왔고 이 같은 혼란 속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죠.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위기는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토록 바랐던 하나 된 나라는 왜 이토록 멀기만 했던 걸까요? 이 수많은 노력과 아픔이 엇갈리던 이 시기, 우리는 이제 어떠한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이 다음 시간에는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치러진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 50 총선거와 그 결실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탄생 현장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대신 파헤쳐주는 지기지기 역사지기였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모두 알고 있죠? 잊지 말고 좋아요 꾹꾹

평가 2016 제2회 영어 듣기 능력 평가 중학교 1학년 해설 강의 함께 하고 있는 김은정입니다. 자, 이제 2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 전반부 1번부터 10번까지 안 들은 친구들 1부 가서 열심히

0: take a train. 도보는 걷는 거라서 이제 walk라는 동사가 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on foot 이런 말도 쓸수 있어요. 걸어서란 뜻이거든. 걸어서라고 할때 on foot 이렇게 말을 합니다. taxi, bus, subway.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도보 빼고는요. 이런 교통수단 앞에서 뭐 by taxi, by subway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전치사 by와 교통수단이 뒤에 묶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take 동사를 써서 take a bus, take a taxi, take the subway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어떤 같이 쓰이는 표현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하고요. 자, 후반부에 나와요. 앞에서 한두 개 정도 말하다가 마지막에 선택하는 교통수단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Honey,
1: we bought so many Christmas presents.
0: We bought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by의 과거 동사가 어떻게 내 귀에 들리는지 아마 이거의 뭐 과거 형태가 얘로 변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거를 뭐 bought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면 귀에 안 들리겠죠? 그래서 we bought 아 이렇게 들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많이 샀어요라고 대화는 시작이 되고요.
2: I hope everybody likes them.
0: 아, 모두가 좋아하면 참 좋겠어요라고 말하고요. 아직 뭐 교통수단과는 상관이 없죠.
1: I'm sure they will. Let's go to the restaurant for the party now.
0: I'm sure they will. 그러면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좋아할 거예요. 정도의 뜻이고요. Let's go. 갑시다. To the restaurant for the party now. 자, 이제 파티를 위해서 우리 레스토랑으로 가봅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다음
2: Okay. Well, the restaurant isn't far. We can walk there.
0: 좋아요. 식당이 isn't far 그랬어요. 그래서 isn't라고 원래 끝에 있는 t 발음이 정확히 들리지 않아요. 그쵸? 그런 거 듣기 할때 감안해 주시고 보통 t 발음 끝에서 많이 탈락되고 중간에서 r로 많이 악화가 됩니다. 미국식 발음을 기준으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식당이 isn't far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자가 제안한 것은 we can walk there. 그쵸? walk 이렇게 들리고 우리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1: Right. But it'll be hard to carry all the presents. Why don't we take a taxi?
2: Good idea.
0: 자, 남자가 다른 걸 제안해요. Why don't we take a taxi? 그쵸? 자, 여기서 why don't we가 잠시 후에 또 나오겠지만 무언가를 제안할 때 항상 쓰는 단골 표현입니다. 뭐뭐 하지 않을래요? 뭐뭐 하는 건 어때요? 라는 뜻이 되면서 Why don't we take a taxi? 우리 택시 타지 않을래요? 라는 제안이었어. 요거 잘 놓치지 않고 들었다면 여자의 응답이 good idea 였으니까 정답은 택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아니라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앞에 나왔는데 It'll be hard to carry all the presents. 이 선물을 다 가지고 가는 게, 왜 아까 앞에서 선물 많이 샀다 그랬잖아. 그게 힘들 거예요. 라고 하면서 택시를 제안했고. 자, 이 문장에서 it은 해석되지 않죠.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이거는 가주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뒤에가 진짜 주어라고 하는데요. 해석할 때는 it'll be hard. 힘들잖아요. 힘들 거예요. 뭐가 to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좋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자, 이어지는 12번입니다. 남자가 학교에 가는 이유. 항상 무언가의 이유를 파악하는 문제에 또 나오고 있고요. 이런 거는 좀 중반부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초중반부쯤에 나온다. 그래서 이유를 묻는 표현, 뭐, why 같은 게 많이 등장하고 그 뒤에 대답에서 답이 나오는데요. 이번엔 어떤 표현이 들렸는지 들으면서 확인해 보죠.
2: Then, where are you going so early?
0: Ben, 너 그렇게 일찍 어디 가니? Where are you going so early? 했고요.
1: I'm going to school, Mom.
0: 저 학교 가요, 엄마.
2: But today is Saturday. Did you leave something at school?
0: But today is Saturday. 근데 오늘 토요일이잖아. Did you leave something at school? 그래서 leave. 두고 오는 거 말하죠. 그쵸? 두다, 남겨두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 학교에 뭔가 두고 왔니? 라고 했는데요.
1: No. I'm practicing for the talent show with my dance team.
0: 자, now라고 하면서 바로 뒤에 이유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들으셨으면 답은 쉽게 골랐고요. I'm practicing for the talent show. 근데 이게 무슨 뜻인데요? Talent show라고 들렸어요. 이게 바로 장기자랑. With my dance team. 그래서 우리 댄스 팀과 장기자랑을 연습할 거예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0: 이 탤런트 쇼가 뭔지 잘 알아들어야 3번에 아, 장기자랑 연습을 하려고 가는 거구나. 4번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잘 기억해 주시고.
1: I see. Do you want a ride to school?
0: 자, 이건 표현 잘 기억해 주세요. Do you want a ride? 그러면 이제 태워다 주길 원하니?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학교까지 태워다 줄까? 였어요. Do you want the ride to school? 이렇게 엄마가 제안했고.
2: That's okay. I'll just walk.
0: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걸어갈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답 잘 찾으셨죠? 자, 이어지는 13번입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소를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아, 또 이것만큼 쉬운 유형이 없습니다. 전반부 탁 듣자마자 보통은 많은 경우에 답이 나왔어요. 때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반부에서 요런 표현이 나왔어. 그럼 이 장소 아닌가? 그게 맞아요. 뭐 이게 어렵게 꼬아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부 놓치지 마시고 잘 파악해 놓고 나머지 부분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같이 한번 들어보죠.
1: Eric, look at all the comic books here.
0: 좋아요. 이첫 번째 요 말에서 이미 답이 나왔다 봐야죠. 여자가 Look at all the comic books here.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뭔데요? 요거는 근데 알아들어야지. 이게 만화책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야, 이 만화책들 좀 봐. 그랬어. 그러면 만화책이 있는 장소는 4번이 가장 가깝겠죠? 계속 들어보죠.
2: I know. And the sofas look so comfortable.
0: 그래. 그리고 the sofas look so comfortabl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편안한 형용사죠? 야, 그리고 소파들도 정말 편안해 보이는구나. 우리 보통 만화 카페 가면 거기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뭐 먹으면서 이 만화책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4번 맞는 것 같아. 그치? 계속 들어보면.
1: Yeah. How much is it to use this place?
0: 자, how much 하면 가격을 묻는 표현입니다. 그치? How much is it? 얼만가요? 란 뜻이고요. To use this place. 그래서 이 장소를 이용하는데 얼마예요? 라는 뜻이 되고요.
2: It's 4,000 won an hour.
0: For 1,000 won an hour. 그래서 여기서의 an hour. 그러면 시간당. 여기서의 언니 per이 뭐뭐 당, 뭐뭐 마다 이거예요. 그래서 1시간에 4,000원입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Great. How about staying 2 hours?
0: 좋네요. 그러면서 How about staying 2 hours? 그럼 2시간 동안 머무는 건 어떨까요? 해서 우리가 이 how about 그리고 ing 뭐뭐 하는 것은 어때요? 라고 또 상대에게 무언가를 제안할 때 씁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우리 한번 여기에 있어보는 건 어떨까?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랬더니 남자가
2: Sure. Let's order some drinks before we read comic
0: 한
2: books.
0: 번더 나오죠. 우리 만화책 읽기 전에 또 음료를 좀 주문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확실히 정답은 4번이 맞고요.
1: Sounds good. Let's go to the counter.
0: 좋죠. 우리 그러면 카운터로 갑시다. 요렇게 우리 전반부에서 답은 끝났다는 거. 자, 우리 1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 Future Coding Contest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표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자, 이렇게 도표 파악하는 표를 보고 푸는 문제 또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시선은 표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1번부터 5번까지 보통은 순서대로 말해주니까 당황하지 말고요. 차근차근 내 귀에 들리는 걸 지워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거의 읊어주듯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숫자 표현 같은 거 주의해서 잘 들어주시고, 틀리지 않게 말한다면 치워주시고요. 뭔가 틀리게 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친구들이 좀 처음에 당황을 많이 하는데 당황할 필요 없다. 들리는 거 차근차근 똑같이 말해주면 지우고 그렇지 않은 걸 골라주면 된다. 같이 들으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2: Hello, students. Please join the Future Coding Contest.
0: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들. The Future Coding Contest에 참가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부터 나올 것 같아요.
2: This contest is for first-year students only.
0: 1번이 지워져야 합니다. 분명히 귀에 잘 들렸죠? This contest is for first year students only. 그래서 이 대회는 1학년 학생들만을 위한 대회. 그래서 1번 잘 말해줬고요.
2: It'll be at 3 p.m. on September 4th.
0: 또 그대로 읊어줬죠? On September 4th. 그대로 귀에 들렸단 말이야. 그래서 it'll be 언제?

0: prepare at 3 p.m. on September 4th. 그래서 9월 4일 오후 3시에 이 대회가 있을 거다.
1: The theme is a better school life.
0: 역시나 귀에 잘 들립니다. 그래서 앞에 theme이 뭔지 몰라도 a better school life, 맞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theme이 바로 주제예요. 우리 귀에 들렸던 theme, 그게 바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제는 더 나은 학교 생활입니다.
1: It'll be in the school computer room.
0: School computer room. 역시나 잘 들렸거든요. 그래서 it'll be 어디에서 있을 것이다. In the school computer room 해서 잘 언급이 되어 있다. 자, 그럼 5번이 어떻게 틀린 한번 들어보죠.
1: To sign up, please visit the school website.
0: 자, to sign up. 요거 표현 기억해 주세요. 많이 나오는 표현으로 sign up이 바로 등록하다, 신청하다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어디 어디에 등록하다 또는 이제 신청하다. 그래서 앞에 to가 붙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 to sign up. 신청하려면요, please visit the school website. 학교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그랬어. 근데 우리 선택지는 뭐라고 돼 있어요? Visit the teacher's office. 그래서 교무실에 방문해라. 그랬으니까 정답이 당연히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푸시면 되고. 자, 이어지는 15번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일. 우리 항상 부탁팍하기에서 들리는 단골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조동사 활용해서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이네 개가 늘 기출에 등장을 했었어요. 항상 이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 내에서 이번에도 들렸을까?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up.
2: Honey, we don't have any milk for breakfast tomorrow.
0: 자, we don't have any milk. 우유가 없거든요. For breakfast tomorrow. 내일 아침에 먹을 우유가 없어요. 라고 시작을 하고요.
1: Okay, I'll go to the market and buy some.
0: 좋아요. 그럼 내가 마켓에 가서 좀 사올게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 But it's too late, so it's closed now.
0: 근데 지금 너무 늦어서 문을 닫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1: Right. Then let me check the shopping app.
0: 아, 맞아요. 그러면 let me check. 내가 해볼게요. 이런 해석이죠. Let me check. 내가 확인해볼게요. The shopping app. 쇼핑 앱을.
1: If we order before 11 p.m., it'll arrive tomorrow morning.
0: If you order before 11 p.m. 밤 11시 전까지만 주문을 하면 It'll arrive, 도착할 거래요.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에는 도착을 할 거랍니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여자의 부탁의 표현이 나옵니다.
2: Great. Can you order it online now?
0: 좋아요. 자, 이번에도 Can you라는 표현이 들렸네요. Can you order it online now? 그러면 지금 온라인으로 주문해 줄래요? 그래서 우리 이 order라는 표현은 자, 앞에서도 계속 나왔었고요. 이제 주문하다. 그래서 can you를 붙여서 상대방에게 주문해 줄래? 라는 부탁의 표현이 또 나왔어요. 역시나 단골 표현이 등장했고요.
1: Sure. No problem.
0: 그럼요. 문제 없죠? 라고 해서 정답은 3번이었다. 역시 can you? 라고 하는 표현을 기억해 주자. 자, 우리 이어지는 16번은 여자가 남자에게 제안한 것으로 적절한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또 제안의 단골 표현도 있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why don't you? 이거는 상대한테 이제 제안할 때 이제 you를 주어로 써서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이렇게 하지 않을래? 또는 what, how 써서 about 전치사입니다. How about, what about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제 뭐뭐 하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많이 나왔던 표현인데 우리 과연 이번에는 어떤 표현이 들렸을까? 같이 한번 들으면서 확인해 볼게요. Take a listen.
2: Honey, what do you want to do this vacation?
0: What do you want to do this vacation? 그래서 이번 휴가 때뭐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1: I have no idea.
0: 모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I have no idea 많이 쓰이니까요. I don't know 보다는 I have no idea 이런 표현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
1: I just want to spend time with our kids.
0: 그냥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 How about going on a family trip?
0: 좋아요. 여기에서 끝났어요. 우리 제안의 표현이 방금 들렸죠. How about going on a family trip?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나 단골 표현이 등장합니다.

0: 하면서 여자의 제안에 그런 가족 여행을 가는 것이 어떨까요? 였어요. 요거 놓치지 마시고요. 여자가 요거 제안했잖아. 그러니까 2번을 그대로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about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이제 동사를 붙일 때는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없고요. 이렇게 ing 형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why don't you 같은 경우는 동사 원형이 오고, 요런 about은 뒤에 ing 형태로 온다. 요 형태까지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나왔고,
1: Good idea. Where should we go?
0: where should we go?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될까요?
2: The kids love Jeju. They can swim at the beach.
0: 아이들이 제주를 좋아하잖아요. 제주도. 그리고 at the beach. 그래서 해변가에서 수영도 할수 있고요.
1: Great. And we can enjoy fresh seafood.
0: 그쵸. 그리고 우리가 신선한 해산물도 즐길 수 있고요. 되셨나요? 좋아요. 우리 그러면 제안하는 표현 한 번만 더 들어보죠. Listen.
2: How about going on a family trip?
0: 좋아요. How about ing? 이 표현을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17번으로 가서 이제 대화를 듣고 남자가 내일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거는 내일 할 일이라서 여러분들이 tomorrow를 놓치지 않고 들어주셔야 할 겁니다. 요거 놓치지 마시고요. 여자 말고요. 남자가 할 일을 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2: Kevin, do you want to do our math homework tomorrow?
0: 여자가 Do you want to do our math homework tomorrow?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데요. Tomorrow가 나왔어요, 여기서. 그쵸? 내일 우리 수학 숙제 하길 원하니? 우리 내일 수학 숙제 할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야. 그런데 남자는
1: I'd love to, but I already have plans.
0: 원래 I'd love to 하면 좋아 이건데 but이 나오면 꼭 반전이 있죠. 거절이죠. So I'd love to but 하면 이제 안 된다는 완곡한 거절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유가 I already have plans. 이미 계획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수학 숙제는 안할것 같아요. 이제 계속 들어보죠.
2: Oh, what are you going to do?
0: What are you going to do? 그래서 우리 be going to로 무엇무엇을 할 예정이다. 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at are you going to do? 그러면 뭐 go가 있다고 해서 어디 가? 이게 아니고요. 그럼 너뭐할 건데? 무엇을 할 계획이니? 라는 뜻이 되겠어요.
1: My older sister is moving into a new house, so I'm going to help her.
0: 남자는 My older sister is moving into a new house. 자, 누나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간대요. 그래서 I'm going to help her. 자, 남자의 말에서도 방금 뭐뭐 할 예정이다. 이 표현을 썼죠. be going to를 써서. 그래서 나는 우리 누나를 도와줄 예정이야. 도와줄 계획이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어요. 몇 번이에요? 누나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서 도와줄 거다 그랬으니 누나의 이사 도와주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 I see. Then are you free this Sunday?
0: 그렇구나. 알겠어. Then 그렇다면 Are you free this Sunday? 이번 주 일요일은 시간 돼? 라고 물어봤고요.
1: Sunday sounds good. Let's meet then.
0: 금요일 일요일 좋겠다. 그때 만나자 했지만 우리는 뭐였어요? 내일 할 일. 그 남자의 할 일은 이미 끝났어. 그래서 3번을 정답으로 잘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남자가 할 일.
1: My older sister is moving into a new house, so I'm going to help her.
0: 좋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be going to, 나 뭐뭐 할 거야 라는 표현 놓치지 말고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18번입니다. 여자의 직업으로 가장 적절한 걸 우리 골라볼 건데요. 다양한 직업이 보여요. 조리사, 수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애견 미용사. 아, 요 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직업을 영어로 들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영어로 말안 해줄 거고, 그냥 이 대화 속에서 추론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어떤 직업일지 한번 골라볼게요. Listen.
2: Hello, may I help you?
0: 도와드릴까요? 라고 여자가 먼저 말을 시작을 합니다. 남자가.
1: Hi, can you cut my dog's hair?
0: 여기에서 아주 큰 힌트가 튀어나왔죠. Hi, can you cut my dog's hair? 그랬습니다. 우리 강아지 털좀 깎아주실래요? 그랬거든. 그래서 이것만 정확하게 알아들어도 정답은 애견 미용사. 5번으로 고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2: Sure. How would you like it?
0: 아, 요거는 표현을 좀 입에 붙이세요. How would you like it? How would you like it?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는 뜻입니다. So how would you like it? 이렇게 들린다라는 거. 어떻게 해드릴까요?
2: How would you like it?
1: Cut it short, please.
0: 짧게 잘라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고요.
1: You'll also give him a bath, right?
0: 자, give him a bath. Give somebody a bath. 그래서 이 목욕이잖아요. 목욕, 그렇죠? 그래서 목욕을 해주다. 목욕도 해주실 거죠.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2: Yes, it's free with the haircut.
0: 근데 이제 털 깎으면 목욕은 free, 무료다라는 해석이 되겠고요.
1: Great. How long will it take?
0: How long will it take? 하면은 우리 항상 소요 시간을 묻는 의문문.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How long? 얼마나 오래? Will it take? 그래서 걸리다 할 때 또 항상 쓰는 동사가 take 동사죠.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How long will it take?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2: About 2 hours.
0: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항상 대답이 또 소요 시간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질문과 답변의 관계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고. So about 2 hours. 대략 2시간. About은 여기서 약 이 정도로 해석이 되면서 한 2시간 정도요.
1: Okay. I'll pick my dog up then.
0: 좋아요. 그러면 그때 제가 강아지 pick up 하겠다. 데리러 오겠다.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반부에서부터 애견 미용사다라는 힌트가 많이 쏟아졌었어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형으로 출발해 볼게요. 19번에서 20번 유형이고요.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여자의 말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유형은 남자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걸 바로 골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자 목소리가 중요해서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멘트가 이 남자의 마지막 말이다. 기억해 주시고 선택지는 늘 영어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거 미리 번역을 해 두어야 마음이 편할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해석을 가보죠. Thanks, I like it.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그거 이런 뜻이고 2번에 Sure, take a look. 그럼요. 한번 보세요. 이런 해석입니다. 3번은 Sorry, I can't buy it. 죄송하지만 저 그거 못 사요. 라는 뜻이고 4번은 Yes, I agree with you. 동의하는 표현이죠. 네,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마지막엔 No, it's not my favorite. 아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해석이네요. 자, 우리 그러면 남자 마지막 목소리가 제일 중요하지만 당연히 상황 파악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잘 따라가다가 남자의 마지막 목소리 듣고 정답을 한번 골라보죠. Listen.
1: Betty, your favorite band's new album just came out.
0: 베티야, 너가 제일 좋아하는. 그래서 우리 아까 선택제도 있었지만 기본 단어, 너무 중요한 단어, 가장 좋아하는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가 제일 좋아하는 밴드의 새로운 앨범이 막 나왔네.
2: That's right, Alex. I listened to it yesterday.
0: 맞아, 나 그거 어제 들었어.
1: Oh, how was it?
0: 어땠어?
2: I loved all the songs.
0: I loved all the songs. 모든 노래가 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 라는 뜻이 되겠죠.
2: I even bought the CD.
0: I even bought the CD. 그래서 나 CD도 샀잖아 라는 해석이고요.
1: A real CD? That's so cool.
0: 진짜 CD 말하는 거야? That's so cool. 정말 멋지다. 여기서의 cool은 멋진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2: Yeah, I actually have it in my bag now.
0: Yeah, I actually have it in my bag now. 그리고 사실 나 지금 그거 내 가방에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CD가 가방에 지금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의 남자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1: Wow, can I see it?
0: 끝났죠? Wow, can I see it? 그랬습니다. 정말? 야, 나 봐도 될까? 이렇게 Can I see it? 내가 그것을 봐도 되겠니? 라는 부탁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남자가 좀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여자의 가장 적절한 응답은 Sure, take a look. 그럼 한번 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20번도 같은 방식으로 풀어볼 거고요. 역시 선택지 먼저 확인합니다. 1번은 Great, I'm on your side. 이렇게 말하면 좋아, 나는 너의 편이야 라는 뜻이야. 나 너의 편에 있을게 이런 뜻이거든요. 2번은 Too bad. Get better soon. 저런 안 돼.

0: 됐다. 얼른 나아지길 바라. 얼른 나아지렴. 이런 거고. 3번은 of course you can leave now. 물론이지. 지금 나가도 돼. 뭐 지금 떠나도 돼. 이런 겁니다. 4번은 maybe I have to find someone. 아마도 나 누군가를 찾아야 할 거야. 자, 마지막은 watch out. 조심해라는 뜻입니다. You should be careful. 너 조심해야 돼. 이런 해석이에요. 너좀더 신중해야 돼. 이런 해석입니다. 좋아요. 우리 그럼 역시나 남자의 마지막 말 놓치지 않고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1: David, our classmates hope you'll be our new class president.
0: David, 우리 반 친구들은 바란단다. 너가 우리의 새 학급 회장이 되기를.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2: I'm thinking about it, but I'm not sure, Hannah.
0: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 한나야.
1: You should do it.
0: You should do it. 너가 해야지라고 계속 응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 You'd be a great leader.
0: you be 이렇게 들리죠. 여기서의 the는 would의 축약입니다. 그래서 you would be a great leader. 너는 훌륭한 리더가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2: What do you mean?
0: What do you mean? 무슨 말이야?라고 얘기했고요.
1: You care about our class more than anyone, and you always help others.
0: You care about our class more than anyone. 여기까지 먼저 보면 너는 신경 써 주잖아, 마음 써 주잖아. 우리 반을 더 많이 than anyone. 그 누구보다 너가 우리 반을 가장 많이 신경 쓰잖니. 그리고 you always help others. 너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잖아. 이런 식으로 남자가 왜 class president가 되어야 하는지 여자가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남자의 마지막 말이었네요. 잘 들어보죠.
2: You really think so? Okay, then I'll do it.
0: You really think so?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Okay, then I'll do it. 좋아, 그렇다면 내가 그거 할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자의 응원에 힘입어서 남자가 그거 할래라고 했어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클래스 프레지던트에 출마하겠다. 학급 회장을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남자의 마지막 말은 요거였고요. 요거에 대해서 여자의 할 말은 1번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Great, I'm on your side. 좋아, 난 너의 편에 설게. 이렇게, 난 너의 편이 돼줄게. 이런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1번부터 20번까지 2부 해설 특강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해설 특강 듣고 나니까, 아, 요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좀 생기나요? 아직도 부족하게 느끼는 친구들, EBS에 좋은 듣기 강좌 많이 있으니까, 활용해서서 여러분들의 듣기 실력을 쑥쑥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3: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1교육 제2회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주관 영어 듣기 능력 평가. 오늘은 중학교 2학년 문제 11번 문제부터 함께 하도록 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듣기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10번 문제까지 봤고요.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바로 11번 문제인데요. 대화를 듣고 학교 스포츠 행사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로 골라주는 문제였죠.
1: Jisoo, did you hear about the school sports event?
2: Yes, it'll take place in the school gym.
0: 일단 표현 잡아주셔야 됩니다. Take place가 개최되다,

0: 열리다 의미를 가진 표현이지요. 일단 학교 체육관에서 열릴 거다라고 얘기했네요. 1번 보기 일치하는 보기였고요. 정답에서 제외가 됩니다. Take place가 개최되다, 열리다 이런 의미를 가진 표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주셔야 되고요.
1: That's right. All classes have to participate.
0: 자, 들으셨나요? Participate. 이 단어 참가하다, 참여하다라는 의미예요. Participate. 참가하다, 참여하다.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합니다.
1: That's right. All classes have to participate.
0: 자, 모든 학급이 have to participate. 참가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네요. 2번 보기 일치하는 보기였고요.
1: When is it?
0: When is it? 언제인지 물어봐 줍니다.
2: It's held during lunchtime all month.
0: 자, 이 문장 굉장히 중요했고요. 여기 it's가 당연히 It is의 줄임말, 축약형이에요. 그렇다면 비동사가 현재로 나와 있고요. 이 단어는 바로 hold란 동사의 과거 분사형입니다. 그런데 hold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개최하다, 열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아까 봤던 take place 같은 경우에는 개최되다, 열리다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hold가 여러 가지 동사의 의미 가운데 개최하다, 열다 이런 의미를 가지다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앞에 주어로 나와준 it 뭐예요? 바로 학교 스포츠 행사를 얘기하는 거죠. 스포츠 행사가 뭔가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를 여는 것이 아니라 개최되어지는 거죠. 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와 우리 hold의 과거분사형인 수동태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비동사와 held가 개최되다, 열리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여기는 보세요. Almost 한달 내내 점심시간 동안에 열린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방과 후에 진행된다라는 보기가 보이죠. 바로 일치하지 않는 보기, 3번 보기가 정답이었고요. 정답이 이미 나왔지만 남은 내용도 들어볼게요.
1: What sports will we play?
2: We'll play table tennis, basketball, and badminton.
0: 자, 어떤 운동 종목을 하게 되는지 언급이 됐죠. 테이블 테니스니까 탁구, 그리고 농구와 배드민턴까지 언급이 됩니다. 4번 보기, 우리 일치하는 보기라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1: How do we win?
0: How do we win? 어떻게 우승을 하는지, 우승하는 방법을 묻고 있죠.
2: Classes get points for each sport.
0: 자, 학급이요. get points. 점수를 얻는 거야. 점수를 따는 건데, 각각의 스포츠에 대해 점수를 따는 겁니다.
2: And the class with the highest total score wins.
0: 그리고 총 점수가 가장 높은 학급이 우승을 하게 된다라고 언급을 하네요. 그리고 4번 보기도 여러분들 일치되는 보기였고요. 총점이 가장 높은 학급이 우승한다. 마지막 내용이 언급된 부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3번 보기 정답이 된다라는 거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문제였네요. 자, 이어진 12번째 문제 가보도록 합니다. 여자가 전화를 건 목적을 파악하는 문제였고요.
2: 헬로, 자스민.
0: 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자스민이라고 알고 있는 이 이름이요. 원어민들은 일반적으로 자스민 이렇게 발음한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1: Hi, Bill. Sorry to call you early in the morning.
0: 자, 서로의 이름을 알고 있죠. 이 대화자는 서로 알고 있는 대화자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전화를 건 목적을 묻는 문제가 서로 모르는 관계일 때는 대화 초반부에 정답의 단서가 제공이 되는데 보통 이렇게 서로 알고 있는 경우에는 대화 중후반부에 정답의 단서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 유형이다라는 것도 유념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 지금 Sorry to call you early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찍 너에게 전화해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2: That's okay. What's up?
0: 자, 무슨 일인지 물어봐 줍니다.
1: Your car is parked too close to mine.
0: 일단 여기까지 Your car is parked too close to mine. 우리 park란 단어가 공원이라는 의미 외에도 주차하다라는 동사로 활용이 가능하죠. 여기는 비동사가 나와주고요. park의 과거 분사 형태예요. 그러니까 주차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고 너의 차가 내 거에 내 차에 너무 가깝게 주차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1: So I can't get into my car.
0: 여자의 문제는 뭔가요? 남자의 차가 여자의 차에 너무 가까이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I can't get into my car. 내 차에 들어갈 수가 없다. 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2: Oh, I'm sorry. I didn't realize that.
0: 자, 여러분들 이 단어 알고 계시나요? realize라는 단어는 깨닫다, 알아차리다, 인식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내가 그거를 인식하지 못했다, 몰랐다란 이야기예요. 남자가 사과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1: It's okay, but can you move your car?
0: 남자는 지금 미안하다고 얘기했는데 여자가 여러분들 It's okay, 괜찮다고 얘기한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 정답이 나와준 거예요. 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전화를 건 목적을 묻는 문제 대화자가 서로 알고 있는 관계일 때는 대화 중후반부에 정답의 단서가 제공된다고 얘기했죠. 결정적으로 지금 정답을 얘기해주는 문장 바로 Can you move your car? 이거였죠. 네 차를 이동시켜줄 수 있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 I have to go to work now.
0: 여자가 지금 출근해야 된대요.
2: Okay. I'll be right there.
0: Okay, I'll be right there. 내가 바로 거기 갈게 라고 대화는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결국 여자가 전화를 건 목적 바로 그렇죠. 3번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려고 전화를 건 겁니다. 12번에 우리 3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이어진 문제, 남자가 받을 거스름돈을 파악하는 문제였는데요.
1: Welcome to Janet's Pen and Paper Shop.
2: Hi. I'd like to buy some notebooks.
0: 자, 남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은 바로 공책입니다.
1: Okay, how about this one? It's popular with students.
0: 자, 여자가 이거 어떤지 이렇게 권해주고 있고요. It's popular with students.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2: It looks good. I'll take three.
0: I'll take three. 내가 세 개를 구입할게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take란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가능하죠. 그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뭔가를 골라 사다라는 의미로 그런데 어떤 우리가 물건을 사고자 할 때 I'll take 뭐뭐 이런 식의 표현 원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기는 세 개를 구입할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2: How much are they?
0: 자, 우리는 남자가 받을 거스름돈을 파악해 줘야 돼요. 가격이 중요하겠죠. 얼마인지 남자가 물어봐 주고요.
1: They're $4 each.
0: They are $4 each. 각각 4달러다. 근데 남자가 3개를 구입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12달러.
1: Anything else?
2: I'll take this blue pen too.
0: 자, 남자가요. 이 파란색 펜도 구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네요.
1: All right. It's $2.
0: 자, all right. It's $2. 그거 2달러다라고 얘기하죠. 12 더하기 2는 당연히 14가 되겠고요. 물론 우리가 집중해서 듣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암산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총 금액은 늘 대화 가운데 언급이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1: So, the total is $14.
0: 들으셨죠? So, the total is $14.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간단한 암산 필요로 해요, 여러분들. 하지만 혹시나 놓쳤다 하더라도 지불해야 되는 총 금액은 항상 언급이 되는 문제 유형이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14달러가 언급이 됐죠.
2: Good. Here's $20.
0: 자, here's $20.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20달러가 있습니다. 20달러를 지불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스름돈을 파악하는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들리는 두 금액의 차이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왜? 총액이 먼저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불하는 금액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총액은 14달러인데요. 남자는 20달러를 지불하고 있죠. 두 금액의 차이는 바로 6달러예요. 정답은 그렇죠. 4번 보기가 정답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거스름돈을 파악하는 문제용은 늘 총액이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지불하는, 실제 지불하는 금액이 나와준다라는 거죠. 두 금액의 차이가 정답이 되는 문제유형이다라는 거 마지막에 들리는 두 개의 금액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는 유형입니다.
1: Thank you. Here's your change.
0: Change 가람들 거스름돈의 의미로 사용 가능하죠. 감사합니다. 여기 거스름돈이요. 이렇게 대화는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13번에 우리 4번 보기 정답이었네요. 자, 이어진 14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로 적절한 거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관계를 파악하는 유형. 대화에 여러분들 여러분의 힌트가 또 등장하고 있는 그런 유형이에요.
1: Excuse me, I'm here to get my bike.
0: 자, 첫 번째 힌트입니다. I'm here to get my bike. 나의 자전거를 가지고 제가 여기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2: Okay. Can I have your name, please?
0: 자, 남자가 여자에게 이름을 물어봐 줍니다.
1: Rina Kim.
0: 이름은 Rina Kim이고요.
1: Is my bicycle ready?
0: 나의 자전거가 준비되었나요? 똑같은 단어는

0: 아니지만 어쨌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bike 그리고 bicycle. 그렇다면 이 대화 장소는 여러분들 자전거와 연관된 대화 장소다. 당연히 그러면 장소를 파악하게 되면 우리 관계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겠네요.
1: Yes, I changed the flat tire and checked the brakes.
0: 결정적인 힌트가 또한번 등장했죠. 남자가 뭐 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The flat tire. Flat이 평평한, 납작한 이런 의미를 가지지요. 근데 타이어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타이어는 둥글어야 돼. 납작하면 안 되죠. 납작한 타이어라는 얘기는 펑크가 난 바람이 빠진 타이어를 얘기하고요. 바람이 빠진 타이어를 내가 교환을 했고, 그리고 브레이크도 점검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대화하는 장소는요. 자전거와 연관된 장소이고요. 그렇다면 관계도 손님과 자전거 수리점 직원의 대화를 볼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2: Great. How much is the repair?
0: 자, 가격을 묻고 있는데요. 바로 repair. 사실 우리가 수리하다 고치다 동사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여기는 앞에 더가 붙었네요. 들으셨죠, 여러분들? 수리비를 묻고 있는 내용이야. 수리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명사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How much is the repair? 하게 되면 수리비가 얼마인가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repair가 수리라는 의미의 명사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문장 통해 확인해 줘야 되고요. 여자는 수리비가 얼마인지를 묻고 있는 거야.
1: It's 50,000 won.
0: 자, 5만 원이다라고 남자가 답하고 있고요.
2: Here's my credit card.
0: credit card, 신용카드죠. 여기 제 신용카드요. 신용카드로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Thank you. Don't forget to check the air in the tires every
0: 자,
1: week.
0: 문장이 좀 길었는데요. Don't forget to check the air in the tires every week. 들으셨죠, 여러분들? 어려운 단어 없었고요. forget 다음에 우리 to 동사 원형, to 정사가 붙게 되면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할 것을 잊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여기는 don't가 붙었기 때문에 잊지 말아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뭘 잊지 말래요? To check the air in the tires. 타이어의 the air, 공기압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매 주마다 타이어의 공기압을 점검하는 거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to check the air in the tires every week. 매주마다 타이어의 공기압을 점검하는 거 잊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고요. forget 다음에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는 뭐뭐 할 것을 잊다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2: All right. Thank you.
0: 자, 이렇게 대화는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그래요, 여러분들. 바로 5번에 손님과 자전거 수리점 직원 간의 대화 내용이다라는 거 우리 쉽게 판단이 가능했던 문제였고 이어지는 문제 가보도록 합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로 적절한 골라준 문제였지요.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입니다.
2: Mr. Yoon, why are you bringing extra chairs into your classroom?
0: 자, 일단 여자가 남자에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왜 당신의 교실에 여분의 의자를 가져오고 있나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1: Hi, Miss White. I have an open class for parents today.
0: 아, 오늘 부모님을 위한 공개 수업이 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2: Oh, that's why there's a welcome poster.
0: 아, 그래서 환영하는 포스터가 있는 거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 Yes. If you're not too busy, could you do me a
0: 자,
1: favor?
0: 여기부터가 중요하네요. 만약에 당신이 너무 바쁘지 않다면, Could you do me a favor? 제 부탁을 들어주실래요?
2: Sure. What can I do to help?
0: 자, 도움이 되기 위해 뭘 도와줘야 되는지 여자가 질문하고 있고요. 그 다음 문장에 정답이 나와주겠네요.
1: Could you put these handouts on those chairs?
0: 들으셨나요? 남자가 얘기하고 있는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1: Could you put these handouts on those chairs?
0: 자, 중요한 단어는 바로 그렇죠? handouts. 들으셨죠? 유인물, handout이 여러분들 복수 형태로 들렸고요. 저 의자에 이 유인물들을 놔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남자가 여자에게 부탁한 일 바로 의자에 유인물 놓기. 이 문장을 통해 우리 정답이 확인이 됩니다. 15번의 1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handouts. 우리 handout이 유인물, 인쇄물이고요. 여기는 복수 형태로 handouts 이렇게 들렸죠.
2: No problem. I'll take care of it.
0: 이미 정답은 나왔는데요. 표현 하나 잡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take care of가 뭐뭐를 돌보다의 의미로 잘 알고 있죠. 근데 여기는 제가 그거를 돌볼게요. 좀 이상하죠. Take care of가 뭐뭐를 돌보다라는 의미 외에도 뭐뭐를 책임지다, 우물을 책임지고 떠맡다.

0: 이런 의미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 책임질게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15번에 우리 1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지는 문제. 여자가 잠을 잘못 자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는 문제였고요.
1: Hey, Emily. You look a bit tired. Are you okay?
0: 너 조금 피곤해 보인다. 괜찮니? 이렇게 물어봐 줍니다.
2: No, I can't get much sleep these days.
0: 자, 이미 우리 문제를 통해 확인한 정보가 언급이 되는 거죠. 요즘에 잠을 많이 못 잔다. 잘못 잔다란 이야기예요.
1: What's wrong? Is it because of your AI project?
0: 자, 남자가 지금 나름대로 추측을 하는 거죠. 그게 너의 AI 프로젝트 때문이니? 그런데 어떤 뭔가 어떤 특정한 일에 이유를 묻는 문제형 같은 경우는 추측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늘 오답이에요. 정답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2: No, I finished it already.
0: 그렇죠. 오답인 게 확인되는 것이 여자는요, 이미 그거를 끝낸 거예요.
1: Then what's the matter?
0: 자, 그럼 뭐가 문제인지 남자가 물어봐 줍니다. 여기 이제 여자가 답하는 내용에 정답이 나와 주겠네요.
2: There's a street light just in front of my new house.
0: 일단 여기까지 들으셨죠, 여러분들? 나의 새로운 집 바로 앞에 스트리트 라이트 뭐가 있는 거예요? 가로등이 있다란 얘기예요.
2: And it's too bright.
0: 그리고 and it's too bright. 그게 너무 밝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여자가 잠을 잘못 자는 이유. 그러네요. 가로등이 너무 밝아서 우리 바로 3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구나라는 거이 문장을 통해 확인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1: Sorry to hear that.
0: 남자가 유감을 표현해 줍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유감이다, 안타깝다라고 얘기해 주고요.
1: Maybe you need to buy some new curtains.
0: 자, 새로운 커튼을 사는 거에 대한 얘기를 남자가 언급하고 있고,
2: Good idea.
0: 여자는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대화는 마무리가 되네요. 16번에 3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이어지는 문제, 대화를 듣고 역사박물관 투어 티켓의 빈칸 A, B에 들어갈 정보로 가장 적절한 거를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지난 2026 제1회부터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이죠. 근데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는 문제를 통해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유형입니다. 자, 지금 박물관 투어 티켓 나와 있고요. 빈칸으로 나와 있는 거 시작 시간 우리가 잘 들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만나야 되는지, 어디서 만나기로 한 건지 이 내용 들어주셔야 돼요. 대화 내용 들어볼까요?
1: Amy, when is our museum tour?
2: I've got the ticket here, Jake. Let me see.
0: 자, 일단 여기까지 어려운 편 없었죠. 우리의 박물관 투어가 언제인지 물어봐 줬고, 여자가 내가 여기 티켓을 가지고 있다. 어디 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2: It's on October 17th.
0: 언제예요? 10월 17일. 여기 이미 나와 있고요. 우리가 정답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아니었네요.
1: Okay. And the tour starts at 1:40 p.m., right?
0: 들으셨나요? 투어가 언제 시작된대요? 1:40 p.m. 오후 1시 40분이네요. 그렇다면 A에 들어가는 거 바로, 그렇죠. 4번 또는 5번에 1시 40분이 들어가 있고요. 4번이나 5번이 정답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2: That's right. But it says we have to meet 10 minutes earlier.
0: 자, 10분 일찍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 Oh, so where's the meeting point for the tour?
0: 자, 질문이 지금 Where's the meeting point for the tour? 투어의 그 만나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물어봐 줍니다. 우리가 필요한 정보 또 하나가, 그렇죠. 어디서 만나는지가 중요했었죠. 잘 들어줘야 돼요.
2: We need to meet at the main lobby.
0: 들으셨죠, 여러분들? We need to meet at the main lobby. 뭐야? 메인 로비. 우리말로 뭐 중앙 로비 정도가 되겠죠? 정답은 바로 4번인 거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1: All right. It's going to be great.
0: It's going to be great. 아주 좋을 거다. 이렇게 대화는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이어지는 18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남자의 I'll give it a try.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그런 문제였고요.
2: Dad, are you changing the home office?
0: 자, home office는 집에 있는 업무용 공간, 재택근무 공간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여자가 지금 아빠에게 아빠 재택근무 공간을 바꾸고 계신가요?
1: Yeah, I moved the desk by the window.
0: 책상을 창가로 옮겼다라는 얘기를 아빠가 하고 계시고요.
2: Looks good. You should put the armchair next to it.

0: 암투현은 팔걸이가 있는 안락 의자를 얘기합니다. 자, 지금 딸이 제안하는 내용은 그 옆에다가 안락 의자를 둬야 된다라고 제안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1: Okay, but I don't know where to put the other furniture.
0: 자, 그런데 아빠는요, I don't know where to put the other furniture. 나머지 가구를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네요.
2: How about using this app?
0: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은 남자가 I'll give it a try. 이거를 말할 거야.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문제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장이 나오겠다라는 거 금방 판단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표현을 잡아줘야 되는데요. Give it a try. 이거는 시도하다, 한번 해보다라는 표현이에요. 일단 표현 잡아줘야 되고, 그렇다면 이 문장 자체를 보게 되면 내가 시도해보겠다, 한번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대화 내용 가운데 지금 뭔가를 시도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상대가 제안하고 있는 내용. 이 내용이 또 중요하겠죠? 여자가 지금 제안하는 내용이 How about using this app? 이 앱을 사용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한 거예요.
1: Does it help with interior design?
0: 그게 실내 디자인에 도움이 되니?
2: Yes, take a picture of the room.
0: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Take a picture of the room. 방에 사진을 찍으래요.
2: And it gives you suggestions.
0: 들으셨나요? 마지막에 들리는 단어가 suggestions. 자, 우리 suggestion의 복수 형태가 들렸는데요. suggestion이 뭐죠, 여러분들? 제안이라는 의미죠. 방에 사진을 찍으면, 그러면 그게 제안을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1: Okay, I'll give it a try.
0: I'll give it a try.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결국, 내가 한번 해볼게. 한번 시도해볼게. 라는 얘기는 앱을 사용해보겠다. 라는 의미는 마찬가지예요. 이 표현을 통해 여자가 제안하는 내용 잘 들어주면 정답이 나와줬던 문제였고요. 우리 보기 가운데, 그렇죠. 5번에 네가 추천한 앱을 사용해볼게.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두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여자의 말을 골라주는 문제였고.
1: Mom, it's so hot. I can't keep walking in the sun.
0: 자,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운 겁니다. 엄마, 너무 더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keep 다음에 ing는 계속 뭐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햇빛을 받으면서 계속 걸을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2: I know the weather today is much hotter than I expected.
0: The weather today is much hotter than I expected. 어려운 단어 없죠, 여러분들? 아래, 더 더운인데, 비교급 여러분들. 비교급 앞에 much가 나오게 되면 이때 much는 훨씬이라는 의미로 비교급을 강조합니다. The weather today is much hotter. 오늘 날씨가 훨씬 더 덥다. 뭐보다 than I expected.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1: I think we should get out of the sun.
0: 자, 일단은 get out of가 어디 어디에서 나오다라는 표현이잖아. 근데 여기는 우리가 햇빛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해가 없는 곳으로 가야 된다. 햇빛을 피해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 Good idea. How about going under that tree?
0: 그랬더니, 자, 엄마가 제안한 내용은 저 나무 아래로 가는 거 어떠냐. How about going under that tree?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 It looks cool, but I'm very thirsty, Mom.
0: 시원해 보이긴 하는데, 이 남자아이는 뭐예요, 여러분들? 매우 목이 마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2: Okay, we should find somewhere to get some cold
0: 자, 이
2: drinks.
0: 문장 잘 들으셨죠? 엄마가 얘기하는 내용이, 오케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차가운 음료를 좀 마실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1: How about that cafe on the corner?
0: 마지막 말에 이어질 여자의 말이니까 남자의 마지막 말이 중요했죠? 남자가 제안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How about? 소리 시작하는 문장이었고요. 코너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 저 카페 어때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보기 가운데 일단 1번은요. Oh no, I think I have a cold. 내가 감기 걸린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요. 2번은 amazing. 뭐가 놀라운 거죠? 정답 아니고요. 정답은 그렇지요. 3번이었지요. 남자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엄마가요. Great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Let's get some drinks there. 거기서 우리 음료를 좀 마시자. 이렇게 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9번에 3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2: Dad, I'm worried about my fish.
0: 일단 대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해 줘야 되는데요. 여자가 걱정하는 거 나의 물고기에 대해 걱정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2: It doesn't look so good.
0: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1: Oh, I'll have a look.
0: I'll have a look. 내가

0: 볼게라고 아빠가 답하고 있고요.
1: I don't know why it's not moving much.
0: I don't know why it's not moving much. 그게 왜 많이 움직이지 않는지 나 모르겠다.
2: The water isn't very clean.
0: 문제를 언급해 줬네요. The water isn't very clean. 여자가요, I don't know why it's not moving much. 물고기가 왜 많이 안 움직이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The water isn't very clean. 물이 그다지 깨끗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 Have you changed it recently?
0: 최근에 물을 갈아줬는지 질문했고요.
1: Yeah, I changed it last month.
0: 지난달에 갈아줬다라고 얘기하네요.
2: That's the problem.
0: That's the problem. 근데 그게 문제래요.
2: You need to change the water every week.
0: You need to change the water every week. 매주마다 물을 갈아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1: Oh, I didn't know that.
0: 아, 여자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2: Dirty water is not good for your fish.
0: Dirty water is not good for your fish. 다시 한번 남자가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문장 들어봅니다.
2: Dirty water is not good for your fish.
0: 어려운 단어 없었죠? Dirty water is not good for your fish. 더러운 물이 너의 물고기에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고요. 결국 대화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여자가 물고기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문제는 뭐였나요? 물을 갈아줘야 되는데 갈아주지 않았던 거죠. 물론 지난달에 갈긴 했지만 아빠가 얘기했던 대로 You need to change the water every week. 매주마다 물을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물이 물고기에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렇다면 여자가 응답으로 뭐라고 얘기해줘야 될까요? 바로 1번 보기 정답 되겠죠? 알겠다. I'll change it now. 제가 지금 그 물을 갈게요 라고 답해주는 내용이에요. 오늘 마지막 문제 정답 바로 1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sure 라고 얘기한 다음에 내가 exercise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할 것이다. 운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었고요. 3번에 that's great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let's go fishing, 낚시하러 가자 라고 얘기해줍니다. 4번은요, sorry,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you can't have my fish. 당신이 나의 물고기를 가질 수 없다, 먹을 수 없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 5번은요, exactly, 정확하다라는 이야기예요. Drink water more often, 더 자주 물을 마셔라. 정답과는 상관이 없었네요. 오늘 마지막 문제의 1번 보기 정답인 거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요, 2016 제2회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주관 영어 듣기 능력 평가 2학년 문제의 1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풀이해봤고요. 오늘 공부했던 표현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강좌로 만나기를 기대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만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0: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스트빈쌤입니다. 저희 그러면 해설특강 2부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남자가 대화 직후에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곳 고르게 되겠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되게 함정 같은 게 많이 나와요. 선택지에 있는 말을 막 하는데 이게 정답인가? 이게 정답인가? 그런데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듣고 함정 피하셔서 정답 한번 찾아볼게요.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Sean, do you have any plans for this weekend?
2: Not yet. Why?
0: 자, 이번 주말에 Sean, 혹시 계획 있어? 아니, 아직 없는데. 왜?
1: I'm thinking about going to a comic book cafe.
2: That sounds fun. I'd love to.

0: Really? Do you know how much it costs per hour?
1: 자, 대화의 흐름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 근처에 새로운 만화 카페가 있습니다. 그쵸? 자, 내가 보았대요. 그래? 그러면 혹시 얼마인지, how much? 이것이 시간당 얼마인지 혹시 알아라고 했습니다. 대화의 흐름이 만화 카페, 그 다음에 어디? 이용 요금으로 흘러가는 거죠. 자, 계속.
2: I'm not sure. We should probably check before we go.
0: Good idea. I'll check the price on their website right now.
2: Thanks.
1: 자, 여자는 I'm not sure. 나도 잘 모르겠는데, 가격은요? 자, 그런데 우리 가기 전에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아. 남자가 뭐라 그래요? 그럼 내가 가격을 확인할게. 웹사이트에서 right now 뜻이면 여러분, 지금 당장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웹사이트에서 가격을 확인해 볼게. 그럼 남자가 대화 직후에 바로 할 일은 뭐가 됩니까? 예, 맞습니다. 만화 카페 돈 얼마인지 이용 요금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죠? 자, 그럼 12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대화를 듣고 여자가 구입할 형광펜 세트가 되겠는데 여러분, 이 문제 같은 경우 유형이 이렇게 잉크 타입, number of colors, price 순서대로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묻고 답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젤 타입이 좋은지 워터 베이스가 좋은지 물어볼 겁니다. 그럼 여자가 난 젤 타입이 좋아. 그럼 젤 타입 표시하고 나머지는 지워주시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순서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의 순서로 갈 거니까 여러분들은 하나씩 지워가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2: Jason, I need to buy a set of highlighter pens. Can you help me?
0: Sure. What kind of ink do you want? Gel or water-based?
1: 자, 하이라이터 펜스가 바로 형광펜입니다, 여러분. 자, 여자는 지금 형광펜을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좀 도와주려고 물어봤죠? 그 다음 남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로 나왔죠. 젤 타입을 원하는지 아니면 워터베이스 타입을 원하는지 우리가 원하는 건 맞아요. 여자의 대답입니다. 자, 여자의 대답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2: I'd like gel ink because it doesn't dry out easily.
1: 자, 여자는 젤 잉크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마르지 않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지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워터 베이스드 지워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지우고 하나 남는 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자, 계속.
0: Good point. What about the colors?
1: 자, what about color 했죠? 그러면 컬러의 숫자는? 자, 계속.
2: I need at least four colors when studying.
1: 자, 나는 at least는 적어도, 최소한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적어도 공부할 때 색깔이 4개는 필요해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색깔이 3개죠? 얘도 지워줍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남은 거는, 예, 맞아요. 달러가 9달러짜리랑 그 다음에 6달러짜리가 남아있습니다. 이제 금액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같이 들어볼게요.
0: I agree. Three colors are not enough. Do you have any price range?
1: 자, do you have any price range? 가격대를 물어보는 거죠. 가격대는? 자, 여자의 대답은요?
2: I only have $8.
1: 나 8달러밖에 없어요. 그럼 8달러로 살 수 있는 건 3번일 겁니다. 혹시 다른 내용 나오는지 끝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0: Then there's only one set that fits all your needs.
2: Great. I'll take that one. Thanks.
1: 자, 그러면 오직 한 세트밖에 없네. 너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젤 타입의 색깔은 4개고 가격은 내가 돈이 8달러밖에 없는데 그러면 살 수 있는 건? 예,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남자가 식당을 예약할 요일을 같이 한번 골라볼 겁니다. 요일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 이렇게 해서 끝 나뉩니다. 여러 가지 요일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역시 이 요일 괜찮아요? 이 요일 괜찮아요? 했을 때 대답까지 같이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같이 듣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0: Honey, I want to reserve a dinner table at the restaurant to celebrate our wedding anniversary. When are you

0: free next week.
1: 자, 식당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To celebrate 기념하려고요. 무엇을? 아, 결혼 기념일이구나.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려고 식당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혹시 free next week 다음 주 언제가 괜찮아요? 라겠죠. 그럼 여자가 난 무슨 요일, 무슨 요일이 좋다고 얘기할 겁니다. 자, 들어볼게요.
2: Thanks. I'm free on Wednesday and Friday.
1: 자, 수요일과 금요일이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남자가 수요일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될수 있겠죠. 자, 들어볼게요.
0: Wednesday and Friday won't work for me because I already have plans for those days.
1: 자, 여자는 수요일과 금요일이 괜찮다고 했는데 남자의 대답이 수요일과 금요일은 won't work for me. 여러분, work란 단어를 단순히 일하다 이렇게 하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 의미를 쓰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work 뭐냐면 좋다, 괜찮다의 표현이에요. 즉, 수요일과 금요일은 won't work, 그죠? want는 will not의 줄임말 되겠죠? will not. 그때는, 아이고, 나한테는 안될것 같은데? 이거죠. will not입니다. 나는 그날이 좀안 좋아라고 하는 거지. 왜? 이미 그 날들은, 즉, 수요일과 금요일은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요일로 가야 돼요. 자, 계속.
2: You know what? Thursday works for me. I have a meeting in the afternoon, but it won't take that long.
1: 자, 목요일은 work for me. 다시 한번 work for me는 일하다가 아니라 난 괜찮아. 나한테는 좋아.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오후에 미팅이 있긴 한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목요일을 제안했습니다. 자, 남자의 대답은요?
0: That's great. Let's go on Thursday then. I'll book the table now.
2: It'll be a great dinner for us.
1: 자, 남자의 대답은 That's great. 예, 맞아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목요일날 갑시다. I will book은요, 책 같은 게 아니고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예약하다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요일 잡은 건 어떻게 돼요?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 14번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를 듣고 여자가, 여러분,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어제 한 일이에요. 한 일이 딱 하나만 나오면 좋긴 하겠지만, 함정으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yesterday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제는 과거가 되어야 돼요. 어제 한 일이기 때문에. 자, 그럼 yesterday 그리고 과거 시제 모두 다 충족하는 거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Tom, are you ready for our science project?
0: Almost. What about you? Did you finish your part?
1: 자, 우리의 과학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어? 준비 잘 돼? 뭐, 거의 다. 자, what about? 너는 어떤데? 뭐, 너는 너의 부분을 끝냈니?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함정에 잘 걸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여자가 어제 한 일이에요. 절대 남자가 한 일과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계속.
2: I couldn't work on it because my contact lenses were bothering me.
1: 아, 자, 너는 너의 파트를 끝냈니라고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I couldn't work. 왜냐하면 컨택트 렌즈가 bothering은 괴롭히다 이런 말이야. 귀찮게 하다. 그러면 컨택트 렌즈가 나를 귀찮게 했대요. 괴롭혔대요. 컨택 렌즈에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0: Are you okay?
2: Yes, I'm okay now. I went to the eye doctor yesterday, and her advice really helped.
1: 자, 우리가 원하는 것들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I went라고 하는 과거 시제가 나왔죠. 그 다음, 어제를 나타내는 yesterday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정답이 되겠죠? 어제 나는 eye doctor니까 안과예요. 안과에 갔습니다. 그리고 뭐, 그녀의, 아마 의사 선생님이겠죠? 의사 선생님의 충고가 상당히 도움이 되었어 라고 했습니다. 자, 별 반전이 없으면 정답은 2번이 될 건데요. 계속 들어보도록 할게요.
0: I see. What did she say?
2: She suggested taking some time off from wearing lenses and putting a warm towel on my eyes.
0: I'm happy that helped.
1: 자, what did she say? 그녀가 뭐라고 말했는데요? 자, she suggested that taking some time. 아, 시간을 좀 가져야 되구나. Off from the wearing lens, 렌즈를 빼고 좀 입고, 그리고 putting a warm towel, 따뜻한 타월을 눈에 이렇게 좀 갖다 대세요. 눈이 아프니까. 이런 충고 조언해줬습니다.

0: 자, 다른 반전 없었고요. 여자가 어제 한 일은 안과 방문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방송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저희 같이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면서 맨 처음에 실은요, 맨 처음에 아마 정답에 대한 단서를 많이 주어줘요. 그런데 혹시 이걸 놓치게 되면은 그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읽으면서 공통의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정답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 Attention riders. Before you get on the roller coaster, please listen carefully to the following safety rules.
0: 자, 제가 말한 대로 처음에 단서가 크게 한번 주어진다고 했었죠? 자, 롤러코스터 타기 전에 listen carefully. 잘 들어주세요. 자, 다음에 safety rule. 바로 안전 규칙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잘 들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음부터는 확인만 하시면 돼요. 안전 규칙을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 안전 규칙에 대해서 언급하는지 아닌지 요 정도만 들으셔도 정답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 For your safety, make sure to keep your safety seat belt fastened at all times.
0: 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확실히 뭐예요? 안전벨트를 꼭 매셔야 됩니다. 항상. 자, 또한.
1: Also, please don't stand while the ride is in motion.
0: 오, 큰일 나죠. 롤러코스터 타는데 절대 일어서시면 안 돼요. 특히 움직이고 있을 때 일어나면 큰일 나죠. 자, 계속.
1: Stay seated in the ride until it completely stops.
0: 자, until 뭐뭐 할 때까지, 이것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는 계속 앉아 계셔야 됩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1: Keep your eyes forward and your head back to prevent neck injury.
0: 자, 시선은 앞을 항상 유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 머리는 이렇게 뒤에 딱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목에 대한 부상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1: In case of an emergency, please remain seated and wait for further instructions. Thank you. Enjoy your ride.
0: 자, in case of 뭐뭐의 경우에 이런 느낌인데요. emergency는 이제 비상사태죠.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please remain seated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instruction 어떤 지시사항을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처음에도 다음에 안전규칙이란 말을 했었고 그 다음 계속 안전, 그 다음에 안전벨트 매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정답은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롤러코스터를 이용하는데 안전수칙을 안내하려고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를 겁니다. 그냥 정말 여러분들 좋게 뭐 60달러 이렇게 말하고 끝 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불할 금액 같은 경우에는 품목에 대한 금액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개수. 수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혹은 또 추가적인 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할인이 된다거나 아니면 나는 또뭘 추가할 건데 이런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금액과 개수와 추가 요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듣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 Good morning. Welcome to Elegant Cello Shop.
1: Hi, I'm interested in buying cello strings.
0: 자, 저는 관심 있습니다. 첼로 스트링은 줄이에요. 첼로 줄을 구매하고 싶어요. 자, 계속.
2: We have standard strings, which are $10 for a set, and the premium sets are $15 each.
0: 자, 이제 금액이 언급되면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자, 기본적인 스트링, 줄은 10달러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좀 좋은 거죠, 그렇죠? 프리미엄은 15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남자가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남자의 대답은요.
1: I'll go with the premium strings.
0: 남자는 프리미엄을 선택했습니다. 그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야. 금액 15달러. 그리고 이거 한 개만 사면 참 좋을 텐데 두 개를 살 수도 있고 세 개를 살수 있잖아요. 수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
2: Smart choice. How many sets would you like?
1: Two sets, please.
0: 자, how many sets라고 물어봤는데 남자의 대답은 two sets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혹시 추가적인 건또 있는지 없는지 같이 확인해 볼게요.
2: Great. We also have a

0: tuner for $20.
1: 자, 그리고 우리는 튜너도 있습니다. 20달러요. 뭐 튜너는 이제 뭐 조종하고 조율하는 거 되겠죠? 이걸 선택하게 되면 20달러가 추가되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30달러 끝입니다.
2: I'll get one tuner.
0: Wonderful. How would you like to pay?
2: In cash. Here you are.
1: 선택하셨네요. 그렇죠? I get one tuner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20달러 되겠습니다. 그러면 30달러와 20달러 되겠으니까 현금으로 계산하신대요. 남자가 지불할 금액은 50달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 17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 되겠죠? 자, 어떻게 푸시면 좋냐면, 일단 대화의 주제를 파악해 주세요. 무엇에 관한 대화인지, 그리고 말 그대로 남자의 마지막 말에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 Luna, look at this old wooden chair. I found it in the garage.
0: It has a classic look, but the paint is faded. I think you should get rid of it.
1: 자, 이 오래된 나무 의자를 봐봐라고 했었죠. 이거 차고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되게 고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네? 그런데 페인트가 페이드는 약간 빛이 바랜 이런 느낌이에요. 페인트 칠이 약간 벗겨지거나 색이 바래졌겠죠? 내 생각에는 get rid of 이거 색깔도 좀 그렇고 get rid of 뭐 제거하다 버리다 되겠습니다.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했죠? 자, 계속.
2: I don't want to. It was my grandmother's favorite chair.
1: 아, 근데 남자는 여자는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할머니의 가장 좋아하는 의자였거든요. 자, 계속.
0: Then you should consider painting it again.
2: Repainting it? I thought about that, but I don't have the skills.
1: 자, 대화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 consider 고려하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페인팅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걸 고려하는 게 어때? 라고 했죠. Repainting it. 리가 붙으면 여러분 다시 한말 있어요. 페인트 칠을 다시? 나도 생각은 해봤는데 근데 내가 스킬 그런 기술이 없었어. 페인트 칠 기술이 힘들지 않아? 자, 대화의 흐름이 이제 페인트 칠을 다시 하는데 남자가 페인트 칠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계속 들어볼게요.
0: It's simpler than you think. I painted a desk myself last month.
2: Wow, you must be very skilled at it.
1: 자, 여자가 뭐라 그래요? 너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단순합니다. 나도 지난달에 내가 스스로 책상 페인트 칠했는데? 라고 했어요. 남자가 뭐라 그래요? 우와, 너 되게 be skilled 하려면 뭐 능숙하다, 유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너 되게 잘하는구나, 페인트 칠. 자, 그랬을 때 이제 여자의 대답은요. 1번.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나의 해머는 여러분 망치예요. 내 망치를 you can borrow, 너는 빌려갈 수 있어? 아닙니다. 다음 2번. Thanks, 고마워. 그런데 나는 이미 brand new. Brand new는 새 거예요. 신상 의자를 구매했어. 안 됩니다. 3번. I can help you. 나 도와줄 수 있어요. 너가 페인트 칠하는 거. If you want. 만약에 너가 원한다면 내가 도와줄게. 나는 나 스스로 책상도 페인트 칠했는걸? 이거 괜찮네요. 그쵸?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4번, 5번도 계속 같이 가볼게요. 내 생각엔 원래 색깔. 그 나무의 원래 색깔이. 그쵸? 그 우드의 나무의 원래 색깔이, 목재의 원래 색깔이 looks better. 더 나은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5번, maybe not. 아닐걸요. 우리 할머니는 has different color paint. 다른 색깔의 페인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역시 안 돼요.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같이 가볼게요.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푸는 방식은 똑같아요, 여러분. 대화의 흐름 파악하시고, 그 다음 우리 여자의 마지막 말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 Ms. Park, I'm sorry I was absent from school yesterday.
1: 자, I'm sorry, absent 나오는데 absent은 결석한 되겠습니다. 어제 학교 결석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Miss Park

0: 이라고 얘기했으면 보통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가 될 겁니다. 자, 계속.
1: I heard you had a bad stomach ache. Are you feeling better now?
0: 나 들었는데 너 배가 상당히 아팠다며? 그쵸, bad stomach ache니까요. 어때, 지금은 좀 괜찮니? 라고 물어봅니다. 대답은?
2: Yes, I'm much better, but I'm worried because I missed the speaking test.
0: 자, 대화의 흐름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남자가 어제 학교에 결석을 했어요. 그리고 남자는 지금은 좀 배가 괜찮아졌어요. 몸이 괜찮아졌는데, 말하면 worry, 걱정이 됩니다. 뭐? 아, speaking test를 놓친 게좀 걱정이 돼요. 빠졌으니까요, 그쵸? 자, 그때 선생님은
1: Don't worry. You can take the test in my office today.
0: 걱정하지 마. 자, 오늘 my office에서 시험 볼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자, 계속.
2: Thank you. When would be a good time for me to come?
1: I'll be available after class today. Will you come to see me then?
0: 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언제 가면 가장 시간이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선생님께서 after class, 수업 끝나고 괜찮아, 오늘. Will you come to see me then? 그때 올래?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의 흐름이 어때요? 남자가 스피킹 테스트를 못 봤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오늘 수업 끝나고 오시라고 했죠. 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cheer up, 힘내, 이런 표현입니다. 자, 모든 것이 더 괜찮아질 거야, 안 됩니다. 다음 2번, yes, 네, 제가 your office, 우리 선생님 사무실, 그쵸? 선생님 어떤 office를 방문하겠습니다. 뭐, 학교에서는 교무실 정도가 될 겁니다. After class today, 오늘 수업 끝나고 제가 방문할게요. 이거 괜찮네요. 자, 그 다음 3번, okay, you can stop by. stop by는 잠시 들리다야. 자, 내일 오후에 너는 잠깐 들릴 수 있어. 절대 안 되고요. 4번, unfortunately. 약간 운이 없게도. 그쵸? 운이 없게도. 자, I don't like.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수업 듣는 거 역시 안 되고요. 5번, 자, sorry. I won't go to the clinic. 클리닉 같은 거 보통 병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병원 가지 않을 겁니다. 역시 안 됩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역시 같이 똑같은 형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 헬로, this is the Brookdale Campus Tour Office. How can I help you?
1: Hi, this is Ms. Jane from Kingsbury High School. I reserved a campus tour for my club students.
0: 자,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자가 전화를 건 거예요. 남자는 받은 거고요. 그렇죠? 자, Brookdale Campus Tour Office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죠. 자, 여자는요. Kingsbury High School, 고등학교 아마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고등학교인데요. 제가 예약을 했습니다. 캠퍼스 투어를. 아, 캠퍼스 투어를 예약을 하셨구나. 그쵸? 자, 계속.
2: Yes, I see your reservation at 10 a.m. on Friday morning. Is that right?
0: 네, 지금 오전 10시에 예약을 하셨습니다. 금요일 아침, 그쵸? Is that right? 맞나요? 라고 했고요. 대답은?
1: Yes. When should we arrive there?
2: At least 30 minutes early, please.
0: 자,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언제 도착을 해야 될까요? At least는 적어도 최소한 30분을 일찍 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자, 계속.
1: Sure. Can we have lunch at the university cafeteria?
0: 자, 여러 가지 지금 궁금한 게 있어서 막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 대학교 카페테리아가 식당 되겠죠. 대학교 식당에서 우리가 밤 점심을 먹을 수 있을까요? 했습니다. 대답.
2: Of course. You can check the menu on our website.
0: 물론이죠. 우리의 웹사이트에서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자의 마지막 말은요?
1: I've actually tried to find the menu icon, but couldn't find it.
0: 실은 저도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사실상 try to find,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메뉴를, 아이콘을. 그런데 couldn't find it.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대화의 흐름은 뭐냐면 여자가 이제 캠퍼스

0: 투어를 신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시다가 이제 음식 얘기가 나온 거죠. 메뉴? 메뉴가 어디 있을까요?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못 찾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알맞은 대답 같이 가볼게요. 자, 1번. 저는 guarantee, 보장합니다. 확신합니다. Campus tour가 amazing, 아주 좋을 거예요. 안 되고요. 그 다음, 카페테리아는 메인 게이트 옆에 있습니다. 역시 안 되고요. 3번, 우리 웹사이트의 bottom, 아래 왼쪽 부분에 있어요. 찾고 싶었는데 찾지 못했잖아요.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당신의 예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 확인한 게 좋겠다? 안 되고요. 그 다음, 5번, 균형이 잘 잡힌 메뉴 제공합니다. 역시 안 됩니다. 정답은 3번 되겠죠? 자, 그 다음 20번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케빈 헤서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거 같이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 Kevin wants to run for school president in the school election. He needs a partner to run with him as vice president.
0: 자, 케빈은 run for인데요. run은 달리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선거 같은 거에 참여하다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선거에 이제 등록하고 입후보자로 등록 나가는 거죠. 학교 선거에 학생회장으로 출마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 혼자 출마하는 게 아니라 부회장으로서 함께 출마할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1: Kevin is active and good at speaking, but he's not very organized.
0: 자, 케빈은 되게 액티브, 활동적, 적극적이고 그리고 스피킹도 잘해요. 그런데 되게 체계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누가 이런 단점을 보완해줄 친구가 필요하겠죠.
1: He thinks Heather is the perfect running mate because she's careful and detailed. So, Kevin wants to ask Heather to join the election as vice president with him.
0: 자, 그런데 헤더란 친구가 있는데, 헤더가, 완벽한 러닝메이트, 같이 출마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왜, 그녀는 되게 신중하고, 되게 섬세하고, 세부적이거든요? 케빈은 그래서 같이 나가고 싶은 거야. 그쵸?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할까요?
1: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Kevin most likely say to Heather?
0: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케빈이 헤더에게 할 말은, 너 나의 러닝메이트가 되어줄래? 이게 가장 좋겠죠.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돼요? 5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 해설특강 2부가 모두 끝이 났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1학년 때랑 똑같은 유형이지만 여러분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같이 공부하시고 좀더 완벽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 TV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가까운 곳에 숨겨진 역사 이야기.
1: 역사적 인물의 반전 이야기.
0: 우리 동네로 역사 여행을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한국사 김준우입니다.
1: 안녕하세요. 김세은입니다. 선생님,
2: 네.
1: 제가 아주 신기한 정보를 들었는데요. 1년에 단 며칠만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열리는 곳이 있대요.
0: 1년에 며칠만이요? 어딘데요?
1: 바로 전남 진도인데요. 매년 특정 시기에만 며칠 동안 40m 폭의 바닷길이 쭉 열리는데 이때 사람들이 건너편 섬까지 걸어갈 수 있대요.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0: 와, 모세의 기적이면 스케일 남다르네요. 그런데 선생님, 진도는 과거에도 그 모세의 기적보다 더한 기적의 순간들을 만들어냈던 섬이라는 거 아시나요?
1: 어떤 기적이요?
0: 목숨을 건 결사항전이 두 번이나 펼쳐졌던 곳인데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이끌어낸 최후의 배수진이 되어준 곳, 바로 진도입니다.
1: 와, 바닷길에 또 이런 역사가 녹아있었네요. 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일단 영상 먼저 확인할까요?

0: 와, 선생님, 바닷길이 자연의 기적이라면 13척으로 133척을 이겨낸 일이나 세계 최강 몽골 제국을 몇 년이나 버텨낸 일은 사람이 만든 기적이잖아요. 어쨌든 미라클 진도 인정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진도였나요?
1: 지형의 덕이 굉장히 컸습니다. 섬과 육지 사이에 물살이 워낙 거세거든요. 그래서 몽골 함대도 쉽게 못 건넜고, 전투 때는 이를 활용해서 전술을 짜기도 했습니다.
0: 진짜 요새 그 자체 없네요.
1: 맞아요. 삼백초가 이 진도에 자리를 잡고 나서 진도를 황도로 정했는데요. 황제가 사는 도읍이라는 의미입니다. 개경으로 돌아간 고려 정부와는 별개로 진도에 새로운 정부를 세워서 자신들만의 도읍으로 정한 거죠.
0: 와, 배짱 한건 진짜 대단한데요? 이 고려시대의 진도에서 일어난 이야기 얼른 들려주시죠.
1: 네, 몽골을 향한 고려의 마지막 저항, 삼백초의 항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려 40년 동안 세계 최강 몽골 제국과 맞서 싸운 사람들을 아시나요? 13세기 고려는 몽골의 침략을 피해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 항전했습니다. 하지만 기나긴 전쟁에 지친 고려 조정은 결국 몽골과 평화 조약을 맺고 원래 수도인 개경으로 돌아가기로 하죠. 그러나 모두가 이 항복에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절대 오랑캐에게 무릎 꿇을 수는 없다! 라며 끝까지 저항한 이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고려의 최정예 부대, 삼별초가 전라남도 진도에서 벌인 뜨거운 항쟁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별초가 도대체 어떤 부대였길래 왕의 명령까지 어겨가며 저항을 선택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삼별초의 탄생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고려시대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던 무신 정권 시절, 최고 권력자 최후는 밤에 수도의 치안을 유지하고 도둑을 잡기 위해 야별초라는 특수부대를 만듭니다. 이 부대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왼쪽과 오른쪽, 즉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뉘게 되죠. 여기에 몽골군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기적적으로 탈출해온 병사들로 이루어진 신의 군이 합쳐지면서 마침내 세계의 별초, 삼별초가 탄생하게 됩니다. 삼별초는 오늘날의 단순한 경찰이나 일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신 정권의 핵심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사병 집단이자 몽골과의 40년 전쟁에서 가장 앞장서서 피 흘리며 싸웠던 고려의 최정예 전투부대였습니다. 1270년, 고려의 원종은 마침내 몽골의 요구를 받아들여 피란 수도였던 강화도를 떠나 개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왕은 삼별초에게도 무기를 버리고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게다가 몽골군을 돕기 위해 삼별초 병사들의 명단을 적어 몽골 쪽에 넘기겠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삼별초 병사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40년 동안 동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는데 이제 와서 항복하고 적의 손에 자신들의

0: 명단이 넘어간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개경으로 돌아가면 무신 정권 아래서 누렸던 막강한 권력과 지위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도 컸겠죠. 결국 배중손을 비롯한 삼별초 지휘부는 개경환도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반란의 깃발을 올립니다. 삼별초는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강을 따라가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물은 양반으로서 배 안에 있으면서 내리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목을 베리라 하니 듣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서 배에서 내렸다. 이런 가운데 삼별초는 왕족이었던 온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며 몽골에 항복한 개경의 조정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들만의 진짜 고려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천여척에 이르는 배에 군사와 백성, 물자를 싣고 남쪽 바다를 향해 기나긴 항해를 시작합니다. 남쪽으로 뱃머리를 돌린 삼별초가 새로운 근거지로 선택한 곳은 전라남도의 큰 섬, 진도였습니다. 왜 하필 진도였을까요? 진도는 육지와 가깝지만 섬과 육지 사이 바닷물살이 무척 거세서 몽골의 배들이 접근하기 힘든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게다가 진도는 땅이 넓고 기름져 많은 사람들이 농사짓기 좋았고 남해안의 곡식들이 수도 개경으로 올라가는 바닷길, 즉 좋은 로의 핵심 길목이었습니다. 진도에 도착한 삼별초는 가장 먼저 용장성이라는 거대한 성을 쌓았습니다. 산의 지형을 그대로 살려 층층이 건물을 올렸는데 개경의 궁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웅장했습니다. 육지 전투에만 강하고 바다에 약한 몽골군과는 달리 해전에 능했던 삼별초는 막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남해안 일대를 점령해 나갔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개경으로 향하는 세금 배들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개경에 있던 고려 조정은 세금을 거두지 못해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진도의 삼별초는 단순한 반란군을 넘어 한때 제주도에서 남해안 일대를 아우르는 강력한 독립적인 해상 정권으로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삼별초의 거센 기세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백길이 막혀 국가 운영에 치명상을 입은 고려 조정과 몽골 제국은 1271년 마침내 대규모 여몽 연합군을 결성하여 진도를 총 공격합니다. 삼별초는 거센 물살과 튼튼한 용장성을 의지해 치열하게 방어했지만 세 방향으로 밀고 들어오는 연합군의 치밀한 작전과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삼별초를 이끌었던 배중손과 그들이 왕으로 세운 오는 목숨을 잃었고 화려했던 용장성은 처참하게 불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했죠. 그러나 저항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통정 장군이 살아남은 무리를 이끌고 더 남쪽인 제주도로 험난한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제주도의 한파두리 성에서 2년 넘게 몽골에 맞섰습니다. 1273년 대규모 연합군의 총공격으로 제주도마저 함락되면서 삼별초는 마침내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1: 몽골 제국을 상대로 40년을 싸우고도 또 끝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진도라는 섬에 포기하지 않는 근성으로 유명한 게또 있는데요. 진돗개 아시죠?
1: 그럼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도 했고, 충성심 강하기로 소문난 개잖아요.
0: 네. 대전으로 팔려갔던 진돗개 한 마리가 몇달 만에 300km의 거리를 넘어 진도의 주인집으로 돌아온 일화는 유명하죠.
1: 300km면 근성 한번 대단하네요. 어쩌면 이섬 자체가 그런 기질을 가진 곳인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300년 후에 여기 진도 앞바다에서 또한번 근성이 터지게 되거든요.
0: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1: 몽골에 대항한 삼별초에게 이 거센

0: 삼겹살이 방패였다면 조선의 수군에게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16세기 말 조선을 침략한 일본 함대에게 맞선 이 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인데요. 13척의 배로 133척에 맞선 기적의 전투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순신 장군이 전투를 앞두고 장수들에게 내린 격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온 상황을 떠올려보면 거의 절박한 외침에 가까웠는데요. 1597년 7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사실상 전멸합니다. 이순신이 다시 지휘권을 되찾았을 때 남아있던 전력은 고작 13척. 반면 그들이 맞서야 했던 일본 수군은 100척이 넘는 대군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순신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절망적인 조건 속에서 싸움을 선택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싸움, 13척으로 133척을 막아낸 명량대첩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조선 수군은 풍전등하였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요.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이 모함을 받아 파직되고 원균이 그 자리를 대신했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죠. 원균이 이끄는 수군이 7천량에서 대패하고 만 것입니다. 다시 이순신 장군이 복귀했을 때 장군에게 남은 건 배설 장군이 탈출시킨 전선 12척과 수군 120여 명뿐이었어요. 이때 선조는 이런 명령까지 내립니다. 수군을 패하고 육군에 합류하라. 사실상 바다를 포기하라는 말이었죠. 그때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능히 막아낼 수 있사옵니다. 장군은 포기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고 8월 29일 결전의 장소인 진도 벽파진으로 이동합니다. 장군이 선택한 전장은 해남과 진도 사이의 좁은 해협 명량이었어요. 바닷물이 소용돌이 치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우리말로 울돌목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폭이 가장 좁은 지점이 약 300m에 불과한 이곳은 거센 조류가 특징인데요. 장군은 이 좁은 물길과 조류의 변화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수백 척의 일본 배가 한꺼번에 들어올 수 없는 좁은 길목에 그들을 가두고 조류가 바뀌는 타이밍을 노려 적은 수의 배로 몰아붙이겠다는 치밀한 계산이었죠. 9월 16일 새벽, 일본 수군 133척이 명량으로 진입합니다. 이순신은 일렬로 전선을 펼쳐 좁은 해협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의 진짜 변수는 사람이 아니라 바다였죠. 처음에는 일본군이 밀어붙였지만 어느 순간 물살이 바뀌었습니다. 북서로 흐르던 물이 남동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일본 배들이 서로 부딪히고 흐름에 휘말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때를 놓치지 않고 조선 수군은 총통과 불화살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적선 31척을 격파하며 일본 수군은 패하게 됩니다. 명량대첩은 좁은 해협과 거센 조류를 활용한 판단이 결정적이었고 동시에 이 지역의 지리에 익숙한 수군과 주민들의 협력 또한 전투를 준비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승리로 일본 수군은 서해로의 진출에 큰 제약을 받게 되었고 조선은 다시 해상 주도권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강해 보이는 장군이었지만 그 이면에 있던 또 다른 모습을 보며 강의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명량의 대승 이후 불과 한 달 뒤인 10월 14일의 일기입니다. 곧 봉투를 와락 펼쳤더니 둘째 아들의 글씨가 보였는데 바깥면에 통곡 두 글자가

0: 쓰여 있었다. 나도 모르게 간담이 떨어졌다. 하늘이 어찌 이토록 무지신가? 불쌍한 내 어린 아들아,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지만 막내 아들의 전사 소식 앞에서는 하룻밤이 1년 같다며 밤새 통곡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개인의 거대한 슬픔을 억누르며 나라를 지켜냈던 그 고통스러운 책임감이 오늘날 우리가 이순신을 더욱 위대하게 기억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1: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나와 있습니다.
2: 언제 들어도 가슴을 울리는 말입니다. 13척 대 133척이면 10배가 넘는 적군을 이겨낸 거잖아요. 진짜 보통 물살이 아니네요.
3: 그럼요. 오죽하면 다리마저 이겨먹었겠어요. 응?
2: 어떤 다리요?
3: 울뚤목을 가로지르는 진도대교 말이에요. 물살이 너무 세서 일반적인 다리 기둥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케이블로 다리를 매달아 지탱해야 했거든요. 이게 바로 국내 최초의 사장교가 되었습니다.
2: 울돌목 물살이 그렇게까지 센 것도 놀라운데 또 그 거센 조류를 버틸 다리를 결국 만들어낸 거잖아요. 진짜 의지의 한국인 여러모로 대단하네요.
3: 이런 걸 보면 하면 된다가 맞는 것 같아요. 삼별초도 이순신 장군도 이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 점 저도 본받아야겠어요.
2: 네, 맞아요. 진도와 울돌목에 남겨진 우리 선조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 불굴의 항전 의지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3: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2: 우리 동네에 숨겨진 생생한 역사 이야기.
3: 도시로 보는 한국사.
2: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4: 책은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만점왕 5학년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18번째 시간이고요. 분수의 곱셈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이 학교 시험 만점왕 2회 문제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몽땅 풀어볼 건데요. 자, 바로 1번 문제부터 풀어보기 전에 또 생각을 활짝 열어보고 가야 되겠지요. 이번 시간 OX 퀴즈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문제를 풀다가 순 우리말 보름, 사흘, 나흘, 닷새 라고 기억나나요? 자, 그래서 OX 퀴즈로 또 순 우리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오늘을 기준으로 1일 전 어제, 2일 전 그저께라고 하고요. 또 오늘을 기준으로 1일 후 내일, 2일 후 모레라고 하죠. 그렇다면, 자, 퀴즈입니다. 3일 전은 극그저께이고 3일 후는 글피라고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어제, 내일, 모레 이런 말은 자주 사용하는데 이 3일 전과 3일 후는 조금 생소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맞춰보세요. 극그저께, 글피. 맞을까요? 틀릴까요? 5, 4, 3. 생각을 활짝. 2, 1. 시간 끝. 자, 몇 명이 맞췄는지 궁금한데요. 정답은 5입니다.

맞아요. 5입니다. 자, 맞힌 친구 손. 오,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우리가 오늘을 기준으로 3일 전엔 극그저께, 극그저께라고 하고요. 3일 후는요, 모레 다음 날, 글피라고 한답니다. 뭐, 사흘, 나흘, 닷새에 이어서 이런 극그저께와 글피까지 알아두면은 또 풀이 과정 적을 때 도움이 될 수도 있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열심히 만점만 공부하고 있잖아요. 극그저께, 그저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내일도, 모레도, 글피에도 우리 함께 또 열심히 공부해 보자고요. 자, 그럼 오늘 지금 이 순간 공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학교 시험 만점왕 2회 1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하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분수의 곱셈이라는 계산 단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미리 지금 문제를 못 풀어온 친구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럴 때는 이왕이면은 좀 미리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1번 문제부터 같이 쭉풀 텐데요. 내가 풀지 않으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멍하게 보기 바빠요. 그런데 내가 직접 풀어보면 아차차 내가 실수해서 틀린 문제를 좀 표시도 해놨다가 좀 내가 풀다가 좀 어려웠던 문제도 좀 표시해놨다가 선생님이 그 문제를 풀때 조금 더 집중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혹시라도 미리 못푼 친구가 있다면 같이 본 다음에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꼭 다시 한번 직접 내가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1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자, 7분의 5 곱하기 8을 바르게 계산한 친구의 이름을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예요. 자, 영민이와 지수와 원영이가 있는데요. 우리 배웠죠? 아,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는 분모를 그대로 두고 분자와 자연수를 곱하면 된다라는 걸 말이죠. 이 중에서 바르게 계산한 친구는요, 지수입니다. 7분의 5 곱하기 8, 7분의 40이기 때문에 5와 7분의 5, 정답은 지수라고 적고 2번으로 가죠.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는 문제,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6분의 31 가분수로 고쳐주고 계산하고요. 계산식에서 약분이 가능하면 해주죠. 절대로 대분수 상태에서 이렇게 약분하는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가분수로 고치고 31은 3, 32, 6, 즉 2분의 31이기 때문에 15와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대분수로 잘 나타내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3번 문제,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꼬불꼬불 가자고요. 5 곱하기 15분의 11입니다. 약분이 가능하면 바로 해줘야지. 자, 5, 3, 15, 3분의 11이기 때문에 3분의 11, 결국 얼마예요? 3과 3분의 2라는 대분수로 나타내주면 되겠죠. 3과 3분의 2 곱하기 2입니다. 즉, 3분의 11 곱하기 2이기 때문에 3분의 22, 즉, 7과 3분의 1, 즉, 7과 3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대분수 곱하기 진분수입니다. 자, 3분의 22 곱하기 44분의 9입니다. 31은 3, 33은 9, 22로 약분하면 1과 2, 즉, 2분의 3이기 때문에 1과 2분의 1이네요. 여기에는 1과 2분의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3과 3분의 2, 그리고 7과 3분의 1, 그리고 1과 2분의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4번 문제. 자, 2와 7분의 2 곱하기 3을 이 친구가 생각하는 계산 방법으로 계산해 보세요래요. 자, 이 친구는요, 나는 대분수를 이렇게 합으로 나타내 계산한대요. 아, 우리 배웠던 그 방법 한번 해보죠. 자, 이 대분수는요, 2 더하기 7분의 2라고 쓸 수가 있는데, 곱하기 3이에요. 즉, 각각 3배에서 더한다. 그러니까, 자연수를 3배하고, 뒤에 있는 진분수 7분의 2도 3배하고, 이거를 더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 곱하기 3은 6이고요. 더하기 7분의 2 곱하기 3은 결국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 그러니까 7분의 6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6 더하기 7분의 6은 결국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6과 7분의 6이라는 대분수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번 문제 해결해 봤네요. 자,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지선이처럼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나타내 각각 이렇게 자연수를 곱해 더해도 된다라는 이 방법 한번더 기억하고 가자고요. 다음은 5번 문제 계산 문제입니다. 1번부터 한번 풀어보죠. 10 곱하기 2와 6분의 1입니다. 자, 그렇다면 10 곱하기 6분의 13 약분해 볼까요? 2, 50, 2, 3은 6. 즉, 3분의 5 곱하기 13, 3분의 65. 자, 가분수를 이제 대분수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21과 3분의 2 이렇게 말이죠. 다음은 2번입니다. 7 곱하기 2와 3분의 2, 7 곱하기 역시 가분수로 고쳐 3분의 8, 그러니까 3분의 56, 즉 다시 대분수로 나타내면 18과 3분의 2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6번 문제, 계산 결과 비교 문제예요. 자, 먼저 계산부터 해볼게요. 왼쪽을 보면은 이런 분수 뭐라고 하죠? 분자가 1인 분수 뭐라고 하죠? 그래요, 네 글자로 단위 분수라고 하죠. 단위 분수는요, 분자가 항상 1이기 때문에 분모만 잘 보세요. 7 곱하기 10분의 1, 즉 70분의 1이죠. 다음,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자, 역시 단위 분수끼리의 곱셈, 2 곱하기 35분의 1, 또 70분의 1이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다음 7번 문제. 한 변의 길이가 20분의 9m인 정사각형의 둘레는 몇 m인지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자, 정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은요, 내각이 90도, 네 변의 길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있다라는 말은 이걸 네번 더하거나, 우리는 이제 곱셈을 아니까, 여기에 곱하기 4를 하면 둘레를 구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한 변의 길이에 곱하기 4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4, 1은 4, 4, 5, 20. 즉, 5분의 9. 그러니까 1과 5분의 4. 단위 빠뜨리면 안 돼요. 1과 5분의 4 미터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답은 1과 5분의 4 미터라고 둘레를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5학년 2학기이기 때문에요. 친구들이 신경 써서 실수를 줄여나간다 라는 걸좀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답을 쓰기 전에 한번더 내가 빠뜨리는 단위 같은 것들이 없는지 한번더 확인, 또 확인해 줬으면 좋겠네요. 7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 서술형 문제입니다.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 얼마인지 묻고 있네요. 자, 그럼 풀이 과정 바로 한번 구해보죠. 자, 기역부터 구해볼까요? 1km의 4분의 3은 기역 미터라고 했습니다. 단위가 달라요. 따라서 km를 미터로 바꿔줄게요. 자, 1km는 1000m죠. 1000의 4분의 3. 요렇게 식을 써주고요. 계산하면 4, 1은 4, 그리고 약분하면 250이죠. 250 곱하기 3은 750m이구나. 이렇게 기역을 구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니은 보겠습니다. 여기는 시간이고요. 여기는 분이에요. 따라서 1시간이 60분이기 때문에 60 곱하기 6분의 1은 10분이네. 아하, 니은은 10이구나. 다음은 디귿 볼게요. 또 단위가 달라요. 여기는 리터인데 여기는 밀리리터이죠. 우리 배웠잖아요. 1리터는 몇 밀리리터? 100이 아니고 그래요. 1000밀리리터죠. 따라서 디귿은 1000의 5분의 3, 1000 곱하기 5분의 3 약분합니다. 그렇다면 200 곱하기 3, 600이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걸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입니다.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이거예요.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 구해주면 되겠네요. 750 더하기, 10 더하기, 600을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760 더하기 600이죠. 1360입니다. 그리고 정답도 끝까지
136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풀이 과정 문제는요, 이렇게 말로 설명하듯이 쓰는 문제입니다. 친구한테 이 문제를 설명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1360 하지 않고.

학생이고요. 우정인의 학교 전체 남학생의 이만큼이 안경을 썼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남학생은 결국 전체 학생 수 1에서 여학생 40분의 21을 빼주면 되겠죠. 선생님, 이 1은 뭐예요? 우리가 분수를 쓸 때는 전체를 1이다라고 생각하고 분수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학생이 전체 이만큼이란 말은 이 전체 학생을 1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여학생 40분의 21을 빼주면, 즉, 40분의 40 빼기 40분의 21이니까, 아, 남학생은 전체 40분의 19만큼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문제에서 학교 전체 남학생, 즉, 40분의 19의 19분의 8이 안경을 썼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약분 가능하죠? 그리고 4, 2, 8, 4로 약분하면 여기는 10이 되고요. 2로 또 약분하면 여기는 2, 1이니 2, 5, 1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분모끼리 곱하면 5 곱하기 1은 5, 그리고 분자끼리 곱하면 1 곱하기 1은 1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전체 학생 수의 5분의 1만큼이에요. 5분의 1, 이렇게 정답을 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먼저 학교 전체 남학생의 라고 했기 때문에 학교 전체 남학생이 전체 40분의 19, 이렇게 식을 세워 구해 주고요. 거기에 19분의 8이 안경을 썼다라고 했기 때문에 40분의 19에다가 19분의 8을 곱해서 이렇게 구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계산 결과가 가장 큰 식과 두 번째로 큰 식에 해당하는 글자를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쓰는 문제입니다. 결국 계산 문제인데요. 한번 차근차근 계산해 보죠. 자, 박부터 보겠습니다. 4분의 15 곱하기 3분의 4, 신나게 약분. 그렇다면 5 나오고요. 자, 균입니다. 2분의 13 곱하기 1이기 때문에 그대로 2분의 13, 6과 2분의 1이겠죠. 자, 수입니다. 7분의 가분수로 고쳐볼게요. 18 곱하기 3분의 8입니다. 3, 1은 3, 3, 6, 18. 즉, 7분의 48이지요. 따라서 6과 7분의 6. 자, 팽입니다. 10분의 10. 9 곱하기 4고요. 2, 2, 4, 2, 5, 10. 즉, 5분의 38이기 때문에 7과 5분의 3 이렇게 구해주고 이제 크기를 비교해보죠. 가장 큰 식은 계산 결과가 가장 큰건 5, 6과 2분의 1, 6과 7분의 6, 7과 5분의 3 중에 팽이네요. 팽 적어주고요. 두 번째로 큰 식은 5와 6과 2분의 1과 6과 7분의 6 중에 바로 수죠. 6과 7분의 6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수라고 적어주면 바로 우리 교재 표지에 우리를 반기고 있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 펭수.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모두 몇 개냐라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구해보죠. 5분의 12 곱하기 4분의 7이고요. 4, 1은 4, 4, 3, 12. 따라서 5분의 21은 결국 4와 5분의 1입니다. 다시 쓰면 4와 5분의 1보다 작아요. 네모와 5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진분수가 같기 때문에 결국 네모는 4보다 작은 자연수겠네요. 1도 되고요. 2도 되고요. 3도 되고요. 4는 안 됩니다. 몇 개? 3개라고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계산 결과 비교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시험에 나오면요, 제발 맞춰주세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됩니다. 실수하지 말고 풀어보죠. 자, 세 분수끼리의 곱셈, 먼저 약분부터 해볼게요. 4, 1은 4, 4, 2, 8, 5, 1은 5, 5, 1은 5. 분모끼리 쫙 곱하면 3 곱하기 2는 6, 분자는 1입니다. 다음, 7, 1은 7, 7, 1은 7, 3, 1은 3, 3, 4, 12. 자, 그렇다면 분모는 4 곱하기 6은 24, 분자는 5입니다. 이제 크기를 비교해 보죠. 6분의 1과 24분의 5예요. 6분의 1을요, 크기가 같은 분수 바꾸어 볼 건데요. 여기가 분모가 24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어 볼게요. 분모를 20

분사로 해볼게요. 분모에 4를 곱한 셈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분자에도 4를 곱해줍니다. 그렇다면 24분의 4가 되겠지요. 누가 더 큰가요? 여기가 더 크죠. 따라서 오른쪽으로 더 큽니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다음은 두린의 모둠이 조사한, 카레 조리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만 봐도요, 향긋한 카레 냄새가 나는 것만도 같은데요. 자, 두리의 일기가 나와 있습니다. 기역부터 리을까지 들어갈 알맞은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모둠은 쉴까 시간에 카레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자, 음식 재료의 양을 남김없이 필요한 만큼 가져오기 위해 조리법을 찾아봤대요. 4인분을 만들기 위해, 4인분. 나는 카레가루 기역, 호영이는 감자 니은, 윤우는 당근 디귿, 민재는 양파 리을기를 가지고 오기로 했대요. 기대된다라고 했습니다. 나와 있는 건 1인분이잖아요. 만들고 싶은 건 4인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각각 곱하기 4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레 가루부터 구해보죠. 30 곱하기 4는 120g이죠. 여기에 120 이런 식으로 하나씩 구해보죠. 자, 감자 보겠습니다. 감자가 니은이죠. 3분의 1. 3분의 1 곱하기 4배. 즉 3분의 4는 1과 3분의 1, 게다 1과 3분의 1, 요렇게 하나씩 하나씩 구해보자고요. 다음, 디귿 구해보겠습니다. 당근 6분의 1 곱하기 4배 곱하기 4죠. 따라서 2, 2, 4, 2, 3은 6, 3분의 2개 가지고 오면 되겠다. 다음은 양파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양파는 3분의 2개인데 4인분 곱하기 4입니다. 3분의 8이기 때문에 2와 3분의 2개, 2와 3분의 2 이렇게 기역, 니은, 니은, 디귿, 리을 차례대로 1인분의 4배씩을 해서 구해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14번 문제, 색종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크기로 두번 접었을 때 넓이가 이렇대요. 자, 전체 색종이의 넓이를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넓이는 결국 네 부분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넓이의 4배를 해주면 전체 넓이가 나오겠지요.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입니다. 계산해보죠. 여기서 약분하면 안 됩니다. 자, 먼저 2분의 59라고 가분수로 고쳐주고 여기에 4배를 해주자는 거죠. 1은 2, 2, 2, 4. 그렇다면 결국 59 곱하기 2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118제곱센티미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18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15번 문제. 문장제 문제입니다. 남은 컵케이크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구해보죠. 자, 원래 120개가 있었는데요. 그중 8분의 3을 팔았대요. 이렇게 쫙 팔았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남은 컵케이크는요, 1에서 8분의 3을 뺀 8분의 5만큼일 겁니다. 전체 8분의 5만큼 말이죠. 전체는 120개였기 때문에 120개 8분의 5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해볼까요? 4, 2, 8, 그리고 4로 약분하면 30이고요. 1은 2, 여기는 15가 됩니다. 따라서 15 곱하기 5는 75개가 아직은 남아있네요. 따라서 남은 컵케이크 75개, 75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직 팔 것이 많아요.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역시 문장제 문제. 정사의 몸무게를 묻고 있습니다. 어머니는요, 이만큼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서는 어머니 몸무게의 4분의 3, 즉 58의 4분의 3 요렇게 식을 세워주고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 구해 보자고요. 2, 2, 4, 그리고 여기는 29가 되겠죠? 다음은 29 곱하기 2분의 3, 즉 2분의 87 다시 대분수로 고치면 43과 2분의 1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단위를 빠뜨리지 말고 43과 2분의 1 킬로그램 이렇게 정서의 무게를, 몸무게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17번 문제. 자, 이 문제. 어떤 수 문제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요. 자, 이 문제. 어떤 수의 3분의 1을 곱해야 되는데, 아차, 실수해서 더했대요. 어떤 수를 네모로 두고 적어볼게요. 더했더니 9분의 7이 되었대요. 바르게 계산한 값, 어떤 수부터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즉,
어떤 수는 9분의 7에서 3분의 1을 빼면 되는데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크기가 같은 분수 9분의 6으로 바꿔 계산하면 어떤 수는 9분의 1 따라서 바르게 계산하면 9분의 1에 3분의 1을 곱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면 결국 27분의 2가 바르게 계산한 값이구나. 이렇게 정답을 잘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수 문제는요. 이렇게 어떤 수를 네모나 별표나 하트 모양으로 두고요. 어떤 수를 구해준 다음에 바르게 계산한 값까지 차근차근 구하는 문제니까요.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실수하지 말고 이렇게 바르게 계산한 값을 끝까지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문제. 기역과 니은의 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기역부터 보죠. 기역은 9분의 2의 24배, 9분의 2 곱하기 24입니다. 9분의 2 곱하기 24. 그러니까 3, 3은 9, 3, 8, 24. 즉, 3분의 16이고요. 자, 니은은요, 8분의 7 곱하기 14예요. 2, 4, 8, 2, 7, 14. 즉, 4분의 49입니다. 두 개를 곱해야 돼요. 3분의 16 곱하기 4분의 49. 약분해 보죠. 4, 1은 4, 4, 4, 16. 그렇다면 3분의 4 곱하기 49, 196이니까 이것을 다시 대분수로 고치면 65와 3분의 1이네요. 정답은 65와 3분의 1. 이렇게 기역과 니은을 각각 구해서 곱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조금 더 집중해 볼까요? 문장제 문제입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동시에 틀었을 때이 시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물의 양 묻고 있는데요.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자, 문제를 보면 한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분이 있죠. 분을 시간으로 변신시켜 볼까요? 20분은 결국 60분 중에 20분과 같기 때문에 3분의 1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3시간 20분은요, 3과 3분의 1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뜨거운 물부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뜨거운 물은 1시간에 2와 3분의 2, 그런데 3과 3분의 1 시간 동안 틀었으니까 이렇게 식을 세워주고 풀어보죠. 3분의 8 곱하기 3분의 10 이렇게 구해주고요. 즉, 9분의 80 이렇게 구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8과 9분의 8리터가 나오는 셈이군요. 다음 차가운 물을 보죠. 차가운 물은요, 1과 5분의 4리터, 1과 5분의 4리터 1시간에, 그런데 3과 3분의 1시간 동안 틀었대요. 5분의 9 곱하기 3분의 10이고요. 약분이 가능하니까 신나게 약분! 3 곱하기 2는 6리터 이렇게 구해준 다음에 모두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를 뿅! 더하면 되겠습니다. 8과 9분의 8 더하기 6 따라서 14와 9분의 8리터가 동시에 나오겠구나. 14와 9분의 8리터라고 이렇게 단위까지 빠뜨리지 않고 풀면 되는데요. 이 문제에서 조심할 건 분이 있기 때문에 분을 꼭 시간으로 고쳐서 곱해준다. 꼭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새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입니다. 수카드 예술을 한 번씩 사용해서 4 곱하기 대분수의 곱셈식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가장 큰 경우, 곱이 가장 큰 경우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구해보죠. 일단 가장 큰 대분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대분수는요, 제일 큰 9를 자연수 부분에 1과 8로 진분수를 만들어주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 결과가 가장 큰 경우는요, 4 곱하기 9와 8분의 1을 샥샥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4 곱하기 8분의 73 따라서 4, 1은 4, 4, 2, 8, 2분의 73이기 때문에 결국 36과 2분의 1. 정답은 36과 2분의 1입니다라고 방심하지 말고 정답에도 잘 적어주면 이렇게 학교 시험 만점왕 2회 20번 문제의 정답까지 풀어볼 수 있겠네요.
자, 1번부터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그냥 헤어지기 전에 이번 시간 마무리 퀴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번 시간

0: 마무리 퀴즈 확인해 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정답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이 문제 풀이 과정 적어 보세요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적어 볼수 있겠습니다. 색테이프 3장 전체 길이에서 겹친 길이를 빼면 이렇게 쓸수 있고요. 따라서 이어붙인 색테이프의 전체 길이는 1과 4분의 3m입니다. 말로 설명하듯이 이렇게 쓰는 풀이 과정 문제에 또 많은 친구들이 올려주었는데요. 정말 잘했습니다. 자, 바로 이번 시간 퀴즈 확인해 보죠. 자, 이번 시간에도요, 풀이 과정 쓰는 문제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어떤 수 문제 많이 나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어떤 수 문제 정복해 보자고요. 아까 풀었던 17번 문제, 이 문제가 만약에 풀이 과정 쓰는 문제로 시험에 나왔다면 내가 풀이 과정을 쓸수 있을지, 자, 어디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또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서술형 문제 집중해서 풀어볼 거니까요. 또 미리 풀어보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5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2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왕년 친구들. 우리 교과서 속 역사 이야기를 더 쉽고 재미있게 들려줄게요. 여러분의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복습 잘하고 왔죠? 그리고 오늘 시간 듣기 전에는 또 여러분이 했어야 될 어떤 과제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13번 문제부터 25번 문제까지 문제 미리 풀고 오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렇게 해서 북원교재 대단원 마무리 문제 모두 마치고 그 뒤에 문해력 쑥쑥 글을 읽고 문제 푸는 것까지 해서 우리 첫 번째 대단원 북원에 있는 내용을 모두 마칠 겁니다. 자, 우리 대단원 첫 번째 단원 18번째 시간인데 우리 친구들 이쯤 되면 이 개념이 머릿속에 탄탄히 자리 잡아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지 못해도 괜찮아요. 또 오늘 공부하면서 복습하고 또 남은 북투교재 공부하면서 또 우리가 마저 못 채운 내용들 채워나가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복습을 틈틈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가 넣은 지식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복습이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자기 전에 한 5분, 10분이어도 괜찮아요. 꾸준히 복습하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 확인하고 오늘 수업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난 시간에 퀴즈는 OX 퀴즈였어요. 쌤이 수강 후기 게시판을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 OX 퀴즈가 나올 때 신나하는 것 같던데 같이 정답 확인해 볼게요. 고조선 사람들은 개인의 재산을 인정했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는데 정답은요? 그렇죠. 오였지요. 우리 고조선 사회를 잘 다스리기 위한 이 8조법의 어떤 조항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 조항도 우리 친구도 혹시 기억나나요? 맞아요. 남을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갚는다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 짧은 한 문장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아, 고조선 사회는 이런 분위기였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죠. 곡식을 통해서 아, 농사지었구나 알 수 있고 갚는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개인의

재산이 있었다라는 거, 이를 인정했다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중요한 내용이기도 했으니까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의 수업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북원 교재 준비하면 되고요. 우리 교재 49쪽이죠. 13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다음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문화유산, 그리고 특히 이 고분, 무덤 속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었을지 이걸 우리가 알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무덤 속에 묻혀 있는 유물들, 지금까지 다행히 잘 남아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많은 도굴꾼들이 훔쳐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유물들은 사라진 것들도 많은데, 자, 이렇게 무덤 속에 그려진 그림들은 이 도굴꾼이 아무리 훔쳐가려고 해도 훔쳐갈 수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이 고분 벽화들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에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림은 안악 3호분 고분 벽화라고 되어 있죠. 자, 조금은 흐려요. 그치만 우리 친구들 두눈 크게 뜨고 이 그림 속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불꽃이 피어나고 있는 아궁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가마솥에 무언가를 끓이고 있어요.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여기 이렇게 갈고리에 걸려 있는 것들이 고기예요. 어떤 고기일지는 몰라요. 돼지고기일지 말고기일지 어떤 고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고기를 걸어두고 보관해두는 창고도 있었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이 과거의 귀족 집의 부엌을 나타낸 그런 벽화가 되겠습니다. 이 안악 3호분 고분 벽화를 통해서 우리는 고구려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고구려 귀족들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었는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름이 무용총 무용도지요. 무용, 말 그대로 무용, 춤을 추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은 더 선명한 모습 보이죠? 아, 이 그림을 통해서는 고구려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었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죠. 이 그림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혀 알수 없었을 그런 중요한 단서가 이렇게 무덤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점박이 무늬를 가지고 있는 긴 망토 같은? 긴 코트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춤을 추고 있구나. 이걸 알수 있는 부분이에요. 두 가지 다 고구려 무덤에서 나온 고구려 문화유산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살펴볼게요. 1번.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정답이 바로 나왔죠. 자, 방금 쌤이 설명한 것처럼, 아, 이 시절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이렇게 해 먹었구나, 알수 있고,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춤을 췄구나, 생활 모습 알수 있죠. 따라서 13번의 정답 1번이에요. 그치만 나머지 보기들도 살펴봐야겠죠? 2번. 고려 지배층이 사용한 생활 용품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고려 아니고요. 이두 가지 모두 고구려 문화유산입니다. 여기 2번에서 나온 설명, 고려 지배층이 사용한 생활 용품, 이것은 아마도 고려 청자를 뜻하는 설명이 될 것이에요. 3번에 말 안장 아래에 달던 덮개인 장미에 그린 그림이다. 이것은 신라, 천마도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4번, 왕이 새로 차지한 땅을 다녀간 것을 기념해 제작했다. 이것은, 그렇죠. 진흥왕 순수비에 대한 설명이 될 거고요. 5번에, 이웃나라의 침입을 불교의 힘을 빌어 막기 위해 만들었다. 자, 이웃나라의 침입을 불교의 힘, 즉, 부처의 힘을 빌어 막기 위해 만든 것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뭐, 고려의 팔만대장경이라든지, 혹은 신라의 황룡사 9층 목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 고분 벽화에 대한 설명은 아니죠. 14번.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이 유물은요. 여기 나와 있는 사진. 이 유물은 신라 무덤에서 발견된
유리 제품들이에요. 유리로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이곳의 물건이 신라에 전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유리예요. 유리. 이 시대에 유리는요, 황금보다도 귀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유리 제품들 사실은 신라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나라 사람들이 만든 것인데 이게 신라 무덤 속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아, 과거에 이 나라랑 신라랑 교류를 많이 했구나. 그래서 신라 물건도 그쪽 나라에 갔을 거고 그쪽 나라의 물건이 이 유리 제품들도 신라에 와서 신라 무덤 속에 묻혀 있는 거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중국? 아닙니다. 바로 서역입니다. 서역은요, 중국보다도 더 서쪽에 있는 나라들이다라고 해서 서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유리 제품들 나오면, 아, 서역의 물건이구나라고 우리 친구들이 연결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일본도 아닙니다. 정답은 서역. 서역. 15번. 다음 신라의 국가 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있는 이 사진, 신라의 어떤 국가 유산이지요? 이름이 첨성대죠. 기억나죠? 첨성대입니다. 자, 그럼 보기 살펴볼게요. 1번에 경주 불국사에 있다. 경주 불국사에 있다. 땡. 이것은 아마도 이 경주 불국사에 있는 두 개의 그탑 있죠. 다보탑과 경주 불국사 3층석 탑. 그것을 말하는 설명일 거예요. 자, 2번에 왕과 왕족의 무덤이다. 자, 첨성대 무덤 아닙니다. 3번에 천문을 관측하던 시설이다. 맞죠? 대표적인 천문 관측대였어요. 우리 첨성대 3번이 맞는 설명. 4번, 돌을 쌓아 만든 인공석굴이다. 자, 인공석굴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문화유산 있죠? 맞아요. 우리 석굴암 석굴 기억나죠? 경주 석굴암 석굴. 우리 화강암을 깎아서 인공적으로 석굴을 만들고 그 안에 이 부처 본존불도 있다라는 거. 그 사진과 함께 기억해 두세요. 5번에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웠다? 아닙니다. 천문, 즉 하늘의 움직임을 관측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농사 짓는 백성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또 하늘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이런 의미도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 16번. 중요한 문제인데요. 가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지금 주제가 삼국 통일 과정입니다. 삼국 통일 하면 우리 친구들 고구려, 백제, 신라 지도를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되고, 이 중에 어떤 나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로 우리가 통일을 시켰는지 그 스토리가 기억이 나야 되죠? 먼저 신라와 당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자, 신라가 당나라에 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백제를 칠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거, 고구려 치는 거 우리도 도와줄게요. 라고 하면서 그 둘이 동맹을 맺게 되죠. 그걸 우리는 나당 연합이라고도 불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둘이 동맹을 성공적으로 맺고 백제의 수도를 함락시켰다. 백제의 마지막 수도인 사비를 함락시키면서 백제가 멸망했죠. 그리고 나서 당나라가 원했던 대로 고구려도 침략을 해서 고구려도 멸망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걸 묻는 거예요. 자, 1번. 신라가 후백제의 공격을 받았다. 이건 후삼국 시대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 장수왕이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 자, 이것은 이 이전에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했었던 그때에 대한 설명이죠. 3번. 신라가 당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이게 바로 정답이죠. 자, 지금 여기까지 평화로웠어요. 신라와 당이 연합 맺고 서로 원하는 것을 다 충족했죠. 백제도 멸망시켰고, 고구려도 멸망시키고, 그리고 대동강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은 신라가 가지기로 했고, 북쪽은 당나라가 가지기로 했어요. 그런데 당나라가 그 약속을 깨죠.
그 약속을 깨고 신라의 땅까지 자신들이 다 가져가려고 하는 바람.

바람에 나당 전쟁, 신라와 당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났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우리 신라가 내소성, 기벌포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당나라군을 물리쳤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올 사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신라가 당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가 되겠고요. 4번에 대조영이 동무산에서 나라를 세웠다. 이것은 발해의 건국에 대한 설명이에요. 물론 이 이후에 발해가 건국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직후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이렇게 삼국이 통일되고 나서 한 2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합니다. 바로 가에 들어갈 설명과는 거리가 멀다. 5번에 신라와 백제가 연합해서 고구려에 맞섰다. 이것은 아니죠.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통일신라 시대에 활약한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자, 이제 통일신라가 나왔어요. 자, 방금 우리 16번 문제에서 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그 스토리를 공부했죠. 그 이후에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때 활약한 인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명진이. 서희가 왜적을 물리쳤다. 서희 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나라는 고려죠. 훨씬 그 이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혜린이. 단군 왕검이 나라를 다스렸다. 단군 왕검 하면 훨씬 그 이전에 우리 고조선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3번. 김윤우가 몽골군을 물리쳤습니다. 우리 고려에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김윤우가 물리쳤다. 고려에 대한 설명이죠. 원효가 불교를 널리 퍼뜨렸습니다. 맞아요. 이 통일신라 시대에 원효대사가 등장을 해서 우리 일반 백성들에게 쉬운 수준으로 불교를 널리 전파했어요. 나무아비타불 이것만 외우면 여러분도 극락에 갈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불교를 널리 퍼뜨렸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통일신라 정답은 4번이고요. 5번에 광개토대왕이 요동을 정벌했다. 이것은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18번. 가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서술하세요. 자, 지금 사진을 보니까 고구려 수막쇠와 발해 수막쇠가 나와 있어요. 여기 이 수막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지붕의 기와 끝에 보면 이렇게 수막쇠가 없으면 그 공간이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비어 있는 그 지붕 끝에 기와를 동그란 모양의 기와가 이렇게 막았어요. 그 동그란 모양의 기와를 우리는 수막쇠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국엔 기와입니다, 기와. 그런데 지금 고구려 수막쇠와 발해 수막쇠 한눈에 봐도 그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다. 서로 닮아 있다라는 걸알수 있죠. 고구려와 발해 수막쇠의 무늬가 연꽃무늬인데 서로 닮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발해 문화가 그렇죠.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했다. 고구려의 문화를 이어받았다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거죠.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 대표적인 고구려 수막쇠, 발해 수막쇠를 통해서 알수 있지만 또그 이외에 또 여러 가지 발해 문화 유산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해 문화는 고구려의 것을 계승하고 또 적절하게 당나라의 선진 문화도 같이 혼합해서 어떤 독창적인 문화를 이뤄냈다라고 공부했었죠. 19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전체적으로 이 태조 왕건이 한 일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먼저 우리 태조 왕건 하면 제일 첫 번째로 떠올려야 될 것이 고려를 건국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후 고구려 시대에 궁예의 신하였는데 궁예를 몰아내고 이 고려를 건국했다. 그 다음에 혼인 정책으로 호족을 다스렸습니다. 자, 고려를 건국한 다음에 이 힘이 센 세력들, 호족 세력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이 혼인 정책을 펼쳤다라고 했던 부분. 그 다음에 후 삼국을 통일했죠. 고려가 이제 후 백제와 또 신라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이 후삼국을 하나로 통일했다. 이게 태조 왕건의 업적이고요.

들어갈 내용도 마찬가지로 태조 왕건의 업적이 되어야겠죠. 알맞은 거 살펴볼게요. 1번의 경주 불국사를 세운 것은 신라, 통일신라에 대한 내용이고요. 2번에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주었다. 맞아요. 자, 태조 왕건은요, 혼인정책도 펼치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 맞습니다. 3번에 있는 팔조법은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고, 처음으로 과거제를 실시한 것은 태조 왕건 이후에요. 누구? 그렇죠. 광종이 되겠죠. 5번에 백제의 수도 사비를 함락했다. 이것은 이제 백제를 멸망시키던 삼국 통일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죠. 태조 왕건과는 관련이 없다. 정답은 2번. 20번. 다음 가상일기에 나오는 왕의 업적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최승로 등장했죠. 최승로가 찾아와서 이 시무 28조를 올렸다. 내용을 살펴보니 나라를 다스리는데 참고할 만한 사항이 많았다. 그가 올린 글을 보고 나는 무척 기뻤다라고 어떤 왕의 일기입니다. 자, 어떤 왕일까요? 그렇죠. 성종 되겠죠. 성종. 이 성종의 큰 특징이다라고 했어요. 혼자 독단적으로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라 이 신하들에게 계속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함께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금관가야를 정복했다. 신라에 대한 설명이죠. 자, 지금 고려입니다. 후백제의 항복을 받아냈다. 이것은 그렇죠. 고려이긴 한데 태조 왕건에 대한 설명이고 신라를 도와 왜를 물리친 거 고구려고요. 처음으로 노비 안건법을 실시했다. 고려이기는 하지만 성종이 아니라 광종이죠. 5번 지방의 중요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했다라는 거. 이것도 이 시무 28조 안에 있는 어떤 조항이었어요. 그래서 성종이 이를 받아들이고 지방관을 파견했죠. 5번. 21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손변의 재판 이야기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자, 이를 통해서 고려 시대에는 아들과 딸이 부모의 이것을 균등하게 나누어 가졌음을 알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교재에 있었던 이 재판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지금 아들과 딸이 공평하게 재산을, 그쵸, 균등하게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는 딸이 전부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억울한 마음에 이 손변을 찾아와서 균등하게 나누어 가져야지, 왜 딸이 다 가져가나요? 이렇게 억울함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쵸? 따라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에 고려 시대에는 아들과 딸이 부모의 재산을 균등하게 나눠 가지는 게 당연한 시대였다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22번. 다음 주제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알맞은 거두 가지 고르세요. 지금 주제가 거란의 침입과 이에 대한 고려의 대응입니다. 자, 거란은 고려를 세 차례에 걸쳐서 침입해 왔었다라는 거. 자, 서희가 외교 담판을 했다. 맞죠? 1차 침입에 대한 설명. 강감찬이 귀주대첩에서 활약했다. 이것은 3차 침입에 대한 설명이죠. 윤관이 별무반을 동원했다. 이건 여진족에 대한 설명. 김춘추가 동맹을 맺기 위해 노력했다. 자, 이것은 신라시대 때 일이에요. 5번. 김유신이 신라군을 이끌고 전투를 벌였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우리 그 삼국 통일할 때이 신라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과 2번. 23번. 다음과 같이 근거지를 이동하며 활약한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지도를 잘 봐야 돼요. 제일 첫 번째 근거지는 바로 강화도입니다. 그 다음에 저 멀리 진도로 이동을 하고 마지막 제주도까지 이동하면서 활약했던 군대가 있었어요. 이름은 바로, 그렇죠. 삼별초였죠? 삼별초. 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싸움을 이어나갔었나요? 그렇죠. 몽골군의 끝까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계속 항쟁을 이어나갔었던 거죠. 자, 동북 구성을 설치했다. 이것은 몽골에 대한 설명 아닙니다. 여진에 대한 설명. 2번, 고구려 성을 공격했다. 아니고요. 강동 육주 지역은 거란과 관련된 설명.
기벌포 전투 아니죠. 자, 5번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려가 몽골 연합군에 저항했다. 고려군과 몽골 연합군에 저항했다. 이게 바로 삼별초에 대한 설명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중 원간섭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원은 몽골이지요. 자, 1번에 초조대장경을 만들었다. 이것은 거란의 침입을 이렇게 부처의 힘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라고 했고, 2번에 변발과 만두가 유행했다라는 것. 이게 바로 몽골에서 온 유행이지요. 맞아요. 3번에 경주 황룡사 구축 목탑. 이거는 신라고요.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을 제작했다. 이거 통일신라가 되겠죠. 5번에 신라가 고려에 스스로 국가를 넘겨주었다. 이것은 후삼국 통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24번의 정답 2번. 25번. 다음 과제에서 조사할 국가유산으로 알맞은 거두 가지 고르세요. 주제가 고려의 국가유산입니다. 자, 그럼 고려의 국가유산을 골라주면 되겠죠? 1번에 직지, 고려의 것. 반달 돌칼은 청동기. 민무늬 토기, 마찬가지로 청동기 시대에. 팔만대장경, 고려의 것이죠. 익산, 미륵산은 백제의 것이다. 따라서 알맞은 것은 1번과 4번 되겠습니다. 자, 대단원 마무리 여기서 정리하고요. 우리 마지막 문해력 쏙쏙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긴 글을 읽고 문제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제목이 경주를 답사하며 옛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만나기예요. 옛날에 이 신라의 수도였던 곳이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역사 유적 지구에 가본 적이 있나요? 기억. 자, 이 경주 어디의 수도였다? 그렇죠. 신라가 되겠죠. 이 경주에는 신라의 역사를 보여주는 많은 유적과 유물이 남아 있어요. 경주를 답사하다 보면 옛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모습을 자연스럽게 알수 있답니다. 자, 아래에 있는 이 사진들 우리 모두 같이 공부했던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쭉 복습해 보세요. 먼저, 신라 왕과 왕족의 무덤이 모여있는 경주 대릉원을 둘러보세요. 커다란 무덤들을 보고 있으면 옛날 왕과 왕족들이 이렇게 큰 무덤을 만들어 자신의 힘과 권위를 드러내려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분황사라고 하는 이 절에 가면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을 만날 수 있어요. 이 탑은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서 쌓아 올린 것이 특징이에요. 그 기록에 따르면 원래는 9층이었는데 지금은 3층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경주 동궁과 월지는 신라의 유적인데요. 이중 동궁은 왕자가 머물던 곳이고, 월지는 궁궐 안에 만든 인공 연못이에요. 왕족과 귀족들은 이곳에서 놀이를 즐기고 나라에 귀한 손님이 오거나 기쁜 일이 있으면 잔치를 열기도 했었죠. 경주 불국사와 경주 석굴암 석굴도 통일 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국가유산이에요. 경주 불국사라는 거, 자, 그 이름에도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의 나라? 그렇죠. 부처의 나라라는 뜻을 가진 절로, 절 앞마당에는 경주 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그 옆에 경주 불국사 다보탑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 디귿 석굴암이 되겠죠? 석굴암 석굴은 돌을 둥글게 쌓아 만든 인공 석굴이고요. 그 안에는 가운데 본존불이 앉아 있고 주위에는 여러 불상과 보살상이 배치되어 있어요. 이 국가유산은 당시에 뛰어난 건축 기술과 어떤 문화 수준이겠어요? 불교 문화 수준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우리 방금 채웠던 이 빈칸들 우리 문제에서 잘 담아 봅시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기역은 신라였죠. 신라의 천년 수도였던 경주, 기역이 여러 번 반복됐고, 그 다음에 니은, 불국사는 무엇의 나라다? 그렇죠. 부처의 나라다라고 했습니다. 기역은 신라고, 니은은 불국사의 뜻, 부처의 나라, 부처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유적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신라 왕족과 귀족들이 놀이를 즐기던 곳으로 추측되는 유적. 아까 나왔었죠. 동궁과 월지라는 거.
아주 아름다운 그런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위에 글을 참고해 리을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쓰세요. 이것은 돌을 둥글게 쌓아 만든 인공석굴입니다. 자, 경주. 그렇죠. 디귿에 들어갈 말은 석굴암이 되겠죠. 석굴암 석굴이다. 그 가운데 본존물이 앉아 있어요. 이 국가 유산은 당시 뛰어난 건축 기술과 불교 문화를 보여줍니다. 불교. 자, 4번. 이 글을 읽은 학생들의 대화를 보고 주영이가 할 대답으로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경주에 유적과 유물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 바로 경주가 1000년 가까이 어디의 수도였다? 신라의 수도였기 때문이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경주가 신라의 수도였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 예시 정답이지만 여러분의 말로 풀어서 답을 작성해 보도록 하세요.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북투 교재 공부할 거예요. 자,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고구려와 발해의 기와 모습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실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북투 교재만 가지고 오면 돼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Hello.
1: 퀴즈로 시작해서 과학왕으로 끝나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볼까요? 연이 하늘 위로 두둥 실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연이 하늘 높이 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1번, 연의 오랜 훈련. 2번, 7의 마법. 3번, 하늘로 밀어올리는 바람. 정답은 3번이죠? 1번, 연의 오랜 훈련이요? 그럼 저 연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늘을 나는 연습이라도 하는 건가요? 2번, 실의 마법? 그럼 마법실이면 지금 당장 문구점 가서 사고 싶은데요? 정답 3번이죠? 쉽고 뻔뻔하게 만점한 과학시간 김문주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바람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우리 13강에서는 기상요소인 바람, 바람의 빠르기와 바람의 방향에 대한 것을 공부했었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요, 그럼 애초부터 그 바람은 왜 생기는 것인지, 바로요, 바람이 부는 까닭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그거 알아요? 바닷가에 가면요, 낮에 부는 바람과 밤에 부는 바람이 조금 다르대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그 현상에 대해서도 파헤쳐 보자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친구들, 우리 교재 53쪽에 실험 관찰 탐구하기로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바로 바람 발생에 대한 모형 실험하기, 그러니까 우리 모형을 통해서 바람을 발생시켜 보고 바람이 부는 까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여기 여러 가지 준비물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이 실험 방법을 설명하면서 이 준비물도 같이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투명 필름인데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걸 둥근 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요. 셀로파

테이프로 고정을 합니다. 이때 구멍이 뚫려 있다고 했는데 이 뚫린 구멍이 닫히지 않도록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주어야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냐? 우리는 바로 향 연기를 피울 건데요. 향 연기의 움직임을 관찰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투명한 둥근관이 없다면 향 연기가 퍼져서 움직임을 잘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둥근관에 연기를 모아서 이 연기가 흘러가는 방향을 잘 보기 위한 한마디로 향 연기가 흘러가는, 지나가는 통로를 만들어준다.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요. 플라스틱 그릇 두 개를 준비하는데요. 모양, 종류, 크기 완전히 똑같은 두 개를 준비해서요. 하나에는 모래를 담고요. 하나에는 물을 담을 텐데요. 담는 양도 똑같이 합니다. 각각 4분의 3 정도 담아주는 거예요. 너무 적게 담으면 결과를 관찰할 수가 없거든요. 4분의 3 정도는 담아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그릇 뒤에 전등을요, 일정한 거리에 두고 각각 설치하는 거예요. 자, 가열하기 전에 모래와 물의 온도를 측정하고, 그리고 전등을 켜고 똑같이 5분 동안 가열을 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모래와 물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봤을 때요, 2번, 3번, 4번을 봤을 때 다 똑같이 하고 뭐만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모래와 물, 이것만 다르게 하고 담는 그릇, 담는 양, 전등의 종류, 전등을 놓는 거리, 그리고 가열하기 전 이 온도 측정하고 가열하는 시간까지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래와 물 중에 어느 것이 더 빨리 데워져서 더 뜨거워지는지 이걸 관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건 다 똑같이 하고요. 오직 모래, 물, 이것만 다르게 하는 거예요. 실험을 정확하게 설계해야지만 우리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두꺼운 검은 도화지를 이렇게 집게를 이용해 모래와 물이 든 상자 뒷면에 세워둡니다. 우리 사진에는 커다란 수조를 이용했는데요. 수조가 없어도요, 이 모래와 물 든 상자 뒤에다 두꺼운 검은 도화지를 세워두면 돼요. 왜 검은 두꺼운 도화지를 사용할까요? 향 연기의 모습을 잘 보기 위한 준비물이에요. 검은색이 뒤에 있으면 더 연기의 모습이 잘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요, 향꽂이에 이렇게 향을 꽂아 두 그릇 사이에 놓은 후에 향에 불을 붙입니다. 자, 향은 왜 필요하냐? 우리 공기의 움직임을 볼 텐데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안 보이죠. 이 향이 있으면, 향 연기가 있으면 향 연기가 공기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공기의 움직임을 볼 수 있어요. 공기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 향 연기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둥근관의 구멍에 향이 이렇게 들어가게 둥근관을 두 그릇 사이에 올립니다. 둥근관 속 향 연기가 움직이는 방향을 관찰하면서요, 이 향 연기의 움직임을 기압과 관련지어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실험하는지 우리 살펴봤으니까 이제 실험실로 가서 직접 눈으로 관찰해 볼까요? 똑같은 플라스틱 그릇 두 개를 준비하고요. 한쪽에는 모래를, 한쪽에는 물을 담았는데요. 똑같은 양 그릇에 4분의 3 정도씩 담았습니다. 전등을 모래와 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설치하고요. 이제 모래와 물의 처음 온도를 측정해 볼까요? 모래와 물의 처음 온도는 똑같이 23.0도네요. 그럼 이제 전등을 켜고 5분간 가열해 볼게요. 5분 가열한 뒤에 모래와 물의 온도를 각각 다시 측정해 볼까요? 모래의 온도는 섭씨 41.7도, 물의 온도는 섭씨 32.3도. 아, 모래가 더 뜨거워졌습니다. 두 그릇 뒤에 검은색 도화지를 세우고요. 그릇 사이에 향꽂이를 놓고 향을 꽂았습니다. 이제 향 연기를 피워볼까요?
둥근 관이 구멍으로 향 연기가 들어오도록 이렇게 놓아주고 향 연기의 방향을 관찰해 볼까요? 오, 지금 향 연기가 물에서 모래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보이지요? 물 쪽에서 모래 쪽으로 공기가 움직인다. 바람 발생 모형 실험 성공이네요. 자, 실험 결과를 정리해 봅시다. 자, 교재 실험 결과, 물론 우리가 지금 방금 실험했던 그 수치와 좀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건요, 온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보면 돼요. 자, 가열 전과 가열 후 측정한 모래와 물의 온도를 비교해 봤더니요, 가열 전에 온도가 똑같았어요. 그런데 가열 후에 모래의 온도는 섭씨 40도, 물의 온도는 섭씨 32도. 어떤 뜻이에요? 그렇죠. 바로 가열 후에 모래의 온도가 물의 온도보다 더 높은 거예요. 즉, 모래가요, 더 빨리 데워져서 더 뜨거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모래와 물의 온도, 기온 차이, 온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자, 온도 차이가 생겼어요. 그쵸? 모래가 더 빨리 데워지니까 이렇게 온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럼 비교했을 때, 이 모래 위의 온도, 모래의 공기의 온도가 물 위의 공기의 온도보다 더 따뜻하죠. 그리고 물 위에 그 공기는 온도가 더 차갑습니다. 우리 이거 알아요? 온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럼 온도 차이가 생기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맞아요. 기압 차이도 생기겠죠. 자, 그래서 다음 실험 그 관찰 현상을 보니까요. 향 연기가 물 쪽에서 모래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가열을 했죠. 모래 위와 물 위의 상대적인 기압을 비교해 보면요. 모래 위는 어떻다고요? 지금 상대적으로 어떤? 빨리 데워져서 따뜻한 공기가 있죠. 따뜻한 공기는 우리 가볍다고 했죠. 가벼우니까 이쪽이 저기압이 되는 거예요. 자, 물 위의 공기는요, 차갑습니다. 차가우면 비교적 무겁죠. 그러니까 여기는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자, 바로요, 기압 차이가 생겨버립니다. 기압 차이가 생기니까요, 기압을 좀 갖게 하고 싶어서 바로 여기 고기압에 있는 공기가 저기압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고기압 쪽인 물 쪽에서 저기압 쪽인 모래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바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온도 차이가 생기면 기압 차이가 생기면서 공기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다? 바로 바람이다. 그러니까 바람은 결국 기압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걸이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랍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하여 탐구 문제 풀고 넘어갈게요. 바람 발생 모형 실험에서 가열한 물과 모래 사이에 향을 피우는 까닭. 왜 향을 피운다고요? 바로 공기의 움직임, 공기가 이동하는 걸잘 관찰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물과 물의 온도 유지하기 위해서 공기 속 수증기의 응결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기가 이동하는 것을 향 연기와 함께 공기가 향 연기와 함께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공기가 이동하는 걸 관찰하기 위함이라는 거. 자, 2번이에요. 다음과 같이 같은 시간 동안 가열한 모래와 물이 든 그릇 사이에 불을 붙인 향을 놓았을 때향 연기가 움직이는 방향 화살표로 나타내래요. 어떻게 됐죠? 모래와 물, 모래가 더 빨리 데워져서 여기가 더 어때요? 뜨겁습니다. 따뜻한 따라고 쓸게요. 여기가 차갑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따뜻한 이 모래 위의 공기는 어떨까요? 따뜻한 공기니까 더 어때요? 그렇죠.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압이에요. 자, 지금 차가운 물 위에 공기, 차가운 공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무거워요. 자, 그래서 고기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느 쪽으로 향 연기가 움직이나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이렇게 물에서 모래 쪽으로 화살표 방향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험한 내용, 이제 어떻게 문장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51쪽 앞으로 넘어가서 개념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바람 발생 모형 실험,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전등을 설치하고 같은 시간 동안 모래와 물을 가열하면 어떻게 됐어요? 모래의 온도가 물의 온도보다 높아집니다. 온도 차이.

많은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이건 모형 실험이었잖아요.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바람이 부는 까닭을 기압과의 관계와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자, 두 지역 사이에 공기의 온도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쵸? 자, 모래와 바다, 물이다라고 한다면 모래가 더 빨리 데워져서 더 뜨거워요.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생겼죠. 그럼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곳은 공기가 주변보다 가볍죠. 그래서 저기압이 되는 거예요. 또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곳은요, 공기가 주변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하면요. 자, 여기 이렇게 모래가 있고 물이 있었죠. 모래가 빨리 데워졌어요. 그러니까 더 어때요? 그렇죠. 바로 온도가 높습니다. 요 공기가 온도가 높아요. 그리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요. 온도가 높은 이 공기는요,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 아래는 어때요? 공기가 적게 모여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저기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요, 지금 온도가 낮죠? 이 낮은 온도, 차가운 공기는요, 자꾸 아래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아래로 내려오니까 공기가 쌓이고 쌓이고 많이 모여있게 되죠. 공기가 많으니까 바로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이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고 했죠. 그럼 위로 올라가니까요, 여기 자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로 내려온 공기는요, 얘네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 자리 생겼네 하면서 이렇게 공기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다? 바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그 설명이 있죠. 어느 두 지역 사이에 이렇게 기압 차이가 생기면요, 공기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바로 바람이라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그림을 보면서 다시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 고기압이고 저기압입니다. 그래서 고기압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는 거예요. 바람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분다고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거예요. 자, 이 저기압 따뜻한 공기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고기압은 아래로 내려왔는데, 여기 옆에 자리 있다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것입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이에요. 자, 또 고기압과 저기압의 기압 차이가 클수록요,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작용하는 힘이 세져요. 그래서 공기의 이동도 더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이때 바람이 더 세게 분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모형 실험으로 바람이 부는 까닭을 생각해 봤죠. 근데 이렇게 모형 실험을 했을 경우에는요, 실제 자연현상에서 그 모형에 쓰이는 준비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이 바람 발생 모형 실험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일단 우리 이 전등은 무엇을 뜻할까요? 전등은 빛이 나고 열이 나는 것이잖아요. 바로 실제 자연현상에서요, 태양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전등 두 개니까 태양 두 개를 뜻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실험 결과를 정확하게 얻기 위해서 모래와 물 각각 같은 종류의 전등으로 똑같은 열을 비추기 위해서 두 개를 각각 사용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태양이 두 개에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전등은 태양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모래는 무엇을 뜻할까요? 모래, 바로 땅. 그렇죠. 땅을 뜻하고요. 물은 바다를 나타냅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전등을 켰죠. 태양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럼 낮과 밤 중에 낮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 친구들, 태양이 떠 있는 낮입니다. 자, 그리고 모래는 무엇을 뜻한다고요? 육지, 땅을 뜻해요.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땅이 있고요. 자, 그리고 물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그렇죠. 바로 바다를 뜻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향 연기의 움직임은 자연에서 바람을 나타낸다라고 했죠. 향 연기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였어요? 바로 물에서 모래 쪽으로 움직였죠. 아하, 그러면 실제 자연 현상에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부는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낮에는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우리 이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요, 이제 실험을 조금 바꿨어요. 따뜻한 물을 이용해서 바람 발생 모형 실험을 했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이쪽은 모래고요. 여기는 따뜻한 물입니다. 교실에 한참 놔두었던 모래, 그리고 섭씨 40도로 데운 따뜻한 물을 그릇에 담고 가운데 향을 놓.

왔어요. 자, 교실에 한참 놔두었으니까 물에 어땠을까요? 식었을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는 따뜻한 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불을 붙인 향을 둥근 간의 구멍에 맞춰 넣고 둥근 간을 두 그릇 사이에 이렇게 놓았어요. 이건 똑같죠? 그 다음 향 연기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그럼 이향 연기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자, 생각해 볼까요? 그렇죠. 지금 모래는 식었어요. 그러면 모래 위의 공기는 상대적으로 이 따뜻한 물 위의 공기보다 그렇죠. 바로 차가운 공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때요? 따뜻한 공기입니다. 자, 차가운 공기 어때요? 그렇죠. 무거워요. 무거우니까 이 위는 바로 고기압이 되겠죠. 자, 그리고 따뜻한 공기 어때요? 가벼워요. 그러니까 이 위는 저기압이 되겠죠. 자, 우리 향 연기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 그렇죠. 바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인 이렇게 향 연기가 가고 있겠죠. 자, 바로 향 연기가 모래 쪽에서 어느 쪽으로? 바로 따뜻한 물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왜 그렇다? 상대적으로 차가운 모래 위는 바로 고기압이 되고요. 따뜻한 물 위는 저기압이 되니까 공기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움직이니까 모래 쪽에서 물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형 실험도 그대로 이제 자연 현상으로 가져와 볼까요? 자, 지금 전등이 사용이 안 됐습니다. 이 말은 낮이에요, 밤이에요? 그렇죠, 밤입니다. 자, 밤이에요. 우리 모래는 자연 현상에서 무엇을 뜻한다? 육지, 땅을 뜻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은요, 바다를 뜻하는 거예요. 자, 밤이 되면요, 땅이요, 더 빨리 식어요. 육지가 빨리 식고요. 이 바다, 물은요, 천천히 식기 때문에 지금 바다 쪽이 더 따뜻해. 온도 차이가 생겼죠? 자, 바다 쪽이 더 따뜻하니까 이 위가 저기압, 그리고 땅 쪽이 더 차가우니까 고기압이에요. 그래서 모래 쪽에서 지금 따뜻한 물 쪽으로 바람이 불었다라는 것은 밤에는 땅,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분다라는 뜻인 거예요. 아까 낮과 밤 어때요? 차이점이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요. 맑은 날에 바닷가에서 낮과 밤에 부는 바람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낮에는요,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데워져서 온도가 높죠. 우리 친구들 바닷가 가면 어때요? 해수욕장 갔을 때 모래사장 걸으면요, 모래 엄청 뜨거워서 아, 뜨거워 이러죠. 그래서 바닷물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육지가 온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육지 위는 저기압이 되고요. 바다 위는 고기압이 됩니다. 따라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니까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부는데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분다. 그래서 바다 해자를 써서 우리는 그걸 해풍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런데 밤에는요, 바다가 육지보다 온도가 높아요. 육지는 빨리 식어버리고 바다는 그 천천히 데워졌던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식기 때문에 바다가 더 온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다 위가 저기압이 되고 육지 위가 고기압이 되겠죠.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니까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게 되는 거예요.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분다. 그래서 우리는 육풍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글로 정리되어 있는 것보다 그림으로 확인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바닷가에서 낮에 부는 바람입니다. 낮에는 육지가 더 뜨거워요. 따뜻한 공기니까 저기압. 그리고 바다 물은요, 차가운 공기, 고기압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따뜻한 공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이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와서 보니까, 여기 자리 비었네 하면서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바다에서 어디로? 육지로 흘러가니까 바다 해자를 써서 해풍이라고 한다. 그런데 밤이 됐어요. 밤이 되니까 어떻다? 땅이 더 빨리 식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차가운 공기, 고기압이고요. 오히려 바다가 천천히 식어서 더 상대적으로 더 따뜻합니다. 따뜻한 공기, 저기압이죠?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 그러니까 육지 쪽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죠? 그래서 우리는 육지 쪽에서 분다. 그래서 육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제 구별이 됐나요? 좋아요. 조금 복잡한 대화는 친구들을 위한 특별한 코너 있잖아요. 선생님과 쓰고 기억해요. 이 코너에서 더 확실하게 완전 머리에 쏙 들어오도록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일단 오늘의 한 문장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습니다. 바람이 발생하는 까닭, 바로 기압 차이 때문이죠.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 어디에서 어디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움직이게 되었냐? 일단은 무슨 차이가 생긴 거예요? 두 지역의 온도 차이가 생깁니다. 자, 온도 차이가 생기니까 어떤 차이도 생긴다? 그렇죠. 바로 기압 차이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기압 차이가 생기니까 어떻게 된다? 공기가 이동하게 된다. 자, 공기가 이동하는데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 맞아요. 바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바로 바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람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배웠어요. 자, 낮에 바닷가에서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낮에는 어떻다? 육지가 바다보다 더 뜨거워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기압이 되고요. 자, 바다가 상대적으로 더 차갑습니다. 고기압이 되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불게 되죠. 자, 그래서 낮에 부는 바람 바로 해풍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밤이 됐어요. 밤이 되면 육지가 더 빨리 식어요. 더 상대적으로 차갑죠. 그러니까 고기압이고요. 자, 바다는 천천히 식으니까 아직 따뜻해요. 저기압이죠. 자, 그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육지 쪽에서 바다 쪽으로 불므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육풍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쓰면서 내 말로 정리도 하고 이러면 우리 친구들 기억에 더 쏙쏙 남을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도전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빈칸 채우기부터 해봅시다. 우리 바람 발생 모형 실험해봤죠? 이렇게 했더니 향연기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했나요? 그렇죠. 바로 물 쪽에서 모래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두 지역 사이 공기의 온도 차이가 생기면요.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곳은 공기가 주변보다 가볍죠. 공기가 적어요. 그러니까 저기압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곳은 공기가 주변보다 무거워요. 공기가 많이 모여 있죠. 그러니까 고기압이 된다. 자, 바람은 어느 두 지역 사이에 이렇게 온도 차이가 생기면서 기압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공기가 이동하게 되는데요. 바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게 되는 것이죠. 또 맑은 날 바닷가 낮에는요, 육지가 바다보다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육지 위는 저기압, 바다 위는 고기압이 되니까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죠. 해풍이 붑니다. 맑은 날 바닷가에서 밤에는요, 바다가 육지보다 온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육지 위가 고기압, 바다 위가 저기압이 되어 바로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부는 육풍이 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오른쪽은 바람 발생 모형 실험 장치입니다. 물으면 답하시오. 위 실험에서 공기가 이동하는 모습을 관찰하기 위한 준비물 무엇이었나요? 공기가 눈에 안 보이니까 움직이는 게안 보여요. 그래서 연기를 이용했죠. 바로 향을 준비한 거예요. 정답 1번이라고 쉽게 찾을 수 있겠지요. 자, 6번 봅시다. 위 실험 결과, 가열한 물과 모래 사이에서 향연기의 움직임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향연기가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였습니다. 향연기가 향에 아래쪽으로 이동해 퍼졌다고요? 아니죠. 자, 향연기가 물 쪽에서 모래 쪽,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왜요? 모래가 더 뜨거워요. 그쵸? 여기 온도가 더 높으니까 이 위의 공기가 더 따뜻하고 물 위의 공기는 더 차갑습니다. 그래서 모래가 저기압이 되고요. 물 위가 고기압이 되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움직임으로 물 쪽에서 모래 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정답 디귿이 되겠네요. 자, 7번 봅시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어느 두 지역 사이에 공기의 온도가 같아지면일까 달라지면일까요? 두 지역 사이에 기압 차이가 생기게 된대요. 온도가 달라져야지만 기압 차이가 생기겠죠. 온도 차이가 생기면 기압도 당연히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이동하게 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바람이라고 한다. 선생님이 쓰고 기억하기 위해서 화살표로 딱딱 정리해줬죠. 온도 차이가 생기니까
기압 차이가 생기게 되면서 공기가 이동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바람이다. 그거 생각하면서 답을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8번입니다. 맑은 날 바닷가에서 낮과 밤에 부는 바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 교를 쓰시오. 자, 낮에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분다고요? 여기 육지 쪽이 더 뜨거워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기압, 여기가 고기압.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으니까 바로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부는 거겠죠? 니은이 되고요. 자, 밤이 되니까 육지가 빨리 식었어요. 이 바다 물 쪽이 더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저기압, 여기가 고기압.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니까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겠죠? 그래서 기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해결했죠? 그럼 오늘의 과학왕 인증 볼게요. 한여름밤 캠핑장에서 모닥불 연기가 자꾸 바다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때 육지와 바다 중 어디가 고기압일까요? 이런 경험 있지요? 자, 고기압, 육지와 바다 중 어디인지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재미있는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배웠던 내용, 실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중단원 탐구 문제 풀어보자고요.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게 공부해요. 모두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개념을 꽉 잡고 문제도 꽉 잡는 만점왕 수학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북위에 있는 학교 시험 만점왕 1회 문제를 함께 풀어봤죠? 선생님이 냈던 꽉꽉 퀴즈 모두 풀어보았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꽉꽉 퀴즈의 정답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5.8 나누기 7을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0.8285714이... 몫을 반올림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어 보라라고 했죠. 그럼 소수 셋째 자리 수를 봐야 돼요. 소수 셋째 자리 수 8이죠. 그러면 반올림해서 0.83이구나. 이렇게 몫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답 잘 맞췄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학교 시험 만점왕 2회 문제를 만나볼 겁니다. 학교 시험 만점왕 문제 미리 풀고 나서 선생님 강의 들어주는 거예요. 좋아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학교 시험 만점왕 문제는요, 총 20문제인데요. 미리 시간을 정해두고 풀어보는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 학교에서 보는 시험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1.2 나누기 2.4는 10분의 12 나누기 10분의 24. 이것은 결국 12 나누기 24와 같으니 몫은 0.5다. 이렇게 소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꾼 다음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생각해보는 거죠. 5.2 나누기 0.8은요,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이니까 10분의 52 나누기 10분의 8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자연수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해서 52 나누기 8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몫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52 나누기 8은 86에 48이니까 52에서 48 빼면 4가 되겠죠.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서 40, 바로 40이니까 몫은 바로 6.5가 되는 거죠. 그래서 6.5다 이렇게 구해주기만 하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소수의 나눗셈은 분수의 나눗셈 그리고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2번 몫이 다른 나눗셈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12.4 나누기 0.4 먼저 몫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12.4 나누기 0.4는 좀 간단하니까 선생님이 이런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똑같이 10을 곱해줍니다. 그랬더니 124 나누기 4가 되었죠. 그러면 4, 3, 12, 그 다음 4일은 4이니까 바로 31이다 라고 몫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15.5 나누기 0.5도 볼게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똑같이 10배를 해주면 155 나누기 5다. 그러면 5, 3, 15, 5일은 5이니까 역시 몫은 31이 되는 거죠. 그 다음 28.7 나누기 0.7도 볼게요. 이 경우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을 곱했을 때 287 나누기 7이 되니까 7, 4, 28, 7, 1은 7. 그래서

41이 되는 겁니다. 혹시 다른 나눗셈식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31, 31, 41이니까 그렇죠. 바로 디귿을 찾아서 써주면 정답이 되는 것이죠. 다음 3번. 밤 32.5kg을 한 상자에 2.5kg씩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몇 상자에 나누어 담을 수 있는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한번 나눗셈을 해볼까요? 전체 밤의 양은 32.5입니다. 그 다음 한 상자에 2.5kg씩 담으니까 2.5로 나누어 줄게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해 보면 325 나누기 25가 됩니다. 25 곱하기 1은 25죠? 32에서 25를 뺐더니 바로 7이 됩니다. 5를 내려주세요. 25 곱하기 3은 75죠. 그래서 몫은 얼마? 바로 1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상자다. 이렇게 정답을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4번.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여 몫을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2.0을 나누기 0.67을 200을 나누기 67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같은 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자연수가 되도록 만들어줄 건데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하는 거니까 100배 그리고 100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200일 나누기 67의 몫을 먼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200일 나누기 67. 67 곱하기 얼마? 그렇죠. 3을 해볼게요. 7, 3, 21, 6, 3, 18. 그랬더니 201이 되네요. 몫은 3이다. 그래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0배를 해도 몫은 같기 때문에 2.01 나누기 0.67의 몫도 3이 되는구나. 이렇게 완성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5번 계산해보세요. 계산해볼게요. 세로셈입니다. 5.04 나누기 0.24예요. 그러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똑같이 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504 나누기 24죠. 그러면 24 곱하기 2를 했을 때 48이고 빼면 2, 4를 내려요. 24 곱하기 1은 24. 그래서 몫은 21이 되는구나. 2번 3.68 나누기 0.4입니다.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똑같이 한 자리씩 이동하면 36.8 나누기 4가 되죠. 그러면 4, 9, 36 빼면 그렇죠. 0이에요. 그 다음 자리 8을 내립니다. 4, 2, 8이에요. 그러면 바로 9.2가 정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에 몫의 소수점의 위치도 딱 맞게 찍어줘야 하는 겁니다. 6번 계산 결과를 찾아 이어보세요. 왼쪽에는 나눗셈식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자연수가 나와 있습니다. 알맞은 몫을 한번 이어볼게요. 자, 첫 번째 36.4 나누기 9.1을 계산해 볼게요. 36.4 나누기 9.1이에요. 그러면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시켜 줄게요. 364 나누기 91입니다. 그러면 91 곱하기 4를 했을 때 41은 4, 94, 36이니까 아, 바로 몫이 4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12, 4, 21이니까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23.76 나누기 1.98이에요. 23.76 나누기 1.98. 그러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시켜주면 두 자리씩 이동 2376 나누기 198이 됩니다. 그러면 198 곱하기 1을 했을 때 198이니까 237에서 198을 빼주면요. 바로 39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6을 내려 써주면 198 곱하기 2는 396. 그래서 몫은 얼마? 바로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랑 이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63.21 나누기 3.01도 계산해 볼게요. 63.21 나누기 3.01.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 그러면 6321 나누기 301이 됩니다. 301 곱하기 2는 602고요. 뺐더니 31을 내려서 301 곱하기 1은 301이구나. 그래서 몫은 21이 된다. 그래서 21과 이어주기만 하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7번 몫이 가장 큰 나눗셈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각각 계산을 한 다음 몫의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역입니다. 2.16 나누기 0.06이에요. 자,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이 세로셈으로 계산해 볼게요. 2.16 나누기 0.06입니다.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 두 자리 이동. 그럼 216 나누기 6이 되겠죠. 그러면 6, 3, 18 뺐더니 3, 6을 내려요. 6, 6에 36 그랬더니 몫은 얼마예요? 그렇죠. 바로 36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니은도 한번 볼게요. 0.39 나누기 0.03이에요. 그러면 0.39.

9 나누기 0.03.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 두 자리 이동. 그럼 39 나누기 3이니까요. 31은 3. 그 다음 33은 9. 그래서 13이 되는 겁니다. 몫은 13이죠. 그 다음, 디귿. 8.64 나누기 0.54예요. 8.64 나누기 0.54. 소수점은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 두 자리 이동. 그럼 864 나누기 54가 되겠죠. 54 곱하기 1은 54. 86에서 54를 빼면 바로 32가 되고요. 4를 내려주세요. 54 곱하기 6을 했더니 4, 6에 24, 그 다음 5, 6에 30, 324가 됩니다. 그래서 몫은 바로 16이 되는 거죠. 몫이 가장 큰 나눗셈을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36, 13, 16.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그렇죠. 36이 가장 크죠. 그래서 기억을 써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8번. 두 사람이 설명하는 소수의 나눗셈을 쓰고 몫을 구해보세요. 자, 두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친구.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각각 100배 하면 자연수의 나눗셈이 되네. 라고 합니다. 아, 그럼 100배를 했을 때 자연수의 나눗셈이 된다? 그러면, 이 나누어지는 수랑 나누는 수 중에서 우리 소수 두 자릿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695 나누기 139로 바꾸어 계산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꾸어서 계산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100배를 해서 이렇게 695 나누기 139를 한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서 100분의 1을 하면 되죠. 소수점 왼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해서 6.95 나누기 1.39다라고 바꿔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계산해 볼까요? 그런데 어차피 계산 결과는 자연수의 나눗셈이나 소수의 나눗셈이나 같기 때문에 자연수의 나눗셈 계산해 볼게요. 695 나누기 139입니다. 자, 그러면 곱하기 5를 했을 때 9, 5, 45, 그 다음 3, 5, 15. 그 다음 1호는 5니까 695가 되죠. 그래서 몫은 바로 5가 되는구나라고 구해볼 수가 있는 거죠. 9번 수카드 2, 5, 6을 한 번씩 모두 사용해서 몫이 가장 작은 나눗셈을 만들고 몫을 구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누어지는 수는 16.3으로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누는 수만 만들면 되는데요. 우리 나누는 수가 어떤 수가 되어야지 몫이 가장 작아질까요? 그러면 나누는 수가 커져야 될까요? 작아져야 될까요? 그렇죠. 몫이 작아지기 위해서는 나누는 수가 커져야 됩니다. 2랑 5랑 6이 있다면 가장 큰 소수 두 자릿수는 6.52라고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몫을 구해볼게요. 16.3 나누기 6.52입니다. 그럼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을 해줄게요. 그러면 1630 나누기 652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652 곱하기 2를 했을 때 2는 4, 5이 10, 그 다음 6이 12이니까 1304가 됩니다. 1630에서 1304를 빼면 326이 되는데 끝에 보이지 않는 0이 더 있다고 했잖아요. 0을 내려줍니다. 그럼 3260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652 곱하기 5를 했을 때 2, 5, 10, 5, 5, 25, 그 다음 6, 5, 30이니까 3260. 딱 맞네요.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 몫의 소수점의 위치입니다.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 옮긴 위치에 맞추어서 찍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몫은 바로 2.5가 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10번, 정우는 걷기 운동을 하였습니다. 일정한 빠르기로 걷기 운동을 했을 때, 1시간 동안 걸은 거리는 몇 킬로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2시간 15분 동안 걸었고요. 7.2km를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시간 15분, 이것을 어떻게 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2시간 15분을 분수로 먼저 나타내어 보면 2시간 하고도 60분 중에 15분인 거예요. 그러면 15로 약분을 해보았을 때 2와 4분의 1이 되는데요. 여러분, 4분의 1은 소수로 나타내었을 때 소수 두 자릿수 0.25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2.25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1시간 동안 걸은 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줘야겠죠? 그러면 7.2 나누기 2.25를 계산하자.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하면 두 자리 이동 720 나누기 225가 되는데요. 25 곱하기 225 곱하기 3을 했을 때, 5, 3, 15, 2, 3은 6, 그 다음 2, 3은 6, 675가 되니까 720에서 675를 뺀다? 그러면 45가 되겠죠. 끝에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주면 450이니까 225 곱하기 2는 450. 그래서 몫의 소수점까지 위치 맞추어서 다음과 같이

찍어주면 바로 3.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3.2km라고 써주면 1시간 동안 걸은 거리를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이 2시간 15분이라는 이 시간을 소수 형태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식에서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 11번이에요. 어림을 이용하여 몫의 소수점 위치를 알맞게 찍은 것에 동그라미표 하세요 라고 합니다. 14.49 나누기 6.9입니다. 0.1, 2.1, 21. 과연 가장 가까운 것은 어떤 것일까요? 14.49, 약 얼마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14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가까운 자연수. 6.9는 어때요? 가장 가까운 가연수 생각해보면, 약 7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약14 나누기 7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몫은 약, 오, 2가 되겠네. 그러면 2랑 가까운 수를 골라보면 되겠죠. 0.1, 2.1, 21. 바로 2.1이 알맞게 어림을 이용해서 몫의 소수점 찍은 것이 되겠습니다. 12번. 몫의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크기 비교 부호를 알맞게 써놓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크기 비교만 해볼게요. 320, 3.23 나누기 1.9입니다. 3.23 나누기 1.9예요. 그러면 소수점의 위치를 한 자리씩 오른쪽으로 이동시켰을 때 32.3 나누기 19잖아요. 19 곱하기 1은 19이고 32에서 19를 뺐으니까 바로 13이 되죠. 3을 다시 한번 내려주세요. 그럼 19 곱하기 7을 했을 때 97에 63, 17은 7, 그래서 바로 133이 됩니다. 그래서 몫은 바로 11.7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도 볼게요. 7.03 나누기 3.7이에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을 해주면 70.3 나누기 37이 됩니다. 그러면 37 곱하기 1을 했을 때 37이고요. 빼면 33. 끝에 3을 또 내리세요. 그럼 37 곱하기 9를 했을 때 79, 63, 39, 27. 역시 333이 됩니다. 몫의 소수점 올려 찍어주면 1.9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크기 비교만 해봅시다. 1.7, 그다음 1.9입니다. 자, 어느 수가 더 큰가요? 1.9가 더 크죠. 오른쪽이 더 크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는 일단 왼쪽 계산하고, 오른쪽 계산하고, 마지막에 비교만 해주면 되니까 간단하죠? 13번, 빈 곳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나눗셈을 두번 하라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먼저 3.32 나누기 8의 몫을 여기 있는 빈칸에 써볼게요. 0.8의 몫을 3.32 나누기 0.8을 해봅니다.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시켜 줄게요. 33.2 나누기 8이죠. 그러면 84, 32 뺐더니 1, 2를 내려요. 그럼 8, 1은 8이죠. 뺐더니 4예요. 끝에 보이지 않는 0을 또 내려줍니다. 40이죠. 그러면 8, 5, 40이에요. 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거 몫의 소수점 위치 맞춰서 찍는 거죠. 그래서 바로 4.15가 되는 겁니다. 4.15. 여러분 이렇게 자리를 잘 맞추어서 계산을 해야 해요. 자, 이제 4.15를 0.5로 나누어 볼 거예요. 4.15 나누기 0.5입니다.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 한 자리 이동. 그럼 41.5 나누기 5가 되겠죠? 5, 8에 40. 뺐더니 1. 5를 내려요. 5, 3, 15. 뺐더니 0이죠. 몫의 소수점 위치 맞춰서 찍어주면 바로 8.3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로 셈으로 나눗셈 계산할 때 자리를 꼭잘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소수점의 위치까지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14번. 몸 길이가 0.4cm인 배추잇나비 애벌레를 관찰했더니 일주일 후몸 길이가 1.72cm가 되었습니다. 현재 몸 길이는 일주일 전몸 길이의 몇 배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무엇으로 나누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현재의 몸 길이를 일주일 전에 몸 길이로 나누어줘야 합니다. 몇 배냐라고 했으니까요. 현재의 몸 길이 바로 1.7이죠. 1.72를 무엇으로? 일주일 전에 몸 길이 바로 0.4로 나누어줘야 되는 거죠.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주면 17.2 나누기 4가 됩니다. 그러면 4, 4, 16이죠. 뺐을 때 1, 2를 내려요. 4, 3, 12죠. 그래서 빼면 0. 마지막 소수점의 위치 맞춰서 찍어줘야 돼요.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 옮긴 곳에 맞춰서 찍어줘야 되니까요. 바로 4.3이 됩니다. 4.3배 이렇게 적어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15번입니다. 몫이 1보다 큰 나눗셈은 모두 몇 개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식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일이 계산하려고 하면 선생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여섯 개를 언제 다 계산해요? 자, 사실 이 문제는요, 계산하지 않고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풀 수 있느냐? 나눗셈식에서 몫이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나누어지는 수가 나눈 수보다 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3 나누기 1, 3 나누기 3, 그 다음 3 나누기 6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나누어지는 수랑 나누는 수의 관계를 봤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더 크잖아요. 나누는 수보다 더 크면 얘는 몫이 1보다 더 커집니다. 3이죠. 자, 그 다음 3 나누기 3을 해볼게요. 나누어지는 수랑 나누는 수랑 똑같아요. 그럼 몫이 항상 1이 됩니다. 그 다음 3 나누기 6을 볼게요.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더 작죠. 이런 경우에는 딱 몫을 보세요. 몫이 0.5 나오잖아요. 1보다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몫이 1보다 큰 나눗셈을 찾아라. 그건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더큰 경우. 1.68 나누기 2.8. 나누어지는 수가 더 작죠? 그럼 아니고. 7.56 나누기 4.2. 나누어지는 수가 더 크죠? 그럼 맞고. 8.4 나누기 5.6.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가 더 크죠? 9.28 나누기 3.2도 나누어지는 수가 더 크고. 4.18 나누기 3.8도 나누어지는 수가 더 크고, 1.44 나누기 1.8 나누는 수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고. 자, 몫이 1보다 큰 나눗셈은 모두 몇 개? 그렇죠. 바로 4개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때로는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머리를 써서 간단하게 해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16번, 두 나눗셈의 몫의 합을 구해 보세요 라고 합니다. 왼쪽, 오른쪽 두 나눗셈의 몫을 구한 다음 마지막에 합, 그러니까 덧셈을 해주도록 할게요. 42 나누기 3.5입니다. 그러면 42 나누기 3.5.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면서 0을 써주죠. 420 나누기 35입니다. 35 곱하기 1은 35예요. 42에서 35를 빼면 7이죠. 0을 내리고 35 곱하기 2는 70이 됩니다. 그래서 소수점 위치도 확인을 해보니까, 아, 몫은 12가 되겠구나. 다음, 4 나누기 0.25입니다. 4 나누기 0.25도 역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시켰을 때, 다음과 같이 400 나누기 25로 생각할 수 있어요. 25 곱하기 1은 25죠. 뺐더니 15, 0을 내립니다. 25 곱하기 6을 했을 때 5, 6에 30, 2, 6, 10이니까 150이 돼요. 그래서 몫은 16이 되는구나. 그러면 두 나눗셈의 몫의 합을 구해 볼 거예요. 12랑 16을 더하는 겁니다. 12 더하기 16은요, 바로 28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요, 바로 28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다음 17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우유의 가격입니다. 같은 양의 우유를 산다면 A 우유와 B 우유 중 어느 것이 더 저렴한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 보세요라고 합니다. 자, A 우유는 3.3리터에 5,400원이고요. B 우유는 1.8리터에 4,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우유가 더 저렴한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1리터에 과연 얼마쯤 될까라는 걸 알아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우유의 가격을 우유의 양으로 나누어서 구해 볼 수가 있어요. 우유의 가격은 5,400원. 그런데 우유는 3.3리터다라고 했으니까 3.3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했을 때 바로 54,000 나누기 33이 되는데요. 33 곱하기 1을 했더니 33, 뺐더니 21이 되죠. 0을 내려주세요. 그 다음 33 곱하기 6을 하니까 36, 18. 36, 18이니까 198이 되죠. 210에서 198을 뺐어요. 그러면 12가 되겠죠. 0을 하나 더 내려주세요. 33 곱하기 3을 했을 때 33은 9, 33은 9, 99죠. 120에서 99를 뺐으니까 바로 21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보이지 않는 0을 하나 더 내렸어요. 그러면 210이죠. 33 곱하기 6을 했더니 바로 198이 되면서 또 다시 한번 우리 12가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자연수 부분까지만 이렇게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비우유도 한번 볼까요? 비우유는 1.8리터에 4,000원이래요. 그러면 4,000원을 1.8로 나누어주는 겁니다.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해보면 다음과 같이 4만 나누기 18이 되거든요. 18 곱하기 2를 했을 때 36이고, 뺐더니 4죠. 0을 내렸어요. 18 곱하기 2를 했더니 또 36이에요. 뺐더니 또 4. 0을 또 내렸어요. 18 곱하기 2를 했더니 또 36. 뺐더니 4. 또 0을 또 내렸어요. 18 곱하기 2를 했더니 또 36이 됐어요. 뺐더니 4.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이어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벌써 여러분 눈앞에 보일 거예요. 어떤 우유가 더 저렴한가요? 1리터당?

그렇죠. 1636, 그 다음 2222. 이것만 보아도, 아, AOU가 더 저렴하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럼 프리에는 어떻게 쓰느냐? 각 우유의 1리터당 가격을 구하여 비교합니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A우유의 1리터당 가격은 5,400 나누기 3.3이다. 그랬더니 1,636.3점점점점점 약 1,636원이구나라고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 B우유의 1리터당 가격은 4,000 나누기 1.8이니까 2,222.2점점점점 약 2,222원이더라. 그래서 어떤 우유가 더 저렴해요? A 우유가 더 저렴하더라. A 우유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양이 다를 때에는요, 주어진 양을 같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제일 편한 것이 1리터당 가격을 구해 보는 거예요. 다음 18번,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몫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는 몇째 자리까지 우리가 몫을 구해야 될까요? 그렇죠. 소수 셋째 자리까지 구해 주어야 됩니다. 1.54 나누기 1.3이에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하면 15.4 나누기 13이죠. 13 곱하기 1은요, 13이고요. 빼면 2, 4를 내려주세요. 13 곱하기 1은 13입니다. 뺐더니 11이죠. 그 다음 보이지 않는 0을 하나 더 내려주세요. 110입니다. 그러면 13 곱하기, 그렇죠. 8을 했을 때 3, 8에 24, 1, 8은 8, 104가 되고, 뺐더니 6입니다. 0을 하나 더 내려주세요. 그럼 60이죠. 13 곱하기 4를 했더니 3, 4, 12, 그 다음 1, 4는 4, 52가 돼요. 뺐더니 8이 되죠. 자, 이렇게 점점점점점 몫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 소수 셋째 자리까지 모두 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수 셋째 자리 수가 4예요. 그러면 반올림한다. 그럼 버려줘야겠죠. 버려요. 그래서 1.18이다. 1.18 이렇게 몫의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어 볼수 있습니다. 다음 19번이에요. 몫을 반올림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었을 때 몫이 가장 작은 나눗셈을 찾아 기호를 써보라 라고 합니다. 몫이 가장 작은 나눗셈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먼저 기억입니다. 6.5 나누기 3입니다.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냈으니까 소수 셋째 자리까지 구해야 하는 거예요. 자, 6.5 나누기 3은요. 3이 6. 뺐더니 0이죠. 그 다음 다리수 5를 내려요. 3,1은 3. 뺐더니 2. 끝에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주세요. 3, 6, 18. 뺐더니 2. 보이지 않는 0을 또 내려요. 그러면 3, 6, 18. 뺐더니 2. 자, 이런 식으로 2.16666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잖아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소수 셋째 자리 수를 보고 이렇게 올려줘야겠죠. 그래서 기억은요, 바로 2.17이다라고 나타내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니은은 46 나누기 17이에요. 그러면 46 나누기 17이다. 그러면 17 곱하기 2를 했을 때 34고, 46에서 34를 빼면, 그렇죠. 12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주세요. 120이죠. 그러면 17 곱하기 7을 했을 때, 7, 7에 49, 그 다음 7, 1은 7, 119잖아요. 뺐더니 1입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0을 하나 더 내렸어요. 근데 그래도 10이잖아요. 나누는 수보다 더 작죠. 이럴 때에는 이 몫에 해당하는 자리에 0을 쓰고 한 자리를 더 내려줍니다. 그럼 100이 되겠죠. 17 곱하기 5를 했을 때 7, 5, 35, 5, 1은 5니까 바로 85가 됩니다. 남는 것은 15죠. 2.705점점점점점. 그러면 소수 셋째 자리 수가 5이기 때문에 올려줘야겠죠. 그래서 2.7 1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도 한번 해볼게요. 디귿 2.1 나누기 0.9입니다.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시켜주면 21 나누기 9가 되죠. 92, 18. 뺐더니 3이죠. 보이지 않는 0 내려요. 93, 27. 뺐더니 3. 보이지 않는 0 내려요. 93, 27. 뺐더니 3. 0을 내리고 93, 27 뺐더니 3 쭉쭉쭉쭉쭉 자 그래서 2.333333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소수 셋째 자리 수가 3이기 때문에 버려줍니다 그래서 2.3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몫이 가장 작은 나눗셈을 찾아 기호를 써보라고 했잖아요 2.17 2.71 2.33 어느 것이 가장

가장 작은가요? 그렇죠. 2.17이 가장 작기 때문에 바로 기역을 써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20번. 실 9.54m를 한 사람에게 3.1m씩 나눠줄 때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 수와 남는 실의 길이를 알아보기 위해 준우는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잘못 계산한 곳을 찾아 이유를 쓰고 바르게 계산해 보세요라고 합니다. 자,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은 3명이고 남는 실은 24m래요. 자, 9.54 나누기 3.1 계산했더니 995.4 나누기 31로 생각할 수 있는데 31 곱하기 3은 93. 자, 뺐더니 2. 그다음 4를 내렸어요. 그럼 남는 양이 24일까요? 아니죠. 이렇게 우리 남는 양에는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 원래 있었던 위치에 맞추어서 찍어줘야 하는 거죠. 그럼 어디에 찍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0.24 이렇게 찍어줘야겠죠. 자, 나머지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처음 소수점 위치에 맞추어 찍어야 하니까 잘못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고, 몫은 3이고, 나머지는 0.24이므로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은 3명, 그 다음 남는 실은 0.24m입니다. 라고 해주면 정답이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 꽉꽉 퀴즈도 여러분 잘 풀어보고 정답은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2단원 서술형 논술형 평가 문제를 만날게요. 안녕!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배우는 6학년 4회에 전혜은 선생님과 재미있게 공부해 봅시다. 우리 대단원 2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의 개념을 2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시장 경제 속에서 가계와 기업의 역할 기억나지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중단원 실전 문제 15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냈던 수강 후기 게시판 문제의 정답부터 확인해 볼게요. 지난 시간 선생님이 내준 문제는요, 가계가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노동력을 제공한 것에 대해 기업으로부터 받는 돈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뭐라고 생각하나요? 정답은 그렇죠. 임금이 되겠습니다. 임금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해 볼 건데요. 우리가 중단원 실전 문제 풀기 전에 사회 개념과 관련 있는 초성 번쩍 퀴즈를 한번 해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성 힌트와 그리고 이제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맞춰보세요. 알았죠? 5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시옷, 지읒, 기역, 지읒입니다. 자, 힌트 읽으세요. 5초 줄게요. 하나, 둘, 다섯. 정답은 그렇죠. 시장 경제입니다.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말이다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경제 활동의 기본 규칙입니다. 시장 경제, 시장을 중심으로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선택함으로써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시장 경제. 자, 다음 문제입니다. 초성 힌트는요. 이응, 기역이에요. 힌트 읽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답은 너무 쉬웠죠? 정답 뭐예요? 임금입니다. 우리가 방금 시청자 문제, 우리 수강 후기 게시판 문제 정답도 임금이었잖아요. 자, 임금 기억해 주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얍! 자, 이응, 이응이에요. 자, 힌트 읽으세요. 하나, 둘, 다섯? 정답은요? 그렇죠. 이윤입니다. 기업은요,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주체입니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고 생산 비용을 줄이려고 하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결국 기업은 이윤을 얻는 경제 주체이다.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초성 힌트, 기역, 기역입니다. 힌트 읽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답은 광고이지요. 자, 기업이요.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광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초성, 시옷, 히읗, 이응, 지읒입니다. 자, 힌트 읽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답은 상호의존이었습니다. 우리 가게와 기업의 상호의존 관계 공부했어요. 서로서로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가게와 기업이 서로가 없으면 안 되죠? 자, 상호의존 관계라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해서 1번부터 10번 문제까지 일단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친구들 시장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가장 처음 공부했는데 시장이란 물건과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을 시장이다라고 했어요. 자, 거래라는 건 뭐예요? 주고받거나 사고파는 것을 거래라고 했죠? 자, 그럼 1번 보겠습니다. 가격이 항상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친구들, 시장에서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진다라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팔려는 양과 사려는 양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조금 어렵게 말하면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했었죠. 자, 따라서 이건 틀린 말이죠. 2번, 반드시 건물이나 장소가 있어야만 시장인가요?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도 있다고 했어요. 자, 우리 중고 물건을 파는 애플리케이션도 물건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이라고 할수 있어요. 반드시 건물이나 장소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물건을 만드는 사람만 있고 사는 사람은 없나요, 시장에? 아니죠. 물건을 만드는 사람, 생산하는 사람, 소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쵸? 아니고요. 4번, 정부가 정한 가격대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나요? 자,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은요, 팔려는 양과 사려는 양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아니죠. 5번, 시장은 물건이나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맞습니다. 이게 시장의 의미였죠?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중 시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시장이란 물건과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라는 의미 생각하면서 보기 볼게요. 자, 1번 장난감을 만드는 공장. 시장인가요? 자, 여기에서 지금 물건이나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장난감을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아닙니다. 시장이. 그쵸? 2번, 학용품을 판매하는 문구점. 자, 물건을 판매한대요. 물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문구점은 시장이죠. 3번, 머리 모양을 가꾸어주는 미용실. 자, 머리 모양을 가꾸어주는 거 서비스죠. 자, 그런데 무료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내고 이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럼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미용실 시장이죠. 4번, 직접 기른 채소를 사고 파는 전통시장. 물건을 사고 팝니다. 전통시장 시장이죠. 5번, 중고 물건을 거래하는 스마트폰 온라인 앱. 눈에 보이는 건물이 있는 시장은 아니지만 중고 물건을 거래한대요. 물건을 사고 판대요. 그럼 시장이죠. 자, 따라서 시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이런 문제 굉장히 쉽게 풀수 있죠. 어떤 어려운 보기가 나올지라도. 자, 그럼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1번, 2번 문제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시장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된다? 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려는 양과 팔려는 양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는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 얘기해 줬습니다. 그쵸? 자, 그럼 1번. 국가가 물건의 가격을 정해서 알려줘요? 아닙니다. 우리 시장 경제잖아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물건을 파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가격을 정한다? 자, 이거 어때요, 친구들? 물건을 파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가격을 정할 수는 있잖아요, 선생님. 2번 틀렸나요? 자, 물론, 물건을 파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가격을 정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문구점 사장인데, 이 지우개는 내가 만 원에 팔아야지 하고 내가 정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가격은요, 여기에서 말하는 가격이 아니에요. 그 가격은 호가죠. 그냥 팔렸으면 좋겠는 가격일 뿐이지,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시장 가격은 아니죠. 자, 지금 문제에서도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로 알맞은 것이 무엇이네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물었어요. 따라서 물건을 파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아니죠. 3번, 물건이 크고 무거울수록 무조건 가격이 비싸지나요? 아닙니다. 가벼운 물건도 비쌀 수 있어요. 크기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게 아니죠. 4번, 같은 종류의 물건과 서비스는 모두 가격이 일정하다? 아니죠. 우리 친구들 경험해 본적 없어요? 선생님,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더라도 편의점에서 똑같은 아이스크림 사는 것과 대형 할인점에서 사는 것 가격 차이가 있던데요? 자, 그리고 내가 머리카락을 자를 겁니다. A 미용실에 가서 자르는 것과 B 미용실에 가서 자르는 것 가격이 다를 수 있잖아요? 자, 모두 가격이 일정하다? 아니죠. 5번,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 상품의 양과, 즉, 사려고 하는 상품의 양과 팔고자 하는 상품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거 맞죠? 이게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입니다.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에서 5번 문제 읽어볼게요. 자, 4번, 5번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건데요. 자, 선생님, 우리나라는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무슨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자,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방식, 바로 뭐라고 했죠? 시장 경제라고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라고 했죠. 자, 위에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쓰세요. 시장 경제.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안에서 자유롭게 경쟁과 선택으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시장 경제입니다. 자, 학생. 그래서 개인과 기업이 시장에서 만나 자유롭게 경쟁을 하며 경제 활동을 하는 거군요. 맞아요. 우리나라의 기본 규칙, 경제의 기본 규칙이 시장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중 위의 대화에 나타난 자유로운 경제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시장 경제의 특징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있었어요. 자,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골라볼게요. 자, 1번. 미래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할 거야. 내가 어떤 일을 할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 맞죠? 자, 2번.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은 새로운 빵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어. 기업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할지 자유롭게 결정하는 거, 자유로운 생산활동, 자유로운 경제활동 맞죠? 자, 3번.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공책을 사야지 내가 어떤 물건을 살지 자유롭게 결정하는 거, 자유로운 경제활동 맞습니다. 자, 4번. 올해는 이곳에 콩만 심으세요. 자, 이건 뭐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명령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유롭게 내가 선택하는 건가요? 아니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아닙니다. 자, 5번. 우리 회사는 이번에 새로운 약을 개발하기로 했어. 자, 회사가 자유롭게 결정했어요. 새로운 약을 개발하기로, 생산하기로. 자, 그러니까 자유로운 경제 활동 맞죠. 자, 그럼 자유로운 경제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건몇 번이에요? 4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6번 문제도 친구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 나타난 경제 활동에서의 경쟁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시장 경제 속에서는요, 자유롭게 경쟁하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개인도 경쟁하고요, 기업도 경쟁해요. 이윤을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하거든요. 자, 그럼 어떤 경쟁의 모습인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대기자가요, 151명이나 됩니다. 유명한 가수의 공연 티켓 구하기가 힘드네. 자, 어떤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품을 사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유명한 가수 공연 티켓을 원하는 사람이 이 티켓의 수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을 사기 위한 개인들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1번. 국가는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만든다? 시장 경제와 어울리지 않는 말이고요. 자, 2번. 사람들은 원하는 상품을 얻기 위하여 경쟁하는 게 맞죠? 지금 이 사례에 알맞습니다. 자, 3번. 기업은 더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 경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그림과 관련된 건 아니죠.

생산하고 공급해 주는 거 가는 그렇죠.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나가 이 기업이 공급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거죠. 그럼 나는 뭐예요? 가게단 말이에요. 가게. 자, 그럼 아래도 볼게요. 가게가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해요. 자, 기업에 가서 생산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 대가로 뭐를 받아요? 임금을 받죠. 자, 기업 가게 맞죠? 자, 우리 이 그림 보면 어떤 생각을 할수 있습니까? 그래요. 가게와 기업은 상호 의존 관계구나.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의지하는 관계이구나. 상호 의존 관계를 알수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7번. 가와 나에 해당하는 경제 주체는 무엇인지 쓰세요. 자, 가는 경제 주체 뭐예요? 기업이고요. 나는 뭐죠? 그렇죠. 가게입니다. 가게. 자, 경제 주체라는 것은 친구들, 경제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경제 주체라고 했습니다. 자, 기업도 가게도 경제 주체입니다. 그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주체라는 거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해 주고요. 자, 그리고 8번입니다. 다음 중 가와 나의 역할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아까 가가 기업이었고요. 빠르게 적어 볼게요. 나가 가게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기 볼게요. 바르게 설명한 것. 1번. 가는 즉 기업은 물건과 서비스를 소비하여 이윤을 얻나요? 자, 물건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생산해서 판매해서 이윤을 얻는 거죠. 틀렸습니다. 2번, 가는, 즉, 기업은 가정 살림을 함께 꾸리는 생활 공동체예요. 가정 살림을 함께 꾸리는 생활 공동체는 가게예요. 가가 아니라 나죠. 틀렸죠? 3번, 나는, 즉, 가게는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소득을 얻죠. 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습니다. 그쵸? 맞아요. 4번, 나는, 즉, 가게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하나요? 자,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해 주는 건 가게가 아니라 누구예요? 기업이잖아요. 틀렸죠? 5번, 가와 나의 경제 활동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 자, 이 그림만 봐도 얼마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알수 있죠? 자, 틀렸죠?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여기 보면 네모은행, 동그라미 전자, 세모자동차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경제 주체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기업입니다. 기업. 자, 그런데 한번 빈칸에 들어갈 말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에 대하여 국가에 무엇을 내지요? 그렇죠. 국가에 수익의 일부분을 세금으로 냅니다. 세금. 자, 이 세금은 이제 나란 일을 하는데 쓰이는 거예요. 즉, 기업은 세금을 낸다. 자, 그런데 기업만 세금 내는 거 아니다라고 했었죠? 근로자도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6학년 1학기 때 공부했지만 이런 세금을 가지고 나란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국가기관은 이 세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이제 일을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서로 감시하면서 그게 바로 권력 분립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10번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에서 민선의 가족이 텐트를 구매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준을 비교하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그림을 보지 않아도 이 문제만 봐도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민선의 가족이요. 텐트라는 물건을 구매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라 이 텐트를 구매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비교한대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을 비교할까요? 왜? 똑똑하게 소비하려고. 합리적 소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비교하는 거죠. 자, 합리적 소비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투자한 비용 대비 최대한의 만족감을 얻는 소비가 합리적 소비예요. 자, 그러면 민선의 가족의 대화를 한번 볼게요. 자, 민서가 얘기합니다. 이 텐트가 가장 유명한 브랜드이고 화려해서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럼 민선은 텐트를 선택할 때 지금 어떤 기준을 둔 거죠? 첫 번째 브랜드.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디자인.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 물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옆에 가방을 든 어른 볼게요. 글쎄, 가격이 너무 비싸구나. 비슷한 디자인의 국산 제품은 어떨까? 자, 그럼 이 어른은 어떤 기준을 놓고 물건을 본 거예요? 가격적인 면을 본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안경을 쓴 어른. 우리 가족이 실제로 사용하기

예, 알맞은 기능과 품질의 다른 텐트도 비교해 보자. 자, 그렇다면 이 어른은 어떤 기준을 두고 물건을 보고 있는 겁니까? 기능과 품질을 기준에 두고 물건을 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즉, 민선의 가족은 텐트를 구매하기 위해 이렇게 여러 가지의 기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쵸? 여러 가지의 기준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이죠. 자, 그럼 1번. 가격이 가장 비싼 물건을 선택하여 만족을 얻기 위해서? 친구들, 가격이 비싼 물건이 항상 큰 만족감을 주나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2번. 국산 제품을 구매하여 나라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 지금 대화 속에서 국산 제품을 고려한 까닭은 가격 때문입니다. 가격 대비 만족감을 내가 최대한으로 얻고 싶은데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제 조금 저렴한 국산 제품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죠. 3번. 품질과 상관없이 가장 싼 물건을 사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자, 품질과 상관없이 가장 싼 물건을 사면 만족감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 이런 소비는 합리적 소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4번. 가능한 한 물건을 사지 않고 저축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 지금 민선의 가족은요, 물건을 사기 위해 온 겁니다. 그쵸? 아니에요? 5번. 소득을 고려하여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만족을 얻기 위해. 이게 바로 합리적인 소비죠.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합리적 소비라고 해서 저렴한 물건을 사는 게 합리적 소비는 아니에요. 자, 내가 정말 비싼 물건을 샀을지라도 내가 이 가격에 비해 만족감이 정말 높아요. 그리고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 물건이다. 그러면 합리적인 소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합리적인 소비란 이제 똑같은 만족감에서는 적은 비용이 당연히 합리적인 소비겠죠. 하지만 내가 투자한 비용 대비 만족감을 많이 얻는 게 합리적 소비예요. 알았죠? 자, 우리 합리적 소비에 관한 문제, 10번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또 초성 번쩍 퀴즈 해보면서 이제 11번에서 15번 문제도 마무리 해볼게요. 자, 네 문제 준비했는데요. 초성 힌트 보고 우리 친구들 대답해 줍니다. 자, 초성 힌트는요. 기역, 리을, 지읒입니다. 힌트 읽으세요. 하나, 둘, 다섯. 정답은? 그렇죠. 근로자죠.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회 구성원 근로자입니다. 비슷한 말로 노동자도 있었어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얍. 히읗 시옷이네요. 자, 힌트 읽으세요. 하나, 둘, 다섯. 정답은 맞아요. 혁신. 자, 혁신은요. 낡은 것을 바꾸거나 고쳐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기업은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혁신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시옷, 히읗, 지읒, 치읓, 이응입니다. 힌트 읽으세요. 하나, 둘, 다섯. 정답은 사회적 책임이죠. 자, 기업은 자유를 누리면서 이윤을 얻는 만큼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업이 할수 있는 사회적 책임들, 우리가 여러 활동들 공부했었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히읗, 기역, 시옷, 기역이에요. 자, 힌트 읽으세요. 하나, 둘, 다섯. 정답은 휴게 시간입니다. 우리 근로자가 보장받는 권리 중에 휴게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죠? 자, 이렇게 네 문제 초성번쩍 해보았는데요. 자, 이제 11번부터 15번 문제까지 풀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근로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근로자, 이제 기업에서 일을 하고 일한 대가, 노동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이죠. 자, 기업을 운영하고 세금을 낸다? 아니고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게 근로자가 맞습니다. 자, 상품의 가격을 정하고 이윤을 남기는 건 기업이고요. 자,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소비자죠. 물론 근로자가 나중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은 임금으로 구매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근로자의 의미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이 4번은 아니죠. 자, 5번. 노동활동과 관련된 법과 정책을 만드는 건 이제 국가기관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번입니다. 다음에 나타난 근로자의 권리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양한 근로자의 권리를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 그림에 나타난 근로자의 권리 찾아볼게요. 회사에서는 사고가 나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모와 보호장비를 제공해야 해요.

자, 안전모와 보호 장비를 왜 제공해야 된대요? 사고가 나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즉, 어떤 권리예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죠. 자, 1번. 휴게 시간을 가질 권리 있지만 이 그림과 관련은 없고요.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 있지만 이 그림과는 관련 없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정답이죠. 근로자 단체가 기업과 협상할 권리 있지만 그림과 관련 없고요. 5번. 근로자의 권리를 위한 단체를 만들고 가입할 권리도 있지만 이 그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13번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밑줄 친 내용이 설명하는 것을 쓰세요. 자, 동그라미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사람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있대요. 문제네요. 지금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당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지금 밑줄 친 내용이 뭐냐요? 사람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임금. 이거 뭐예요? 최저 임금이죠. 최저 임금입니다. 최소한 받아야 하는 금액이에요. 최저 임금. 자, 우리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이제 보장해주기 위해서 최저임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다음 중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이 적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1번, 장애인을 고용해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2번, 상품을 많이 팔기 위해 가격을 크게 올리는 거? 이건 이윤을 얻기 위한 행동이지 사회적 책임은 아니죠. 자, 3번. 공장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장치를 설치한다? 자, 환경을 보호하는 거죠? 사회적 책임, 노력 맞습니다. 4번.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수익의 일부를 기부한다? 자, 기부하는 활동도 사회적 책임 맞죠? 자, 5번. 근로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화한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런 것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관련이 적은 거몇 번이에요? 2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친구들, 마지막 문제입니다. 15번 문제까지 우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에 대해 잘못 말한 사람의 이름을 쓰세요. 자, 기업은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윤을 얻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라고 했었죠. 자, 채원. 기업은 어떤 물건을 얼마나 만들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자, 자유로운 경제 활동 맞죠? 기업이 하는. 자, 정연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기업은 새로운 기술과 상품을 개발하기도 해. 자유롭게 새로운 기술과 상품을 개발할 수 있어요. 판매량 늘려서 이윤 얻기 위해서 할수 있죠. 자, 민준이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등왜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요?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면 이윤이 증가하니까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즉,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등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 자유롭게 노력하죠. 맞아요. 자, 시환이 이윤을 높이기 위해 법이나 규칙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자, 법이나 규칙을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자, 물론 기업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국가에서 정한, 나라에서 정한 법이나 규칙은 지키면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시완이가 한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잘못 말한 사람의 이름 시완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15번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중단원의 개념, 조금 추상적인 내용도 있었는데, 선생님이랑 15문제 풀어보니까 조금 더 개념이 확실해지지요? 자, 우리 여러 번더 공부를 하면 더 확실하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 이 문제 풀어서 수강호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시장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그냥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어요.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두 가지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과 무엇이었나요? 정답 수강호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알찬 사회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개념 쏙쏙, 문제 술술, 실력 쑥쑥. 우리 친구들이 과학 만점왕이 될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줄 서는지입니다. 오늘은 벌써 우리가 함께 하게 된 2학기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미션들도 그동안 많았는데 침착하게 잘 해결해주고 있거든요. 또 오늘의 새로운 미션 무엇일지 같이 살펴볼까요? 짜잔! 두 물질을 섞었을 때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물에 설탕을 섞었을 때. 두 번째, 우유에 식초를 섞었을 때. 세 번째, 물에 꿀을 섞었을 때. 세 가지 경우 중에서 두 물질을 섞었을 때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는 경우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거예요. 미션 해결하려면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같이 해봐야겠네요. 오늘 우리는 중단원 탐구 문제 같이 풀어볼 거고요. 우리 친구들의 실력을 한 단계 올려줄 수 있는 서술형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봅시다. 1번과 2번까지 이어지네요. 다음은 갈색 설탕을 물에 섞었을 때 물질의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어떠한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섞었을 때, 자, 우리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었어요.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고요.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자, 뭐에 뭘 섞은 거예요? 물에다가 갈색 설탕을 넣었어요. 자, 그랬더니 뭐가 되었죠? 설탕 물이 되었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갈색 설탕과 물을 섞기 전에, 자, 섞기 전인 거예요. 섞기 전. 전에 관찰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번, 물은 무색이다. 어때요? 무색, 맞잖아요. 색깔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2번, 물은 불투명하다. 불투명한가요? 물은 투명하죠. 그래서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죠. 불투명하다 아닌 거예요. 3번, 갈색 설탕은 갈색이다. 그러니까 갈색 설탕인 거잖아요. 흰색이었으면 흰 설탕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갈색이다 맞습니다. 4번, 물은 흐르는 성질이 있다. 액체니까 흐르는 성질이 있는 거 맞잖아요. 맞습니다. 5번, 갈색 설탕은 가루 형태이다. 가루로 돼 있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1번의 정답을 2번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2번 문제입니다. 둘 물질을 섞었을 때, 이번에는 섞었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섞었을 때의 변화를 옳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라고 했습니다. 성미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나요? 갈색 설탕과 물을 섞은 물질은 지금 이 설탕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한 갈색을 띠고, 자, 연한 갈색 맞나요? 맞습니다. 이 갈색 설탕 때문에 연한 갈색이 된 거예요. 그리고 흐르는 성질이 있어. 이 흐르는 성질, 원래 뭐가 가지고 있던 고유한 성질인 거예요? 물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성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 갈색.

갈색 설탕 색깔 때문에 연한 갈색이 된 거고요. 흐르는 성질, 물이 가지고 있던 성질이에요. 성질 변하지 않았네요. 성미 얘기 맞습니다. 한우리는 뭐라고 했나요? 두 물질을 섞었더니 각 물질의 성질이 달라졌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죠? 다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므로 이 설탕물을 만든 것은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 변화인 거예요. 한우리의 말 잘못되었습니다. 옳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라고 했으니까 성미의 이름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죠. 3번 문제입니다. 두 물질을 섞었을 때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습니다. 뭘 찾으라고요?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던, 물질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한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면 되죠. 먼저, 물에 설탕을 섞었을 때 어떤가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물에 갈색 설탕을 섞었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물이 흐르는 성질이 있죠. 그리고 설탕은 단맛을 가지고 있던 것인데 설탕물도 마찬가지로 단맛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설탕을 섞었을 때두 물질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표시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유에 식초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유에 식초를 섞으면요. 우유 속에 있던 단백질이 응고되어 몽글몽글한 덩어리가 생깁니다. 원래 없던 덩어리인 거잖아요. 덩어리가 새롭게 생겼다는 것은 물질의 성질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표시를 안 해야 하는 거죠. 다음 세 번째는 물에 꿀 섞기. 그럼 뭐가 돼요? 꿀물이 돼요. 물이 가지고 있던 성질도 그대로 있고요. 꿀이 가지고 있던 단맛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동그라미로 표시해주면 되겠죠. 첫 번째와 세 번째, 1번과 3번의 동그라미 표시를 해줬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알긴산 나트륨 용액을 젖산 칼슘 용액이 담긴 비커에 떨어뜨렸을 때의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랬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읽어볼게요. 알긴산 나트륨 용액을 젖산 칼슘 용액이 담긴 비커에 떨어뜨리면 뭐가 생긴대요? 투명하면서 몽글몽글 둥근 모양의 덩어리가 생깁니다. 이 덩어리 원래 있던 건가요? 아니에요. 원래 없던 건데 새롭게 생긴 거예요. 젖산 칼슘 용액과 알긴산 나트륨 용액을 섞으면 물질의 성질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변한다는 얘기예요. 달라진다에 동그라미 표시해주면 되겠네요. 새롭게 덩어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5번과 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서로 다른 물질을 섞었을 때 물질의 성질 변화를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했어요. 삼각 플라스크가 두 개가 있네요. 삼각 플라스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똑같이 식초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고무 풍선이 삼각 플라스크 입구에 씌워져 있습니다. 이 고무 풍선 안에 들어있는 게 다른 거예요. 왼쪽에는 뭐가 들어있지요? 밀가루가 들어있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뭐가 들어있죠? 탄산수소 나트륨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하면 이 풍선을 세워요. 풍선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풍선 안에 들어있던 밀가루가 식초로 떨어지게 되겠죠. 섞이게 되겠죠. 그리고 풍선 안에 들어있던 탄산수소 나트륨이 떨어져서 식초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섞이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관찰하는 실험인 거예요. 5번입니다. 고무풍선 두 개를 동시에 세워 고무풍선 안에 물질을 각각 삼각 플라스크에 넣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결과를 옳게 설명한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밀가루와 식초가 섞인 이 삼각 플라스크 안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성질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번 맞습니다. 두 번째. 밀가루와 식초가 섞인 이 삼각 플라스크의 고무 풍선이 부풀어 오르나요? 아니에요. 변화가 없습니다. 아닌 거예요. 세 번째, 탄산수소 나트륨과 식초가 섞인 이 삼각

플라스크 안에서 기체가 발생합니다. 뽀글뽀글 이산화탄소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고무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맞는 겁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에 동그라미 표시해주면 되겠네요. 6번입니다. 위 실험 결과 알게 된 점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하나는 변화가 없었어요. 하나는 기체가 생겨서 풍선이 부풀어 올랐어요. 서로 다른 물질을 섞었을 때 섞이는 물질에 따라서 물질의 성질이 어때요? 달라지지 않는 것도 있고요.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기체 생성되지 않았고요. 기체 생성되었잖아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달라지기도 하고 달라지지 않기도 한다. 뭐가 섞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7번 문제, 8번 문제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양초와 알코올이 탈 때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왼쪽에 양초가 있고 오른쪽에 알코올 램프가 있는데요. 이 알코올 램프 속에 들어있는 알코올이 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7번 문제입니다. 관찰 결과로 알맞은 것을 선으로 연결하라고 했네요. 양초와 관련된 것을 찾는 겁니다. 양초가 타는 모습을 관찰했을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불꽃의 주변이 밝아지는 거 맞나요? 그렇죠. 양초가 타면서 물질이 타면서 뭐가 발생한 거예요? 빛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불꽃의 주변이 밝아진 겁니다. 다음, 양초의 길이가 짧아졌어요. 맞나요? 자, 이거 보고 뭘 알 수 있어요? 타는 물질의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거고요. 디귿, 주변이 따뜻해집니다. 맞나요? 그렇죠. 양초가 타면서, 물질이 타면서 뭐가 발생한 거예요? 열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리을, 알코올의 양이 줄어든다. 이건 알코올 램프에 해당하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연결해줘야겠죠. 또 알코올 램프와 연결해야 할 것이 있나요? 마찬가지로 불꽃의 주변이 밝아진다. 그리고 주변이 따뜻해진다. 빛과 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타는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됩니다. 8번입니다. 양초와 알코올이 탈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에 대해 옳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라고 하였습니다. 준원이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물질이 탈때 빛과 열이 발생해라고 했어요. 맞죠? 빛과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변이 밝아지고 또 따뜻해지는 것이죠. 맞습니다. 시아는 뭐라고 했어요? 물질이 타더라도 물질의 양은 줄어들지 않아라고 했는데 우리 양초의 크기 작아졌고요. 알코올의 양 줄어들었잖아요. 타는 물질의 양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므로 아닌 겁니다. 옳게 말한 친구 이름을 쓰라고 했으니까 준원이라고 써줘야겠죠? 9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 물질이 탈 때의 모습입니다. 주로 열을 이용하는 예를 골라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물질이 탈때 빛과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빛을 이용할 수도 있고 열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 중에서 열을 이용하는 예를 골라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기억, 강물 위에 유등은 어떤가요? 강물 위에 유등이 떠다니는 것을 보면 예쁘잖아요. 빛을 보고 우리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빛을 이용하는 거예요. 막대 폭죽의 불꽃은 어떤가요?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도 우리가 빛을 보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열을 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빛을 이용하는 겁니다.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쓰임새가 뭐예요? 이 열을 이용해서 음식을 조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을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을 이용하는 예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디귿이라고 써줘야겠죠. 10번부터 12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물질이 탈때 탈물질의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뭐가 보이나요? 크기가 다른 양초 두 개가 보입니다. 하나는 길이가 조금 짧고요. 하나는 그거보다는 길이가 더 깁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위 실험에서 다르게 할 조건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탈물질의 영향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탈물질의 양, 크기를 다르게 해야겠죠? 그래서 양초의 종류는 똑같아야 돼요. 아닌 거고요. 양초의 크기를 달리 해야 하는 겁니다. 불을 붙이는 시각 동시에 붙여줘야 정확하게 실험을 할수 있겠죠? 심지의 굵기와 길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은 니은 양초의 크기인 거예요. 11번입니다. 다음 중 실험의 결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기억, 짧은 양초는 다 타서 꺼졌어요. 더 길었던 것은 아직 짧아지긴 했지만 불꽃이 남아 있습니다. 어때요? 맞죠. 기억이 맞는 겁니다. 니은을 보았더니 짧았던 양초가 갑자기 길어졌네요. 아니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디귿을 보았더니 짧았던 게 길어졌어요? 길었던 게 먼저 꺼졌어요? 아니죠. 리을 보았더니 둘다 길이가 똑같은데요? 불꽃도 그대로 켜져 있습니다. 아니죠. 원래 처음부터 양초의 크기가 달랐잖아요. 그래서 실험 결과로 알맞은 것은 기억이 되는 거예요. 양초가 더 짧은 것이 먼저 타서 꺼져버립니다. 12번입니다. 위 실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보기의 말들을 모두 사용하여 쓰시오라고 했어요. 어떤 말들이 있나요? 물질, 탈대, 탈물질. 탈물질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죠. 실험을 해봤더니 탈물질이 크기가 작았던 게 먼저 꺼졌잖아요. 탈물질의 길이가 더 길었던 게 오래 탄 거잖아요. 즉, 물질이 탈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탈물질이 필요하다. 탈물질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같이 쓸수 있겠네요. 물질이 탈때 무엇이 필요해요? 탈물질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만큼 탈물질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이 실험에서 탈물질은 양초가 되는 거고요. 13번과 14번 문제입니다. 물질이 탈때 이번에는 탈물질 말고 산소예요, 산소. 산소의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어떻게 실험을 설치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똑같이 비커가 덮여 있습니다. 뭐 위에? 양초 위에 비커가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에다가는요, 산소통을 이용해서 산소를 조금 더 넣어준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니은에는 산소를 추가로 넣진 않았습니다. 그냥 공기 중에 있는 산소의 양만큼만 들어있는 거고요. 기억은 산소를 추가로 넣었기 때문에 산소가 더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때 둘의 양초가 타는 시간 모습을 비교한다면 산소의 영향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3번입니다. 기억에 여기에 산소를 넣었잖아요. 산소를 넣은 까닭으로 옳은 것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습니다. 1번. 비커 안에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산소를 넣은 것은 아니죠. 2번. 비커 안에 산소의 양을 늘리려고 맞죠? 산소의 양을 늘려서 물질이 탈때 산소의 영향을 확인해 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3번, 비커 안에 이산화탄소의 양을 늘리려고 한건 아니죠. 왜냐하면 산소통에 산소를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2번에 동그라미 표시해 주면 되겠어요. 14번입니다. 위 실험의 결과 양초가 더 오래 타는 비커와 그 까닭이 옳게 착지어진 것의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더 오래 타나요? 기억과 니은 중에서 산소를 넣은 비커인 기억이 더 오래 탑니다. 왜더 오래 타는 거예요? 산소가 물질이 타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양초가 타는 것을 도와서 더 오래 타게 되는 거예요. 가! 기억 비커라고 했습니다. 기억 맞죠? 물질이 타는 것을 돕는 산소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오래 탄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죠? 맞습니다. 가! 나! 기억 비커. 여기까진 맞아요. 산소가 비커 내부에 발화점을 낮추어, 아니죠. 발화점을 낮췄다는 것은 탈수 있는 온도를 낮췄다는 건데, 아니잖아요. 우리 발화점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물질이 타기 시작할 수 있는 온도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낮춰준 건 아닌 거죠, 산소가. 산소는 물질이 타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닌 거고요. 다, 니은 비커. 여기서부터 틀렸어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아 연소 반응이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랑 상관 있는 실험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15번 문제입니다. 물질이 탈때 이번에는 온도입니다. 온도.
온도의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 과정입니다.

밑줄 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자, 문제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에요? 가열판 위에 철판이 있습니다. 열을 고루 전달할 수 있도록 철판이 있고요. 그 위에다가 성냥의 머리 부분과 성냥의 나무 부분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이 고루 전달이 되겠죠. 둘 중에 어떤 것에 먼저 더 불이 붙는지를 확인해 보는 실험이었어요. 어디에 불이 더 먼저 붙었나요? 성냥의 머리 부분에 불이 더 먼저 붙었습니다. 왜요? 둘 중에서 발화점이 더 낮은 것이 성냥의 머리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발화점이란 건 어떤 물질이 타기 시작하는 온도입니다. 그게 더 낮기 때문에 더 빠르게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즉, 물질이 타려면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1. 성냥의 머리 부분과 나무 부분을 다른 크기로 잘라야 하나요? 같은 크기로 잘라줘야 됩니다. 또 같은 거죠. 그러므로 아닌 거예요. 2. 성냥의 머리 부분과 나무 부분을 핀셋으로 집어 철판 위에 올려뒀습니다. 맞습니다. 3. 디귿. 철판을 가열하면서 변화를 관찰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죠? 기억. 다른 크기가 아니라 같은 크기로 잘라야 하는 겁니다. 16번입니다. 앞 15번 실험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번. 불꽃이 없으면 절대 불이 붙지 않는다. 아니죠. 이 실험에서는요, 불꽃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온도를 이용해서 불을 붙인 거죠. 그러므로 아닌 겁니다. 2번, 성냥의 머리 부분과 나무 부분에 동시에 불이 붙나요? 아닙니다. 머리 부분이 먼저 붙는다고 했잖아요. 3번, 성냥의 머리 부분이 나무 부분보다 먼저 불이 붙는다. 왜요? 발화점이 더 낮기 때문입니다. 4번, 성냥의 나무 부분이 머리 부분보다 먼저 불이 붙는다. 아닌 거고요. 5번, 성냥의 머리 부분은 산소를 직접 만드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라고 하였습니다. 물질이 연소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뭘 알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물질이 연소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을 알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질이 연소하려면 연소라는 것은 무엇이었는데요? 어떤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반응해서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을 우리 연소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 연소에 필요한 세 가지 조건 뭐가 있었죠? 첫 번째, 탈물질. 자, 두 번째 빈칸, 세 번째가 발화점 이상의 온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하나 빠진 게 뭘까요? 그렇죠. 산소가 빠져 있죠. 산소의 역할이 무엇이었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질이 타는 것을 돕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질이 연소하려면 탈물질, 그리고 산소, 그리고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모두 필요하다. 모두라는 말이 중요해요. 모두 필요하다는 것은 셋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연소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하다, 모두 다 필요하다라는 거였어요. 18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나무에 불이 붙지 않는 까닭을 연소의 조건과 관련지어 쓰세요. 우리 연소에 세 가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관련지어서 쓰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볼까요? 어젯밤에 비가 와서 그런지 불이 붙질 않아라고 했습니다. 자, 보았더니 지금 장작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어젯밤에 비가 왔대요. 자, 비가 왔으면 장작, 나무에 빗물이 묻었겠죠. 스며들었겠죠. 젖었겠죠. 자, 그래서 불이 붙지 않는데요. 우리가 배운 연소의 조건 중 어느 것이 충족되지 않은 걸까 하나씩 생각해 보자고요. 탈물질이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탈물질 자체는 있어요. 다음으로 산소가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공기 중에 산소도 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발화점 이상의 온도,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거예요. 왜요? 장작이, 나무가 젖었잖아요.
젖었기 때문에 발화점 이상의 온도에 빨리 도달을 해야 되는데 젖었기 때문에 그 온도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죠. 어젯밤에 내린 비로 장작이 젖어버렸어요. 그래서 타일 물질이 뭐가 되지 않은 거예요?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되지 않은 겁니다. 발화점 이상의 온도. 그래서 불이 잘 붙지 않게 된 거죠.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네요. 여러 가지 문제 잘 풀어봤고요. 우리 친구들 실력을 한 단계 업 시켜줄 수 있는 서술형 문제도 풀어볼게요. 1번 문제부터 봅시다. 다음은 서로 다른 물질을 섞었을 때 물질의 성질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가를 보았더니 갈색 설탕과 제빵소다를 섞었고요. 나를 보았더니 젖산칼슘 용액에 알긴산 나트륨 용액을 넣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물질을 섞었을 때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는 변화인지 달라지지 않는 변화인지 쓰라고 했습니다. 가는 어때요? 갈색 설탕과 제빵소다를 섞어도 원래 가지고 있던 물질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섞여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 변화에 속하는 거고요. 나는 어떤가요? 젖산칼슘 용액에 알긴산 나트륨 용액을 넣었더니 뭐가 생겼어요? 몽글몽글 투명한 덩어리가 생겼습니다. 없던 것이 새롭게 생긴 거예요. 변했다는 거겠죠. 그러므로 나는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는 변화에 속하는 겁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위 실험을 통해 알게 된 점을 한 가지 쓰라고 했습니다. 둘다 다른 물질을 섞긴 했는데 하나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거고 하나는 변한 거죠.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네요. 서로 다른 물질을 섞었을 때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는 변화도 있고요. 나처럼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는 변화도 있고 반대로 가처럼 달라지지 않는 변화도 있는 거죠. 달라지지 않는 변화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네요.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연소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나, 다 실험이 있는데요. 각 실험에서 다르게 해야 할 조건, 그러니까 뭘 알아보고자 하는 건지, 연소에서 뭐가 중요한 건지, 뭘 알아보고자 하는 건지, 이 다르게 해야 할 조건으로 쓰면 되겠죠. 가에서는 양초의 크기가 다른 거잖아요. 즉, 탈물질의 양 크기가 다른 거니까 양초의 크기를 다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 나에서는 하나는 산소를 더 넣었고요. 하나는 산소를 더 넣지 않았습니다. 즉, 산소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죠. 그러므로 산소의 양을 다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다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다에서는 어떤가요? 지금 성냥의 머리 부분과 성냥의 나무 부분을 같은 크기로 잘라서 준비했잖아요. 즉, 성냥의 부위! 를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왜요? 발화점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먼저 불이 붙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어야겠습니다. 위 실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연소의 조건과 관련 지어 쓰는 겁니다. 연소의 세 가지 조건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죠?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네요. 물질이 연소하려면 일단 뭐가 필요해요? 가 실험에서 알수 있었듯이 탈 물질이 필요하고요. 나 실험에서 알수 있었죠? 산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었죠?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이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물질이 연소하기 위해서는 탈물질, 산소,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모두 필요하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잘 풀어봤으니까 우리 친구들 미션도 해결해 볼수 있겠죠?
두 물질을 섞었을 때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딱 하나만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잖아요. 무엇이죠? 정답은 짜잔!

0: 그렇죠. 우유에 식초를 섞게 되면 단백질이 응고되어 덩어리가 생깁니다. 물질의 성질이 달라졌다는 뜻이죠. 나머지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거고요. 미션 잘 해결해 줬으니까 선생님이 18강의 도장을 꽝 하고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내용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다른 친구들이 올려준 글도 같이 공유해서 읽어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저
4: 그렇다니까.
2: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7: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사주완성 독해력 2단계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사주만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 친구들의 독해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독해력이라는 것은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힘이에요. 오늘도 선생님과 재미있는 글 읽어보고요, 문제도 열심히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오늘 글의 주제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바로 이거입니다. 이 사회와 관련된 글을 읽어볼 건데요. 서로 존중해요 라는 글과 이런 문화, 저런 문화 라는 글이에요. 어떤 글일지 궁금하죠? 그럼 첫 번째 독해 여행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교재 30쪽 폈나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서로 존중해요. 그렇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누가 누구를 존중하는 걸까? 선생님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전 세계는 여러 나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 세계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도 있고, 먼 나라도 있지요.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이렇게 있어요. 이 나라마다 옷도 다르고, 집, 음식, 노래, 춤, 놀이, 이런 것들이 다 문화인데요. 이 문화가 비슷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라고 하면은 살아가면서 필요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문화거든요. 옷도 입고, 집에서 살고, 음식을 먹고, 어떤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이를 하고 하는 것들. 이 사람들이 살면서 이렇게 다 즐기고 먹고 하는 모든 이것들이 다 문화예요. 근데 나라마다 이 문화가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즐겨 먹지만, 네, 우리 친구들 돼지고기, 소고기 즐겨 먹나요? 네,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의 사람들은, 자, 이슬람교, 이 종교의 한 종류예요. 이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의 사람들은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요. 힌두교를 믿는 나라의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지요. 네, 음식이 지금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돼지고기, 소고기 다 즐겨 먹는데, 이슬람교,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먹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쪽 부분에서는요,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이 문화가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부분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문화가 서로 다른 나라의 친구를 만났을 때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서로 다른 나라의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우, 달라. 쟤네는 돼지고기도 안 먹는데, 소고기도 안 먹는데,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뜻하게 대해요. 다른 나라에 가서는 그곳의 친구들을 밝은 표정으로 대하도록 해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무조건 따르거나 우리나라의 문화만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고집이라는 게 뭐예요? 고집. 우리 친구들 고집. 고집은요, 여기 밑에 보면 자기의 의견을 바꾸지 않고 굳게 버티는 것을 고집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고집이 센 편인가요? 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무조건 따르는 거. 야, 역시 이 다른 나라 게 최고야. 이렇게 하는 거. 혹은 야, 우리나라 문화가 최고지. 우리나라 문화만 따라야지 하는 거. 둘다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화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 사람이라는 점은 같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해요. 존중이 뭐예요? 존중. 높이어 귀중하게 대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문화가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다 뭐예요? 그래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점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존중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는 그 나라에서 쓰는 독특한 인사법이 있어요. 독특한이 뭘까요? 독특한. 다른 것과 비교하여 특별하게 다른. 그러니까 독특한이라는 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특한 인사법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나라의 인사법으로 인사를 나누면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해주면, 오, 우리나라 문화를 존중해주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역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인사법으로 인사를 하면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자, 미국에서 어떻게 할까요? 미국에서는 한 손을 내밀어 서로 맞잡으면서 인사해요. 이렇게 손을 탁 내밀어가지고 맞잡으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인사법이에요. 보편적이다라는 게 뭘까요? 보편적이다. 보편적이다는 것은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손을 탁 내밀어가지고 악수를 하는 건꼭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인사법이죠. 그러니까 두루 통한다.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자주 사용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이 인사법은 보편적인 인사법이다. 꼭 독특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럼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프랑스에서는요, 서로 끌어안고 양쪽 볼을 번갈아 마주대고 인사를 합니다. 입으로 쪽쪽 소리를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로 끌어안고 양쪽 볼을 번갈아서 이렇게 마주대면서 인사를 해요. 입으로 쪽쪽쪽쪽쪽쪽 할 수도 있고요. 안할 수도 있고요. 정말 독특하죠. 선생님, 이상해요. 이상해요. 우리 서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는 그렇게 인사를 하는구나. 그렇게 사람들끼리 반감을 표현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인도예요. 인도에서는요, 자신의 두 손을 가슴 앞에 펴서 마주대고 고개를 숙인 후, 나마스테라고 말하며 인사해요. 자, 해볼게요. 자신의 두 손을 가슴 앞에 펴서 마주댑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면서 나마스테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볼게요. 나마스테. 네, 아주 잘했어요. 인도의 인사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사를 해요. 자, 그럼 티베트. 이제는 티베트 가볼게요. 티베트에서는요, 서로 마주보고 귀를 잡으며 혀를 길게 내밀며 인사해요. 자, 마주보고 귀를 잡으면서 혀를 길게 내밉니다. 이렇게 혀를 내미는 거예요. 선생님, 뭐예요? 메롱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혀를 길게 내밀수록 상대를 존경하는 것이라고 해요. 선생님, 혀를 길게 내미는 거는 더 이렇게 심술궂게 다른 사람 이렇게 뭔가 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다른 나라, 이 티베트에서는 상대를 존경할 때 이렇게 혓바닥을 더 길게 내민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쪽 부분에 글을 읽으면서 다른 나라의 독특한 인사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치 여행을 하고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인사법을 존중하자고요. 그 말은 높이어서 우리 귀중하게 대해보자 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기 의견을 바꾸지 않고 굳게 버티다.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고집하다입니다. 고집하다.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거를 말을 해요. 고집하다.

너의 의견만 고집하지 마.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우리 결정하자. 이렇게 또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로 하세요. 내 동생 다현이는 자기만의 독특한 평범한 버릇이 있다. 여기에서 힌트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만의. 다현이가 이 버릇이 있는데 그 버릇이 자기만의 어떤 버릇이래요. 그러면 자기만의 버릇이라는 건 나만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버릇이 되겠죠. 그래서 독특한이라는 건 그쵸. 나만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버릇. 이 평범한이라는 것은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버릇.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버릇.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악수를 하려고 한 손을 내딛었다, 내밀었다. 한 손을 내디든 걸까요? 내민 걸까요? 앞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움직이는 걸 우리는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죠. 손을 내밀었다. 내딛었다는요. 이 발을 앞으로 이렇게 내딛었다. 발을 앞으로 움직이는 걸 내딛었다라고 하고 손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었다라고 해요. 손을 내밀었다에 동그라미 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써 넣으세요. 이 글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과 나라마다 다른 무엇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 무엇이었나요? 따뜻하게 대하고 존중하자라는 거였죠. 그리고 나라마다 다른 인사법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인사법. 어떻게 인사하는지 이 여러 나라들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인사법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나라의 이름과 그 지역의 인사법을 나타낸 그림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미국, 프랑스, 인도. 여기 그다음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우리 미국, 프랑스, 인도의 인사법 지문에서 한번 다시 찾아보는 거예요. 쭈중 찾아보니까요. 미국에서 어떻게 인사했어요? 한 손을 내밀어 서로 맞잡으면서 인사를 했죠? 자, 미국. 한 손을 내밀면서 맞잡으면서 인사하는 거. 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에서 보편적인 인사법이다.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프랑스는요. 프랑스에서는 서로 끌어안고 양쪽 볼을 번갈아 마주대고 인사한다. 입으로 쪽쪽 소리를 내기도 한다. 자, 볼을 마주대고 인사하는 거. 여기 있네요. 쭈준. 자, 그다음 인도. 인도는요. 자신의 두 손을 가슴 앞에 펴서 마주대고 고개를 숙인 후 나마스테라고 말하며 인사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독해 문제는요. 특히나 중요한 게 우리 글 지문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문을 찾아보고 이렇다고 했지. 그러니까 답은 이거야라고 찾아보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3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 속 친구에게 해줄 말을 알맞게 말한 친구의 동그라미 표하세요. 난 요즘 이 옷만 입어. 이 옷이 다른 나라에서 유행이거든. 자, 지금 이 친구가 입은 바지가요. 다른 나라에서 유행이래요. 그런데 이 옷만 입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유행인 것만 좋아하고 따르는 것 같습니다. 선우가 말을 합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무조건 따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야. 호진이는요, 우리나라의 문화만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야. 자, 이 친구가 우리나라의 문화만 고집하고 있나요? 다른 나라의 문화만 무조건 따르고 있나요? 그렇죠. 무조건 따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내가 좋아하는 옷인지 어쩐지 상관없고, 다른 나라에서 유행이라니까 그냥 이 옷만 입는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선우가 아주 잘 말을 해줬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풀었나요? 아주 잘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존중해요 라는 글이었어요. 나라마다 자기만의 무엇이 있다. 자기만의 문화가 있다. 문화가 다 다르다. 서로 무슨 문화를 가진 사람끼리 존중해야 한다. 이 문화가 다 다르죠. 서로 이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끼리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쓰는 인사법으로 인사를 나누면 상대를 무엇하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죠.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인사법들이 나와 있었어요.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글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이제 두 번째 글 읽어보면서 독해 여행 두 번째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교재 32쪽으로 갔습니다. 글의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이런 문화, 저런 문화. 예, 다양한 문화들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한 나라나 지역에는 그곳만의 독특한 음식이나 음식을 먹는 방법이 있어요. 음식을 먹는 방법. 예, 음식도 다르고 음식을 먹는 방법도 다릅니다. 이를 음식 문화라고 하는데, 이 음식 문화를 통해 그 지역 문화의 특징을 더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 지역의 문화를 알아볼까요? 자, 이첫 번째 부분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음식 문화가 무엇인지 음식 문화의 뜻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 글에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지 나와 있습니다. 음식 문화에 대해서 나오겠구나. 음식 문화는 뭔가요? 무엇을 먹고 그걸 어떻게 먹느냐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볼게요. 중국은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답게 지역마다 특색 있는 요리가 발달했어요. 특색이 무엇일까요? 특색. 보통의 것과 차이가 나게 다른 점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마다 다 요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나라 안에서도 여러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토가 넓으니까 이쪽에서 먹는 음식, 저쪽 지역에서 먹는 음식이 같은 나라 안에서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중국의 사천 지역에서는, 사천이라는 이 지역이 있는 거예요. 매운 향신료를 많이 넣기 때문에 향신료가 뭔가요? 향신료. 음식에 매운맛이나 향기를 더하는 조미료를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매운 그런 맛을 넣기도 하고 향이 나기도 하는 그런 조미료예요. 매운 음식이 발달했는데 대표 요리로 마파두부가 있지요. 선생님, 마파두부? 저 먹어본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 들죠? 자, 사천 지역에서는요, 매운 향신료를 넣는데 마파두부가 유명하다. 자,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요, 이렇게 살짝 메모를 해도 좋습니다. 사천은, 아, 마파두부가 유명하다. 마파두부. 자, 그다음 북경 지역 나옵니다. 북경 지역에서는 궁중 요리의 형태가 많이 남아 있어요. 궁중 요리, 궁중이 무슨 뜻일까요? 한 나라의 임금이 사는 집을 말을 합니다. 궁중 요리가 많이 발달되어 있대요. 이 지역의 대표 음식으로는 오리를 구워 만든 요리인 베이징 덕이 있어요. 자, 북경은 무엇이래요? 궁중 요리가 많이 발달했는데 베이징 덕. 우리가 국경을 베이징이라고도 하고요. 오리를 우리가 영어로 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리를 구워서 만든 요리를 이제 베이징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이징 덕이 있어요. 그럼 광둥 지역의 요리는 서양 요리법이 쓰인 요리가 많아요. 대표 요리는 우리가 즐겨 먹는 탕수육과 딤섬이 있어요. 광둥 지역에서 발달한 요리 뭐예요? 탕수육, 맛있겠다. 그렇죠. 탕수육과 딤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요, 지금 중국, 그 중에서도 여러 지역의 이 대표 음식들이 나와 있었어요. 아, 마파두부, 베이징덕, 탕수육, 딤섬. 그렇구나.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유럽입니다. 유럽은 음식을 먹는 방법이 독특해요. 그리고 까다로운 식사 예절을 지켜야 해요. 까다로운, 무슨 뜻일까요? 까다로운. 사람의 성격이나 취향이 너그럽지 않고 별나게 억지스러운.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게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식사 예절들이 있을까요? 식사용 빵을 먹을 때는 손으로 뜯어 먹어요. 빵은 손으로 뜯어 먹어요.

빵을 포크로 딱 찍어서 먹는 게 아니라 손으로 뜯어 먹어요. 뜯은 빵을 식탁 위에 그대로 올려두는 것은 괜찮지만 먹다가 이렇게 식탁에 잠깐 올려둘 수 있습니다. 빵을 먹던 손으로 머리나 얼굴을 만지는 것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행동이에요. 빵을 손으로 뜯어 먹어요. 그 다음에 그 손으로 머리 만지고 이렇게 하고 나서 또 뜯어 먹어요. 그러면, 뭐야, 지저분한 손으로 다시 빵 먹는 거야? 하고 그 상대방은 불쾌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뜯어 먹던 손으로 이 머리나 얼굴은 만지지 말아라. 이게 식사 예절이다. 래요. 또, 소금, 후추 등은 식사할 때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멀리 놓인 소금이나 후추가 필요하다면 여러 사람을 통해 건네받아야 해요. 자, 뇌 저쪽에서 건너편에 이 소금이랑 후추가 있어요. 근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소금 후추, 일로 와!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저기 소금이랑 후추 좀 건네줄 수 있어요? 해서 건네받고, 건네받고, 건네받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네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건네받아요. 이때 다른 사람의 접시 위로 손을 뻗어 시선이나 음식을 가리는 것은 예의에 없는 행동이에요. 다른 사람의 접시 있는데요. 소금이나 후추 받는다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손 올려가지고 받으면, 그렇죠. 먼지도 떨어질 수 있고 지저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 수프를 뜰 때, 이번에는 수프입니다. 숟가락을 바깥 방향으로 움직이고 후루룩 소리를 내서는 안 돼요. 수프 먹을 때 숟가락을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바깥 방향으로 먹고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유럽의 식사 예절, 크게 무엇, 무엇, 무엇이 나왔어요? 빵을 먹을 때, 그리고 소금이랑 후추를 먹을 때, 그 다음 수프를 먹을 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빵 먹을 때는 손으로 뜯어 먹을 수 있다. 잠깐 빵 놔둘 수 있다. 그런데 빵 뜯다가 이 머리나 얼굴 만지지 말아라. 소금이나 후추 건네받아라. 다른 사람 접시 위로 이렇게 손을 내밀지 말아라. 수프, 숟가락 바깥으로 해서 먹고 소리 내지 말아라.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이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다음 낱말의 뜻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를 하세요. 특색, 특별한 계급이나 등급, 보통의 것과 차이가 나게 다른 점, 무엇일까요? 그렇죠. 보통의 것과 차이가 나게 다른 점을 우리는 특색이라고 해요. 그 음식 진짜 특색 있다. 다른 것과 다르다. 이런 거죠. 그래서 특색. 이런 특별한 계급이나 등급, 이거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다르다. 일때 어떤 등급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특급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 다음 향신료 한번 볼게요. 음식의 매운맛이나 향기를 더하는 조미료.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기름, 뭘까요? 조미료였죠? 기름은요? 식용유. 우리가 식용유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한번 낱말의 뜻도 찾아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첫 소리를 보고 주어진 뜻에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그랬습니다. 여기 첫 소리가 나와 있죠? 한 나라의 임금이 사는 집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모르면 또 지문으로 가보면 되겠습니다. 궁중이라고 했어요. 궁중 요리리 이렇게 쓰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취향이 너그럽지 않고 별나게 억지스럽다. 여기 보니까 첫 소리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까다롭다. 까다로운 유럽의 식사 예절 하고 배웠어요. 까다롭다. 까다롭다. 이렇게 어휘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글쓴이가 알려주려는 것이 무엇인지 빈칸에 알맞은 말을 그래서 찾아 써 넣으세요. 한 나라나 지역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무엇일까요? 저 선생님이 잘 모르면 지문을 보라고 했죠. 한 나라나 지역에서 그곳만의 독특한 음식이나 음식을 먹는 방법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바로 음식 문화라고 한다. 그래서 그 음식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글을 읽어 보았어요. 그래서 음식 문화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2번 문제예요. 중국 지역과 그 지역의 대표 요리를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사천, 광둥, 북경, 베이징 덕, 탕수육, 마파 두부. 헷갈리면 지문을 찾아서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사천은 뭐였죠? 사천은 매운 향신료를 넣은 마파 두부였습니다. 사천은 마파 두부였고요. 북경은요? 북경이 그렇죠.

0: 그렇죠. 베이징 덕이었어요. 오리를 구워서 만든 베이징 덕. 광둥은요, 광둥은 서양의 이 요리법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탕수육, 딤섬 해가지고 광둥은 탕수육 이렇게 가보면 되겠네요. 네, 우리 친구들 연결 다 했죠? 잘했어요. 자, 그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식사 예절 중 소금이나 후추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자, 여기 보니까요, 소금이나 후추를 가져가는데 여기는 여기 건네받고 있어요. 여기 소금 좀 주세요 해서 건네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요, 소금이나 후추를 받으려고 쭉 이렇게 손을 내밀어가지고 접시 위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먼지도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것을 지문에서 찾아보면은 소금, 후추 등은 식사할 때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멀리 놓인 소금이나 후추가 필요하다면 여러 사람을 통해 건네받으라고 했고요. 이때 다른 사람의 접시 위로 손을 뻗어 시선이나 음식을 가리는 것은 예의 없는 행동이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의 없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1번에 동그라미 표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4번 가보도록 할게요. 광둥 지역의 요리에 서양 요리법이 쓰인 요리가 많다는 사실로 알수 있는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광둥 지역이 외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많은 서양인이 중국의 여러 지역을 좋아했을 것이다. 광둥 지역 사람들이 전 세계로 여행하기를 좋아했을 것이다. 자, 이 광둥 지역에 서양 요리법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탕수육, 딤섬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말은 어때요? 이 광둥 지역의 사람들이 외국으로 여행을 많이 갔다. 혹은 이 광둥 지역의 사람들 외국 문화 영향을 받았다. 어떤 걸까요? 외국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서양의 요리법들을 활용을 해서 이 중국의 독특한, 이 광둥의 독특한 요리들이 나온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1번에 동그라미 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오늘 읽은 글또 한번 정리해 보아야 되겠죠? 각 지역의 독특한 음식 문화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중국과 유럽이 크게 나와 있었는데요. 중국은요, 지역마다 특색 있는 요리들이 발달해 있었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빵을 먹을 때의 예절 알아보고, 그 다음 소금과 후추를 이용할 때의 예절도 알아보았습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요리로 우리가 사천, 광둥, 북경 지역의 요리들을 살펴보았죠. 자, 그러면요, 오늘 배운 이글두개 같이 다시 보면서요,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글은요, 서로 존중해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나라마다 자기만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끼리는요, 존중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다 사람이니까. 그 나라에서 쓰는 인사법으로 인사를 나누면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사법 봤죠? 예, 미국, 프랑스, 인도, 티베트의 인사법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글은요, 각 지역의 독특한 음식 문화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중국과 유럽의 음식 문화를 살펴보았는데요. 지역마다 특색 있는 이 요리가 발달되어 있었고, 유럽에서는요, 빵을 먹을 때의 예절, 손으로 뜯어 먹어라. 그리고 소금, 후추를 이용할 때의 예절, 이런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예, 선생님이랑 오늘 다양한 나라의 이 문화들을 살펴보니까,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다른 나라에 여행 갔을 때, 이 다른 나라의 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따뜻하게 대할 수 있도록, 이 선생님이랑 오늘 배운 내용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주완성 독해력을 같이 하면은요, 다양한 글을 읽으면서 독해력도 올릴 수 있고요, 다양한 배경 지식도 쌓을 수 있답니다. 글을 읽는 방법, 선생님이랑 같이 계속해서 연습해 보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양한 주제의 글을 가지고 선생님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1: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고 있습니다.
2: 멧돼지는 도심 전철역에도 내려왔습니다.
3: 통계에 따르면 멧돼지 포획 건수는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늘어납니다. 왜이 시기에 늘어나는 걸까요? 월동 대비와 번식기를 앞두고 지방을 쌓아야 해서 먹이를 적극적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침착해야 합니다. 천천히 뒷걸음질하면서 거리를 벌리세요. 두 번째로 멧돼지는 도망

하는 대상을 추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절대 등을 보이고 뛰지 마세요. 세 번째, 주변에 큰 나무나 돌이 있다면 그 뒤로 몸을 숨기세요. 혹시라도 물건을 던지면 멧돼지를 더 흥분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112나 119에 즉시 신고해 주세요. 안전한 일상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0: 한겨울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다로 향하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애타게 찾는 것은 겨울바다의 보물. 오직 이때만 만날 수 있어 1년이라는 긴 시간도 참고 기다려왔죠.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그래요 나의 시그마
2: 물매가 변함없이 올해도 왔구나. 많이 만족하다오.
0: 바야흐로 꼼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3: 야, 아싸! 애기다! 만원짜리, 만원짜리. 됐자, 됐자. 4,000원, 4,000원.
4: 4,000원?
3: 군거 싸. 이거 5,000원, 5,000원.
5: 난 추워지면, 그러면 얘가 그리워져요.
0: 한때는 못생긴 외모에 가려져 그 맛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듯이 이제는 둘도 없는 계절 별미가 돼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는데요.
6: 찜은 좀 맛이 좀 강하고 그냥 예민해서 이제 탕은 연하니까 입에서 그냥 녹는 그냥 시원한 맛.
0: 누군가에게는 못난이로 보일지 모르나 이 시기 어부들의 눈엔 더없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 겨울 바다의 보물, 꼼치를 잡으며 삶을 이어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옷깃을 파고드는 매서운 바람에 몸이 저절로 움츠러드는 계절. 충남 서천의 어부들은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른 새벽부터 바다로 나갑니다. 40년 경력의 이건호 선장도 출항 준비에 바쁜데요. 꼼치잡이 철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7: 날씨가 꽤 추워요.
8: 네. 어제하고 오늘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여기서 한 30분 정도 나가면 돼요.
7: 30분요? 그렇게 멀진 않네요.
8: 네, 가까운데요. 큰 사이.
7: 안녕하세요.
8: 여기는 좋죠.
7: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7: 이렇게 새벽부터 나오셨어요?
8: 예?
7: 새벽부터 나오셨어요?
8: 예. 일찍 나가야지 좋은 거 많이 잡죠. 겨울에는 한 3, 4일 만에 한 번씩 나가니까 사이더로 같이 이렇게 잠깐 가서 물매기, 물퉁뱅이 잡아오고. 예. 이제 가보자.
0: 아침 7시가 되자 이건우 선장의 배도 꼼치를 잡으러 출항합니다. 어선치고 이런 출발은 아니지만 겨울의 아침은 다른 계절보다 체감 온도가 더 떨어져 쉽지 않은데요.
7: 이제 아침에 일찍 가면은 좀 힘드시겠어요. 추워서.
8: 아이 왜 직업인데 뭐 춥고 뭐고 그런 거 있겠어요. 우리 뱃사람들은 건강해요.
0: 하지만 추위와 바람은 꼼치 조업의 복병으로 작용하죠.
8: 3일 만에 그물을 걷는 건데요. 겨울에는 이제 파도가 바람 불면 파도가 세고 하니까 가까이에서 하는 거예요.
0: 뱃머리가 물살을 가르며 미리 그물을 쳐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건호 선장이 길을 이끌었다면 이제부터는 사위들이 활약할 때입니다. 그물을 올리기 전은 언제나 설레고 기대되는 순간. 첫째 사위 봉현 씨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0: 밀렸나? 여기가 수심이 한 10m, 10m.
1: 10m?
0: 예.
2: 장정 둘이 달라붙어도 그물이 쉽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0: 그거 올려라. 머구리.
2: 드디어 그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3: 이게 곰치알이에요. 이게 곰치알.
2: 곰치는 평소 수심 50 내지 120m 바닥에 살다가 겨울철이 되면 산란을 하기 위해 연안으로 몰려들며 잡힙니다. 1년 중 이때가 철이 통통하게 올라 곰치 맛이 절정에 달하는데요. 그래서 서천 어부들에게 이 시기는 중요합니다.
0: 가있어, 가있어. 대리키. 아이고.
2: 이건호 선장의 지시 아래 사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덕분에 첫 그물이 무사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물 사이로 그토록 바라던 돌바다의 귀한 손님 꼼치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0: 아따! 이게 바로 충청도에서는 물맥이라고, 물툰뱅이라고 하는 거예요.
1: 아, 이게 물툰뱅이요?
0: 네, 물짬뱅이.
1: 물짬뱅이요?
0: 예.
1: 네. 어, 왜 그렇게 불러요?
0: 이 충청도에서는 물짬뱅이라고 그래요.
1: 아이고.
0: 겁나게 무겁네.
1: 어우, 엄청 크네요, 고기가.
0: 예. 네. 아이고, 올라. 아이고, 이거 클려. 겁나게 시구마. 이게 바로 충청도에서는 물짬뱅이라고 합니다. 물짬뱅이.
3: 원래 명칭은 뭐 곰치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지역마다 다 부르는 이름이 틀려요. 뭐 물메기, 잠뱅이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1: 근데 고기는 하나인데 네. 어디 이름이 이렇게 다 틀려요?
3: 지역마다 이제 부르는 이름이 다 틀리겠죠.
1: 그래요?
3: 네, 근데 명칭인데 이름은 이제 곰치라고 하더라고요.
2: 지역마다 다양한 방언으로 부르는 이 녀석의 표준어는 곰치로 이름을 빼앗긴 진짜 물메기와는 생김새에서 차이가 납니다. 꼼치와 비슷한 미거지는 꼬리에 흰 줄이 없어 구분되죠. 동해에서는 곰치로도 불리는데 진짜 곰치는 아예 과가 다른 어종입니다. 꼼치, 물메기, 미거지는 모두 쏨뱅이목 꼼치과에 속하는 어종이지만 조금씩 다르게 생긴 모습처럼 서식지도 차이가 있습니다.
0: 간만조 차이도 많고 뻘로 형성이 됐고 그리고 가에는 약간 자갈하고 모래하고 떨하고 섞여져가지고 아주 서식지는 이게 최고예요. 최고. 전국 최고. 네, 그만 갖다 놓고 많이 하면 눌린 게 조금씩
2: 서해는 꼼치 먹이인 새우, 조개 등이 풍부해 이 계절이 되면 꼼치 황금어장을 이루는데요.
3: 지금 이 정도로 많이 잡힌 거죠?
1: 어, 괜찮아요?
3: 네.
1: 요즘 많이 나오나 봐요?
3: 네, 지금이 최고가 제철이에요.
2: 단년생인 꼼치의 산란 시기는 1년 중 12월에서 3월까지로 지금부터 딱 3달 동안만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철이라 해도 실력과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꼼치 얼굴을 보기 어려운 법이죠. 이건호 선장이 꼼치 풍어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택한 것은 함정어법입니다.
0: 정치망이라고 해요.
1: 아, 정치망이요.
0: 정치망, 삼각망.
3: 뭐 정치망은 이제 길목에다가 놓는 그 어장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삼각망은 지금은 이제 물메기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놔도 지금은 많이 잡힐 철이에요.
2: 서천 어부들이 꼼치잡이에 사용하는 삼각망은 물고기가 회유해오는 길목마다 세 개의 통그물을 설치해 잡는데요. 한번 들어간 물고기는 되돌아 나올 수 없죠.

0: 지역마다 어구 사용법이 틀리니까 그래요. 통발을 하는 지역들은 통발로 잡고, 자만 그물로 잡는 데는 그물로 잡는데, 그물로 잡으면 또 고기가 상처가 나요. 삼각망 고기는 최고 좋죠.
1: 삼각망은 세 개의 통그물이 있어서 한번 조업을 나가면 꼼치를 세 번 올릴 수 있는데요.
2: 아, 선생님, 밑으로, 형님, 밑으로 잡아. 나 던져, 형님. 로, 늘, 쇼. 어! 힘을 똑같이 써. 아!
1: 이번에도 꼼치로 가득할까요?
2: 쭉 올려.
1: 기대감에 올리는 손길에 힘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그물에 피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이 제대로 오른 씨알 굵은 꼼치들이 여러 마리 들어있습니다. 겨울바다에서 한덩치 하는 녀석들이라 많이 잡히지 않아도 배 위에서 그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는데요. 그래서 잡는 재미가 쏠쏠한 게 바로 이 꼼치잡이입니다.
2: 3kg.
3: 오, 3kg. 예. 이 정도 하면 크기가 얼마나 될까?
2: 이거면은 한 4명이서 막 배부르게 드시죠. 이렇게 하면 한 70cm.
3: 이 정도면
2: 얘들은 이 밑에가 빨판이 있어 가지고 장애물이 있으면 여기가 빨판을 이용해서 딱 붙어댕겨 이렇게. 빨판이 여기. 이게 빨판이 이게. 빨판. 빨판이가 딱 붙어가지고 얘들 이렇게 물속에서 이러고 있어. 빨판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알을 쏴요. 장애물이다가 알을. 이게 장애물인 게 이 잔뱅이가 여기다가 알을 이렇게 품어요. 이게 잔뱅이 알이에요. 이것은 바로 놔줘야 돼.
3: 오,
2: 이렇게 놔줘야 돼. 이건 잔뱅이 알을 안 먹고 놔줘서 잔뱅이 아들이 더 크면 부화가 돼요. 부화가. 잔뱅이가 이 속에서 나와. 그렇지. 자, 조그마한 걸로 살려줘라. 요. 좀 크면 잡고 먹지? 아이. 하나, 둘. 물잠뱅이가 막 정치도 있고 그러니까 막 던지면 말 그대로 막 텀벙 물이다 그냥 텀벙 빠치면 풍덩이 이 소리 나서 그래서 물잠뱅이라고 텀벙
1: 못생긴 생김새 때문에 과거 그물에 걸리면 물에 버려졌던 꼼치 그러던 것이 시원하고 담백한 맛으로 사랑받으며 귀한 대접을 받게 된 것인데요.
4: 예전에는 좀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그래서 아까처럼 작은 것들도 이제 바다에다 다시 돌려보내는 게 그런 걸 보호해야지 이제 또 많이 잡을 수 있으니까
2: 한 개만 보면 돼요. 한 개
1: 이제 남은 그물은 단 한 개. 다행히 이번에도 꼼치가 반가운 얼굴을 보여줍니다.
2: 여기다 쏟아 버려. 여기다.
1: 삼각망으로 잡아올린 꼼치는 비교적 오래 살아있고 상처 없이 싱싱한 게 특징인데요.
4: 비늘이 이제 여기 보시면 까치까치 이렇게 비늘. 거의 이제 비늘이 이제 일반 생선 비늘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2: 이게 비늘이에요. 이게 물잠뱅이 비늘. 벗겨지지요? 이렇게 껄껄하잖니 껄껄. 예. 옛날에는 거의 안 먹었어요. 버렸어요. 고기가 옛날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흔해서 저거 먹을 새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기가 기어다 먹고 또 술국에 최고라 특대접을 받아요.
4: 얼큰하게 빨간색으로 끓여도 되고 맑은 탕으로 끓여도 되고

0: 이 물매 저 물맹이야 물잔뱅이는 다 맛있어요.
1: 이 꼼치는 조선시대 어류학서인 자산어보에도 등장합니다. 물고기가 넘쳐나던 시절, 지금처럼 대접받는 생선은 아니었어도 술병을 다스린다는 효과는 인정받은 것인데요. 그 숨겨진 매력이 차츰 사람들에게 퍼져나가 지금은 술 먹은 후 최고의 해장 재료이자 겨울에 가장 맛있는 생선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0: 아, 이제 고기를 이제 수족관에다 풀어가야지. 조금 잡을 때는 경매 안고 많이 잡을 때는 경매를 합니다.
2: 오, 오늘은 좀 양이 어때요?
0: 오늘은 양이 많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3: 욕심을 너무 부리면 안 돼요, 바다에서. 그냥 주는 만큼만 다.
1: 바다와 함께 오래 살아가려면 욕심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 이건호 씨가 두 사위에게 알려준 철칙입니다. 꼼치잡이가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덕분에 금세 마량폭으로 돌아왔습니다.
0: 아, 이제 고기 이제 회센터로 가지고 와야 돼.
1: 꼼치를 잡아서 항구에 도착했다고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꼼치 역시 다른 물고기처럼 선어보다 활어가 더 맛있고 인기가 좋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로 빠르게 수조로 옮겨야 하는데, 싱싱한 꼼치를 상처 없이 옮기기 위해 사위 봉현 씨와 영삼 씨가 능숙하게 합을 맞춰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든든한 사위들이 도와준 덕에 순식간에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상태 그대로 활어차로 옮겨졌습니다. 서둘러 도착한 곳은 포구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횟집입니다. 뱃일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조업을 못 나가는 일도 종종 생기는데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이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횟집도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0: 이렇게 잡아온 꼼치를 수조에 채우는 날이면 마음만은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어생역전에 성공해 인기가 있다 보니 잡아온 꼼치 대부분은 가게에서 계절 별미 음식으로 손님들에게 선보이는데요. 추운 겨울, 이건호 선장의 가족에겐 꼼치가 복덩이이자 소자죠.
1: 저희가 직접 팔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경매를 안 해요.
2: 아, 경매 안 하고? 네. 바로 그냥 여기에서 소비하시는 거예요?
1: 또 이제 말리기도 하고.
0: 잡아온 꼼치는 보통 생물로 요리하지만 손질해서 추운 바닷바람과 햇볕에 건조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마르면서 수분기가 빠져 보관이 용이해지고 그 맛이 생물에 뒤지지 않아 인기랍니다.
1: 살이 이제 매운탕 끓일 때 좀 흐물흐물하잖아요. 근데 말리면 쫄깃쫄깃해져요.
0: 충남 서천군 북서해안에 위치한 마량포구는 계절에 따라 다양한 해산물이 넘쳐나는 곳인데요. 봄이면 광어와 도미, 뜨거운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면 백조기와 부새, 그리고 추운 겨울이 되면 꼼치가 찾아와 어부들을 풍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다른 곳과 달리 다양한 꼼치 요리가 발달했습니다.
1: 근데 사는 것들은 그래도 좀 풍족해야 해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0: 흔히 맛볼 수 없는 꼼치회도 그중 하나입니다.
1: 다른 고기보다는 이게 살 자체가 좀 흐물흐물해요. 그래가지고 좀 물기를 더 많이 빼야죠. 눈으로 봤을 때는 좀 무거운 것 같아도 드시면 이제 좀 쫄깃한 맛은 있어요.
0: 꼼치는 다른 생선과 달리 육질에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회로 먹으려면 물기를 빼야 합니다. 육질이 부들부들하면서 쫄깃한 맛을 자랑하는데요.

0: 김치는 익은 걸로 뿌려야 시원해요.
1: 김치가 들어가는 이 요리는 꼼치탕입니다.
0: 이렇게 하면 또 신김치가 또 이게 또 간을 맞춰주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안 해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장이에요. 엄마한테 보면 날이 추워지면 제일 먼저 얘가 그리워져요. 동지가 지나면 물이 따뜻해진대요. 그러면 얘가 살이 이렇게 풀어지고 이렇게 탱글탱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동지까지만 먹지 동지 지나면 진짜 거짓말처럼 맛이 없어요. 그래서 안 먹게 돼. 진짜 맛없어.
1: 해장 음식으로 인기 있는 탕은 시원한 꼼치에 김치를 더해 개운하게 끓여낸 것이 특징인데요.
0: 막걸리에 이걸 따르면 애들이 식감이 더 쫄깃쫄깃해져요. 확실히 탱글탱글해졌네요.
1: 막걸리로 꼼치의 육질을 살리는 것은 서천 전통 비법이랍니다.
0: 봐봐요. 막걸리가 빠르니까 탱글탱글해졌잖아. 물기가 없고 탱글탱글.
1: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만든 꼼치는 양념을 한 후에 갖은 채소와 함께 버무려주면 새콤달콤한 해무침으로 재탄생됩니다. 꼼치탕이 애주가들의 속을 풀어줬다면 해무침은 안주로 애주가들에게 사랑받는데요. 이외에도 꼼치는 전으로도 요리해 먹을 수 있습니다. 호를 뜬 후 달걀 옷을 입혀 부쳐내면 그 모습이 동태전과 흡사하죠. 하지만 입에 넣는 순간 그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난다고 합니다.
0: 동태전보다 얘가 살이 더 많고요. 오히려 더 살이 많고 더 부드럽고 더 먹을 게 많아.
1: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나 이가 약한 어르신들이 먹기 좋답니다.
0: 자, 배고프니까는 내가 전도했고.
1: 새벽부터 추운 바다에서 꼼치를 잡아와 허기질 남편과 사위를 위해 꼼치 한 상을 서둘러 차려냅니다. 꼼치탕 한 숟가락이면 얼었던 속도 사르르 풀리는데요.
0: 그게 없어.
2: 아이고, 맛이 좋네. 물짬뱅이탕은 매일 먹어도 맛있네.
0: 작년의 그 맛.
3: 작년의 그 맛은 무슨 맛이에요?
0: 작년에 먹어본 그 맛. 올해도 맛있다고.
1: 꼼치회는 산지에서 아는 사람만 먹는 별미죠.
4: 부드럽게 수술 넘어가는 그런 느낌. 꼭 젤리 먹는 그런 느낌.
1: 이만한 피로 회복제가 없을 정도인데요.
0: 맛이 어때?
5: 안 씹어도 돼요. 맛있어요. 뭐. 운동이야. 이 친구는 그래도 식감도 완전 맛있는데.
0: 그리고 당신은 왜 이렇게 당신보다 막 사위들이 더 크잖아. 막 크고 듬직하고. 그러니까 바다에 나가면 무섭지도 않겠네.
5: 어이, 당연하지.
0: 그럼 의지되고. 자식 때 나서 키울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커서 같이 일을 해보니까 괜히 웃음이 나오고 좋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믿음이 있고 의지를 하니까 좋은 거지.
5: 어려운 법 있죠.
0: 어렵지.
5: 화장실 쓰기 미안하고.
0: 빼나가면 네. 화장실 쓰기.
5: 그게 제일 힘들죠.
4: 아버님이 배를 타시면 좀 예민해지셔요.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잠깐 뭐 1, 2초 사이에만 다칠 수 있으니까 바다에 있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조심하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해야죠.
0: 가족은 일할 때 위험하지 않나 어쩌나 자꾸 쳐다봐지지만 남은 자기 할 일만 해. 그러지? 그래서 더 든든하고 그래서 좋은 거지 뭐. 사회들은 이런 험한 일은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는데 이제 이렇게 출 때는 늦게까지 이불 속에서 푹 자야 되는데 컴컴할 때 나가는 거 보면 그게 좀 안쓰럽죠.
1: 가족의 힘으로 겨울바다에서 꼼치를 잡아 올리는 사람들. 서천 어부들에게 꼼치는 한겨울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고기임에 틀림없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화로위 펀장은 어부들과 수산물들로 활력이 넘칩니다. 이곳에서는 제철 맞은 문어를 비롯해 다양한 수산물이 사람들의 시선과 발길을 잡아 끄는데요.

0: 그중 한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꼼치입니다. 이곳에서도 단연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죠.
1: 이게 해장국으로는 제일 좋아요.
2: 해장국?
1: 네.
3: 많이 걸리는 데가 있고 이제 또 없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조금 차이는 있어도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이제 막 많이들 가지고 올 겁니다.
0: 남해에서도 인정받은 겨울철 최고의 해장 재료 꼼치.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나오지만 그중 남해는 예전부터 꼼치가 많이 나오는 곳 중 하나입니다.
4: 그 남해안이 얘기는 서로 서식하는 것이 수온도 약간 따뜻하고 수심이 약간 얕고 가장 맛있는 그 즐길 조건이 남해안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0: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던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꼼치에 집중되는데요. 과연 가격이 어떻게 나갈까요?
3: 오늘은 조금 가격이 조금 덜 나갔네.
2: 아, 어떻게 해요?
3: 예. 뭐 이게 뭐 날마다 틀리니까 조금 잘 나가는 날도 있고 좀 안 나가는 날도 있고 그런 영향이 있네요.
0: 경매가 끝나기 무섭게 팔린 꼼치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지는데요. 오매불망 이 계절을 기다려온 사람들에게 시원하고 담백한 꼼치 맛을 선사할 것입니다. 서해와 마찬가지로 남해에서도 겨울은 꼼치잡이의 계절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 꼼치잡이를 하는 어선은 약 20척. 박진호 선장도 뒤늦게 배를 몰고 바다로 나서는데요. 원래 남동생과 둘이 조업을 하지만 오늘은 두 아들이 걱정된 어머니도 같이 동행을 합니다.
5: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한 20분만 오만하면 조업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0: 찬 바람이 불면 연안 가까이에서 산란을 하는 꼼치. 이곳 앞바다도 그중 한 곳이죠.
6: 다 왔어요.
0: 도착하자마자 박진호 선장이 본격적으로 꼼치 조업을 시작합니다.
3: 여기 이제 이쪽 특히나 이게 이제 돌산권은 거의 자망이 한 뭐 한 80% 보셔도 됩니다.
0: 이곳 어부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망은 네트 모양의 긴 그물을 어군통 내 수직으로 펼쳐서 고정해놓고 물고기가 그물코에 걸리게 해 잡는 어법입니다. 바다 바닥에 닿게 그물을 내리기 때문에 바닥 가까이에 사는 꼼치를 잡는 데 효과적이죠.

0: 같은 꼼치라도 잡히는 지역, 어부에 따라 어법이 다른데요. 과연 자망의 꼼치가 얼마나 잡혔을까요?
1: 예, 빈곰가 올라와요.
2: 마음이
1: 아프네. 아, 잡혀야 할 텐데 이거 이래 갖고 되겠냐.
2: 이게 물메기가 제일 잘 잡히는 수온이 활동 왕성할 때가 보통 이제 수온이 15도, 13도. 사는 곳이 지금 뻘하고 모래하고 섞인데 산란 때문에 얘네들이 그 가쪽으로 붙으니까 지금은 그 고기 지금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가쪽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수심이 여기 이제 13m, 12m.
3: 올라오네, 엄마.
4: 어, 그래요?
2: 예, 물메기 왔습니다.
4: 왔어, 왔어.
1: 왔어, 왔어.
2: 네. 메기다. 물메기다.
0: 잡는 방법과 부르는 이름은 달라도 전라남도 여수시 남해 연안에서 잡히는 건 역시 꼼치입니다. 충청남도 소천 어부들이 물잠뱅이, 물텀벙이로 부르는 것처럼 물메기는 이곳 바닷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부르는 방언이죠.
2: 민물메기같이 입모양이 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메기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저희도 뭐 한 게 얼마 안 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원래 이제 그 꼼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꼼치.
5: 원래 지역마다 고기 이름을 부르는 방언들이 좀
2: 다 환경이 틀리니까 아마 고기도 같은 어종이라도 생긴 게 조금씩 틀리고 색깔이 틀린가 봐요. 색상이 남해안하고. 자, 봐보세요. 이게 이제 순놈은 여기 아랫부분이 더 넓잖아요. 머리에 비해서 아랫부분이 더 넓고 앞놈은 머리가 여기가 더 좁고 일단 크기 차이에서는 순놈이 월등하게 커요. 순놈이
4: 가격 차이는 좀 어때요?
2: 가격 차이는 순놈, 앞놈 거의 같이 동일하게 나가.
4: 아, 동일하게. 네,
2: 크기별로 단가가 정해져 가지고 저희는 크기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집니다. 이빨이 없습니다. 이빨이 없어서 뭐 이게 뭐 물려도 뭐 전혀 사람한테 해가 안 되고. 이거 최상급입니다. 예.
4: 최상급.
2: 예예. 예.
4: 이야, 색깔도 예쁘네요.
2: 예, 상태 좋고 손도 좋고 어디 상처도 없고.
1: 옛날부터 여태가 겨울에가 맛있어요. 겨울에 나는 거 뭐고 고기가. 겨울철에 나는 고기고요.
0: 그 누가 알았을까요? 못생긴 생선의 대명사로 천대받던 꼼치가 담백하고 시원한 맛으로 어부들에게 사랑받는 시대가 올 줄 말입니다. 해장국 재료로 비싼 몸값을 자랑하다 보니 이제는 다른 배들과 조업 경쟁도 생겨 어부들의 애를 태우는 일도 다반사. 그래서 이렇게 잡혀 올라오는 날이면 꼼치 얼굴이 반갑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5: 안 귀여워요?
4: 아, 귀여우세요?
5: 엄청 귀여워요.
1: 못생긴 귀여워요. 쟤는 못생겼다며.
5: 순하게 생겼잖아요.
1: 이쁘구만 그래도.
2: 이쁘구만.
4: 이뻐요?
5: 아유, 배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이쁘죠. 본인이니까.
1: 본인이니까. 먹고 사는 거잖아요.
5: 아유, 귀엽잖아요.
2: 하도 작고.
5: 얼마나 귀여운데요. 봐요. 순하게 생겼잖아요.
1: 4개가 잘생겼어요.
2: 4개가 잘생겼다.
4: 아유, 서운하시겠다.
0: 꼼치는 여수 어부들에게 겨울바다가 딱 석 달 동안 주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잡을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기에 날씨만 좋으면 바다로 나와 양망과 투망을 반복하는데요. 박진호 선장도 귀역한 후 매년 꼼치를 잡고 있죠.
2: 이제 5년째 들어갑니다.
4: 5년째요?
2: 네.
4: 뭐 어떤 계기로 이걸 하게 되셨어요?
2: 아,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거 이제 보고 제가 그냥 이어서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시내에서 이제 일하다 들어왔고.

0: 가지고 그냥 제가 이어받았습니다. 많이 어려웠죠, 처음에. 바다에서도 막 몇 번 사고도 있고, 그물사고 같은 것도 많이 나고, 손실도 많이 생기고.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다 아니까 이제.
1: 못 이기지요. 아들이 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지. 나도 지요.
2: 못 이겨요?
1: 응. 아들이 엄마, 요거 엄마, 나는 고기 잡은 것이 좋아. 그러는데 뭐, 지금. 할 수 없지.
3: 그렇게 가족들은 인생의 파도를 함께 넘겼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1: 자, 아싸! 여기다! 만 원짜리. 커서 만 원짜리.
4: 됐자.
1: 자, 다들 나서겠습니다. 4,000원. 네. 내가 내가 갖고 있는 거. 죽었어. 이거 5,000원.
4: 아, 죽어서 5,000원?
1: 네.
4: 살았으면요?
1: 살았으면 많은 달지.
3: 자망으로 잡은 꼼치는 그물에 걸려 삼각망에 비해 살 확률이 적은데요.
1: 산 거는 살리고요. 물에다 넣어갖고. 네, 이거 죽은 거는. 누군지 팔아야지.
5: 예, 이거 바로 선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죽은 걸 이렇게 따서 말리는 거예요.
2: 아, 그래요?
5: 이게 말리면은 비싸고요.
0: 조금 번거롭긴 해도 이게 화로보다 더 가격이 더 서니까 판매가가.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예, 바다에서 해풍으로 그냥 이렇게 건조를 해서 그렇게 또 판매를 또 하고 그럽니다. 예전에는 그냥 막 다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2: 아, 그래요?
0: 예.
2: 왜 그랬대요?
0: 글쎄요, 그때는 말 그대로 못생겨서 그랬나?
3: 아들이 추위와 싸워가며 잡아올린 소중한 꼼치가 죽는 바람에 제 가격을 못 받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손질해서 건조할 준비를 하는데요. 죽은 꼼치 중 상태가 좋은 것들은 등을 갈라 내장을 빼고 깨끗하게 씻어 바닷바람에 잘 말려주면 활어 상태보다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바닷물에 손을 담가가며 깨끗하게 손질한 꼼치에는 아들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1: 잘 마르게요.
2: 배사하면 잘 말라요?
1: 네, 깨끗하고.
3: 배에서 햇빛과 바람이 잘 드는 명당자리에 빨래마냥 꼼치를 잘 걸어두는데요. 이대로 나흘에서 5가량 말리면 아들의 주머니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잡은 꼼치는 겨우내 남해 어부들의 밥상에도 올라 한겨울 보양식으로 어부들의 건강을 책임져줍니다. 꼼치가 많이 잡히는 날이면 집집마다 빨랫줄에 건조시키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죠. 햇볕과 해풍에 수분이 날아간 꼼치는 물컹하던 살이 쫄깃한 육질로 바뀌며 사람들 입맛을 당깁니다.
1: 여기서는 노상요, 매기찜. 이제 요리 말라갖고, 이제 잘라 이렇게 담가 놨다가, 이제 이렇게 쪄갖고 양념을 발라갖고 먹어요. 여기는, 여기 지역은.
3: 같은 꼼치지만, 이렇게 요리하면 맛도 다릅니다.
1: 센 거는 물렁물렁하니 안 맛있잖아요.
2: 예. 네. 어, 그래요?
1: 예, 네, 막 말랑말랑해갖고, 센 거는 물이 커서 살이. 너무 물러. 그래갖고 안 맛있어. 그러니까 이리 인자 해갖고 너무 맛있어요.
3: 찜이 꼼치 요리의 별미라면 으뜸은 역시 탕입니다. 서해에서 김치를 넣어 개운하고 칼칼하게 끓여 먹었다면 남해에서는 맑은 탕으로 끓이는데요. 시원하고 담백한 맛이 대구탕보다 꼼치탕을 한수 위로 칩니다.
1: 고춧가루 넣으면 시원한 맛이 없어요. 그래갖고 나는 우리는 그냥 그렇게만 해 먹어요.

0: 말린 꼼치로 찜을 만들 때 양념을 발라서 찔 경우 양념이 씻겨버리거나 살이 흘러내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꼼치 살만 먼저 쪄낸 후 양념을 그 위에 발라 완성시킵니다. 이곳 어민들이 꼼치 맛의 진가를 알게 된 후 겨울이면 건조시켜 사계절 내내 꼼치를 즐기는 방법이죠.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 시간.
1: 시원하네.
2: 시원하게.
1: 알다고 있네.
0: 30년을 업으로 살아온 아버지에게도 꼼치는 겨울철 최고의 생선입니다.
3: 당은 시원한 맛이고요. 찜은 뭔 맛이 나올까? 이런 맛을 볼 수가 없지, 어디 가서. 우지방 먹은 것도 이거 먹은 것도 이거 먹은 거에 훨씬 낫지, 찜을 해서 먹은 거에. 지금 요 지방에는 아무 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4: 찜은 좀 맛이 좀 강하고 양념이 돼서 고기 식감은 찜 같은 경우는 이제 식감이 이제 씹히는 맛이 있고요. 이제 탕은 그냥 입에서 살이 미연하니까 입에서 그냥 먹는 그냥 시원한 맛.
0: 두 아들은 꼼치를 잡으며 진짜 바다 사나이로 성장했습니다.
3: 지금 하는 거 보면 잘 하죠 지금. 남당도 낫습니다 지금.
4: 아버지도 안 해봤던데도 가보고.
3: 무전도.
4: 그래 이제 바다를 이제 알았어요 이제.
3: 실로 바람이 불면은 배가 파도 같은 게 힘이 들지요.
2: 위험해.
3: 그리고 또 앙대 밭에 가서 주로 무섭고.
4: 그냥 항상 애기라 그러잖아요 지금. 제 손주가 21살인데도 애기라 그래.
0: 아무리 나이 많은 자식이라도 부모님 눈에는 그저 어린아이일 뿐인데요. 부모가 돼서야 비로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5: 아버지가 여태까지 닦아오신 게 아깝고 뭐 이제 그물들도 남아있고 그래서 그냥 큰 고민 끝에 그냥 아버지 설득해서 부모님 설득해가지고 한 5년 정도 되게 버티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지금은 뭐 아이고 잘했구나라고 이렇게 후회는 없습니다.
0: 편찮으신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러 고향으로 돌아와 어부가 된 박진호 선장. 치열한 삶의 현장인 바다 위에서도 가족들을 위해 흔들림 없이 견뎌온 아버지처럼 그 역시 꼼치를 잡으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5: 이제 삶의 터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걸로 인해서 이제 모든 가족이 이제 먹고 사는 거고 바다는 그냥 하여튼 내일내일이 그냥 저한테는 희망이죠, 희망. 물메기 잡는 걸 저는 1년마다 좀 기다리거든요, 실은. 예, 기다려요, 이때. 요 시즌을 기다려요, 저는.
0: 잡는 방법과 부르는 이름은 달라도 혹독한 계절에 우리나라 어부들을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꼼치. 이건호 선장도 부지런히 서해로 나아가 조업을 시작하는데요. 봄, 여름, 가을 중 유독 겨울이 기다려지는 이유. 바로 약속을 잊지 않고 돌아오는 꼼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6: 천지기. 천지기. 위험한 순간도 물론 있었지만 좋은 날이 더 많았죠. 그리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어태까지 먹고 살고 그것도 더 좋을 수가 없지. 진짜 바다는 좋아. 이렇게 안 살아본 사람은 전혀 모르지.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0: 내집 마련, 참 오랜 시간 공들여야 하는 쉽지 않은 일이죠. 새들도 그렇습니다. 요만한 집한 채만 있으면 새 생명을 낳고 기를 수 있는데 이 집 한 채를 지을 여건이 갈수록 나빠집니다.
1: 도시의 그늘진 곳에 그들은 깃듭니다. 어린 것들을 낳고 기를 그 작은 틈새를 찾아서죠.
0: 그래서 정격 분양합니다. 새들의 신도시.

0: 잠깐만요. 잠깐만.
1: 지금 아닌데.
2: 그 도시는 높게는 20m 상공에 지어집니다. 100% 원목으로 지은 친환경 주택단지. 사람이 지은 새들의 신도시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팔당댐 아래 한강과 두 개의 하천이 만나는 당정뜰은 물과 갈대, 관목이 풍부한 새들의 터전입니다.
0: 지금 나르고 있는 거는?
3: 이거는 민물가마오지라는 새입니다. 지금 이제 이들이 출근을 한다는 표현들을 더 해요. 밤이 이제 해질 무렵이 되면 밤대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2: 강이 굽이쳐 여울지는 이곳엔 물고기가 풍부합니다. 새들은 출근하듯 찾아와 사냥을 하죠. 겨울이면 새들의 군무가 펼쳐집니다.

0: 수천 마리의 새들이 찾아와 먹이를 먹고 쉬어가는 철새들의 기착지이기도 합니다.
1: 이런 배후습지 쪽에 있는 갈대 이런 것에서 살고 있는 새들 있죠. 지금 조용히 하시고 들어보시면은 새소리가 들리나요?
2: 너무 많이 들려요. 종류가 너무 많은. 네.
1: 지금 들리는 소리가 가깝게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개개비라는 소리입니다. 개개비.
2: 개개비요?
1: 네.
2: 지금 이 소리?
1: 네네네네. 이 소리가 개개비 소리가 내는 소리입니다.
2: 새소리가 어떻게 저런 소리를 내지?
1: 좀 특이하겠죠.
2: 좀 뭐라 그럴까? 허스키하다 그럴까?
0: 나름 짝을 찾는 세레나데라고 합니다. 갈대 숲속엔 새들의 집이 있습니다.
1: 살살 할 수 있는 게 혹시나 둥지가 있으면은
2: 그렇죠.
1: 네, 조심조심. 지금 네, 보이지 않아요. 둥지는 보통 보면 한 3분의 2 지점에 있습니다. 높이는. 갈대 전체 3분의 2.
2: 그 갈대는 좋은데 발을 밟고 계신 거 아시죠?
1: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2: 아.
1: 몰랐습니다.
2: 아니, 괜찮습니다.
1: 죄송합니다.
2: 네, 다른 분이 아니라 선생님이 제 발을 밟아서 오히려 영광이에요.
0: 우리에게 뱁새란 이름으로 더 친숙한 붉은 머리 오목눈이 둥지를 찾아갑니다.
1: 지금 이 소리. 얘가 붉은 머리 오목눈이 뱁새 소리예요. 여기 소리 들리세요?
2: 이 안에 네. 있는 것 같은데 왠지. 네.
0: 새의 소리를 따라가 보니 빼곡한 갈대 동굴 안에 둥지가 있습니다. 몸길이 13cm 내외의 작은 새, 붉은 머리 오목눈이입니다.
1: 눈동자 보이죠?
2: 우와! 새가 알을 품고
1: 있네. 둥지 안에 지금 있는데.
2: 진짜 예쁘다.
1: 뱁새. 네. 네.
0: 둥지 안엔 보물이 담겨 있더라고요.
2: 네. 이 새집을 보면 네. 정말 정교하고 단단하게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네. 저 둥지를 어느 정도에 이렇게 완성시킬 수 있나요?
1: 아, 그 개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 약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2: 그렇게 빨리요?
1: 예, 처음에는 지푸라기를 굵은 걸 물고 와서 기초를 만들고 네. 거미줄 물어와서 그 접착제 기능을 하거든요. 네. 거미줄이 이제 알 낳는 알자리라고 하는데 알자리 부분은 아주 부드럽고 가는 거 그런 것들을 구해 와서 안에다 깔아서 만드는데 평균 약 일주일.
0: 새끼를 안전하게 기를 수 있는 은밀하고 튼튼한 집. 사람의 손바닥만한 이 집이 번식기 새들에겐 온 우주입니다. 단정뜰 너머에는 산새들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당시 조정경기가 펼쳐졌던 경정공원입니다. 대회 이후 공원으로 변신한 이곳에 숲이 번성하면서 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제비가 같은 집을 찾아오듯 이곳에서 번식에 성공한 새들이 다시 찾고 머무르면서 수많은 새들의 고향이 됐죠.
1: 아, 여기 잠깐만 네. 뭐 하나 보고 갈게요.
2: 아, 예.
1: 여기 보시면은 잘 모르겠지만 평평하게 뭐 실처럼도 있고 그렇잖아요.
2: 네.
1: 여기에 박새라는 새가 살았었어요. 박새. 그래서 새끼를 잘 키워서 나갔어요. 훌륭하게.
2: 아, 그래요? 네.
1: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둥지를 만든 거예요.
2: 오!
1: 이렇게요. 그리고 둥지 여기 이끼가 있고 그 실처럼 있는 게
2: 네.
1: 고라니 털입니다. 고라니 털.
2: 고라니 털은?
1: 네. 여기 이제 이 주변에 고라니가 많은 거죠. 그래서 아... 고라니 털을 둥지 재료로 해서 여기서 번식을 해서 새끼를 잘 키워서 나갔습니다.
2: 아니 왜 나무에다 둥지를 안 털고?
1: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들이 살아가는데 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가로등 이 비좁은 틈새 누군가의 집이 있다는 걸 말이죠. 봄부터 여름 사이 번식을 하는 박새. 햇볕이 뜨거우면 달아오르는 금속통 안에서 새끼를 낳아 길렀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차와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고단한 새빵살이었습니다. 이 녀석 또한 기상천외한 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어딜까요? 네, 바로 족구장 안정고깔입니다.

0: 지난 봄 이끼를 물어와 푹신한 보금자리를 마련했던 박새. 기발한 아이디어로 내 집 마련에 성공했죠. 어미는 이 집에서 모두 8개의 알을 낳았습니다.
1: 어, 들어갔어.
2: 들어갔다.
1: 아저씨, 보고 계시면은 아마 나올 거예요.
2: 오, 나왔다, 나왔다.
1: 나왔죠?
2: 오! 나왔다.
1: 예.
2: 이야. 그러면 지금 분명히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먹잇감을, 뭔가를
1: 애벌레.
2: 구해서.
1: 곤충 애벌레.
2: 네, 주로. 곤충 애벌레를 구해서 그래서. 들어가서 먹이를 주고 또 나와서 살피고 또 날아가서.
1: 그렇죠.
0: 공원에서는 곡괄 주변에 울타리를 쳐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마치 온 동네가 아이를 키우듯 많은 이들의 배려 속에 곡괄 속 박새 가족은 탄생했죠.

0: 겁니다.
1: 어린 박새들은 잘 지내고 있는 걸까요? 어미가 나간 사이 조심스레 둥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0: 보시면은 새끼가 하나, 둘,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여섯에서 일곱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 부화 12일 전후로 추정되는 새끼들. 우리는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2: 뭐? 해 닫을 거가 누가 내가 죽다고.

0: 한 마리가 움직이니까 다 움직이네.
1: 꽉 차 있는 상태. 아, 아.
2: 새끼들이 한창 자라는 시기. 어미는 빗속에서도 쉬지 않습니다.
3: 아, 지금 왔어요.
4: 아, 위에 올라 있네, 지금.
3: 지금 올라왔어. 네,
4: 라바콘 위에 있어.
5: 오, 내려왔다.
4: 아이고, 비도 나 많이 맞았네. 아이고, 몸이 섰어요, 얘한테.
5: 네, 걔만 먹었어.
4: 네, 네. 어쩔 수 없어요, 돌아가면서.
5: 아, 그래요? 네,
4: 한 번에 한 마리, 한 번에 한 마리한테만 줍니다.
2: 암수 두 마리가 일곱 새끼들을 먹이니 그 양이 넉넉하진 않습니다. 입을 더 크게 벌리고 소리도 요란한 녀석이 하나라도 더 받아먹습니다.
0: 못 먹은 애들은 입만 다시요.
4: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성장 속도가 조금은 차이 나지만 거의 그래도 고르게 아, 네. 네, 이렇게 좀 지금 예, 못 먹인 애가 없이 지금 온 것 같아요. 얘가 조금 연령이 뭐 좀 시커멀수록 더 몇 시간 차이라도 더 빨리 먹은 애가 시커멀.
0: 네.
5: 아 그래요?
4: 그런 흔적이라고 모습이랑
5: 색깔이 좀 진할수록
4: 얘랑이랑 다르잖아요.
5: 아 예예. 예.
4: 얘가 더 이제 그
5: 조금 진하고
4: 더 성장이 된 거죠.
5: 아 사실. 그렇습니까?
2: 이 작은 둥지 안에서 벌어지는 첫 생존 경쟁인 셈이죠.
0: 나바코네 그다가 왜 둥지를 틀었을까요? 근데?
4: 그러니까 이들은 저기도 그 박새만 번식하는 게 아니라 새박새라는 새도 번식을 하고 흰눈서방금새도 번식하고 참새도 여기에서는 참새도 번식하다 보니까 경쟁이 생기는 거죠.
0: 어찌 보면 안쓰럽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또 이런 곳을 또 찾아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4: 그렇죠.
2: 2010년 태풍 곤파스는 새들에게도 치명적인 재앙이었습니다. 서해안으로 북상해 수도권을 관통한 이 태풍으로 도시의 나무 수천 그루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쓰러진 나무와 함께 새들의 집 또한 사라졌습니다.
4: 딱따구리류가 굉장히 많아서 딱따구리가 판 구멍들이 많았었어요.
0: 네.
4: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살아가는 새들이 많이 왔었고 했는데
0: 나무들이 다
4: 넘어갈 때 딱따구리가 파놓은 구멍들도 둥지도 다 없어지게 돼. 예.
2: 경정공원 일대엔 그런 새들을 위한 신도시가 들어섰습니다. 이 신도시 탐방엔 자전거가 제격입니다.
0: 선생님하고 이렇게 무슨 데이트하듯이 강변을 왼쪽으로는 강물이 흐르고 네. 오른쪽에는 나무들, 새소리, 풀숲이 우거진 이곳을 하이라 씨한테 조금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드는데요? 아, 둘이 이런 시간이 없고
4: 아이고.
0: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2: 이 숲 곳곳에 사람들이 설치해 준 인공 새집이 있습니다.
0: 노란 꽃이 정말 활짝 웃고 있는 듯한 이런 인공 새집을
4: 네.
0: 이 나무 위 이런 데다가 이렇게 단다 이거죠?
4: 네.
0: 아.
4: 여기가 막 삥 들어가면서 50개니까 뭐 촘촘히 있는 경우도 있고 숲 주변이 많은 곳에 그 인공새집 설치했죠.
0: 아.
4: 여기도 잠깐 보시면은
0: 네.
4: 여기도 인공새집 하나 있어요.
0: 아, 좀 그죠? 위에 보이네요. 네,
4: 좀 크지, 커요. 높고.
0: 아, 네.
4: 저거는 이제 솔봉이라든가 원앙이라든가 좀 큰 새들이 이용하는 구멍이 커야 큰 새가 들어갈 수 있겠죠.
0: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새 집도 이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지금.
4: 그렇죠.
0: 아, 크고 작고.
4: 네. 그래서 저기 보면은 저기도 있는 새집 하나 있어요.
0: 아, 낮은 곳에 네. 있네요.
2: 나무 위에 원목으로 지은 친환경 주택들. 입구의 크기에 따라 직경 3에서 9cm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구분됩니다. 이곳은 새들을 위한 신도시입니다.
6: 신도시에 입주한 새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신도시 집들은 원룸이지만 채광과 통풍이 원활하고요. 역세권은 아니지만 먹세권으로 인근에 곤충과 씨앗, 각종 애벌레들이 가득합니다. 실거주 조건이니까 분양권 양도는 안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2: 이곳에 인공새집을 설치하기 시작한 것은 10여 년 전. 서정화 전문가는 하남의 환경단체 회원들과 함께 지금까지 150여 개의 인공새집을 설치했습니다.
0: 조류 박사님에서 건설 소장님으로 바뀌셨네요.
4: 근데 안전을 위해서 써야 돼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2: 사람들이 내어준 둥지에서 새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네.
4: 여기 보시면 아 지금 알이 보이네요. 알이 알이 보이고 여기 보면 솜털이 있잖아요.
5: 네네.
4: 이게 원앙이 자기 본인의 가슴에 있는 솜털입니다.
5: 아.
4: 그러니까 솜털을 아, 이제 잠시 자리를 비울 때는 알을 알이 식지 말라고 덮어놓고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5: 아.
4: 그래서 이 둥지를 놓고 얘기해 보자면은 그 이 솜털이 있으면은 네. 이거는 원앙이 둥지다.
0: 어미나 수컷이 자리를 비웠을 때는 자기의 털을 깃털을 뽑아서 그 알 위에다가 덮고 나간다.
4: 그렇죠.
2: 원앙은 물가에 살지만 번식은 천적을 피해 나무 위에서 합니다.
4: 원앙이 이제 부화가 되면은
5: 네.
4: 재밌는 것이 깃털이 이제 알에서 깨어나서 젖어 깃털이 새끼가 젖어 있거든요.
5: 네.
4: 그럼 한두 시간이면 깃털이 말라요. 솜털이기
5: 때문에. 아, 네네.
4: 그러면은 어미가 새끼를 데리고 나갑니다.

0: 인근에 입구 직경 3cm짜리 작은 둥지도 있습니다.
1: 살짝 올라가셔갖고 이렇게 네. 다 열지 마시고 네. 천천히 조심히 올라가세요. 네.

0: 있죠.
1: 어떻게 어떻게 제가 한 번만 좀 더.
2: 작지만 경이로운 그들만의 세상입니다.
1: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2: 부화한 지 열흘쯤 되어 보이는 박새 새끼들이었어요.
1: 우와. 아니 저. 아, 저 조그만 것들이 저렇게 숨 쉬면서 제가. 와도.
3: 오, 대단하다.
1: 여기 있어요.
2: 그 사이.

0: 어미와 아비가 돌아왔습니다.
1: 아이들이 저렇게 어미,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거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요 정도로 보는 걸로 하고 네네네. 자리를 피해주는
2: 게 맞습니다.
1: 그죠?
2: 그렇게 해야 된다.
0: 이 작은 인공 새집이 있었기에 태어날 수 있었던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2: 인공 새집을 하나 다는 걸로 하겠습니다.
0: 새들이 안정적으로 번식을 하기 위해선 더 많은 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기울어지게. 우리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달아주기로 했습니다.
2: 여기 보시면은 안에 네. 여기 보시면은 이 스프링이 있어요. 네. 올라가셔갖고 네. 이렇게 되는 데서 여기다가
1: 양쪽으로 예, 해서 거는군요.
2: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하면 됩니다.
1: 양쪽으로. 아, 그러면 네. 이게 어느 정도의 높이에도 닿는 건가요?
2: 이게 관리하려면은 한 뭐 2m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3cm.
0: 참새나 박새 같은 작은 새들이 주로 이용하는 입구 직경 3cm의 집입니다.
1: 아, 새를 위해서?
2: 새를 위해서 또 생각하시고. 네.
1: 위치만
2: 여기다 놔셔도 됩니다. 거기 눈, 그 정도. 더 안 올라가셔도 되고, 거기.
1: 요 정도의 네, 위치. 네.
2: 그 정도에다 두시고.
0: 새 집을 비스듬히 세우고 네, 스프링을 돌려. 이용해 단단히 고정합니다.
2: 네. 오, 좋습니다.
1: 오, 딱인데요? 네. 안 움직이지 않고.
0: 소중한 생명들이 태어날 터전을 마련해줬다는 생각에 아주 뿌듯하더라고요.
2: 양도들 사고 드시면 감사합니다.
1: 저 손길은
0: 부디 아늑하고 행복한 집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2: 예, 아유,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이렇게 훈훈하게 하루가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 어? 뭐 하세요 여기서?
2: 아요?
1: 어디 가세요?
2: 일단 올라오세요. 일단. 일단 네. 올라오시면은 제가 설명을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올라오세요.
1: 감독님 오세요. 감독님 어디 봉사 오셔서 어떻게 잘 어울리실까? 아니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두 분이 올라가셔가지고 뭔가를 보고 하시면 제가 여기를 지키겠습니다.
2: 저희는 새와 한 몸인 거예요. 새를 위해서.
0: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1: 배수에 올라가나? 아, 내가 정말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감독님.
2: 아유, 일단은 안전을 위해서 이거 거시고.
1: 아, 네. 야, 감독님은 어쩜 그렇게 잘 어울리세요? 선생님, 나 정말 잘 어울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대기 아니에요, 지금. 최고인데요? 에? 그리고 얼마 후. 아, 제가, 가족들하고 유일하게 안 하는 게, 네. 이런 놀이기구, 높이 올라가고, 뭐 이런 걸 정말 안 합니다. 무섭죠? 무섭죠? 오,
0: 스태프들은 참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3: 눈이 더 커지셨어?
1: 오, 커집니다. 오,
0: 우와. 어느새 보소 작업차는 지상 10m, 오래된 나무의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2: 붙여주세요. 조금만 위로. 스톱. 와, 이거 뭐야?
1: 뭡니까?
2: 이거 난감해졌는데.
1: 왜요?
2: 이거 묘한상이 벌어졌어요. 지금 뭐죠? 보시면은 알이 큰 거 작은 거 있잖아요. 왜? 작은 거는 파랑새 알이고 왜? 큰 알은 아니 원앙이 알이에요.
0: 각기 다른 두 새의 알이 나란히 있는 상황. 바닥엔 원앙의 털과 알 껍질도 있습니다.
1: 우와, 진짜 깃털이, 털이 너무 예쁘네요. 네.
2: 요게 파랑새 깃털입니다.
1: 이야.

0: 이게 작년에 원앙이 여기서 번식을 했어요. 아, 그 부화 안 된 중지란 또는 무정란이 하나 남아 있었던 거예요.
1: 아,
0: 그
1: 그럼
0: 남아 있었던 자리에 올해 네. 파랑새가 들어와서 알을 하나 놓은 거예요.
2: 파랑새가 방해받지 않도록 원앙의 흔적을 치웁니다.
1: 아, 털들은 청소를 다 해주는 거예요.
0: 네네네.
1: 아,
0: 네. 그 번식을 잘 했다는 건 얘기인 거예요. 원앙이 번식해서 아. 잘 나갔다는 증거거든요.
1: 아.
2: 이번엔 더 높은 곳으로 갑니다.
3: 하면 이제 슬슬.
1: 아, 정말.
4: 아, 진짜 겁이 많으시네.
1: 아니, 겁이 많은 게 아니라 겁이 없는데요. 이 높고 막 이런 거를 싫어합니다.
0: 아, 그래도 네. 모양 빠지시니까.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1: 네. 아,
2: 지상 20m. 가장 높은 나무 위에 인공세집을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1: 야, 꼭대기 올랐어요, 지금.
0: 이 사이로, 이 사이로 들어갈 겁니다, 이 사이로.
1: 아, 그쪽으로 또 들어가요?
0: 네, 쭉 들어가요.
1: 나무 사이로?
0: 네. 오우.
1: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0: 아니,
2: 배우 체면이고 뭐고 정말 오금이 저려서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1: 아니, 아니, 잘못 온 것 같아.
0: 나도 앉아요.
4: 어디로
0: 들어가시지? 다시 앉으실 텐데.
4: 와, 순식간에 올라가.
0: 눈을 들어가실까요?
2: 이제 별게 다 거슬립니다.
1: 아, 정말. 제발 누가 나 좀 구해줘요.
2: 소리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0: 진짜 모양이 빠지지만
1: 아니 그래도 이게 모양이 빠지는 게 아니라 나무하고 또 이런 모든 거와 한 몸이 되기 위한 여행이었어요.

0: 정말 머리가 띵하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지난번에는 뭐 뱀이랑 미꾸라지 말고는 두려운 게 없다고 했는데 또 들켰다고나 할까? 참 이 새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야말로 진짜 새 된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완전히 새 됐어요. 완전히 새
1: 됐어. 인공새집은 새들의 몸집에 맞는 집을 선택해 그들이 좋아하는 환경에 설치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나무 쪽으로. 예, 그렇지. 나, 써.
1: 지상 20m. 이 높은 곳에 설치하는 집은 맹금류를 위한 둥지입니다. 입구 직경이 9cm. 집의 크기도 작은 새들의 집과는 확연히 다르죠. 새들의 저택인 셈입니다.
3: 될 것 같죠. 와, 됐네요.
2: 됐습니다.
3: 오,
2: 어떠십니까?
3: 와, 뿌듯합니다. 이 높은 곳에
2: 누가 입주할지 잘 입주해서 네. 행복한 가정을
3: 안식처로서 좋은 집에서 새끼도 낳고 좋은 가정을 잘 꾸렸으면 좋겠네요.
2: 네. 자,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저 내려갈 준비를 하면 잡고
2: 자 내려가 주세요. 내려 주세요.
1: 드디어 임무 완수. 신도시 건설 일꾼은 이제 지상으로 내려갑니다.
3: 자, 감사합니다.
2: 부산이 내려왔습니다. 부산이 내려왔어요.
3: 야, 부산이 내려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4: 거기 없으시네요.
3: 거 없죠.
4: 거 없죠.
3: 네.
1: 우여곡절 끝에 또 하나의 보금자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0: 한 달 후 우리는 이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먼저 족구장 안전고깔에 있던 박새들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1: 그제 바로 이 우리가 저번에
2: 여기
1: 봤던,
2: 네. 봤던
1: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 짜잔.
2: 오!
1: 박새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0: 박새 가족은 이미 이소를 한 상태였습니다.
1: 한 60% 새끼가 있었던 알이 있었던 자리는 어디냐면 요겁니다. 여기 잘 보면은 원이 돼 있죠. 이렇게.
2: 아, 네네네. 네,
1: 솜으로.
2: 네.
1: 여기 있는 이끼 있는 부분은 그냥 베이스가 되는 거고
2: 네.
1: 솜이 있는 곳에 알 자리가 있는 거예요.
0: 이곳에서 뼈와 근육을 단련하며 언젠가 날개를 펼 준비를 했겠죠.
2: 환경이 시민들이 뛰놀 수 있는 이게 족구장이고 늘 네. 이용하는 곳인데
1: 그렇죠.
2: 이 박새가 와서 또 알을 낳고 부화하는 광경을 보고 또 시민들도 말하자면 배려한 거. 우리가 왔을 때는 그때는 줄을 쳐놓고 접근 금지
1: 네네네네 맞습니다.
2: 한 말도 있었잖아요.
1: 네 그렇죠. 무사히
2: 네.
1: 새끼가 잘 나갈 수 있었던지 않을까.
2: 그렇네요. 아...
0: 사람들의 배려 속에 무사히 번식을 마친 박새는 6월 말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0: 제가 직접 설치했던 인공 새집엔 과연 입주자가 들어왔을까요? 여름철새인 흰 눈썹 황금새 부부. 아직 나무 향이 은은한 새 집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경이롭게도 한 달 전 제가 직접 설치했던 바로 그 둥지입니다. 집은 새끼들의 은신처이자 아늑한 안식처로 생명 탄생을 위한 요람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1: 이렇게 가는 장소가 조종경기장, 아니 주차장인데 이곳에 굉장히 희귀한, 일단 뭐 장비는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그 사이 경정고원 주차장엔 귀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촬영 보조 최수종.
2: 준비했습니다.
0: 이제는 뭐 자동입니다.
1: 깨꼬리라고 들어보셨어요?
2: 깨꼬리? 아, 그럼요.
1: 깨꼬리?
2: 네.
1: 우리 뭐 노래도?
2: 아, 노래 잘한다 그러면 와, 깨꼬리, 깨꼬리 같은 목소리. 네.
1: 그 깨꼬리, 실제 깨꼬리를 지금 네.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 어, 그래요?
1: 여기에.
0: 주차장을 둘러싼 녹지. 이곳 어딘가에 꾀꼬리가 있습니다.
1: 뭐가 보이세요?
2: 새집인데요?
1: 네, 그렇죠. 네. 저게 꾀꼬리 둥지예요. 둥지가 허공에 이렇게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2: 아, 그렇네요. 가지가 있는데 허공이 이렇게 떠있네.
1: 그렇죠. 우리가 새들은 이렇게 가지와 가지 사이에 이렇게 꼭 들어간 형태로 둥지를 만드는데 독특하게도 깨꼬리라는 데는 저런 형태의 둥지를 만들어서 번식합니다.
2: 오! 아, 새 왔다! 아, 깨꼬리!
1: 못 찾겠다, 깨꼬리.
2: 그 머리가 노란.
1: 네네, 전체가 대부분 노란색이죠.
2: 아, 너무 이쁜데.
1: 둘의 색깔은?
0: 그 이름은 친숙하지만 모습은 낯선 깨꼬리. 겁이 많아 항상 높은 나무 위에 숨어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1: 네, 조금 한 발자국 움직여야 돼요.
2: 네.
1: 자, 여기 보시면은 저기 보면은 시커먼 게 보이나요?
2: 아, 네네네.
1: 저기 시커먼 게 붉은배 새매 둥지입니다.
2: 붉은배 새매 둥지예요, 네. 저게?
0: 여름철 농촌에 찾아와 번식을 하고 가던 흔한 새였지만 농과 숲이 줄어들면서 멸종위기까지 몰렸습니다. 이곳에선 한강을 먹이터 삼아 이례적으로 도시 공간에서 번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숲에 사는 여름철새 파랑새도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0: 서식지 감소로 갈 곳 잃은 새들이 대안으로 찾아온 도심 속 안식처입니다.
1: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이렇게 돌려서 깨꼬리, 파랑새, 붉은배새 이렇게 보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것도 도심에서. 여기 도심의 한복판인 그 주차장에서 또 안 믿어요.
2: 믿을 수가 없어요.
1: 네, 이거는 정말 자연이 준 선물.
0: 그 선물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새를 위한 집을 지었습니다.
1: 보이세요? 오! 아.
2: 그래서 와, 또 수분이죠.
1: 네.
2: 아니 고개를 180도를 돌리는.
1: 네, 맞습니다. 야행성 맹금류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2: 아, 그래요? 네.
3: 아니 근데 지금이 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경계를 하면서도 저렇게
1: 그렇죠.
3: 긴장하면서 있어.
1: 둥지에 있는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또 둥지에 있는 암컷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를 쓰는 거죠. 예민하게.
3: 저희 할 때마다 늘
0: 맹금류는 사람이 만들어준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1: 오케이. 하나, 둘, 으쌰. 네.
0: 위장 텐트를 치고 나니 폭우가 쏟아집니다. 아쉬운 대로 우리에게도 집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3: 비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요. 아, 또 만났어요. 아, 감독님. 아, 정말. 아니, 뭐, 위에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밑으로는 지금 물이 뭐, 어우, 비가 뭐, 홍수 났네요.
0: 비를 맞으면서도 솔부엉이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1: 올빼미과에 있는 야행성 맹금류의 네. 특징이 있어요. 눈이 커요.
2: 아, 눈이 크다.
1: 얼굴에 비해서 눈이 둥그랗고 크죠.
2: 네.
1: 거의 뭐 전체 뭐 3분의 1 정도 차지할까요?
0: 저도 눈이라면 어디 가서 지지 않는데 어떤가요?
1: 그다음에 이들은 귀가 발달돼 있어요. 밤에 활동을 야행성이다 보니까 어두운 것보다는 시각 청각에 더 시각보다는 청각에 더 발달돼 있어서
2: 새인데
1: 네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죠.
0: 좌우 위치가 다른 귀를 가진 솔부엉이는 고막이 넓고 음원의 위치 탐지 능력이 뛰어나 보이지 않는 먹이도 사냥합니다.
1: 밤에 비행을 할 때 날개 퍼덕일 때 소리가 안 나요. 깃털이 흡수하여 소리를. 그러니까 아주 조용하게 가서 사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솔부엉이는 또한 인공새집에 대한 적응 능력이 뛰어납니다. 5년째 사람들이 놓아준 이곳 새집에서 번식을 하고 있죠.
1: 오, 왔다. 오. 오, 왔다. 오.
2: 잡았어요.
1: 오.
2: 그새 죽어 빠졌어요. 생각보다 좀 큰 거 잡았는데.
1: 와. 아, 근데 바로 죽어 그냥 가버리네요.
2: 네.
1: 안에 그냥.
2: 뭐. 왜 그러냐면은 얘네도 밤새 굶었으니까 배고플 거 아니에요.
0: 곤충을 주식으로 하는 솔부엉이. 먹잇감의 움직임이 포착되면 쏜살같이 날아가 발톱으로 낚아챕니다. 그리고 새끼들이 소화하기 어려운 날개와 머리, 발톱.

0: 등을 떼어내죠.
1: 그래서 이제 잡았습니다. 나방 같 나방 날개 있네요. 나방입니다. 나방. 아, 얘가 먹었습니다. 원래는 얘를 주려고 했었는데 얘가 먹었어요. 왼쪽에 있는 애가.
2: 기가 막힌 애의 표정인데.
1: 입맛만 따시고 있어. 오. 야.
2: 아, 그래도 끝내 먹지 못하네. 날개도 펴고 날개짓 하고.
1: 지금의 어떤 힘의 논리로 보면 얘가 좀 더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2: 앞에 있는 애가.
1: 네, 등치가 좀 있어 보이고.
2: 그러네.
0: 먼저 태어난 새끼가 둥지 속 생존 경쟁에서 더 유리합니다. 더 많이 먹어 덩치도 큰데다 힘도 세기 때문에 먹이를 독차지하기 일쑤죠.
1: 그다음에 뭐 서너 번이 또 왔어요.
0: 어미와 아비는 쉴 새 없이 사냥을 합니다.
2: 암수가 정말
1: 훌륭한 부모네.
2: 사냥력이 뛰어난 시간 안에 사냥을 해서 갖다 주네.
0: 밤 10시가 넘은 시간. 지켜보는 우리는 지쳐가는데 솔부엉이는 지치지 않습니다.
1: 이거는 여치, 갈색 여치.
2: 들어왔어.
1: 여치, 예, 갈색.
2: 아, 그렇네요.
1: 여치입니다, 여치. 잘 받아먹는다. 잘 잡아오고. 네.
2: 부찬다는 듯이 날개를 밀치네. 서로가.
0: 어린 새들은 약 한 달간 이 둥지 안에서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1: 요거 똥입니다. 이것도 똥이고.
3: 얘는 배변은 그냥 어떻게 그냥
1: 바닥이다 그냥 바닥이다. 네,
2: 이 똥은 다른 새들은 이 어미들이 치우고 받아먹고 그랬었잖아요.
1: 그렇죠. 어린 것들. 근데 이거는 얘네들은 이제 어리지 않는 거고 이제 고기를 먹는 육식을 하는 애들은 물똥을 쌉니다. 물똥을 싸서 어떻게 하냐면은 둥지가 있으면 둥지의 가해로 엉덩이를 내밀고 똥을 쭉 쌉니다. 그럼 물똥이 그냥 쭉. 근데 이거는 이 지금 현재 인공새집은 정말 아주 빈티나는 인공새집이 돼버렸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 구멍도 났어요. 구멍도 나고.
0: 사람의 집처럼 인공새집도 오래되면 낡고 망가지기 마련이죠.
1: 왜냐면 이것이 영구적이 아니고 한 4, 5년 정도 되면 교체가 돼야 되거든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게 5년차 되니까 바닥이 지금 구멍이 펑펑 나고 바닥의 습기가 아주 굉장히 썩어가는 그런 환경에서 정말 저희가 여기서 뭐 새를 보고 관찰하고 기록하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미안한 감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요.
2: 인공새집을 또 그 옆에 어느 어디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이런 배려가 또 있어야 되겠네요.
1: 필요합니다.
0: 그래야 내년에도 솔부엉이가 다시 찾아와 이곳에서 새 생명을 길러낼 수 있겠죠.
1: 솔부엉이 가족을 위해서 화이팅!
2: 화이팅!
0: 사람처럼 새들에게도 집이 필요합니다. 비바람, 천적을 피해 자식들을 키울 그곳. 사람의 손바닥만한 그 공간만 있으면 새들은 생명의 우주를 짓습니다. 원래 한반도의 바다는 사자와 호랑이가 지켰습니다.

0: 그렇죠.
1: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그러면,
0: 그렇죠. 요게 이제 지지대가 되는 거죠.
1: 지지대가 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둥글둥글 해가지고 계속 엮었다.
0: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된 거예요.
1: 그러면 이렇게 설. 네. 와,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집을 지었지?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에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개발자이자 도시역사연구자 박혜윤입니다. 이전에는 일본 도시개발회사 모리빌딩에서 최초의 한국인 직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도쿄의 다양한 도시개발 과정을 지켜봐왔고요. 이후 현대산업개발로 이직해서는 그 경험을 토대로

역사적으로 도쿄에서 가장 먼저 번화했던 곳은 모든 육로와 수로가 모이고 중앙의시장 등이 있었던 니온바시 지구였습니다. 그에 반해 긴자는 에도시대 때는 니온바시 한참 남쪽에 위치한 장인들과 일반 중소 상인들이 살아가는 주변부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1872년에는 긴자 지역에 큰 불이 나서 목조 건물이 많던 긴자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근데 뜻밖에도 이 대화재가 현대 긴자 탄생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메이지 정부가 대화재를 근대적 도시 계획이 가능해진 기회로 생각하여 새로운 근대 국가의 수도에 걸맞는 지구로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죠. 이때 긴자 지구는 낡은 목조 건물을 허물고 불에 잘 타지 않는 장중한 붉은 백돌의 중심거리로 재탄생합니다. 긴자 바로 남측에 일본 최초의 기차역 신바시역이 들어서면서 서구 근대 문화가 들어오던 요코하마 항구와 철도로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화려한 근대 상업지구로 긴자는 발돋움합니다. 이후 긴자에는 새로운 유통시설이었던 백화점 시대가 막을 열었습니다. 마사카야 백화점을 시작으로 마츠야 백화점, 미쓰코시 백화점 등이 들어서면서 토지 가격에서도 일본 최대 번화가였던 니온바시를 뛰어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극장가를 품었던 서측의 히비야 유락조 지역과 바로 이어지는 지역에 지하철 긴자선까지 개통하면서 긴자는 아사쿠사로부터 일본 최대 유흥가라는 타이틀마저 가져옵니다. 1960년대부터는 일본이 고도 경제 성장기를 맞이합니다. 이때 긴자도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는데요. 이때 긴자의 중심거리가 하루미 거리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긴자에 가보시면 크게 메인 가로가 십자형 형태가 되고 있는데요. 이때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형 가로의 한 중심에는 긴자의 랜드마크 빌딩인 와코 빌딩, 그리고 사나이 드림센터가 들어서면서 긴자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자는 상업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일본 제일의 번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긴자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긴자라는 동네는 주변부와 동반 성장해 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남측에 위치한 일본 최초의 철도역 신바시역, 동측의 수산시장, 서측의 유락조 히비야 극장가가 탄생하면서 긴자가 함께 성장해 온 것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긴자는 점점 주변 지역과 단절되는 섬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가도로 형태의 도심 고속도로가 생기면서부터입니다. 에도 시대 긴자 상인 지구에는 원활한 물류 처리를 위해서 그물망 같은 수로가 전구에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도 경제 성장기에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점점 도심 교통 체증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64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긴자 서측과 남북측 수로를 모두 매립하여서 고가도로 형태의 도심 고속도로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고속도로 덕분에 교통 체증은 줄어들었지만 주변 지역과의 보행 연결성이 약화되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긴자는 고속도로에 둘러싸인 새로운 골격을 가진 성 같은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긴자는 지역 상인과 도시개발자, 정부의 노력 속에 고립된 섬에서 일찍 벗어납니다.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가 저성장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긴자 지역은 예전에 활기를 잃은 듯이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성숙한 일본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팔기 위한 슈퍼 브랜드들의 거리로 서서히 재탄생했거든요. 그리고 메인스트리트 긴자 거리에 차량 진입을 금지하는 일요일날 보행자 천국 제도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시간을 가지고 긴자 구석구석에 이런 가게들을 즐기는 김브라라는 유행어가 생기면서 긴자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이런 긴자 내부적 진화 속에서 중앙부에 위치했던 마사카야 백화점이 도시개발 디벨로퍼 모리빌딩 그리고 명품 브랜드를 기반으로 한 LVMH 그룹과 손을 잡고 지역 내에 부족했던 관광 인프라 그리고 옥상 증원, 오피스를 품은 새로운 복합 거점 긴자식스로 재탄.

탄생했습니다. 이 흐름을 이어받아서 단순 상업 중심에서 복합적인 도심으로 변화를 가속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국가재생전략의 일환으로 긴자와 주변 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주변 지역과 함께하는 도쿄의 중심지로 결반 사업을 펼쳤고요. 지금도 긴자는 진화를 계속하는 중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긴자는 잠시 주춤했지만 현재도 여전히 활기와 품격을 유지하며 해외 관광객만이 아닌 일본인들에게도 사랑받는 일본 최고 상업거리의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맹동 이야기를 해볼게요. 맹동은 한국의 대표적 상업지구로 한국과 서울을 대표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맹동이 예전만 못합니다. 엔데믹 이후 조금 살아난 듯하지만 맹동을 찾는 사람들 대부분은 해외 관광객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맹동이 이때 긴자 모습과 유사하다 생각합니다. 명동도 남대문과 종각 그리고 충무로와 함께 발전해왔던 동네입니다. 하지만 고도경제성장기에 도심구조가 차량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곳들이 모두 맹동과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긴자처럼 맹동도 거대한 간선도로에 둘러싸이면서 그 안에는 직계거점을 갖추지 못한 성같은 동네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적극적인 보행친화적인 도심 재편 노력과 함께 뉴스퀘어 등의 중형 상업거점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맹동의 내부 메인스트리트인 맹동길은 주변의 동네 주요 길들과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긴자의 진화 전략을 우리 맹동에 접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남대문 시장과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그리고 충무로가 새로운 보행 중심로로 이어진다면 명동은 크게 보시면 우물정자 형태의 도시 골격이 완성됩니다. 종각부터 남대문까지 차량의 방해 없이 남대문로를 어슬렁어슬렁 거닐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남대문로를 중심으로 맹동만이 아니라 간철동, 무교동, 소공동, 나아가서는 남대문시장과 북창동과 서울역, 남산을 함께 즐기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물론 강력버스들과 차들로 지금 붐비고 있는 지금의 남대문로를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꿈같은 이야기를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뉴욕의 메인스트리트 브로드웨이와 최고 번화가 타임스퀘어 주변도 예전에는 차로 붐비는 차량 중심의 도로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에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새로운 복합도심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당시 뉴욕의 도시 전문가들은 면밀한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브로드웨이를 보행자 중심으로 골격을 재편해도 교통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무리해서 실행하지 않고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사회적 실험을 먼저 벌였습니다. 도로에 임시로 도로 포장물과 여러 시설물을 이용해서 보행 공간으로 변경한 후에 이를 테스트하는 방식이었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평균 통행 속도가 약 14% 증가했고요. 교통사고는 약 26% 감소했습니다. 또 보행자들의 활동성을 보장하자 동시에 주변 지역 전체 상권, 극장가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서울을 대표하는 점포들이 이어지면서 걸어서 즐거운 활기찬 도심의 메인스트리트가 꼭 필요합니다. 도쿄의 긴자, 뉴욕의 브로드웨이, 타임스퀘어의 발달 과정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맹동도 국가를 대표하는 내외국인 모두 사랑하는 메인스트리트로 단계적으로 변화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걸어서 즐거운 도심 메인스트리트가 도시의 미래를 바꾼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개발자이자 도시역사연구자 박희훈입니다. 도시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남길 것과 그러지 않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개발이라 해서 기존의 것을 무조건 밀어내서도 안 되겠지만 보존과 개성이라는 이유로 과감한 도시개발을 못한다면 도시는 제대로 된 진화는 어려워집니다. 서울 종로, 을지로 같은 동네들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남겨야 할까요? 에도시대 최고의 번화가로 노포와 옛길이 남아있던 이온바시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온바시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며 서울 도시개발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보시죠.

1590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를 새로운 수도로 정하기 전까지만 해도 니온바시는 갈대밭뿐인 한촌에 불과했습니다. 니온바시가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니온바시 다리를 건축한 이후부터입니다. 다리 완공 이후 이곳은 에도 시대의 전국을 이어주는 5대 가도의 기점이 되었고 에도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 되었습니다. 18세기 초 에도 인구는 당시 프랑스 파리의 2배 정도인 100만 명을 상회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어떤 도시든 낡기 마련입니다. 400년이 훌쩍 지난 현대까지도 니온바시에는 에도 시대부터 현재까지 장사하는 전문점들 하고요. 노포구 가게들이 다수 남아 있었지만 노인들만 찾는 동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쇠락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니온바시에도 도시 재생을 위한 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니온바시 개발에 뛰어든 것은 이 지역을 기반으로 일본 최대의 도시개발 기업으로 성장했던 미쓰이 부동산인데요. 이들은 니온바시다움이라는 전통적인 콘텐츠에 주목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에도의 코어를 되살린다는 의미를 담은 코어의 에도, 코레도 프로젝트입니다. 이 개발의 컨셉은 남겨두면서 살려가면서 창조해간다였습니다. 첫 번째 남기기 전략으로 니온바시 지구에 위치한 일본 은행 본점, 니온바시의 석조 다리, 미쓰코시 백화점의 본점, 미쓰이의 본관, 또 니온바시의 다카시마야 백화점 등 역사적인 건축물 같은 하드웨어는 물론 오랜 시간 니온바시에서 행해진 문화 행사 같은 소프트웨어까지 남기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니온바시의 다리를 싣는 축제라든지 니온바시의 여름 축제 등이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접대에 대한 어떤 그 단어를 오모테나시, 고객들에 대해서 모든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요런 아침에 새로운 손님들을 다 지역에 새로 맡기 위해서 다 동네 청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다리도 그런 의미에서는 상징적으로 다리를 씻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다리 씻기라는 축제를 현대에 되살려서 지역에 있는 여러 오피스 워커나 주민들도 나와서 같이 함께 다리를 씻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리기 전략으로는 기존의 니온바시 골목 문화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예전 에도 시대의 정치를 되살리기 위해서 에도 시대처럼 돌바닥을 깔고 건물의 저층부 디자인을 골목의 양측면과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니온바시의 정체성을 살렸습니다. 유럽에서는 성당이 어찌 보면 동네의 중심입니다. 일본은 신사가 동네의 중심입니다. 예를 들면 니온바시의 사인 커뮤니티의 중심이었던 후쿠도쿠 신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사가 후쿠도쿠 찻집이라든지 여러 군데로 좀 옮겨가는 식으로 계속 이동을 반복하고 있었었는데요. 오랫동안 쌓아온 지역 문화를 되살리고자 미래에 계승하고자 새로운 신사로 재정비했습니다. 세 번째는 창조해 가기 전략입니다. 이제까지 니온바시에 없었던 최신 전략 시설들을 유치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에는 역사적 건물이었던 미쓰이 그룹의 본관에 연속되게 새로운 본사 건물 니온바시 미쓰이 타워를 지었고요. 그 최상층부에 6성급 호텔이었던 만다린 오리엔탈 도쿄를 니온바시에 유치한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쇠퇴한 지역에 새로운 변화를 주면서 성장을 꾀할 때는 튼튼하고 큰 나무를 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니온바시란 지역의 장점을 살리되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어줄 튼튼한 큰 나무가 바로 새로운 본관 미쓰이 타워였던 겁니다. 이 주변을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이 타워에는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도시개발기업 미쓰이 부동산은 오피스의 1층에 지역의 노포를 가장 메인되는 입구에 입점시켰습니다. 바로 샌비키야라는 가게인데요. 에도 시대부터 지금까지 도쿄 시민들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받아온 노포입니다. 1834년에 과일과 채소를 파는 가게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대째 맥맥을 이어오는 노포가 되는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근대문학가 이상이 도쿄에서 임종을 앞두고 가장 먹고 싶어 했다는 멜론의 브랜드가 바로 이 샌비키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워 1층에는 스타벅스 같은 유명 프랜차이즈가 입점하는 보통 카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타워 맨 입구에는 당당하게 노포가 하나 입점해 있습니다. 전통을 재해석해서 이 타워의 정체성을 또렷하게 보여주려 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미쓰이 타워에서 길을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길을 건너보면 코레도 빌딩 1층에는 1792년 니온바시에서 창업했던 230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생활도구 전문점 키아가 입점해 있습니다. 이곳은 니온바시 시민들은 물론이고 요리사들도 애용하는 요리카를 제공해 오면서 사랑받은 니온바시의 가장 대표적인 노포이기도 합니다. 또 키아를 따라서 좀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줄을 서서 종이컵에 든 음료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이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1699년에 니온바시에서 창업해서 무려 320년 동안이나 영업을 해오고 있는 가쓰오부시의 전문 노포인 님벤입니다. 이곳은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이용하기 편한 다시백 형태의 제품도 판매하고요. 가쓰오부시를 좀더 어떻게 하면 대중화할까 생각해서 가볍게 차 형태로 마실 수 있게 하는 카페도 만들어 보고요. 가쓰오부시를 베이스로 한 요리도 제공하는 식당을 열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노포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니온바시의 노포들이 많아서 일일이 다 소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이 동네를 한번 여행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가거와 횡재가 공존한 니온바시의 매력에 푹 빠져들면서 즐겁게 여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20년간의 이런 노력 끝에 니온바시는 노인들만 찾던 동네에서 이제는 전통과 혁신이 살아있는 동네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니온바시는 또한번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도전을 자극한 게 서울이었습니다. 일본은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도시개발을 조금 한수 아래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이 청계천 고가도로 철거 그리고 복원사업을 성공해냈을 때 일본 도시계획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도시계획의 숙제로 남아있던 것이 바로 니온바시 상부를 지나가는 고가도로였거든요. 니온바시는 원래 이탈리아 베니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물의 도시였었습니다. 전국에서 오는 각종 배들이 모두 모이는 집합지였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고도 경제 개발 시기에 고속도로가 들어서면서 이 운하들을 대부분 메꾸거나 일부는 고가도로가 되어서 정치했던 수변 풍경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1990년대부터 일본에서 니온바시 고가도로 철거와 운하 복원 논의가 이어졌지만 정말 실현하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이 고가도로를 없애려면 기존 노선을 지하화하거나 대체 노선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존 건물들 아래에 대형 지하 터널을 뚫는 데는 엄청난 공사비가 들 뿐만이 아니라 통신망 상하수도, 가스관 등 인프라 관련 설비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 난이도의 공사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지금 니온바시에는 민간이 협력하여 니온바시의 원기능이었던 물의 도시라는 정체성을 살리는 재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40년 니온바시를 방문해 보시면 고속도로가 지하화되어서 하늘이 되살아나 있고요. 에도의 역사를 담은 아름다운 그 석조 다리 아래로는 하네다 공항과 아사쿠사로 가는 배가 다니는 아기자기한 수변 마을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도시개발할 때마다 기준으로 삼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벚꽃창신, 옛것을 깊이 살피어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뜻인데요. 쇠퇴한 역사 속에 도심을 되살릴 때는 기존 땅의 역사를 이해하고 남길 것과 소생시킬 것, 그리고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새롭게 도입할 것들을 정해야 합니다. 니온바시가 남겨두면서 살려가면서 창조해가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재탄생한 것처럼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시작으로 서울 곳곳의 재개발을 놓고서도 옛것과 산업을 보존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창조는 깊이 살펴서 잘 남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로 하겠습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0: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1: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

0: 생각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추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3: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4: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5: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6: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4: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2: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3: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세상을 향해 꿈을 위해 도전하는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도전대장 박입니다. 오늘 만날 주인공은요, 음악이 있어 굉장히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마침 친구들과 함께 작은 연주회가 열린다고 해서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해서 더 행복하다는 오늘의 주인공, 함께 만나러 가시죠.

0: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동욱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동평대학교 네, 다니는 길이에요. 김동욱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오신 어머님도 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호 학생의 엄마 이승은입니다.
0: 네, 아, 반갑습니다. 아, 어머님도 굉장히 미인이시고 또 우리 동호 군도 굉장히 잘생겼네요. 동호는 어머니 닮아서 그런가 봐요?
2: 네.
0: 네. 근데 어머님, 아, 제가 근데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동호 군이 이미 음악에 재능도 많고 끼도 많고 이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제가 소름이 다 돋았는데 이렇게 피아노 연주를 어떻게 하게 된 건가요?
3: 동호가 18개월 때부터 사실 얘가 좀 눈맞춤도 안 되고 이게 이제 언어를 안 하길래 큰 애를 키우니까 네. 아, 이 아이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는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으면은 막 오디오 앞에 막 키워가서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눈은 뭔가 허공을 바라보면서 음악을 막 빠져서 듣고 있는 그런 게 있어서 클래식 연주, 바이올린 소리, 피아노 소리 이런 거에 되게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잘 때도 틀어놓으면은 네. 이렇게 자라고 틀어놨는데 그거를 듣느라고 잠을 못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 아이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되었죠. 아, 동호는 자폐성 장애거든요. 아무래도 자폐성 장애의 특징이 의사소통이 좀 원활하지 못하고 사회성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불편합니다.
0: 우리 동호 군이 피아노를 배우면서 또 많이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점이 좀 달라졌나요?
3: 피아노를 배우면서 달라진 점은 제가 처음에 얘가 왜 그렇게 우는지 몰랐었거든요. 네. 근데 이 아이가 우는 이유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소리들, 자극들 이런 것들이 막 몰려들어서 감당할 수 없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피아노를 하면서 피아노 안에 막 몰입하고 몰두하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들을 거기다 다 쏟아놓다 보니까 이 감각들이 되게 잘 통합이 된 거예요. 피아노를 치면서 이게 자기 조절 능력도 생기고 그리고 한번 연습하면 막 3시간, 4시간 연습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습하는 시간 동안 거기 온전히 자기를 다 쏟아넣고 그러다 보니까 우는 것도 좀 많이 줄고 네. 지금은 요즘에 이제 거의 안 울어요. 특히 자폐성 장애인들은 네. 이렇게 강박적인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네. 이 강박이 이 아이를 힘들게 만드는데 이 강박적인 것들을 음악을 연습하면서 거기다가 좀 루틴화 시키는 거로 좀 많이 좀 전환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동호는 그런 것이 되게 얘한테는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매일 연습하는 이 강박을 이렇게 강점으로 돼서 정말 연습 시간을 하루 종일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하고 네. 이 강박이 성실한 아이, 부지런한 아이, 그리고 끈기 있는 아이로 변화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피아노 연습하면서 동호가 되게 좋은 강점으로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0: 동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한 전문가 정도는 아니지만, 근데 지금 이렇게 관객들에게 연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전문 연주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멀티 악기 연주가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렇게 동호가 지금까지 성장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어머님의 어떻게 보면 도전 정신과 또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0: 이제 저희 할수 있다고 공식 질문입니다. 우리 동호군이 가장 좋아하고 아끼는 최애 물건은 무엇인가요? 직접 보여주세요.
1: 그렇지.
2: 스케이팅.
0: 오, 야.
1: 쇼트트랙 스케이트예요.
0: 쇼트트랙이요?
1: 네.
0: 아니, 동호군, 설마 쇼트트랙 스케이트도 잘 타요?
2: 잘 타요.
1: 이렇게.
0: 와. 아니, 이렇게 봤을 때 동호군이 또 쇼트트랙 하면 또 장난 아닐 것 같거든요?
1: 되게 성실하게 타거든요.
0: 네.
1: 올해도 2022년에 이제 그 장애인 동계체자는 서울시 대표로 나가서 동메달도 따고
0: 아,
1: 이 어려운
0: 어머님,
1: 시국에
0: 혹시 이거 뭔가요, 이거?
1: 네, 이거요. 이게 메달 딴 거죠.
0: 아.
1: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에서 딴 거예요. 서울시 대표로 네, 선발돼서
0: 아,
1: 땄어요.
0: 어머님, 이거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1: 너무
0: 아,
1: 겸손.
0: 그래도 박수 한번 합시다. 와. 야. 아니, 그래서 스케이트는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1: 스케이트가 제일 일찍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특수체육에 이렇게 스케이트를 하는 팀이 있어서 네, 그곳에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가게 돼서 지금까지 하게 됐습니다.
0: 아니, 우리 동호군이 또 스케이트를 타면서 또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는데, 또
1: 네.
0: 어떤 점이 좀 동호군한테 도움이 되었나요?
1: 일단은 스케이트라는 거는 이제 발이 묶이잖아요.
0: 네.
1: 발이 묶이고 그리고 빙판에서만 타야 되고 근데 동호는 이렇게 막그 흔히 말하는 게 약간 배회 이런 게좀 심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막 길도 많이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막 차도도 막 신경도 안 쓰고 차가 오는지 말든지 막 뛰어들기도 하고
0: 네.
1: 이제 스케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막 뭔가 돌아다니고 싶어하는 걸 충족한 것 같아요. 계속 링크를 도니까.
0: 네.
1: 그래서 되게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0: 아니, 우리 동욱은 우리 스케이트 타면 기분이 좋아요?
2: 좋아요.
0: 어떤 점이 가장 좋아요? 스케이트 탈 때? 그럼 우리 동호군이 스케이트를 얼마나 잘 타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0: 동호는 자기가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자기 스스로 또 하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그리고 승부에는 많이 집착을 안 하지만은, 그리고 땀 흘리면서 운동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함께 추위를 이기고, 함께 트랙을 달리는 즐거움을 주는 스케이트. 그래서 동호에게 스케이터와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동호군의 두 번째 최애 물건이 궁금합니다. 직접 보여주세요.
2: 동호 꺼내자. 동호가 세워줘.
3: 이겁니다. 오.
1: 아니, 이거 태블릿 PC 아닌가요?
2: 네, 맞아요.
3: 맞아요.
1: 아니, 우리 동호군, 이 태블릿 PC로 동호군이 뭘 하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3: 그림 그려.
1: 아니, 설마. 또 그림도 잘 그린다고요?
2: 아, 잘 그린다고 자꾸 하면은 좀 그렇고, 즐겨해요. 즐겨하고, 좋아하고. 밖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유일한 것? 그게 이제 그림 그리는 거죠.
4: 네, 그것도 돼요. 바탕. 달라질걸요? 하고 하지 않았어요? 바탕은 어떤 걸로 할 거예요?
2: 물감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이 노는 형식으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이런 형식으로 그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동호시만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굉장히 차별화된 동호시만의 스타일인데 그림? 그 점에서 좀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0: 아, 우리 동욱은 음악이면 음악, 운동이면 운동, 그림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섭렵하고 잘하고 있어서 정말 다재다능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동욱군한테 제가 질문할 게 있어요. 앞으로의 꿈이 뭔가요?
1: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0: 네. 저는 이미 우리 동욱군이 이미 예술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믿고 앞으로 좀더더 훌륭한 예술가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은 음악으로 감동을 주고 스케이트를 타며 자신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또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우리 김동호군을 만나고 왔는데요. 우리 동호군은 이 모든 것들을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꼭 도전해 보세요. 분명히 행복해질 겁니다. 저도 옆에서 응원할게요. 도전대장 박이와 함께 할 수 있다고!
2: 동호야, 동호는 엄마 아빠가 너를 보면 세상이 참 좋은 곳이구나 느껴. 엄마는 너를 통해서 많은 발달장애 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잘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꾸준히 하면은 동호처럼 될수 있다라는 거를 알리고 싶거든. 우리 동호 뭐 하나 하면 10년 하잖아. 우리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한번 시작하면 10년 하면 다 동호처럼 될수 있다라는 것, 그걸 엄마는 많이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그런 롤 모델이 되어준 동호한테 너무 고맙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 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사랑해.

0: 좀 놔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신성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이예나입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독학사 영어 두 번째 강의 진행해 볼 건데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문장 성분과 1에서 5형식까지의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이라는 건 문장에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성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문장의 5형식은 문장의 구조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한 문장의 형식 개념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문장 성분을 먼저 이해해 볼 건데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8가지 품사를 얘기하면서 명사, 특히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의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주어와 목적어, 보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주어는 말 그대로요. 주가 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동작의 주체의 기능을 하고요. 우리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는 뭐뭐 이, 뭐뭐 가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동사예요. 동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동작이나 상태를 서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을 해석할 때는 뭐뭐이다 또는 뭐뭐하다. 그러니까 뭐 다로 끝나는 단어들. 걔네들이 동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목적어입니다. 우리 목적어는요,

동작의 목적이 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동작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해석할 때는 뭐뭐을, 뭐뭐를에 해당하는 이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가 주어가 되겠고요. 너를이니까 을을이니까 목적어가 되겠고요. 사랑한다. 우리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사랑한다. 서술하는 역할이니까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어는요. 말 그대로 보충 설명해 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고요. 주어를 설명할 때는 주격 보어, 목적어를 설명할 때는 목적격 보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할게요. 우리 보어 자리에 쓸수 있는 품사에는 명사와 형용사가 있다. 이거는 조금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는 여러분 수식 어구예요. 말 그대로 수식해 주는 성분이고, 자, 수식어 역할 기억나시죠? 형용사 또는 부사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분들이 이 순서대로 배열이 됐을 때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되고요. 모든 문장에서는 주어를 먼저 써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동사예요. 우리 한국어에서는 동사를 마지막에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너를 좋아한다, 너를 사랑한다, 뭐뭐 한다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들어가죠. 근데 영어에서는 동사를 주어 다음에 먼저 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보어, 그 다음에 수식어구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죠? 그러니까 수식어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었을 때 앞에 나와 있는 성분들은 문장의 뼈대와 같은 역할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근데 뒤를 보시면 이제 수식어구, 얘는 이제 살과 같은 수식해주는 부연 설명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쌤,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어요. 쌤, 근데 어떤 문장은 목적어가 없던데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은 보어가 없던데요? 동사까지만 있던데요? 이렇게 질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게 문장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문장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꽉꽉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문장은 주어, 동사로 끝이 나고요. 어떤 문장은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없이 보어가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문장은 목적어 두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분 구조에 맞춰서 다섯 가지 구조로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우리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자, 1형식 볼게요. 가장 짧은 구조가 되겠고요. 2형식은요,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가 나오는데, 이 보어는 주어를 보충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주격 보어가 되겠습니다. 주격 보어. 자, 그 다음에 3형식을 보시면, 자, 우리 3형식부터 4형식, 5형식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반드시 목적어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목적어 포함. 자, 우리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한다. 우리 4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가 있죠? 서로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따가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자, 우리 5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보어가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서의 보어는 앞에 목적어를 꾸며주는 목적격 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형식에서의 보어와는 기능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각각의 형식을 조금 디테일하게 파헤쳐 볼 건데. 자, 각각의 형식마다 자주 쓰이는 동사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사들이 쓰이는지 좀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형식부터 갈게요. 자, 1형식은 가장 짧은 형식이었습니다. 해서 주어 동사로 문장이 끝이 나죠. 해서 동사 자체로 완전하다 해서 완전 자동사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1형식의 다른 의미,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형식 동사를 완전 자동사라고 하는구나. 됐죠? 해서 1형식에서 자주 쓰이는 동사들 좀 정리해 보면요. 대표적으로 비동사 있고요. 그다음에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occur 같은 뜻입니다. take place 같은 뜻입니다. 해서 발생하다라는 동사들 시리즈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go, 가다, come, 오다, leave, 떠나다, arrive, 도착하다. 해서 왕래 발착 시리즈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살다, 죽다, 달리다, 날아가다, 서두르다, 일하다, engage 하면 참여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해당 동사들도 1형식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1형식 문장을 보시면요, 문장이 조금 길어 보이지만 1형식 맞습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를 보시면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왔죠. happen 이런 식이라고 했어요. 자, 뒤를 보니까 at the corner 하면은 전명구예요,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전명구는 부사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수식 어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yesterday도요, 시간 부사기 때문에 이렇게 묶이면서 수식 어구 묶이죠? 그래서 제외하면은 주어 동사, 뼈대만 남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마찬가지예요. I will go 하면은 주어 동사 나왔고요. To the beach 묶이고, with my friends 묶이고, tomorrow가 묶이면 주어 동사로 끝이 났죠. 이런 식입니다. 자, 마찬가지. 자, 시간이 날아간다. 그만큼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거죠. Like an arrow, 화살처럼. 그래서 전명구 부사로 묶이면 주어 동사만 남게 됩니다. 괜찮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 형식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가 들어있는 거고요.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주어를 꾸며주는 주격 보어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형식 문장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어랑 보어랑 서로 동격을 이룬다. 그러니까 두 개는 서로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은요, 여러분. 자, 완전 자동사가 1형식이었죠? 자, 이 형식은 불완전 자동사인데 왜 그러냐면 보어가 없으면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라고 하고요. 자, 대표적인 동사들 우리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비동사류고요. 상태를 설명합니다. 상태. 어떤 상태인지. 자, 두 번째는 become 동사류고요. 변화를 설명합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름 보면 알수 있죠? 감각을 설명하는 동사들입니다. 해서 보시면, 자, 우리 비동사류 대표적으로 비동사 있죠? 자, 여러분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우리 비동사는 아까 일형식 동사에도 있었고요. 이형식 동사에도 있습니다. 자, 일형식일 때는 뭐뭐 있다.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요. 이형식일 때는 뭐뭐 이다의 의미를 가져서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be, remain, continue 다 어떤 상태이다를 설명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 become 동사를 보시면 become, come, run, fall, get, prove, turn, turn out. 자, 이 모든 동사들이 뭐뭐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아, 쌤 질문이 있는데 제가 단어를 외우다 보니까 come 하면은 오다라고 외웠고 run 하면은 달리다라고 외웠는데 갑자기 되다라고 쓰이는 이유가 뭔가요? 자,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여기 있는 동사들 다 각자 고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맞아요. 그렇지만, 이 동사들이 이 형식에서 쓰일 때는요, 뭐뭐 되다. 이 형식에서 쓸 때만 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형식에서 의미가 좀 바뀐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감각 동사고요. 자, 말 그대로 감각, 느껴지는 걸 표현하는 동사죠. 그래서 맛이 느껴지다, feel, 감각이 느껴지다, smell, 냄새가 나다, sound 하면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다음 look, appear, seem은 다 똑같은 뜻이고요. 뭐뭐 보이다, 시각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해당 동사들 이 형식이고. 자, 예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My car is not very dependable. 해서 내 자동차는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 그쵸? His overalls and jeans가 주어고 become 이 형식입니다. Overnight 부사로 묶이면서 뒤에 명사, 보어로 쓰였죠. 해서 그의 작업복과 청바지는 밤사이에 성공이 되었다. 자, you look unhappy. 주어 동사 보어입니다. 심플하죠? 너는 행복하지 않아 보인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3형식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3형식부터 4형식, 5형식의 공통점이 있었죠? 3, 4, 5형식은 공통적으로 뭘 가져야 돼요? 우리 행동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를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목적어, 을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해서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를. 됐죠? 자, 이때 목적어라는 타 성분, 그러니까 다른 성분이 있으면 완전하다 해서 완전 타 동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문장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Enormous amount of polluting gases 까지가 주어예요. 그다음에 enter이 타 동사고요. The atmosphere이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양의 오염 가스들이 대기에 들어온다가 되겠고요. I introduce 주어 동사인데 to him이 전명구로 묶입니다. 그럼 my teacher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우리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었어. 그에게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does 하면은 부사입니다. Survival depends on. 자, 여기서 depend on이 하나의 동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구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단어가 하나의 동사 역할을 한다.

A quick rescue가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생존은 빠른 구출에 달려 있다. 자, 우리 3형식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문장의 5형식을 정리하면서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자, 우리 1형식, 2형식의 공통점. 3, 4, 5형식의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3, 4, 5형식은 목적어가 있는 친구들이고, 1, 2형식은 목적어가 없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1, 2형식을 묶어서 동사 자체로 완전하다. 자동사. 3, 4, 5형식은 목적어라는 타성분이 있어야지 완전하다. 해서 타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라는 건요. 아래 애들은 타동사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 없이 목적어를 바로 쓰는 애들이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reach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도착하다라는 뜻이죠. 자,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라고 하면 뭔가 한국어로 생각했을 때 어디 어디에가 영어로 to죠. 그쵸? 또는 at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each to, reach at을 써야 될것 같지만, 자, 보세요. 이 동사 자체에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라는 의미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reach to라고 한다면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그러니까 의미가 중복이 되겠죠? 그래서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가 포인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face 하면은 직면하던데 face at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face 다음에 목적어. 자, mention도 뭐뭐에 대해서 언급하다지만 about을 쓰지 않고요. resemble 누구누구와 닮다라는 뜻이지만 resemble with 쓰지 않습니다. attend 하면은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라는 뜻이지만 attend to를 쓰지 않아요. discuss 마찬가지. 뭐뭐에 대해 논의하다라는 뜻이지만 about을 쓰지 않고요. 자, 우리 marry 다들 알죠? 결혼하다. 누구누구와 결혼하다지만 with를 쓰지 않고 to를 쓰지 않습니다. 자, enter. 아까 예문에서도 등장했는데 어디에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to를 쓰지 않습니다. 자, 예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문장을 봤을 때 enter는 그 자체로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전치사 to를 쓰면은 잘못된 문장이고요. 그냥 enter 써준 다음에 목적어 바로 써주시면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동사 자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4형식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우리 4형식 동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수여 동사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수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주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주거나 정보를 주거나 어떠한 마음을 줄때 쓰는 동사들, 4형식 동사 되겠습니다. 자, 우리 4형식의 가장 큰 특징은요. 목적어가 몇 개라고 했어요? 두 개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두 개의 기능이 다르다고 했죠? 자, 뭐 어떻게 다르냐면 앞에 있는 목적어는 누구에게, 그쵸? 누구에게 줄 건지,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는 어떤 것을 줄 건지 해서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간단하게 예문 좀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이 4형식 기브스였죠? 해서 우리에게 돈을 주다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bought을 썼습니다. bought 하면은 사다의 과거형이죠. 해서 사 주었다. 우리 엄마에게 꽃몇 송이를. 그쵸? He asked. ask는 질문하다, 물어보다죠? 해서 그녀에게 질문을 물어보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형식까지 정리를 했으면 이제는 3형식과 4형식의 차이점 아시겠죠? 우리 3형식은 문장 구조가 주어, 동사, 목적어 하나입니다. 그쵸? 4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두 개예요. 자, 근데 지금 자료를 보시면 4형식에서 3형식으로 전환시킨다고 했죠? 그러니까 두 개의 목적어를 하나로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줄이는가? 자, 간단하게 보시면, 자, 위에 쓰인 거, 자, 4형식 구조입니다. 아래 쓰인 거는 전치사와 명사가 묶이면서 3형식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주냐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두 개의 목적어 위치를 바꿔요. 반대로 바꾼 다음에 가운데 누구를 껴준다? 전치사를 하나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단순하죠? 자, 근데 전치사라고 아무 전치사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딱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to. 두 번째는 for. 그 다음 세 번째 of입니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전치사에 따른 동사들이 정해져 있는데, 자, 얘네는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암기가 들어가야 되고, 자, 딱 보시면 to를 쓰는 동사들이 가장 많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형식 동사들은 전치사 to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for과 of는 조금 한정적이니까 우리 외우기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특히나 of는 시험에 잘 나오고요.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꼭 암기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환하는 예시도 좀 가져와 봤어요. 자, 보시면. 자, when will you give us the money? 자, 볼게요. 아까 봤던 문장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돈을 주는 건데, 자, 삼형식으로 바꿔볼게요. 위치만 바꾸세요. 위치만. 해서 돈이 먼저 오고 우리가 뒤로 빠지죠? 근데 가운데 전치사 to를 쓴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찬가지로 볼게요. 우리 엄마에게 꽃몇 송이를 사줬는데, 삼형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해서 꽃몇 송이를 사다 준 거죠? 우리 엄마가 뒤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전치사 for를 써줬습니다. 자, 우리 마찬가지.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her a question. 그녀에게 질문을 한 거죠? 해서 질문을 먼저 써주시고, 그녀에게가 뒤에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동사가 ask죠. 그래서 ask는 전치사 누굴 쓴다? of를 쓴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사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여러분, 착각하기 쉽다는 건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들. 자, 이게 왜 착각하기 쉬운가 봤더니 한국어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로 생각했을 때 introduce 하면은 뭐예요? 소개해 주는 거죠. 누구한테 누구를 소개시켜주다. 자연스러우니까 사형식으로 쓸수 있겠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동사들은요, 여러분, 삼형식만 가능하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introduce 소개하다. announce면 이제 선언하다, 발표하다. explain 설명해주다. suggest, propose 제안하다라는 뜻입니다. 제안하다. 그래서 해당 동사들은 삼형식만 가능하다는 거.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I introduced him my teacher. 자, 이렇게 쓰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겁니다. introduced him. 그에게 우리 선생님을 소개시켜주다? 맞지 않나요? 자, 근데 introduce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삼형식만 가능하다고 했죠. 맞게 고치면 두개 순서를 바꿔서 전명구로 묶여주시고, my teacher, 우리 선생님을 소개시켜줬다. 목적어 하나만 들어가야 돼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My teacher explained me the question. 나에게 질문을 설명해 주었다. 한국어로 생각했을 땐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자, 이렇게 쓸수 없습니다. 반드시 삼형식으로 써야 되고요. 우리 선생님은 설명해 줬습니다. 질문을, 문제를 설명해 주신 거죠? To me, 나에게. 그래서 목적어는 하나로만 써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사형식 정리했고요. 우리 마지막 대망의 오형식입니다. 자, 오형식 제가 별표 두개 붙여놨고요.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식이에요. 자, 우리 왜 많이 나오는가 봤더니, 자, 일단 구조부터가 제일 복잡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자, 보시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주어와 수러, 바꿔 말하면 동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의 관계와 같다. 해서 해석을 할 때도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를이 아니고요. 목적어가 마치 주어처럼 해석합니다. 그다음 목적격 보어 하도록, 그쵸? 또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라고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됐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목적격 보어가 없으면 불완전하다 해서 불완전 타동사란 이름을 가지고요. 이때 목적격 보어의 형태로는 대표적으로 명사, 형용사 당연히 쓸수 있고요. 자, 보시면 동사랑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목적격 보어를 쓸지는 누가 결정하냐면 동사가 결정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동사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로 조금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다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주어와 수러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모든 주어와 동사는요, 능동인지 수동인지. 자, 능동인지 수동인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능동은 동작을 하는 거고요. 하다. 수동은 받을 숫자를 써서 동작을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자, 지금부터 볼 관계들은요, 목적어가 동작을 하는 능동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대부분의 오형식 동사는 to 부정사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들 대부분의 오형식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뜻이 좀 헷갈릴 만한 단어들만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encourage

그러면 to부 정사와 동사 원형을 쓰는 동사. 자, help 딱한 가지입니다. 자, 우리 help는 준 사역 동사라고 하는데요. 준 사역 동사. 자, 왜 그러냐면 사역 동사와 공동으로 동사 원형을 목적격 보어로 쓰기 때문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는요, 동사 get입니다. to부 정사를 쓰는 거고요. 자, 얘도 준사역 동사라고 하는데, 자, 쌤, 동사 원형을 쓰지 않는데 왜 준사역 동사인가요? 자, 왜냐면 get은요, 의미가 사역 동사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도록 만들다, 뭐뭐 하게 시키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형태로는 to부 정사를 사용하고요. 자, 다섯 번째, 동사 원형과 현재 분사를 둘 다 쓸 수 있는 동사들, 우리 대표적으로 지각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보고, 듣고, notice 하면 알아차리는 거죠. 알아차리다. 보고, 듣고, 느껴서 알아차리는 거기 때문에 지각 동사에 해당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현재 분사 가겠습니다. 우리 ing를 쓰는 5형식 동사들 keep, leave, start, find, catch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명사를 쓰는 동사들 call, appoint, elect, choose, make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명사를 쓰게 되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죠. 이 자리에 명사를 쓴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여러분 뭐랑 헷갈릴 수 있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를 쓰는, 자, 목적어도 명사잖아요? 4형식 구조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얘는 5형식, 아래 거는 4형식. 자, 그럼 얘네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자, 제가 목적격 보어의 역할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목적격 보어니까 앞에 목적어를 꾸며주는 역할.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동격을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명사를 봤을 때 두 개가 같은 의미, 동등한 의미를 가지면 5형식이고요. 자, 두 개가 서로 다른 목적어의 기능을 한다면 4형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형용사. 형용사를 쓰는 경우인데요. 자, 보시면 형용사만 단독으로 쓰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make, leave, consider, find, believe, keep. 해서 얘네들 암기해 주시는데, 자,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 형용사를 부사로 바꿔놓는 어법 문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 부사는 보어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형용사로 써줘야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나 아홉 번째는 이제 as 명사 형용사 또는 to be 명사 형용사. 자, to be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를 쓰는 동사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만 기억할게요. 생각하다, 간주하다, 여기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들은 뭐뭐가 뭐뭐라고 생각하다, 여기다, 간주하다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암기를 해주시고요. 자, 우리 여기까지가 뭐냐면 목적어가 동작을 할 때, 능동 관계일 때였고요. 자, 수동 관계는 심플하게 가겠습니다. 자, 수동은요, 목적어가 동작을 당할 때고요. 경우의 수 딱 하나입니다. 과거 분사 PP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5형식 문장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첫 번째 문장 보시면 they allow, 자, 5형식 동사 나왔죠? 자, bears가 목적어고, 자, allow는 대부분의 5형식 동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썼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have, 사역동사라고 했죠? 자, 사역동사일 때 have는 가지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뭐 하도록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적어 뒤에는 동사 원형 call 써준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아, help 나왔네요. 준 사역동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뒤에는 동사 원형 형태를 써줬고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help는 뒤에 동사 원형도 되지만요, to 부정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to get으로 쓰여도 맞게 쓰인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졌어 지각 동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마찬가지로 getting, ing를 써도 괜찮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I only wanted to have 사역 동사 나왔는데, 자, 여기서는 목적어가 동작을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동 PP로 써준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자, 마찬가지 사역 동사 have가 나왔지만요, 내 머리가 자르는 게 아니죠. 잘려지는 거, 당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는 cut. 자, 동사 원형처럼 보이지만 의미상 PP로 쓰였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5형식의 구조를 좀 정리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동사에 따라서 목적격 보어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

0: 의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경우의 수를 정리해서 암기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포인트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사역동사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준사역동사 get이랑 help 중요하다고 강조드렸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지각동사 까지 조금 암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시험에 가장 잘 물어보는 세 가지니까 반드시 복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문장의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각각의 형식, 다섯 가지 형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문장의 오 형식이에요. 각 형식에 해당하는 동사들 꼭 복습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시험에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어 강사 이해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완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 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도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 루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 오답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로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강도가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자, 30회 주택관리사 시험 대비 강좌 민법 담당하고 있는 유재헌입니다. 자, 우리 주택관리사에서 민법은 1차 과목의 한 과목이죠. 굉장히 양이 많고 한데, 자, 이번에는 전 과목, 전 범위를 강의해 드릴 순 없고, 그 중에 핵심적인 거 다섯 강의 거쳐가지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는 자, 핵심 내용으로 태아의 권리 능력과 그다음에 제한 능력자의 종류하고 행위 능력인데, 자, 이 부분은 어떤 것을 배우시냐면, 우리 민법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권리 의무에 대해서 규정한 법이다. 그럼 결국 배우실 게 권리하고 의무인데, 자, 이제 권리는 누군가 갖는 사람이 있겠죠. 그걸 권리의 주체라고 그럽니다. 그럼 그 권리 주체로서 우리 법에서는 두 가지 종류를 정해놓고 있어요. 자, 여러분과 저 같은 자연인, 사람 있죠? 그 다음에 법인, 이두 가지가 이제 권리 주체가 되는데, 그 중에 우리 같은 자연인, 자연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자, 이 부분들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자연인에는 여러 가지 능력이 요구되는데, 첫 번째, 이 권리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즉, 권리 지금 주체를 배우신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 권리 주체가 될수 있는 능력, 즉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자, 우리 법은 우리 민법에서는 이제 3조에서 자,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 주체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존한 동안 생존. 그럼 생존이라는 것은 뭐예요? 출생부터 사망까지.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출생하자마자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습니다. 즉,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럼 사망.

하면 그 권리 능력은 소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출생부터 사망까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그 사람이 뭐 무슨 남자든 여자든 뭐든 상관없이 평등하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는데 문제는 출생 전에 요 태아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이 태아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사람이 아니죠. 출생 전이니까. 그래서 법대로 한다면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태아라고 해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그대로 적용해 버린다면 이 태아가 굉장히 불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태아라는 것은 결국 곧 있으면 사람이 될 그럴 존재인데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부모 중에 어느 한 분이 돌아가셨다. 자, 그런데 그 부모 중에 한 분이 재산이 아주 많다. 그러면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려면 이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상속권이라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상속권도 하나의 권리로서 생존한 동안에만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자, 이 태아는 아직 출생이 전이죠. 그러니까 상속을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아주 불합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 태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권리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지만 몇 가지 사유에서, 즉, 아, 이럴 때는 태아는 좀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아, 그런 경우에 조문들을 몇 가지 잡아서 이럴 경우에는 그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는 얘기는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더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나오는 것이 태아의 경우 어느 경우에 권리 능력 인정되는가 또는 인정되지 않는가 이걸 주로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태아의 권리 능력으로서 원칙적으로는 권리 능력이 없죠. 근데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거. 자, 요 정도 잡고 가시면 되는데 자, 하나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에요. 자, 불법행위란 거 위법한 행위란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태아인 상태에서 뭐 누구로부터 폭행을 당했든지,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태아 자체에 상해나 아니면 뭐 진료나 이런 걸 하다가 잘못해서 본인이 기형으로 태어났다든지. 자, 이렇게 되면 자기는 정상으로 태어날 수 있었는데 누군가의 폭행 또는 진료가 잘못돼서 기형으로 태어났다. 아주 이건 손해가 막심하죠. 그러면 태아인 상태에서도 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또는 본인의 직접적인 침해뿐만 아니라 자, 부모 중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뭐 예를 들어서 좀 무한 얘기지만 살인을 당했다. 아, 사망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신적 충격이 굉장하겠죠. 물론 태아인 상태에서는 모르겠지만 출생하자마자 부모 중에 한 분이 안 계신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정신적 위자료 같은 것들, 자, 그런 것들도 태아에게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태아에게도 인정되는 거다. 주의하실 것은 여기서 어떻게 장난치냐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인정된다. 이렇게 장난친단 말이에요.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은 결국 계약을 해서 채무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나타난 건데 여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죠, 불법행위.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라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돼 주질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속이죠, 상속.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태아인 상태에서 부모님 중에 누구 한 분이 돌아가셨다. 그럼 그 상속을 자, 받을 수 있는 걸로 인정해 줘요. 그래서 상속에서는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 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또 상속인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대습 상속이라고 그러죠. 대습 상속. 아니, 상속이면 상속이지 대습 상속이 뭐야? 아, 그러니까 이 민법은 특히 법은 단어를 가지고 일단 확인을 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상속인데 대습. 대를 이어서 상속받는다는 얘기야. 대를 이어서 상속받는다. 자, 예를 들어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 자, 자녀가 A, B가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상속분이 1/2, 2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아직 사망 전입니다. 사망 전인데, 이 상속이라는 것은 사망을 해야 상속이 시작되는데, 요 사망 전에 그 자녀분의 한 사람이 먼저 사망했어.

그럴 수 있겠죠, 세상에.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은 사망했기 때문에 만일에 요 가비라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이 모든 재산이 요 사람한테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요 A에 또 자녀들이 있을 수 있죠. 뭐 C하고 D가. 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사망하게 되면 상속되고 또 이렇게 해서 상속되고 이렇게 들어가줘야 될 텐데. 자, A라는 분이 갑이 사망하기 전에 먼저 사망하는 바람에 이쪽에는 상속이 안 들어온다. 그럼 전부 이쪽으로 상속된다. 그럼 이 자녀들이, 자, 조금 손해 나겠죠? 자, 이럴 때이 자녀들이 먼저 사망한 요 사람의 상속분을 대를 이어서 상속받는 거.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대습 상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중에 요 C가 태아이다. 아, 그랬더라도 대습 상속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고, 또 유류분에 대해서도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유류분은 또 뭐냐? 이건 이제 상속분인데 보류된 상속분이에요. 보류. 그 무슨 얘기냐면, 자, 요 양반이 사망하기 전에 가끔 보면 우리 사회적으로도 보다 보면 자기 재산을 전부 뭐 누구한테 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기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이걸 우리가 증여나 유증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이 많은 재산을 요 양반이 나는 상속 같은 거 싫다. 다 이것은 뭐 D에게, 아, 뭐 E에게 전부 다 주겠다. 이래 버리게 되면 이 상속받는 사람들은 물론 요 사람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재산을 한 푼도 못 받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여나 유증을 한다 하더라도 요 사람들의 상속분 중에 예를 들어서 이게 직계 피속이다 그러면은 그 반, 2분의 1의 반, 4분의 1은 자, 그 상속분으로 남겨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유류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가끔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다 줬는데 그 받은 사람한테 우리 상속분 중에서 요 반, 요만큼은 돌려주세요. 이런 거라는 것을 우리가 유류분 반환 청구. 자, 이거 태아의 경우도 인정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유증을 받는 거. 유증은 뭐냐면 유언으로 증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태아인 동안에도, 자, 그럴 수 있죠. 아직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 저 녀석 괜찮을 것 같아. 태어나면. 그래서 내가 내 재산 중에 얼마만큼은 저 녀석, 아직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놈한테 내가 주마. 아, 유언으로 남기는 거죠.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태아인 경우에도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즉,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보게 되면, 그 기본적으로 이제 외워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다음에 상속, 그다음에 대습 상속, 그다음에 유류분, 유증. 그래서 불상유, 불상하죠? 예, 불상유, 불상유, 대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태아에게도 인정되는 권리다라고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자, 조심하실 거 아까 말씀드렸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똑같은 손해배상 청구권이지만 그건 인정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장난 많이 치는 게이 증여예요. 이 증여는 계약이죠, 계약. 이런 것들은 계약이 아니죠. 그러니까 태아인 상태에서는 계약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인 증여는 증여를 하고 그 증여 효력이 그 당사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하나의 계약이니까 뭐, 사인자가 붙었든 안 붙었든 증여는 이 태아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태아의 권리 능력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자, 인정되는 것들, 그런 것들 구별해 놓으시면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충분히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권리 능력 중에 태아의 권리 능력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행위 능력이라는 게 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라고요? 자연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리의 주체가 될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물론 출생부터 사망까지 평등하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려면 뭔가를 해야 되겠죠. 뭘 해야 될까요? 가장 일반적인 게 계약을 해야 되겠죠. 계약.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법률 행위라고 한단 말이죠. 뭐 매매 계약을 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할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계약이란 이 법률 행위는 자 아무나 그 계약 같은 걸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유효인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법률행위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런 능력을 우리가 행위능력이라고 합니다. 행위능력. 그래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혼자 계약을 해도 그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효인 경우 그런 능력자. 자, 이걸 우리가 행위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자, 여기선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 누가 행위능력자고 누가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냐? 자, 이게 구별이 되셔야 되겠죠. 자, 우리 민법은 자, 이 행위능력자가 누구냐라고 정해놓지는 않고 반대로 정해놓고 있어요. 반대로. 즉, 행위능력이 좀 제한되는 사람들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제한능력자라고 그래요. 행위능력이 제한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 제한능력자 제도는 우리 법에서 제한능력자 제도를 규정한 취지가 자, 요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주겠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보호해주겠다. 왜? 이 사람들은 뭔가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 약간 좀 약자로 보는 거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국가는 약자를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이제 민법적으로도 뭐 행위능력과 관련해가지고 제한능력자로서 딱 정해져서 요 사람들이 법률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요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이제 뭔가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실 게 바로 이 제한능력자들 종류하고 그 사람들의 행위능력 할수 있는 것과 또할수 없는 것 이런 것을 구별해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한능력자에는 우리 민법에 세 사람을 정해놓고 있어요. 자, 미성년자 잘 아시죠? 미성년자. 우리 법에 만 19세 미만이죠. 19세 이상이면 성년자예요. 그러니까 19세 이상 성년자라면, 아, 우리가 그래도 충분히 단독으로 계약 같은 걸 해도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이런 분들은 이제 약간 뭐 질병이나 이런 걸로 뭐 정신적으로 뭐 문제 있는 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이제 제한능력자는 아니지만 피특정 후견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찬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을 보죠.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이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없겠죠. 자, 쉽게 해서 미성년자들은 단독으로 계약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아, 이건 상식적인 얘기죠. 아, 미성년자가 뭐 부동산 계약하고 뭐 임대차 계약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성년자들은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계약 같은 걸 하면 안 되고, 굳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동의.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 직접 하든지. 그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누군데? 아, 뻔하죠. 친권자. 친권자 누구? 부모. 부모님이 바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대신하거나 아니면 미성년자가 하려면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하라 그 얘기죠. 아, 그런데 이 미성년자가 아, 부모 동의도 없이 그냥 자기가 뭐 부동산 계약을 한다든지 무슨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러면 뭐이 계약 자체가 좀 잘못될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건 취소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사거나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서 법률행위 해줘야 되는데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 했을 때는 무슨 사유라고요? 취소요, 취소. 무효가 아니라 취소, 취소. 예. 우리는 이제 민법을 배우다 보면 이건 무효고 이건 취소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수는 없고 자,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취소 사유다. 근데 또 여기에는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부모님 동의 없이 할수 있는 게또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내겠죠. 어? 이런 것을 잘 구별하고 잘 정리해 놨는지. 자, 문제 나오는 포인트가 딱 있단 말이죠. 자,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경우 차차히 봅시다. 자, 첫 번째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돼요. 혼인. 자, 미성년자가 상투투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게 되면 우리 민법에서는 성년자로 본다 이렇게 규정해 있어요.
그러니까 성년자로 본다가 바로 의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의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혼까지 했으니, 그러니까 여기는 결혼식만 올린 게 아니에요. 법률 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혼인 신고하고 정상적으로 이제 혼을 했으면 그 정도면 어른이니까, 어른. 그러니까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수 있다.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죠. 자, 이렇게 읽어보니까 단순히 권리만을 얻어 또는 의무만을 면한다. 자, 느낌이 오시나요? 미성년자한테 유리한 거죠. 그렇죠. 그래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유리한 거니까 굳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로, 자, 증여. 자, 증여 아시죠? 공짜로 주는 거. 그것도 계약이에요. 언제 증여인데, 자, 이 증여에도 둘이 나와요. 가장 일반적인 게 부담 없는 증여죠. 그냥 단순하게 주는 겁니다. 미성년자한테, 자, 네 부동산 너한테 주마. 오케이. 그런 거할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건 미성년자가 권리만 취득하는 거지. 미성년자가 해야 될 일은 없죠. 의무는. 예. 그래서 부담 없는 증여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증여라도 부담을 주면서 증여를 한대. 내가 부동산을 너한테 증여하는데, 공짜로 주는데, 자, 네가 뭐, 우리 부모님을 평생 뭐 모시려 한다든지, 아니면 생활비를 다달이 얼마씩 주기로 한다든지, 뭔가 조건을 다는 거죠. 부담이 되잖아요. 그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의무, 뭐 생활비를 줘야 될 의무. 이것은 권리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의무도 같이 부담을 하게 되니까, 요런 증여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부동산을 미성년자가 1억에 살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 가끔 이제 시험에 나와요. 5억짜리 부동산인데 1억에 산다. 너무 좋죠. 자, 너무 좋지만, 자, 요건 법률적으로 판단해야지 경제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리하지만, 매매 계약이라는 것은, 자, 권리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매매했으니까, 아, 1억을 줘야 될 의무로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권리만 취득하거나 의무만 면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 체결 같은 것들 안 된다. 이제 할수 있고 없고 구별하시고. 자, 두 가지 보셨나요? 미성년자가 뭐 하면 돼요? 자, 혼인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든 거, 부담 없는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라 하더라도 부담 있는 부담부 증여 안 되고 굉장히 유리한 거라 하더라도 매매 계약을 하면 안 돼요. 쉽고. 그다음에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 행위. 자,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했어요. 누가? 법정 대리인이. 가장 대표적인 거 용돈이죠, 용돈. 그러니까 자녀분들 미성년자 고등학생 나오면서 떡볶이 사 먹고 뭐 하잖아요. 그 사는 거사 먹는 게 그게 법률 행위인데. 인정해준다는 얘기죠. 또, 허락된 영업에 관한 거할수 있다는 얘기죠. 자,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분이, 저는 공부가 길이 아닌가 봬요. 예, 저는 장사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래. 그럼 너 이번, 뭐, 이제 범위를 정해줘야 되죠. 카페 한번 해봐라. 그거 할수 있단 말이에요. 범위를 정해서 허락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대리 행위를 할수 있어요. 남의 대리인이 돼서 계약을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리라는 것은 계약은 한다 하더라도 그 계약에 대해서 계약한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남, 다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미성년자 할수 있고요. 또 유언은 만 17세 이상이면 할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규정에.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했다가 자기가 취소하는 것도 자기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할수 있다는 거잘 잡아두시고요. 자, 미성년자에 대해서 보셨으니, 그 다음에 이제 피성년 후견이라는 사람이 있네요. 자, 이 사람들은 참 말이 어렵죠. 피는 이제 당한다, 또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누가 필요해? 후견인이 필요해요. 자, 성년이라는 것은 전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양반들은 전면적으로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좀 심하신 분들이죠. 어떤 분들이냐? 질병이라든지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가장 큰 예로 치매가 굉장히 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 아주 중증, 뭐 장애분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피성령 후견이 되는 건 아니고,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즉 법원에 본인이나 배우자, 사촌이나 친족이나 쭉쭉쭉쭉 해서 무슨 검사, 지방자치단체까지, 단체장까지 일정한 사람이 청구해서 법원이 아, 이 양반들은 후견이 필요하겠다 해서 성령 후견계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장애나 뭐 노령 이런 것들이 심하다 하더라도 이건 피성령 후견인이 아닙니다. 자, 보시고. 자, 그럼 이런 양반들은 자, 행위 능력인데 아까 보셨어요. 피성년 후견이니까 이건 전면적으로 후견이 필요한 거니까 이 양반들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못 해요. 예. 자, 그래서 요 사람들이 법률행위를 했다 그러면 역시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든 안 받든 취소할 수 있다고요. 왜? 전면적으로 이 양반들을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또할수 있는 게또 있어요. 법이 이렇죠. 원칙, 예외에서. 자, 그런 걸잘 구별해 꼬들어 하셔야 되는데, 자, 원칙적으로는 단독으로 법률행위 하면 그 법률행위를 뭐할수 있다고요? 이것도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취소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자, 이제 거꾸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범위를 정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는 이 양반이 이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수 있다. 계약 같은 거할수 있다.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할수 있는 걸로 정해놓고요. 특히 이제 가장 뭐 기본적인 유언 같은 것들은 그 사람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의사 능력이 회복됐으면 유언 같은 거할수 있다. 뭐 약혼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 안 되고요. 그래서 이 피성년 후견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기본적으로 법률행위 단독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건 동의 받아서도 단독으로 하면 안 돼요. 아, 취소를 당합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예외적으로 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해 놓을 수 있다. 자, 보시고. 피한정 후견인은 자, 후견인이 필요한데 한정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분은 피성년 후견인보다는 조금 나아요. 그래서 똑같이 질병 장애 뭐 이런 사유로 해서 정신적 제약이 있는데 이 양반 사무 처리할 능력이 그냥 부족해. 피성년 후견인은 아예 사무 처리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고 양반들은 좀 부족한 분들이에요. 역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자, 요 양반들은 기본적으로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데 법원에서 한정을 해놔. 뭘 한정을 해놔? 아, 단독으로 하면 안 되고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될 범위를 정해 놓는다고. 그래서 한정 후견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 법률행위 범위를 법원이 정하면 요 범위 내에 있는 법률행위는 단독으로 하면 안 되겠지요. 동의를 받아야 된다 얘기입니다. 만일에 이 범위 안에 있는 법률행위인데 그 후견인 동의받지 않고 했다. 그럼 역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취소 사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그냥 아무 생뭐 제한이 없이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한정해서 범위를 정해놓을 수 있다. 예.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동의 없이 요 범위 내에 있는 걸 했을 때는 역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공통적인 거쭉 보이죠? 어쨌든 제한 능력자들 쭉 하는데 뭔가 문제 있다 그러면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취소할 수 있다. 자, 7번에서의 피특정 후견인은 요분은 자, 요게 정신적 제약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후원이나 특정 사무에 대해서 후견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사무 같은 걸잘못 보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만 후견인이 뭐 대신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은 이제 피특정 후견인인데 이분들은 즉 행위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냥 뭔가 약간 일을 하는데 조금 부족하니까 그 일을 좀 처리해 드리는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다. 다만 이 특정 후견도 뭐 법원이 심판하는데 요거 역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수 없어요. 요거는
본인 의사에 반해서는 아, 나 괜찮다. 내가 할란다.

0: 그러면은 이런 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특정 후견이라는 사람은 행위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피특정 후견인이 법률 행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자, 이러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어느 좀 특정의 영역에서만 조금 후원,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피특정 후견 심판을 할 경우 가정법에는 그 기간, 그렇죠. 일시적이니까 기간하고 그 사무의 범위를 정해놔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피특정 후견이라는 사람, 참 발음 어렵죠. 이분들은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심판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자연인과 관련된 것들을 쭉 살펴보셨죠. 맨 처음에 권리 능력에서 태아의 권리 능력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태아에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인정되는 것들 정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행위 능력에서 제한 능력자들, 종류,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자까지 제한 능력자예요.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는 아닙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정리해 나가시면 이 부분에서 시험 나오면 크게 무리 없이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 정도에서 이제 오늘 제 1강의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녀님과 관련된 거 정확하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 제 2강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유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이에나입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독학사 영어 두 번째 강의 진행해 볼 건데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문장 성분과 1에서 5형식까지의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이라는 건 문장에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성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문장의 5형식은 문장의 구조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한 문장의 형식 개념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문장 성분을 먼저 이해해 볼 건데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8가지 품사를 얘기하면서 명사, 특히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의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주어와 목적어, 보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주어는 말 그대로요. 주가 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동작의 주체의 기능을 하고요. 우리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는 뭐뭐 이, 뭐뭐 가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동사예요. 동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동작이나 상태를 서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을 해석할 때는 뭐뭐이다 또는 뭐뭐하다. 그러니까 뭐 다로 끝나는 단어들. 걔네들이 동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목적어입니다. 우리 목적어는요, 동작의 목적이 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동작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해석할 때는 뭐뭐을, 뭐뭐를에 해당하는 이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가 주어가 되겠고요. 너를이니까 을을이니까 목적어가 되겠고요. 사랑한다. 우리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사랑한다. 서술하는 역할이니까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어는요.

말 그대로 보충 설명해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고요. 주어를 설명할 때는 주격 보어, 목적어를 설명할 때는 목적격 보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할게요. 우리 보어 자리에 쓸수 있는 품사에는 명사와 형용사가 있다. 이거는 조금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는 여러분 수식어구예요. 말 그대로 수식해주는 성분이고, 자, 수식어 역할 기억나시죠? 형용사 또는 부사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분들이 이 순서대로 배열이 됐을 때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되고요. 모든 문장에서는 주어를 먼저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동사예요. 우리 한국어에서는 동사를 마지막에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너를 좋아한다, 너를 사랑한다, 뭐뭐 한다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들어가죠. 근데 영어에서는 동사를 주어 다음에 먼저 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보어, 그 다음에 수식어구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죠? 그러니까 수식어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었을 때 앞에 나와 있는 성분들은 문장의 뼈대와 같은 역할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근데 뒤를 보시면 이제 수식어구, 얘는 이제 살과 같은 수식해주는 부연 설명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쌤,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어요. 쌤, 근데 어떤 문장은 목적어가 없던데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은 보어가 없던데요? 동사까지만 있던데요? 이렇게 질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게 문장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문장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꽉꽉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문장은 주어, 동사로 끝이 나고요. 어떤 문장은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없이 보어가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문장은 목적어 두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분 구조에 맞춰서 다섯 가지 구조로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우리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자, 1형식 볼게요. 가장 짧은 구조가 되겠고요. 2형식은요,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가 나오는데, 이 보어는 주어를 보충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주격 보어가 되겠습니다. 주격 보어. 자, 그 다음에 3형식을 보시면, 자, 우리 3형식부터 4형식, 5형식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반드시 목적어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목적어 포함. 자, 우리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한다. 우리 4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가 있죠? 서로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따가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자, 우리 5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보어가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서의 보어는 앞에 목적어를 꾸며주는 목적격 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형식에서의 보어와는 기능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각각의 형식을 조금 디테일하게 파헤쳐 볼 건데, 자, 각각의 형식마다 자주 쓰이는 동사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사들이 쓰이는지 좀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형식부터 갈게요. 자, 1형식은 가장 짧은 형식이었습니다. 해서 주어 동사로 문장이 끝이 나죠. 해서 동사 자체로 완전하다 해서 완전 자동사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1형식의 다른 의미,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형식 동사를 완전 자동사라고 하는구나. 됐죠? 해서 1형식에서 자주 쓰이는 동사들 좀 정리해 보면요. 대표적으로 비동사 있고요. 그다음에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occur 같은 뜻입니다. take place 같은 뜻입니다. 해서 발생하다라는 동사들 시리즈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go, 가다, come, 오다, leave, 떠나다, arrive, 도착하다 해서 왕래 발착 시리즈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살다, 죽다, 달리다, 날아가다, 서두르다, 일하다, engage 하면 참여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해당 동사들도 1형식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1형식 문장을 보시면요, 문장이 조금 길어 보이지만 1형식 맞습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를 보시면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왔죠. happen 1형식이라고 했어요. 자, 뒤를 보니까 at the corner 하면은 전명구예요,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전명구는 부사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수식어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yesterday도요, 시간 부사기 때문에 이렇게 묶이면서 수식어구, 수식어구 묶이죠? 그래서 제외하면은 주어, 동사, 뼈대만 남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마찬가지예요. I will go 하면은

동사 나왔고요. To the beach 묶이고 with my friends 묶이고 tomorrow가 묶이면 주어 동사로 끝이 났죠. 일형식입니다. 자, 마찬가지. 자, 시간이 날아간다. 그만큼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거죠. Like an arrow, 화살처럼. 그래서 전명구 부사로 묶이면 주어 동사만 남게 됩니다. 괜찮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 형식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가 들어있는 거고요.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주어를 꾸며주는 주격 보어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형식 문장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어랑 보어랑 서로 동격을 이룬다. 그러니까 두 개는 서로 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은요, 여러분, 자, 완전 자동사가 1형식이었죠? 자, 이 형식은 불완전 자동사인데 왜 그러냐면 보어가 없으면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라고 하고요. 자, 대표적인 동사들 우리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비동사류고요. 상태를 설명합니다. 상태. 어떤 상태인지. 자, 두 번째는 become 동사류고요. 변화를 설명합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름 보면 알 수 있죠? 감각을 설명하는 동사들입니다. 해서 보시면, 자, 우리 비동사류 대표적으로 비동사 있죠. 자, 여러분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우리 비동사는 아까 1형식 동사에도 있었고요. 2형식 동사에도 있습니다. 자, 1형식일 때는 뭐뭐 있다,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요. 2형식일 때는 뭐뭐 이다의 의미를 가져서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be, remain, continue 다 어떤 상태이다를 설명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become 동사를 보시면 become, come, run, forget, prove, turn, turn out. 자, 이 모든 동사들이 뭐뭐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아, 쌤 질문이 있는데 제가 단어를 외우다 보니까 come 하면은 오다라고 외웠고 run 하면은 달리다라고 외웠는데 갑자기 되다라고 쓰이는 이유가 뭔가요? 자,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여기 있는 동사들 다 각자 고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맞아요. 그렇지만 이 동사들이 이 형식에서 쓰일 때는요, 뭐뭐 되다. 이 형식에서 쓸 때만 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형식에서 의미가 좀 바뀐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감각 동사고요. 자, 말 그대로 감각, 느껴지는 걸 표현하는 동사죠. 그래서 맛이 느껴지다, feel, 감각이 느껴지다, smell, 냄새가 나다, sound 하면 소리가 들리는 거죠. 다음 look, appear, seem은 다 똑같은 뜻이고요. 뭐뭐 보이다, 시각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해당 동사들 이 형식이고, 자, 예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My car is not very dependable. 해서 내 자동차는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 그쵸? His overalls and jeans가 주어고 become 이 형식입니다. Overnight 부사로 묶이면서 뒤에 명사 보어로 쓰였죠. 해서 그의 작업복과 청바지는 밤사이에 성공이 되었다. 자, you look unhappy, 주어 동사 보어입니다. 심플하죠? 너는 행복하지 않아 보인다 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3형식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3형식부터 4형식, 5형식의 공통점이 있었죠? 3, 4, 5형식은 공통적으로 뭘 가져야 돼요? 우리 행동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를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목적어, 을, 를 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해서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를. 됐죠? 자, 이때 목적어라는 타 성분, 그러니까 다른 성분이 있으면 완전하다 해서 완전 타 동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문장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Enormous amount of polluting gases 까지가 주어예요. 그 다음에 enter이 타 동사고요. The atmosphere이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양의 오염가스들이 대기에 들어온다가 되겠고요. I introduced 주어 동사인데 to him이 전명구로 묶입니다. 그럼 my teacher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우리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었어. 그에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does 하면은 부사입니다. Survival depends on. 자, 여기서 depend on이 하나의 동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구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단어가 하나의 동사 역할을 한다. A quick rescue가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생존은 빠른 구출에 달려있다. 자, 우리 3형식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문장의 5형식을 정리하면서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자, 우리 1형식, 2형식의 공통점, 3, 4, 5형식의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3, 4, 5 형식은 목적어가 있는 친구들이고 1, 2 형식은 목적어가 없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1, 2 형식을 묶어서 동사 자체로 완전하다. 자동사. 3, 4, 5 형식은 목적어라는 타성분이 있어야지 완전하다. 해서 타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동사로 착각하시는 타동사라는 건요, 아래 애들은 타동사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 없이 목적어를 바로 쓰는 애들이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reach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도착하다란 뜻이죠. 자,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라고 하면 뭔가 한국어로 생각했을 때, 어디 어디에가 영어로 to죠. 그쵸? 또는 at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each to, reach at을 써야 될것 같지만, 자, 보세요. 이 동사 자체에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라는 의미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reach to라고 한다면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그러니까 의미가 중복이 되겠죠. 그래서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가 포인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face 하면은 직면하던데 face at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face 다음에 목적어. 자, mention도 뭐뭐에 대해서 언급하다지만 about을 쓰지 않고요. resemble 누구누구와 닮다라는 뜻이지만 resemble with 쓰지 않습니다. attend 하면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라는 뜻이지만 attend to를 쓰지 않아요. discuss 마찬가지 뭐뭐에 대해 논의하다라는 뜻이지만 about을 쓰지 않고요. 자, 우리 marry 다들 알죠? 결혼하다 누구누구와 결혼하다지만 with를 쓰지 않고 to를 쓰지 않습니다. 자, enter. 아까 예문에서도 등장했는데, 어디에 들어가다란 뜻이에요. 그렇지만, to를 쓰지 않습니다. 자, 예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문장을 봤을 때, enter는 그 자체로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전치사 to를 쓰면은 잘못된 문장이고요. 그냥 enter 써준 다음에 목적어 바로 써주시면,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동사 자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4형식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우리 4형식 동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수여 동사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수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주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주거나 정보를 주거나 어떠한 마음을 줄때 쓰는 동사들, 4형식 동사 되겠습니다. 자, 우리 4형식의 가장 큰 특징은요, 목적어가 몇 개라고 했어요? 두 개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두 개의 기능이 다르다고 했죠? 자, 뭐 어떻게 다르냐면 앞에 있는 목적어는 누구에게, 그쵸? 누구에게 줄 건지,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는 어떤 것을 줄 건지 해서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간단하게 예문 좀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이 4형식 기브스였죠? 해서 우리에게 돈을 주다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bought을 썼습니다. bought 하면은 사다의 과거형이죠. 해서 사 주었다. 우리 엄마에게 꽃몇 송이를. 그쵸? He asked. ask는 질문하다, 물어보다죠? 해서 그녀에게 질문을 물어보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형식까지 정리를 했으면 이제는 3형식과 4형식의 차이점 아시겠죠? 우리 3형식은 문장 구조가 주어, 동사, 목적어 하나입니다. 그쵸? 4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두 개예요. 자, 근데 지금 자료를 보시면 4형식에서 3형식으로 전환시킨다고 했죠? 그러니까 두 개의 목적어를 하나로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줄이는가? 자, 간단하게 보시면, 자, 위에 쓰인 거, 자, 4형식 구조입니다. 아래 쓰인 거는 전치사와 명사가 묶이면서 3형식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주냐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두 개의 목적어 위치를 바꿔요. 반대로 바꾼 다음에 가운데 누구를 껴준다? 전치사를 하나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단순하죠? 자, 근데 전치사라고 아무 전치사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딱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to. 두 번째는 for. 그 다음 세 번째 of입니다. 됐죠? 그래서 각각의 전치사에 따른 동사들이 정해져 있는데, 자, 얘네는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암기가 들어가야 되고, 자, 딱 보시면 to를 쓰는 동사들이 가장 많죠? 그래서 대부분의 4형식 동사들은 전치사 to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for과 of는 조금 한정적이니까 우리 외우기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특히나 of는 시험에 잘 나오고요.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꼭 암기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환하는 예시도 좀 가져와 봤어요. 자, 보시면. 자, when will you give us the money? 자, 볼게요. 아까 봤던 문장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돈을 주는 건데, 자, 삼형식으로 바꿔볼게요. 위치만 바꾸세요. 위치만. 해서 돈이 먼저 오고 우리가 뒤로 빠지죠? 근데 가운데 전치사 to를 쓴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찬가지로 볼게요. 우리 엄마에게 꽃몇 송이를 사줬는데, 삼형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해서 꽃몇 송이를 사다 준 거죠? 우리 엄마가 뒤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전치사 for를 써줬습니다. 자, 우리 마찬가지.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her a question. 그녀에게 질문을 한 거죠? 해서 질문을 먼저 써주시고, 그녀에게가 뒤에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동사가 ask죠. 그래서 ask는 전치사 누굴 쓴다? of를 쓴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사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여러분, 착각하기 쉽다는 건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들. 자, 이게 왜 착각하기 쉬운가 봤더니 한국어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로 생각했을 때 introduce 하면은 뭐예요? 소개해 주는 거죠. 누구한테 누구를 소개시켜 주다. 자연스러우니까 사형식으로 쓸수 있겠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동사들은요, 여러분, 삼형식만 가능하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introduce 소개하다. announce면 이제 선언하다, 발표하다, explain 설명해 주다, suggest, propose 제안하다라는 뜻입니다. 제안하다. 그래서 해당 동사들은 삼형식만 가능하다는 거.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I introduced him my teacher. 자, 이렇게 쓰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겁니다. introduced him. 그에게 우리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다? 맞지 않나요? 자, 근데 introduce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삼형식만 가능하다고 했죠. 맞게 고치면 두개 순서를 바꿔서 전명구로 묶여주시고, my teacher. 우리 선생님을 소개시켜 줬다. 목적어 하나만 들어가야 돼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My teacher explained me the question. 나에게 질문을 설명해 주었다. 한국어로 생각했을 땐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자, 이렇게 쓸수 없습니다. 반드시 삼형식으로 써야 되고요. 우리 선생님은 설명해 줬습니다. 질문을, 문제를 설명해 주신 거죠? To me, 나에게. 그래서 목적어는 하나로만 써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사형식 정리했고요. 우리 마지막 대망의 5형식입니다. 자, 5형식 제가 별표 두개 붙여놨고요.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식이에요. 자, 우리 왜 많이 나오는가 봤더니, 자, 일단 구조부터가 제일 복잡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자, 보시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주어와 수어, 바꿔 말하면 동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의 관계와 같다. 해서 해석을 할 때도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를이 아니고요. 목적어가 마치 주어처럼 해석합니다. 그다음 목적격 보어 하도록, 그쵸? 또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라고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됐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목적격 보어가 없으면 불완전하다 해서 불완전 타동사란 이름을 가지고요. 이때 목적격 보어의 형태로는 대표적으로 명사, 형용사 당연히 쓸수 있고요. 자, 보시면 동사랑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목적격 보어를 쓸지는 누가 결정하냐면 동사가 결정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동사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로 조금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다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주어와 수어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모든 주어와 동사는요, 능동인지 수동인지. 자, 능동인지 수동인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능동은 동작을 하는 거고요. 하다. 수동은 받을 숫자를 써서 동작을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자, 지금부터 볼 관계들은요, 목적어가 동작을 하는 능동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대부분의 5형식 동사는 to 부정사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들 대부분의 5형식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뜻이 좀 헷갈릴 만한 단어들만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encourage 하면은 장려하다, persuade 하면은 설득하다. 자, 우리 force가 동사로 쓸 때는 강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요하다라는 뜻이죠. 자,
자, enable 하면은 할수 있게 하다. 그쵸? urge 하면은 촉구하다. require 하면은 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당 동사들은 to 부정사를 쓰는 동사들. 자, 2번부터가 이제 대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외.

사역동사인가요? 자, 왜냐면 get은요, 의미가 사역동사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도록 만들다, 뭐뭐 하게 시키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형태로는 to 부정사를 사용하고요. 자, 다섯 번째, 동사 원형과 현재 분사를 둘 다 쓸 수 있는 동사들, 우리 대표적으로 지각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보고, 듣고, notice. notice 하면 알아차리는 거죠. 알아차리다. 보고, 듣고, 느껴서 알아차리는 거기 때문에 지각동사에 해당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현재 분사 가겠습니다. 우리 ing를 쓰는 5형식 동사들 keep, live, start, find, catch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명사를 쓰는 동사들 call, appoint, elect, choose, make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명사를 쓰게 되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부어죠. 이 자리에 명사를 쓴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여러분 뭐랑 헷갈릴 수 있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를 쓰는 자, 목적어도 명사잖아요? 4형식 구조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얘는 5형식, 아래 거는 4형식. 자, 그럼 얘네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자, 제가 목적격 보어의 역할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목적격 보어니까 앞에 목적어를 꾸며주는 역할.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동격을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명사를 봤을 때 두 개가 같은 의미, 동등한 의미를 가지면 5형식이고요. 자, 두 개가 서로 다른 목적어의 기능을 한다면 4형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형용사. 형용사를 쓰는 경우인데요. 자, 보시면 형용사만 단독으로 쓰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make, live, consider, find, believe, pick, keep. 해서 얘네들 암기해 주시는데 자,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 형용사를 부사로 바꿔 놓는 어법 문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 부사는 보어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형용사로 써 줘야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아홉 번째는 이제 as 명사 형용사 또는 to be 명사 형용사. 자, to be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를 쓰는 동사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만 기억할게요. 생각하다, 간주하다, 여기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들은 뭐뭐가 뭐뭐라고 생각하다, 여기다, 간주하다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암기를 해주시고요. 자, 우리 여기까지가 뭐냐면 목적어가 동작을 할 때, 능동관계일 때였고요. 자, 수동관계는 심플하게 가겠습니다. 자, 수동은요, 목적어가 동작을 당할 때고요. 경우의 수 딱 하나입니다. 과거 분사 PP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5형식 문장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첫 번째 문장 보시면 they allow, 자, 5형식 동사 나왔죠? 자, viewers가 목적어고, 자, allow는 대부분의 5형식 동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to 부정사를 목적격 부어로 썼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have, 사역동사라고 했죠? 자, 사역동사일 때 have는 가지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뭐 하도록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적어 뒤에는 동사원형 call 써준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아, help 나왔네요. 준 사역동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뒤에는 동사원형 형태를 써줬고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help는 뒤에 동사 원형도 되지만요. to 부정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to get으로 쓰여도 맞게 쓰인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저써 지각동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마찬가지로 getting, ing를 써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I only wanted to have 사역동사 나왔는데 자, 여기서는 목적어가 동작을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동 PP로 써준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자, 마찬가지 사역동사 have가 나왔지만요. 내 머리가 자르는 게 아니죠. 잘려지는 거, 당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는 cut. 자, 동사 원형처럼 보이지만 의미상 PP로 쓰였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5형식의 구조를 좀 정리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동사에 따라서 목적격 보어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경우의 수를 정리해서 암기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포인트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사역동사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준사역동사 get이랑 help 중요하다고 강조 드렸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지각동사까지 조금 암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시험에 가장 잘 물어보는 세 가지니까 반드시 복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0: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문장의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각각의 형식, 다섯 가지 형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문장의 오 형식이에요. 각 형식에 해당하는 동사들 꼭 복습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시험에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어 강사 이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시험 대비 강좌 중 농학개론의 재배합 부분에 강의를 맡게 된 이동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작물의 개념 및 작물을 재배하는 목적에 대한 것에 잠깐 다뤄보고요. 작물의 분류 부분에 있어서는 작물은 사람이 기르는 용도라든가 작물의 생태적 특성에 따른 분류,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재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작물의 분류 부분도 손해평가사 시험 부분에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숙지하고 가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먼저 작물의 개요에 대해서 보면 지구상에는 많은 식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물을 모두 작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식물 중에서 식량이나 아니면 인간 생활에 필요해서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식물을 작물이라고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이 작물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생활에 필요해서 또는 어떤 이용할 목적을 가지고 기르는 작물이 작물이다. 그래서 작물 할때 한자로 작자는 만들 작자를 쓰게 되죠. 그래서 작물의 재배 목적을 보면 작물 중에서 이용성과 경제성이 일단 높아야지 사람이 기르는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작물 중 이용성과 경제성이 높아서 인간의 재배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식물을 식용이나 또는 사료 생산용이나 환금, 저희 재배학에는 한자 표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부터 농학에 한자가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환금이라는 건 작물을 길러서 돈으로 바꾼다 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경제 활동을 위해서 기르는 작물을 경작식물 또는 재배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분류 방법 중에서 작물의 용도에 의한 분류가 있는데, 용도에 의한 분류는 이 작물을 식용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사료작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땅을 아주 비옥하게 하는 녹비작물로 사용할 것인지 하는 구분에 따라서 작물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식용작물로 분류되는 작물은 곡류와 두류,

식물류로 구분이 되는데, 식용 작물이라는 것은 주식이나 보조 식량으로 사용되는 작물을 통틀어서 우리가 식용 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작물은 작물의 분류법에 따라서 곡류, 두류, 소류로 구분이 되는데, 곡류라는 것은 쌀곡자를 써서 곡류라는 표현을 하는데, 보통 알곡을 식용으로 이용하는 작물들, 가장 대표적인 변화 또는 보리나 밀 그리고 잡곡 등을 곡류로 구분을 하고요. 두류는 콩두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콩과 작물에 속하는 그런 작물들로서 콩이나 팥 또는 녹두, 완두 이런 작물들이 두류의 식용 작물이 되겠고, 소류는 감자 서자를 사용해서 감자과에 속하는 작물로 주로 뿌리가 식용으로 사용되는 감자나 고구마, 카사바, 토란 등이 이런 식용 작물에 속하는데, 손해평가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 세계 3대 식용 작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3대 식용 작물은 재배 면적 기준으로 얼마나 넓은 면적에서 어떤 작물이 재배되느냐에 따라서 3대 식용 작물로 구분을 하는데, 밀, 벼, 옥수수가 3대 식용 작물입니다. 그런데 재배 면적 순으로는 밀이 가장 넓은 면적에서 재배되고, 다음이 벼, 그리고 옥수수 순으로 많이 재배가 되고 있다는 거 기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 공해 작물이라는 건 특용 작물입니다. 그래서 작물을 가공해서 어떤 기름이나 섬유나 아니면 커피나 이런 것들, 즉 필요한 용도의 원료를 얻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이 공해 작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작물 하나하나의 분류보다는 섬유 작물이 어떤 뜻인지, 유료 작물이 어떤 뜻인지, 전분 작물이 어떤 뜻인지 하는 의미를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섬유 작물은 섬유를 얻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 즉 섬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실을 얻어야지 그 실로 섬유를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 목화라든가 아마라든가 황마라든가 당나무라든가 삼 이런 것들은 이 작물을 원료로 해서 실을 생산해서 그걸로 섬유를 만드는 그런 작물들이기 때문에 이런 작물은 섬유 작물이다 하고 분류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유료 작물이라는 건 이 작물을 길러서 작물 자체로 어떤 기름의 원료를 넣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 어떤 뭐 참깨로 참기름을 만들고 들깨로 들기름을 만들죠. 자, 유채로 유채기름 만들고, 땅콩으로 땅콩기름을 만들고, 뭐 홍화유라든가 아주까리 기름이라든가 야자유, 이런 기름을 만들기 위한 원료를 얻는 작물이 유료 작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전분 작물은 전분 함량이 높아서 그 작물을 가지고 전분을 얻기 위한 거, 여러분들 마트에 가시면 뭐 감자 전분, 옥수수 전분, 뭐 고구마 전분, 전분 많이 팔고 있죠. 이런 상품의 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작물이 전분 작물입니다. 자, 다음으로 당뇨 작물은 설탕을 얻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탕수수라든가 사탕무라든가 사탕야자라든가 사탕 단풍 등이 여기에 속하는 그런 작물들이 되겠고, 기호 작물이란 어떤 사람들의 기호에 부응하기 위한 작물, 사람들은 어떤 맛이나 향이나 또는 어떤 자극에 따라서 그 식물들을, 그 어떤 상품들을 좋아하는 기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호성에 부응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들, 가장 많이 재배되는 게 뭐 요즘은 커피겠죠. 옛날에는 차였고

그리고 담배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호작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방향작물인데요. 방향작물은 쉽게 말해서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들, 향료를 넣기 위해 재배하는 작물이다 하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장미라든가 장미향, 아카시아향, 라벤더향, 자스민향, 바닐라향, 뭐 여러 향신료가 있겠죠. 이런 향수를 얻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이 방향작물이다. 자, 그리고 염료작물이 있는데요. 염료작물은 어떤 그 작물에서 얻어지는 천연색소를 가지고 염색을 하는 데 사용하는 작물이에요. 그래서 샤프란이라든가 인도남이라든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되는 게 쪽. 그래서 여러분들 뭐 쪽물 든다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작물들이 염료작물로 구분이 되고, 마지막으로 약용작물이 있는데, 약용작물은 그 작물을 약초가 강해서 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들, 뭐 인삼이라든가 감초라든가 작약대황, 목단 또는 양귀비 있는데, 이 양귀비도 약용으로 사용하는 양귀비는 상당히 약초가 좋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 약초가 좋아서 약용으로 쓰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이 약용작물이다 하고 구분이 됩니다. 자, 다음에 사료작물로 구분되는 식물들인데, 사료작물은 인간이 직접 식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축을 사육하는데 필요한 사료를 만들기 위한 작물이다. 자, 그래서 뭐 화분과 사료작물이니 콩과 사료작물이니 기타과 사료작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거보다는 이용 목적에 따른 사료작물의 분류에 대한 게 시험에서 더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목적에 따라서는 사일리지 작물이니 청해 작물이니 건초 작물이니 방목 작물이니 하고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사일리지 작물은 늦게 풋배기를 해서 발효 제조에 많이 이용되는 작물입니다. 자, 여러분들 목장 주변에 가면 이렇게 사일리지 발효 시설이 있어서 거기에 이 사료작물을 발효를 시켜서 동물의 사료로 이용하는 작물이 사일리지 작물인데, 옥수수라든가 호밀, 연맥, 보리, 벼, 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이 여기 속하는데, 지금까지 시험에는 사일리지 작물이 어떤 작물이냐 하는 이 의미를 많이 물어봤고, 사일리지 작물의 종류까지는 많이 물어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에 청해 작물이 있는데, 청해 작물은 말 그대로 곡식이 익기 전에 된다. 그래서 이 청자는 푸를 청자를 사용하고, 예자는 배례자를 사용해서 곡식이 푸르렀을 때, 즉 익기 전에 배어서 생초 그대로나 또는 생초를 약간 말려서 건초나 또는 사일리지 발효를 시켜서 이용하는 작물이 청해 작물이다. 그 종류는 수단그라스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연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청해 작물이 어떤 뜻이고 사일리지 작물이 어떤 뜻인지, 자, 마지막으로 건초 작물인데요. 건초 작물은 생초를 배워서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라 건조를 시켜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분 함량이 15% 이하가 될 때까지 건조한다. 자, 그래서 건초작물은 수분 함량이 15% 이하가 될 때까지 건조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고요. 자, 방목작물은 그냥 방목에 이용하는 작물. 그래서 소나 이런 가축들을 방목해서 키울 수 있게끔 그 소의 먹이가 되도록 방목에 이용하는 작물이 방목작물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일단 사일리지 작물의 의미, 천혜작물의 의미, 그리고 건초작물에서 작물이 몇 프로 이하의 수분으로 건조가 되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녹비작물입니다. 녹비작물은
비료 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식물의 줄기나 잎 등을 이용해서 토양의 결흠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꾸는 작물이에요. 즉, 식물의 줄기나 잎 등에서 유기물질이 생성이 되고 질소가 생성이 되어서 비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토양을 기름지고 찰진 토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꾸는 작물. 그래서 뭐 호밀이라든가 녹비라든가 붓배기, 기리, 수수 등이 있고, 자, 이 콩과작물들은 대부분 질소를 고정해서 토양의 성분을 아주 좋게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녹비작물에는 콩과작물이 많아요. 자, 기타 뭐 황화초나 유초, 유채, 메밀, 뭐 해바라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녹비작물이 무엇이냐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녹비작물은 비료작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식물의 줄기와 잎 등을 이용해서 토양의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온해작물로 분류하는 것들은, 온해작물은 어떤 사람이 식용 목적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어떤 뭐랄까 취미생활이나 또는 장식용으로 재배하는 작물로서 뭐 채소도 있을 것이고 화해도 있고 과수작물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온해작물을 통해서 농민들이 고소득 화할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하는 게 현재 농촌 현실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작물의 이용 목적에 대한 분류였고, 자, 작물의 생태적 특성에 의한 분류입니다. 작물의 생태적 특성이란 이 작물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뭐 생존 연한이라든가 뭐 어떤 온도에 잘 자란다든가 또는 어떤 토양에 잘 적응한다든가 또는 작물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따위로 분류하는 것들인데, 일단 생존 연한에 따른 분류는 한 해 살이 작물, 두 해 살이 작물, 열 해 살이 작물로 구분이 됩니다. 한 해 살이 작물은 그 해에 재배해서 그 해에 끝나버리는 작물들, 두 해 살이 작물은 보통 월동 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작물입니다. 즉, 가을에 파종이나 정식을 해서 이듬해 수확하는 작물. 그래서 두 해 살이 작물이다. 가을에 파종해서 그 다음에 봄에 수확이나 여름에 수확하기 때문에 두 해 살이 작물이다. 자, 다음에 여러 해 살이는 보통 자, 숙근성 작물을 우리가 여러 해 살이 작물로 구분하는데, 뿌리가 경화되어 있고 뿌리가 깊은 작물들은 여러 해 살이 작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1년생 작물, 즉 한 해 살이 작물은 변화, 콩, 옥수수, 상추 등이 있고, 두 해 살이 작물은 자, 당근, 10월 달에 파종해서 그 다음에 수확하는 작물, 가을 밀, 추파밀이죠. 가을에 파종하는 밀, 가을보리, 추파보리, 그리고 마늘이나 뭐 무, 양파, 배추, 사탕무 같은 것들은 보통 가을에 파종 또는 정식해서 그 다음에 수확하는 2년생 작물, 즉 두 해 살이 작물이 되겠습니다. 자, 열 해 살이 작물은 국화라든가 딸기라든가 일반 목초류들은 열 해 살이 작물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온도 반응에 따라서 저온성일 때, 즉 낮은 기온에서 잘 자라는 작물인지 높은 기온에서 잘 자라는 작물인지에 따라서 저온성 작물, 고온성 작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저온성 작물은 보리, 상추, 시금치, 배추, 여러분들 보실 때 보리도

겨울에 뿌리는 거 상추도 자 겨울을 넘긴 상추가 훨씬 더 달고 맛있죠. 자 시금치 같은 경우 뭐 1월에 가장 맛있게 재배가 돼서 출하가 되는 상품. 자 배추도 올동배추라든가 겨울을 넘기는 올동배추 이런 배추 같은 품목들은 저온이 남경에서 낮은 기온에서 잘 자라는 작물이고 고온성 작물은 대부분 봄에 파종이나 정식을 해서 긴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수확하는 작물들, 벼라든가 콩이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오이, 고추 같은 작물들이 고온성 작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어서 생육형, 생육 형태에 따른 분류인데요. 이 작물이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형 작물, 포복형 작물로 구분합니다. 주형 작물은 기둥 둘자를 사용해 가지고 작물이 반듯하게 서서 자라는 작물, 하나하나의 그루가 포기를 형성하는 작물로서 벼나 보리같이 직립형 작물들이 주형 작물이 될 것이고 포복형 작물은 대표적으로 고구마 같은 작물인데 줄기가 땅을 옆으로 기어서 덮는 작물들. 여러분들 고구마 밭에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가서 보면 줄기가 땅으로 기어서 자라는 작물들이 포복형 작물인데 대표적인 작물로는 고구마가 여기에 속하는 작물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작물이 어떠한 저항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작물 재배지, 이 작물을 어디에서 재배할 것인가, 또는 재배 환경, 어떤 환경에서 재배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일단 작물 저항성에 대한 분류는 내산성이니, 내건성이니, 내습성이니, 내염성이니, 내풍성이니, 내한성이니 하고 분류를 합니다. 이 내자는 견딜 내자예요. 그래서 산성 토양에 잘 견디는 작물을 내산성 작물이다. 자, 내건성은 건조한 토양에 잘 견디는 작물이 내건성 작물이다. 내습성은 이 습자는 습할 습자. 자, 습도가 높은 토양에 잘 견디는 작물이다. 내염성은 자, 염분이 많은 토양, 염기성 토양에 잘 견디는 작물이다. 내풍성은 바람이 강한 지역에서 잘 견디는 작물이다. 내한성은 추운 지방에서, 추운 환경에서 잘 견디는 작물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저항성에 대한 분류인데, 저항성에 대한 분류는 작물 재배지 결정이나 재배 환경을 결정 지어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자, 내산성 식물은 산성 토양에 잘 견디는 작물로 감자라든가 귀리, 호밀 등이 있고, 내건성은 그렇게 토양에 물이 많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조나, 수수, 기장, 호밀 등이 내건성 식물의 대표적인 애고요. 내습성은 담수된 논에서 길들어지는 작물들, 벼라든가 연이라든가 미나리 전부 담수된 논에서 길러지는 작물들이죠. 자, 내염성은 토양의 염기 성분이 많지만 그래도 잘 크는 게 사탕무와 옥수수. 내풍성 작물은 대표적으로 고구마 등이 있고, 자, 내한성 작물은 추위에 잘 견디는 것들. 그래서 호밀이나 밀이나 보리, 즉 대부분 추파 작물들, 가을에 파종을 해서 이듬해 수확을 하는 그러한 작물들이 내한성 작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 내건성 작물과 내습성 작물을 구분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내건성은 건조한 환경, 내습성은 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작물인데, 대표적인 내건성 작물은 조, 수수, 기장, 호밀 등이고, 대표적인
내 습성 경물은 벼라든가 뭐 연이라든가 미나리 등이다 하는 것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배 이용면에 따른 분류인데요. 작부 방식에 따른 분류. 이 작부 방식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자,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어떠한 방법, 어떠한 순서, 어떠한 체계에 따라서 농사를 지을 것인지 또는 이 농지를 이용할 것인지 하고 결정한 재배 계획을 우리는 작부 방식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부 방식에 따른 분류를 보면 대파작물, 중경작물, 구황작물, 흡비작물, 동반작물 또는 혼작작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대파작물은 재로 주작물이 전혀 수확 가망이 없게 되어버렸어. 제가 봐서 전부 주작물이 폭망이 됐을 때 주작물 대신 파종해서 심는 작물을 대파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밀과 조가 대표적인 작물이고요. 중경작물이란 건 재배 중에 반드시 중경이 필요한 것. 중경이란 사이가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농지에 이랑과 이랑 사이에 표토를 긁어줘서 그걸 부드럽게 해주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바르게 생육할 수 없는 작물이 중경작물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옥수수, 수수, 감자, 담배 등이 있고요. 다음에 구황작물이란 건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부족할 때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감자나 고구마, 메밀, 조, 피, 기장 또는 뭐 옥수수 등도 구황작물에 속하겠죠. 자, 흡비작물이라는 것은 유실될 토양에 유실될 비료분을 잘 포착해줘서 작물이 흡수 이용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해주는 작물. 그래서 열펄파라든가 스위트클로버 등이 있는데 이런 작물들이 있고 또 반대로 토양에 집적된 과잉 양분을 제거할 목적으로 어떤 이 토양에 질소 성분이 많다 그러면 질소를 제거할 목적으로 흡비력이 강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흡비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동반작물이라는 건 서로 같이 혼작으로 키우는 작물. 서로 간에 생육을 촉진해주고 병의 중에 침입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해줘서 윈윈 작업을 할 수 있는 두 작물을 함께 심는 것. 얘가 혼작 작물로 분류합니다. 자, 그래서 작부 방식에 다른 분류가 아닌 것은 하고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 작부 방식은 대파, 중경, 구황, 흡비, 그리고 동반 작물, 로 구분할 수 있다 하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경영면에 따른 분류인데 자급작물이니 환급작물이니 경제작물로 구분합니다. 자급작물은 길러서 스스로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 환급작물은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재배하는 작물, 경제작물은 환급작물 중에서도 특히 수익성이 높은 작물. 그래서 담배나 양파나 마늘, 고추 같이 고소득 작물이 경제 작물에 속하게 됩니다. 자, 토양 보호에 따른 분류인데요. 일단 토양을 보호하는 피복 작물이 있고 다음에 토양을 기름지게 만드는 토양 조성 작물이 있고 자, 토양을 수탈만 해가는 토양 수탈 작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 토양 보호 작물이라는 건 피복 작물인데요. 단연생 목초 등과 같이 강우를 차단해서 경지를 우적 침식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강우는 내리는 비가 직접 경지에 닿는 것을 차단해서
우적은 빗방울을 말하는 것, 빗방울로 인한 침식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작물이 피복 작물이고, 토양 조성 작물은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작물. 그래서 콩과 목초라든가 녹비 작물들이 토양 조성 작물에 해당이 되고, 토양 수탈 작물은 토양의 영양분을 뺏어만 갈 가지, 어떤 토양에 유익한 비료분을 공급해 주지는 않는 그런 작물들이 토양 수탈 작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재배학에서 사용되는 그 작물을 어떤 방법, 어떠한 순서로 구분을 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자, 일단 구분하는 방법이 더 중요한 것보다는 일단 그 구분하는 어떤 기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황금작물이 뭐다, 경계작물이 뭐다, 자급작물이 뭐다, 구황작물이 뭐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의미를 익혀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작물의 재배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토양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 토양은 없으면 절대 작물이 재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를 깨우는 20분 한장 수학의 윤민서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가 배울 내용 바로 닮은 두 도형에서 넓이 b랑 부피 b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빨리 생각해 보면은 바로 힌트가 나오죠. 지난 시간에 둘레의 b, 둘레의 길이의 b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뭐랑 관련이 있더라? 그렇죠. 닮은 b랑 관련이 있더라. 그럼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넓이 b랑 부피 b도 닮은 b랑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저랑 같은 고민을 하면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닮은 두 도형이 있을 때 그 넓이 b는요, 닮은 b의 제곱과 같대요. 제곱. 다시 이야기하면 이 닮은 두 도형의 닮은 b가 m 대 n으로 주어져 있을 때, m 대 n으로 주어져 있을 때 그 넓이의 b는 m제곱 대 n제곱이 됩니다. 직사각형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요, 밑변의 길이가 m 대 n이네, 그 다음에 높이의 길이의 b도 m 대 n이네.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m 대 n, m 대 n, m 대 n이 두 번씩 곱해지네? 아, m제곱 대 n제곱이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제 입체로 가면 부피로 갑니다. 부피의 b는요, 닮은 b의 세제곱과 같아요. 왜냐하면 직육면체를 예를 들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바로 부피가 되는데, 가로도 m 대 n, 세로도 m 대 n, 높이도 m 대 n이면 모두 곱하면 m과 n이 세 번씩 곱해지니까, 아, 닮은 b가 m 대 n이면 부피의 b는 세제곱 대 세제곱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보다 닮은 b를 구해놓고 넓이 b를 구하고 싶으면 제곱을, 부피 b를 구하고 싶으면 세제곱을 해라.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될까? 바로 가볼게요. 자, 두 삼각형이 닮았어요. 그러면은 닮은 b를 찾아라. 주어져 있죠. 닮은 b는 4대 6 약분하면 2대 3. 그 다음에 그럼 넓이 b를 찾아봐라. 그러면 이거 높이 잘 모르는데요 할 필요 없이 그냥 닮은 b를 각각을 제곱해서 2제곱 대 3제곱 4대 9입니다. 이렇게 풀면 끝. 자, 이게 삼각형이 아니라 사각형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닮은 b를 찾아라 한다면 대응되는 변이 이렇게니까 닮은 b는 5대 3이에요. 그럼 넓이의 b는요, 뭐 어떻게 구하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제곱만 하면 된대요. 넓이 b는 5제곱 대 3제곱 25 대 9입니다. 이렇게 풀면 끝이라고요. 자, 입체네요. 입체. 닮은 b부터 찾으면 8과 12가 대응되니까 8대 12 약분하면 2대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체니까 그냥 넓이가 아니라 무슨 넓이?